0: 가 하락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9.65포인트 0.22%가 오른 53,463.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1%가 오른 7,707.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16%가 오른 26,331.0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IC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1.62로 전장 대비 0.66%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5.83로 전장 대비 1.05%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지난 7월 2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지만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 방침에 따라 한미가 훈련을 조기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지시를 하달받고 한미연합사 간부들에게 상황과 지침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도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소나기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이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5에서 50mm, 전북과 광주,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32도 등 전국이 28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9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선물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그리고 덥고 소나기도 내릴 거라고 합니다. 남부지방이 더 더울 거라는데 지난 주말에 비가 많이 온 지역이 걱정입니다. 거제와 통영에는 5천 가구 가까이 물과 전기 공급이 끊겼답니다. 가구마다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까요?
1: 네, 우리나라에 섬이 3,300여 개라고 하는데 경상남도 통영에 속하는 섬만 500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섬들도 비 피해가 컸는데 섬인 만큼 복구 작업이 더더 어려워서 고생하신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장비와 인력이 골고루 투입되길 바랍니다.
0: 네, 중장비 하시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피해가 크면 이장님들이 바쁘시죠? 마을과 관공서 오가면서 많은 일 하실 텐데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뽑힌 이장님의 90%가 남성인데 농촌 주민의 여성이 더 많은 만큼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1: 네, 우리 당당이님 중에도 여성 이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말씀 나누기도 했었는데 여성 이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차별을 해서 남성 이장님이 많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주민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후보 추천권을 세대주가 위임한 1인, 세대대표 1인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간접차별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0: 네, 남성시대에서는요, 남녀 모든 이장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남성시대는 마을 일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모든 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출발하죠. 아,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휴원수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 손해보험, IBK

0: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1: 차차차.
2: 네.
1: 온몸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양팔 깍지 끼고 하늘로 쭉 올리기 다섯 번 반복합니다. 내렸다 올렸다 한 번. 다시 두 번.
2: 네.
1: 다시 세 번. 다시 네 번. 그리고 다섯 번. 네. 이왕 올린 팔 내리지 말고 그대로 갖고 계세요.
2: 네.
1: 그러면서 만세 상태로 오늘은 옆구리 늘리기.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기울여서
2: 네.
1: 네. 뱃살과 옆구리 살 늘려주세요. 이렇게 자주 괴롭혀야 살도 빠지고 근육도 네. 유연해진대요. 자, 이번에 왼쪽으로 옆구리 살을 네.
2: 예. 근데 우리가 옆구리를 늘릴 일이 잘 없어요.
1: 별로 없죠? 없죠.
2: 맞아요.
1: 네.
2: 옆구리가 너무 편하게 있지. 그러니까 자꾸 붙지, 살이. 정말 옆구리 살. 아, 옆구리가 튼튼해야 허리, 골반도 건강해지고요. 골프나 테니스, 달리기 할 때도 움직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뭐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구리 늘리기 수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목요일 남성시대. 문자창 미니창 시원하게 열어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소개된 분들께는 향긋한 모닝커피 두 잔씩 보내드릴게요.
1: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다운받아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듭니다.
2: 네, 김영임님께서 미니로 글 남겨주셨네요. 남자친구랑 경주 가는 기차 안입니다. 오늘 저희 딱 5주년이라서 둘 다 연차 내고 처음 만났던 경주로 가고 있어요. 가서 처음 만났던 맛있는 닭볶음탕집부터 가보려고요. 비도 오고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추억 얘기할 생각에 벌써 설렘설렘하네요. 축하해 주세요.
1: 와, 네.
2: 5주년 맞이.
1: 5주년 맞이 경주 여행.
2: 우리 둘이 처음 만났던 그곳. 좋다. 예.
1: 아, 그쪽엔 비가 오나 봐요?
2: 그러게요. 네. 그쪽엔 그쵸?
1: 네.
2: 축하드립니다. 5주년. 앞으로도 쭉, 예, 좋은 만남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1: 커피 보내드릴게요.
2: 1322님.
1: 저도 60세 이후 일 정리하고 고향 가서 여성 이장하려고요. 한 5년 남았네요. 제가 하도 얘기했더니 남편도 가래요.
2: 오호.
1: 오.
2: 그래, 자기의 큰 뜻을 품고
1: 여성 떠나. 이장. 네.
2: 멋지다.
1: 고향에 내려가리라.
2: 예.
1: 아, 좋죠. 귀촌해서 이장하면서 동네 분들 다 살펴봐드리고 이게 참 부지런하고 체력 좋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2: 진짜 책임감이 있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1: 네, 맞아요.
2: 네. 멋지십니다. 4936님, 일중동생 중장비하는 분 중에 형님 아우도 있지만 어이구. 누님 여동생도 있다오.
1: 아, 그래요. 그럼요.
2: 맞네, 맞네. 그러시구나.
1: 그렇죠. 맞아요.
2: 네. 아, 제가 또 남성시대라 너무 형님, 아우님 이렇게 무대를 해드렸는데, 아우, 누님 여동생도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커피 보내드릴게요.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시 도봉구에서 김형섭님이십니다. 저는 1968년생, 정년퇴직을 불과 2년 앞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틈틈이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손에 쥐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둘 중 하나를 택해 인생 2막을 열어보리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지가 비교적 양호한 편의점을 인수받을 의향이 있는지 지인이 아내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고 아이들은 출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점주께 양해를 구하고 엄마한테 편의점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도 2년 정도 쌓였는데 그걸 알고 있는 지인이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안받은 곳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편의점. 빌라와 단독주택 거주자, 북한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주 고객인데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영업성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방식을 제안받아 경제적인 부담이 적었고 영업 중인

0: 매장이라 기존 매출액은 장부로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세 비용과 세금, 내 손에 쥐어지는 수입을 알 수 없고 매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주변을 맴돌면서 아침과 저녁, 주말 등산객까지 손님들이 얼마나 드나드는지 지켜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었는데 추진력이 강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1: 우리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하자.
0: 아내의 알바 경험이 있긴 했지만 막상 오픈하고 나니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만 했습니다.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공산품 등 상품 발주 과정을 공부하고 동영상 사이트에서 편의점 운영을 잘하는 분을 발견하고 무작정 남양주에 있는 매장까지 찾아가기도 했고 동네 편의점 점주님들을 찾아가 초보자라고 인사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분들께 매장 운영법과 노하우를 배웠어요. 저는 주간에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 곧장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일손을 돕고 토요일 오전에는 정식 근무자로 매장을 지켰죠. 포스기는 왜 그리도 생소하고 어렵던지요. 혹여나 손님 앞에서 실수할까 아내한테 포스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동영상과 블로그를 뒤져 다시 복습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보며 노트에 빽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결제 방법이 나오면 당황을 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업무가 손에 익어가면서 손님과 인사 나누고 응대하는 일이 재미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장을 구석구석 청결하게 청소하고 재고를 파악하여 발주하고 손님 눈에 잘 띄도록 물건을 진열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성실하게 땀 흘려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급여를 주고 나면 이제 남은 금액은 우리의 수입. 우리 매장이 위치한 강북구 우이동은 북한산으로 향하는 길목이라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한 번은 외국인 손님이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에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하나 더 챙겨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콩글리시로 원 플러스 원, 원 모어 라고 말했는데 그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 개만 들고 문을 나서는 겁니다. 아유, 공짜로 더 준다고 그랬는데 내 말을 이해를 못했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알맞은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외국인들에게 원 플러스 원은 buy one, get one free.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는 공짜라고 해야 이해를 한다네요. 그들한테 원 플러스 원은 왜 하나를 더 사라는 거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행사 상품인 걸 알고도 하나면 충분하다며 쿨하게 한 개만 들고 가는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것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 손님 중에도 한 개만 들고 가는 손님도 있고 두 개를 받아서 하나는 직원에게 주시는 정겨운 손님도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또는 투 플러스 원 행사 중일 때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편의점 앱에 모바일로 보관할 수 있고 그 상품은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언제든 편하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손님은 이미 아시는 방법인데 모르는 손님들께는 설명해드리면서 제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우리 매장에는 어린이와 학생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가끔 매장 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하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이면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배가 고파서 물에 젖은 옷과 신발로 매장을 휘젓고 다니곤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소리가 귀에 거슬리진 않습니다. 바닥이 물로 흥건해져 바닥을 닦으면서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나도 저 나이 땐 저렇게 해맑게 재잘거리며 살았겠구나. 지금이 참 좋은 시절이라는 걸 저 아이들은 알까 싶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매장 인근의 클라이밍 센터에서 레저를 즐기다가 손과 옷에 하얀 송진가루를 묻힌 채 들어오는 분들도 우리 편의점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분들은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신 다음이라 결제하자마자 음료수를 시원하게 들이켜시죠. 매장 내 시식대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젊은이들을 보고 있으면 지켜보는 저까지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꼬리를 흔들며 들어오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마

0: 마신다는 뜻이니까요.
1: 네.
0: 또 먹을 것을 손에 가득 들고 오는 손님. 품이 가득하는 상품을 계산대 앞에 놓으면서 잠시만요 하고 상품을 더 챙겨오는 손님도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이 길을 나설 때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정성으로 시간을 채워가자 그때 불안했던 선택이 좋은 시작이자 굿 초이스가 되었고 욕심을 비우면 수입도 만족스럽게 느껴지니 매일 감사한 하루를 보냅니다. 2년 차에는 아내가 우수 경영주로 선정돼 글로벌 마케팅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편의점이라고 하면 수입도 적고 점주가 항상 매장에 얽매여 있어야 하고 알바 구하기 힘들고 고된 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3년 겪어보니 편의점도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 시간을 이용해 준비했던 자격증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였는데 한편으로는 미래가 무서웠던 겁쟁이의 방어 본능이기도 했다고 고백해봅니다. 지금처럼 일상이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으로 이어진다면 2년 후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참 많이들 공감하실 사연 아닙니까?
0: 정말로요.
1: 은퇴하면 그 다음에 뭘 하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이나 걱정 많으시잖아요.
0: 네.
1: 또 AI가 일자리를 많이 대체한다고 하니까.
0: 실제로 뭐 청년층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1: 그렇죠.
0: 네. 근데 지금 2년 정도 이제 후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데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1: 네. 네.
0: 이 편의점 준비를 해오셨어요.
1: 네.
0: 예.
1: 근데 이제 남편 쪽은 틈틈이 공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 자격증을 손에 쥐고 은퇴 후에 둘 중 하나를 해보리라 했는데 아내가 추진력이 훨씬 있었고
0: 네.
1: 또 아드님, 따님, 아내분 다 뭐 편의점
0: 아르바이트
1: 네, 경력이 있으세요.
0: 네. 네. 그러니까 편의점 주변에 너무 많고 예, 운영도들 많이 하시지만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1: 네.
0: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도 때마침 있으셨고
1: 돌아가는 걸 다 알고 2년이면 충분하잖아요.
0: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시작하시면서도 주변에 다른 점주들 찾아가서 인사 나누고
1: 그러게?
0: 노하우도 좀 배워보고
1: 그러게.
0: 예, 이렇게 차근차근 가시니까 어머 이제는 너무나 이렇게 듣는 내내 야, 그 동네 편의점 한번 가보고 싶다. 되게 화목한 손님들과
1: 분위기가 따뜻할 네. 것 같은 네.
0: 사이도 좋으시고
1: 그러게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또 뭐 클라이밍하고 송진을 손에다가 묻히고 오시는 송진가루를
0: 네.
1: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뭔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따뜻한 분위기에
0: 예, 따뜻한 네. 분위기에 편의점이 그려지죠.
1: 맞아요.
0: 이게 이제는 점주님이시죠. 우리 김형선님의 어떻게 보면 그 매력? 예. 또 이런 좀 마음 씀씀이나 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 동네 꼬마들이 막 젖은 발바닥으로 막 신발 신고 이렇게 돌아 아우 스트레스야. 이러면 조금 예,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아, 뭐 그냥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도 좋고
1: 네.
0: 예. 찾아오는 손님들 너무 반갑고 아유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1: 네. 근데 편의점 앱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원 플러스 원에서 뭐 하나는 그냥 맡겨둔다 하면은 그걸 보관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편의점 앱에서.
0: 네네.
1: 그런 꿀팁을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0: 뭐 음료수가 됐건 과자가 됐건 요새 원 플러스 원이 많거든요. 지금 당장에 내가 이걸 다 가지고 가긴.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럴 때는 아예 모바일 앱에다가 이제 하나를 딱 지정해두면. 아, 나중에 그걸 이제 보여주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거겠죠?
1: 네, 재밌네요.
0: 그러게.
1: 네.
0: 편의점 앱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점장님 사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신성우의 노래 흐르고 있네요. 내일을 향해.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1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형님과 아우님들, 감기운이 좀 떨어지니까 밤에 뭔가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메뉴라도 이상하게 야식이 더 맛있지 말입니다. 거기에 술 한 잔까지, 아, 맛있으면 0칼로리 라고 외치며 맛있게 먹긴 먹는데 너무 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까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가끔은 야식 전화의 부르심을 거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야식을 먹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먹는 야식 증후군이라는 섭식 장애가 있다지 뭡니까? 야식 증후군은 배달 음식이 많아진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니고요. 1950년대부터 등장한 용어인데요. 이 섭식장애는

질환 환자 1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루 섭취량의 25% 이상을 저녁 식사 이후에 먹거나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자다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행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하랍니다. 야식 증후군은요, 식탐이나 의지박약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만들어내는 건강 문제래요. 밤늦게 많이 먹다 보니 체중 증가와 역류성 식도염, 수면장애를 불러오고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와 밤에 다시 폭식을 부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런 야식 증후군은 당연히 비만과 합병증을 불러와서 최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밤에 배가 고플 때는 먼저 물 한 잔을 마셔서 가짜 허기인지 진짜 허기인지를 확인하라. 그래도 배가 고프면 우유나 견과류 정도만 드시라.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취침 두세 시간 전에 저녁밥을 마무리하시라.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시라. 결국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일정한 취침 시간을 반복하면서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강법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이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뻔할 뻔자 건강 비법으로 하겠습니다. 뻔하고 재미없는 방법이지만 끈질기게 실천해야 하는 교과서적인 건강 비법.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몸에 착 붙여보자고요. 한때는 우통 벗고 배에 힘 빡 주면 임금왕자가 보일 듯 말 듯 했던 우리 형님들. 또 한때는 양보 핏이 축구선수 저리가라였던 우리 아우님들의 전성시대를 잊지 않고 있는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이하나 님이요. 어딘가 마이클 잭슨이 생각나는 노래네요. 해주셨어요.
1: 네.
0: 중간에 이렇게 뭐 기계음들도 빵빵빵 들어갈 때. 코나의 노래였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1: 네. 어우, 근데 1867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다이어트 한답시고 저녁밥만 안 먹을 뿐, 과자에 빵에 음료수에 이것저것 주워 먹다 살이 더 쪘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0: 참, 제때.
1: 쉽지는 않아. 루틴을 만들어야 돼. 일정하게.
0: 맞아요.
1: 패턴이 이렇게 딱 고정 패턴으로 돌아가야 돼요.
0: 우리가 진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녁 6시에 그냥 진짜 깔끔하게, 예, 저녁 식사 마치면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나서 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 안 쪄요. 근데 그거를 맨날 저녁 좀 건너뛰어볼까 하면 늘 10시, 11시쯤 배고프죠.
1: 배가 고파.
0: 그때 폭식을 하는.
1: 그렇죠.
0: 그때 야식을 먹게 되는 거야.
1: 네.
0: 이게 실패야. 이게.
1: 야식의 레파토리는 뭐가 될까요?
0: 아, 보통 이제, 예, 좀 뭐, 피자. 아니면 이제 라면의 유혹.
1: 라면.
0: 네. 네네. 예, 이런 것들. 족발. 뭐 보쌈.
1: 떡볶이.
0: 야. 맛있는 거 많죠. 많아. 네. 3467님이요. 우리 남편은 배고파서가 아니고요. 마음이 허전해서 야식을 먹는 거래요. 참네.
1: 자, 다시 처음부터. 네. 뻔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아는 건강 비법이라도 실천해야 내게 되죠.
0: 맞아요. 그냥 저녁 식사 제대로 하시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된다.
1: 그렇지. 네.
0: 알지만 아까 말씀대로 남편뿐 말은 마음이 헛헛해. 희한하지. 정말. 오늘까지만 먹자.
1: 오늘까지만 먹자.
0: 오늘까지만 먹자가 매일 반복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8353님이요. 먹고 싶은 거 7시 전에 실컷 드시고 얼른 양치를 하세요. 양치 또 하는 게 귀찮아서 안 먹다 보니까 속도 편해지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년간 고생하다가 고친 사람입니다.
1: 아우, 역류성 식도염 이거 괴롭거든요.
0: 네.
1: 심한 사람은 잠을 누워서 못 자요. 소파에 앉아서 자요.
0: 아우,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은 아예 양치를 딱후딱 해버려라.
1: 아, 그렇지.
0: 네.
1: 양치 또 하기? 아우, 정말 싫다.
0: 그래.
1: 하고 안 잡수는 거지.
0: 그렇게라도 뭔가 불편함을 만드는 거지. 그치. 또 먹는 거에 대한 불편함.
1: 맞아, 맞아, 맞아.
0: 네네.
1: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당당이님. 우리는 성당 성가대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와 동생 사이로 1995년에 결혼을 했다.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꽤 잘 되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IMF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또 40억 원의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버텨온 회사인데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회사 내부 사람들이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행동은 참담했다. 공금 횡령으로 유흥주점을 차린 사람, 자재 공급업자와 자재를 빼돌려 이익을 가져간 사람, 도면을 빼돌려 외부 경쟁

협업체로 전달한 사람 등등 많은 시련이 찾아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영국업체와 협력 중이었고 출장 중에 혹시 몰라 회사 인감도장을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부도는 막을 수가 없었고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그 사람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3개월 만에 풀려났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부모님은 이들을 다 용서했다. 부모님이 40년 이상을 지켜온 회사가 관리 부족과 배신으로 무너졌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부모님은 그때 너무 힘드셔서 나쁜 마음도 먹었다고 했다. 이 고통은 나에게도 찾아왔다. 어린 딸 둘과 아들을 둔 나는 무언가 해야 했기에 알고 지내던 동생과 일을 시작했다. 나는 영업과 수금, 그 동생은 납품 위주로 해가며 무역업도 해보고 제품도 판매해보고 정말 부지런히 일했다. 사무실이 있는 부천에서 대구로, 광주로, 부산으로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 매일 찾아갔다.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은 돼지국밥으로 시작했다. 업무는 새벽에야 끝이 나곤 했다. 그때 두세 시간 잠을 자려고 모텔과 여관을 찾는 것은 사치였다. 가끔 차에서도 지냈다. 이렇게 열심히 지내다 보니 6개월 만에 60% 이상의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한 달 기름값이 170만 원이 나온 적도 있었다. 거의 지방에서 산 것 같다. 정말 바빠서 직원 한 명을 소개받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더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나는 국내 업무가 바쁜 나머지 무역 업무를 그 소개받은 직원에게 알려주고 직원을 해외 출장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다. 그 직원이 거래처를 낚아챈 거다. 이로 인해 판매가 불투명해지면서 나 또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왔다. 몸무게가 갑자기 20kg 가까이 빠졌다. 얼굴은 홀쭉해지고 몸무게는 줄고 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당뇨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업 당시 업체와의 미팅에서 빠지지 않고 마신 하루 10잔 이상의 믹스커피와 술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 사업을 접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찾기 전 하루 서너 시간씩 자면서 알바와 대리운전을 6개월 정도 하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직장 생활을 했다. 거의 2년 정도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문득 내가 너무 밖으로만 돌았나 싶어 직장을 집 근처로 알아보고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아내도 뭐 직장 아니면 알바라도 다니겠다고 했다. 이때 참 고마웠다. 그러나 고마움은 잠시였고 나에게 다른 고난이 찾아왔다. 아내의 외도였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장인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네 내 딸 의심하나? 하는 말뿐이었다. 아내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1년도 안 넘기고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 두 번째 남자는 친구들 모임에서 만난 한 살 어린 사람이었다. 이 문제로 아내의 친구까지 만나봤다. 그 친구도 알고 있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장인한테 가봐야 똑같은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차마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친동생한테 이 문제를 어찌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상황을 얘기했다. 그런데 동생에게 들은 말은 황당 그 자체였다. 예전에 가족끼리 서해 바닷가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 재수 씨가 단둘이서 술 마시며 진실 게임을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지금 만나는 애인이 있냐 하는 질문이 오갔고 이때 아내가 답하길 지금도 만나고 있다고 했단다.
이 말을 들은 지수 씨가 신랑인 나의

0: 내 친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다. 동생이 나중에 따로 형수를 만나 헤어지라고 했단다. 내가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세 번째 외도는 시작되었고, 이때는 아들 때문에 알게 되었다. 아내가 휴대폰을 집에 놓고 알바를 간 사이에 문자가 계속 울려 받으려고 했지만 비번이 있어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 비번을 안다고 해서 문자를 확인했는데, 역시 문자 내용은 웃음밖에 안 나왔다. 남자가 해마다 바뀌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리를 위해 양가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얘기를 하기로 했다. 내가 준비한 서류도 가져왔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꺼냈다. 왜이 자리에 계신지 아시죠? 그러자 바로 장인이
1: 자네 아직도 내 딸을 의심하는가?
0: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무 말 없이 내가 가져온 서류를 장인에게 보여줬다. 그것을 본 순간 장인이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다. 내가 얘기를 이어나갔다. 막내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순간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잠시 후 장모가 입을 열었다.
1: 대단하다. 딸들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그 말은 아내의 외도보다도 황당했다. 당황한 아내는 다급히 소리쳤다.
1: 친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 지금까지 나를 때리며 살았어요.
0: 아무리 상황이 곤란했어도 잊지도 않았던 일을 말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다. 부모님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이후 조정 끝에 협의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나만 집에서 나왔다. 1년이 지나지 않을 무렵 막내 아들의 친부는 한 동네 같이 살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전에 애들 외할머니가 했던 유전자 검사 얘기가 생각났다. 나는 아이들과 그때까지도 세명 전부 만나고 있었고 가끔 식사와 함께 용돈을 주는 정도였다. 뭔가 정확하게 하고 싶었다. 아니, 정말 궁금했다. 딸들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지를 보는 순간 정말 헛웃음만 나왔다. 딸아이 하나만 내 아이였다. 그 일로부터 1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내가 너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너무 밖으로만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반성을 많이 했다. 아이들과도 많이 못 놀아준 것도 후회된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다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정에 우선 충실하시라고. 아유, 기가 막혀서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1: 진짜
0: 없네.
1: 소개될수록 이건 뭐 아유 정말
0: 기운이 쫙 빠지네.
1: 한숨만 툭툭 나. 이게
0: 야, 진짜.
1: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게 참 이걸 직접 겪어내신 우리 당당이 분은 얼마나
0: 진짜.
1: 아,
0: 그러니까
1: 그
0: 나중에 웃음만
1: 속이
0: 나오는 거야.
1: 진짜
0: 왜
1: 그냥
0: 웃음, 헛웃음이 나오는
1: 이게
0: 거야.
1: 말이 되는
0: 유전자 검사
1: 상황인가
0: 결과.
1: 참.
0: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만 내 아이. 이건 뭐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진짜.
1: 그러니까 그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쵸 한 집안의 가장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 그래 내가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움직이는
0: 그렇죠.
1: 거고.
0: 그럼요.
1: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오래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이 지금 이제는 전 아내가 되셨죠.
0: 네.
1: 네. 이러진 않죠. 네.
0: 아이, 그럼요.
1: 이게 말이
0: 그럼요.
1: 되는
0: 참,
1: 겁니까?
0: 7523님, 당당이님, 남성시대로 사연 참잘 보내셨어요. 힘든 사연 털어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다 손편지로 써주셨어요.
1: 예, 우편으로 해서
0: 아이, 참.
1: 보내주셨는데, 6519님,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안타까워요. 다 잊으세요. 이제 자신만 생각하세요.
0: 아유,
1: 하셨습니다.
0: 그리고 아이 셋한테도 못 놀아준 게 후회로운데. 참, 너무 돈돈돈 하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하며 살아온 내 책임일 수도 있다.

0: 있다 하셨는데.
1: 아, 너무 그렇게 자책은 안 하셨으면 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데 돌아온 결과가 진짜 이건 뭐 한숨뿐이지만 11년이란 세월 뭐 길다면 길지만 또 그거 지금 또 생각하시면 또 지금도 참 속이 무너지시겠죠.
0: 그렇죠.
1: 이야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0: 4768님 듣는 제가 다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1: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많은 우리 당당이님들이 위로와 또 응원의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1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3: 안전한 식탁 라이브.

0: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0: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형섭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당당히 이분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지는 3, 4부에 여자는 모른다. 우리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0: 네.
1: 있습니다.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맥다리 Hey, 맥다리
0: 음주 후엔 Hey, 맥다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문경과 경북 북동선지를 제외한 경북 북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오늘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30년 신설될 국립의과대학 후보지에 선정된 가운데 경북도가 오늘 교육부에 국립의대 설립 추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에는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와 500병상 규모 부속병원 건립안, 교수진 110여 명 확보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지정된 경북과 광주 전남에 지역 국립대학과 함께 오늘까지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0: 이르면 이달 말 국립의대 설립 지역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 군공항 전력을 예천 등으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예천과 서산, 충주 등으로 분산할 계획으로 현재로선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두 개 비행 교육대대를 예천에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기존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주민 피해 대책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대상 지역은 안동 일직, 남선 임화면과 의성 단촌면으로 주민들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일인 지난 7일부터 2년간 한 차례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수수료 전액을, 그 밖의 경우에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과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측량 등이 대상입니다. 영주시가 경무 기피 부서와 재난 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확대합니다. 경무 기피 업무 근무자 경력에 가산점을 높이고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인정되는 가산점도 실제 업무를 맡은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2년 이상 경무 기피 업무를 맡은 직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희망하면 희망 부서를 적극 반영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8도, 습도는 80%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지만 아직 우리의 법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한 대형마트가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동물 판매점의 동물들이 갈 곳을 잃었는데요.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함부로 처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보호와 입양을 도와야 했죠. 생명체를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 생명 존중 사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 91세 저희 엄마가 10년째 매일 하시는 게 있어요.
2: 매일? 그것도 10년이나요? 뭘까요? 오늘 사수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되신 저희 엄마 사연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엄마가 10년 동안 일기를 쓰고 계세요. 비록 이렇게 문장이 길거나 이렇게 긴 일기는 아니어도 두세 문장이라도 이제 10년 동안 쓰고 계셔서 자식들한테

예, 또 큰 도움도 되고 자식들한테 귀한 기억도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사연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사연이 좋은 기관이 돼서 다른 분들도 네, 90일 되신 할머니도 이렇게 쓰신다 생각하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0: 음성을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야, 91세대신 어머님께서
1: 휠체어를 그대로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
0: 그러니까 10년간 일기를 네. 쓰고 계시네요. 네.
1: 아유, 진짜 반듯한 글씨체인데 약간 외향적이신가 봐. 글씨가 약간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아, 정말.
0: 어, 대단하시죠?
1: 네, 어머니 이 신자 덕자 여사님 그 성함과 연락처까지 보내주셔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한글 교실에 갔다가 처음 일기 쓰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일기 쓰신 지 10년이 넘으셨다는 얘기입니다.
0: 지금까지 쓰셨던 일기랑 또 우리 어머님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2016년 3월 15일
1: 예.
0: 처음 쓰신 시작한 게 그 날짜예요.
1: 맞아요.
0: 야,
1: 정말. 15일 맞아요? 잘 안 보인다.
0: 3월 15일.
1: 맞네.
0: 네네네. 네네. 어, 우리 어머님의 꾸준함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1: 거기에 감탄하는 거죠.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0: 네.
1: 10년을 하루같이 진짜. 네, 이창민님 어머님과 맛있는 밥 한 끼 챙겨 드시게끔 쌀 10kg 보내드리겠어요.
0: 정말 이신덕 어머님처럼 하루 두세 줄이라도 꾸준히 적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다 추억이 되잖아요.
1: 그럼요.
0: 거창할 거 없습니다. 점심에 먹은 돈가스가 기가 막혔다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거나 또 오늘따라 하늘이 정말 예뻤다거나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록해야겠다 싶은 순간 그냥 툭 편하게
1: 네.
0: 열린 사서함으로 전화 주세요.
1: 맞아요.
0: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통화 가능하세요.
1: 저번 주에 이분 때문에 미니 켜신 분들 참 많았죠.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오늘도 미니 켜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지난주에 이렇게 좀 망사로 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우 충격이었는데.
1: 재밌었어요. 네. 보는 우린 좋았어요.
0: 패션계를 흔든 네. 네. 백이성 씨였는데. 자, 남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연 팀앱 대리 데이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NH농협손해보험, 안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농우법인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화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남자.
8: 말보단 행동으로 얘기하는 남자.
7: 말을 하면 할수록 아재티가 나는 남자의 속마음까지. 오늘도

0: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0: 으라차차차차.
2: 그야말로 전생에 장수 아니면 맹수였을 것 같은 벵갈 호랑이. 역사 강사 아니고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예.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네. 이번 주에 역사학자 백이성 씨의 기사가 많이 떴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그 역사학자란 말 안 빼고 그냥 백이성 씨.
1: 백이성
2: 씨. 이렇게 하니까
1: 우리 백이성 씨로 벵갈 호랑이로.
3: 예, 심지어 제 사진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1: 아이고.
3: 네네. 그리고 오보를 해갖고 이제 바꿨더라고요.
2: 동명이인인 거죠.
3: 네네네. 네. 예전에 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역사 쪽에 계시는
1: 아
3: 분이.
1: 그래요? 네.
3: 왜냐면 이제 너튜브 하는데 나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걸 가르치더라고. 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게 됐죠.
2: 예. 네.
3: 그래서 뭐 딱 떴을 때 딱 그 사람이구나 그랬죠.
2: 예. 예. 아 저는 백이성 형님이 이런 멘트를 했다길래
3: 제발 제발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 그래서 처음에 놀랐다가 네네. 동명이인이구나.
3: 제 뒤에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딴 사람이.
2: 예.
1: 백이성 씨 네. 의상 오늘도 네. 좋습니다.
3: 아유. 제 안에 갔다.
1: 그랬겠죠. 네.
3: 세팅 딱 해주면 그대로 입고 올라옵니다.
1: 네네.
3: 네네네.
1: 아 참. 아,
2: 저는 이게 체스판인가 네. 뭐 이런 생각 얼핏 했는데.
3: 아니, 예, 우리 김 좋게 길해줘. 체스판인 거야, 체스판이.
1: 체스.
3: 아, 네네.
1: 판. 아. 난 체스판이라는 줄 알았어.
2: 아, 체스판, 이렇게 체스 두고.
3: 체스 두는 거, 체스 두는 거.
1: 나는 체. 스판 이렇게 들어. 무슨 소리야?
3: 스판.
1: 그런 강이 있나?
3: 선생님 스판이에요.
1: 스판인데 네, 스판이에요. 난 스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3: 스판이에요.
1: 예.
3: 쭉쭉 늘어나는 스판.
1: 채 예. 스판이라고 말하나 보다 그랬어요. 어? 자,
3: 아니.
1: 아 김민숙님. 오늘은 와사비 패션이네요. 초밥 땡겨요.
3: 초밥 당긴다고.
2: 그냥 원래 드시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3: 초밥 먹고 싶다.
2: 그러니까. 저기서 와사비까지 네. 간다고요? 김경민님은 개구리 참외?
3: 개구리 참외.
1: 아하. 네.
2: 멜론 아이스크림?
3: 멜론
2: 파인애플?
3: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1: 그런 파인애플. 뭐 노랑이 들어있어요.
3: 네. 멜론 아이스크림.
1: 멜론 아이스크림. 멜론 아이스크림. 네.
3: 멜론 아이스크림.
1: 네. 그러네.
2: 말차 말차.
1: 말차. 아, 말차?
3: 말차하기엔 좀 연하지 않나?
2: 아, 그런가요?
3: 네네네. 예.
2: 아, 그러면, 김진희 님이, 예, 상큼한 아오리 같아요?
1: 아오리, 아오리 사과? 사과? 예. 연두빛 사과, 해 사과, 풋 사과.
3: 상큼한 거. 아, 좋죠. 상큼한 거 좋습니다.
1: 네네.
3: 예, 예.
2: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큼한 의상과 함께 네. 시작을 해볼 텐데, 요새 저도 이거 봤어요. 왜? 네. 늘크크와 영크크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아시죠?
3: 아, 크크 알죠. 저는 영크크입니다. 왜냐면 요즘 세대하고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영크크 하고 있는데
2: 영 크리 뭐지라?
3: 크리에이터 거예요.
2: 컨텐츠 크리에이터.
3: 예예. 예.
1: 아,
3: 예,
1: 예. 영 컨텐츠 크리에이터. 컨텐츠 크리에이터.
2: 그래서 영크크.
1: 그다음에 늘크크는 늙은?
3: 늙은
2: 좀 이제 늙은
1: 컨텐츠 네, 크리에이터.
2: 크리에이터. 아, 크리에이티브 크루예요.
1: 크리에이티브 크루.
2: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네.
1: 아, 됐어요.
2: 뭐 어쨌든 뭐 그런 의미야.
1: 덕분에 알게 됐네. 크리에이티브 네네. 크루.
2: 예예예. 예, 예. 그거에 반대가 이제 늘크크인데 늘크크들이 즐겨 쓰는 말투가 있대요.
1: 소개 좀 해주시죠. 네.
3: 그 일명 이제 부장님 말투.
1: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3: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지도 않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2: 이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3: 가만히 있어보자.
1: 네, 오늘 가만히가 있어야 쓰지. 이게 옛날.
3: 늘크크. 네, 가만히 있어보자.
1: 가만히가 있어야 쓰지. 네네. 가만히 뭐라. 있어봐.
3: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오늘은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그치. 이런 거.
2: 메뉴 고민할 때.
3: 가만히 있어보자.
2: 야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3: 뭐 그런 거나 뭐. 네. 일주일 어제 뭐였어? 안 봐도 비디오야.
2: 뻔하다 뭐 이런
1: 맞아.
2: 느낌으로 아마도 비디오야.
3: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네. 오늘 제가 이제 개구리 패션
2: 화사하게 옷을 입었다.
3: 예. 일충아, 너 오늘 선 보러 가.
2: 그치. 뭐 이게 거. 칭찬인 거예요.
1: 칭찬. 그래,
2: 오늘 옷 잘 입었다고.
1: 깔끔하게 잘 입었다.
2: 야, 어디 선 보러 가는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깔끔하게 안 입고 다니니까 이제 선 보러 가냐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깔끔하게 입으면 이상한 거죠.
1: 네. 네.
3: 그리고 좀 비싸 보이면 뒤에 까잖아 일단 등.
2: 그래, 뒤에.
3: 네. 이거 어디 메이커니까.
1: 메이커.
2: 메이커라는 표현 자체가 메이커라는 거야.
3: 메이커.
1: 예, 예. 메이커.
2: 요새는 브랜드라고 물어보나?
1: 브랜드?
3: 브랜드. 이거 어디 거야? 그냥
1: 어디 거야? 그렇죠.
3: 어디 제품?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매니저가 어려요. 한 스물, 그 친구가 27살이거든요. 예. 저 앞에 차 남바가 뭐니죠?
2: 남바. 남바. 좋죠.

0: 알았지?
1: 어머니는 저를 아주 확고한 원칙, 철학을 갖고 키우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때려도 맞아야 하고 절대 힘을 써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와 부딪힐 때마다 억울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2: 야, 그거 내놔.
1: 싫어! 내 거야!
2: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내 거야.
1: 아니야!
2: 내놔, 내놓으라고!
1: 평화롭게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누나는 늘 탐냈고 무작정 뺏어가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티격태격 하다 보면 몸싸움이 나기도 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과 우리 집의 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방어만 하고 얻어터져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엄마가 왔을 때.
0: 아유, 너네 왜 그래? 무슨 일이니?
2: 아, 엄마!
0: 너 왜 울어?
2: 기성이가 나 때렸어.
0: 진짜야? 기성아, 너 누나 때렸어?
3: 어?
0: 너 엄마가, 어? 누나 때리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3: 누나가, 내 꼴대, 누나가.
0: 누나가 뭐? 뭘 어쨌는데?
2: 엄마, 내가 기성이 장난감 이거 만졌다고 기성이가 나 여기랑 막 때린 거야. 나는 기성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성이는 내가 장난감 만지는 거 싫다고.
1: 진짜 누나는 저보다 3살이나 많았습니다. 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 물으시면 빛의 속도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막 지연해서 일러바쳤는데 저는 누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억울한 감정에 서러움이 복받쳐서 웅얼웅얼. 그러니 결국 엄마의 꾸지람은 늘 저를 향했고 어쩔 때는 파리채로도 몇 대 맞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누나에게 맞고 기억이 몸에 뱄는지 다 큰 지금도 가끔 누나가 무심코 제 앞에서 손을 뻗기라도 하면 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 자동으로 움츠러듭니다. 근데요, 서러웠던 기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누나가 입었던 옷, 누나가 쓰던 학용품, 저는 당연하다는 듯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저 어릴 때 앨범을 뒤져보면요, 제가 세상 억울한 표정을 하고 누나가 입던 핑크색 토끼 내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흑역사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귀찮은 심부름도 누나보다 3살 어린 제가 도맡아 했지요. 엄마가 누나에게 뭘 시키면 누나는 어김없이 저에게 하청을 줬습니다.
0: 딸아, 슈퍼 가서 두부 좀 사와.
2: 네. 야, 네가 사와.
1: 싫어. 엄마가 누나한테 시켰잖아.
2: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다시 시키잖아.
1: 싫어. 누나가 가.
2: 이게? 누나가 시키면 해야지. 어디 조그만 게 까불어.
1: 누나는 협박도 잘했습니다.
2: 너 안 가면 저번에 네가 누나 때린 거 엄마한테 이른다.
1: 그렇게 누나는 심부름도 떠넘기고 방학 숙제 같은 것도 은근슬쩍 제가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커서 사춘기가 됐을 때는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저를 부려먹었지요.
2: 야, 백이성, 빨리 좀 와봐.
4: 아우, 무슨 일인데?
2: 아, 급해. 빨리 좀 와봐.
4: 아, 뭐야, 왜, 뭔 일인데?
2: 거기 불 좀 꺼줘.
4: 어?
2: 나 지금 누운 자세가 너무 편해. 제발 꺼줘, 제발.
1: 누나는 복권이었습니다. TV 리모컨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항상 누나. 냉장고 하나 남은 과일도 누나고. 친구들이랑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화를 합니다. 아, 왜 전화했어?
2: 야, 나 지금 독서실에서 나왔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
1: 뭐, 그래서?
2: 무서워. 좋은 말을 할 때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라.
1: 아, 뭐래. 나 지금 친구랑 게임해.
2: 그래? 알았어. 그런 말 할 수 없지. 여행 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게. 전화해서 네가 밤마다 게임한다고. 그래서 나 밤길에 마중도 안 나오고 나는 너무 무섭다고 말할게.
1: 어디라고? 간다. 기다려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누나가 제발 시집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 성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남동생의 억울하고 서러운 삶. 맞아도 참아야 하고 심부름 숙제도 대신하고 누나가 입던 토끼 내복까지 물려입고 게임하다가 불 끌어가고 마중 나가는 이 서러움. 이 서러움을 누나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0: 와, 빠듯하게 그래도 다 읽어드렸네. 네, 저희가.
2: 그러게요.
0: 예. 남동생의 숙명님께는 네. 어떤 선물을 보내죠?
1: 숙명님께는요. 네. 녹양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2: 네. 저희가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야, 진짜.
2: 아, 우리 누나. 야, 카리스마 있는데. 여기 남성시대입니다.

0: 힘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

0: 자, 그럴 때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날씨가 시원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더워져서 일하기가 너무 싫으네요. 이정형님 노래가 땡깁니다. 제가 중학생 땐가 처음 듣고 감동받았던 노래 내일 해. 출근도 야근도 내일 해. 들려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0: 늑대의 노래 이희정의 내일해 듣고 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네요. 네. 김남미님. 네. 뭐든지 잘 미루는 남편에게 딱 맞는 노래네요.
1: 내일에 뭐든지 내일에.
0: 여보 분리수거 좀.
1: 내일에.
0: 여보 음식물 쓰레기.
1: 내일에.
2: 승리해주세요.
1: 네, 김범철님이요. 올 아들 개학 내일에. 와이프 웃음에 웃음꽃이.
2: 와이프 얼굴에 웃음꽃이.
1: 개학을 이제 내일 하니까.
0: 개학하면 이제 좀.
1: 근데 사실 이제 이정 씨가 여기 보니까요. 3763번님도 우리 록담이 형의 과거라고 하셨어요.
2: 아, 이름을 록담으로 바꿨어요?
1: 네, 천록담으로.
2: 아, 천록담?
1: 네네네.
0: 요즘 트롯 가수 천록담으로.
1: 네네.
0: 오,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1: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죠.
0: 완전 잘 나가고 있어요.
2: 네.
1: 예, 예. 얼굴도 트롯, 잘 어울려요.
2: 아, 그래요? 네. 이경희님, 기성씨, 네. 퇴근도 네. 내일 해. 주면 안 돼요?
1: 안 돼요? 아, 저는 하고 싶은데.
2: 안 돼요?
1: 저는 내일 하게 되면 점프를 네. 다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2: 맞아요.
0: 오늘 나오신 김에 MBC 라디오 쫙
2: 가야죠.
0: 예, 야근까지. 지도 그냥
1: 내일에
0: 자 늑대 노래 오늘 선곡해 주신 9938님께는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2: 남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늑대의 노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샵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0: 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네네. 광고 전에 소개했던 네. 남동생의 숙명
1: 네.
0: 그 누나가 막 엄마 몰래 이것저것 다 시켜 먹고
1: 그러니까 우리가 밀크크 얘기를 좀 길게 가지고
0: 예, 예. 그 후토크 를 제대로 못했는데 윤명님이 어머 큰일이네요. 꼭 저런 분이 아내도 누나 같은 사람 만나던데.
1: 그러니까 싫다고 싫다고 해도 결국에 네. 이제 그 익숙해져 있는
2: 맞아요?
1: 사람하고
2: 맞아.
1: 그게 마음이 편한 거죠.
0: 그런가요?
2: 길들여져서
0: 길들여져서 이게 듣는 그 남동생 몸소리를 치고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을 내가
1: 안 돼. 장미화님이요. 와 우리 집 얘긴 줄 딸내미가 하나밖에 없는 지 남동생한테 똑같이 그래요. 하지 말래도 딱 저러는데 결론은 남동생들이 착해서 그래요.
0: 그래
1: 맞아요. 착해서 그래요.
0: 그리고 누나 없으시죠?
1: 저는 없습니다.
0: 저도 없거든요. 네. 여동생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 누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1: 반대로 뭐 오빠면은 예. 어때요? 말 좀 잘 들어줘요? 아니면 괴롭혀요?
2: 오빠 아이고. 그리고 동생이 뭐뭐 네. 뭐 이거저거 해달라 그러면 네. 상관없이 살았죠?
0: 오히려 부모님들이 나서서 오빠인 저를 더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네가 오빠니까.
2: 아, 그래.
0: 네가 친부름도 네가
1: 그럼
0: 하고.
1: 결국엔 동생이라서

0: 내가 남자라서
1: 그런
0: 오빠가 돼도 심부름하고 남동생에도 심부름하는
1: 그러니까
0: 아 그러네요.
1: 근데 확실히 누나 있는 친구들이 네. 보니까 옷도 잘 입고 다니고
0: 잘 입고
1: 네. 누나들이 그런 것도 신경 써주는
0: 센스가 아,
1: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친구들 보면 누나들이 많은 그 애들이 여자 잘 꼬셔요.
2: 아니 여자들한테 말 거는데 네. 하나도 아, 부끄럽거나 어색하지가 않대.
0: 그래서 잘 꼬셔요.
2: 그냥 늘 누나 뭐 하고 살고 그래서
0: 그래서 다가가기가 되고 쉽고
2: 그렇대요.
0: 남자 형제들 있잖아요. 전체 다 남자 여자분들한테 말을 못 걸어요.
1: 오히려 어색할 수
0: 못 걸어. 절대로 못 걸어.
1: 그리고 나중에 매형이 생기잖아. 네. 매형이 처남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죠.
0: 엄청 잘해주죠.
1: 우리 처남 우리 처남. 네. 왜냐면 누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2: 아~
1: 누나 내 저기 어떻게 보면 애인의 내 아내의 남동생이니까.
0: 맞아요.
1: 그리고 매형이 있으면 용돈도 많이 받는 거 같고.
0: 네네네. 그래서 남자 형제들보다 누나 있으면
2: 아니, 누나 좋겠다.
0: 사회생활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예.
2: 뭐 저희 같이 딸만 셋이면 또 남자들하고 얘기 섞는 게 영.
1: 그러니까 반대도 그럴 수도 있겠네.
2: 보통 오빠가 있고 그런 애들은 아무나 바깥에서 좀 친하면 오빠. 저는 죽어도 그런 적이 없어요. 형.
1: 형.
2: 형이라 그랬어. 차라리 그게 내 속이 편하더라고. 무슨
0: 아,
2: 오빠야.
0: 다 있구나. 우리 때 여성분들한테 말을 못 걸어요.
1: 맞아.
0: 남자들끼리 있으면.
2: 그렇지. 아, 그런 게 있어요.
0: 좋네.
2: 예.
0: 차라리 누나가 있는 게.
1: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우리 남동생 우리 당당이 분도 우리 누나의 이제 매형되는 누나 배우자가 생기면 그때 좀 많이 얘기해요.
0: 오히려 그것보다 여성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여성을 만나기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2: 아 그럴까요?
0: 무조건 장점은 있습니다. 누나가
2: 네 맞아.
1: 여성들이 다 우리 누나 같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닉네임 남자의 작업복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62. 저는 평생 차를 고쳐온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제 손톱 밑에는 늘 검은 기름때가 끼어있죠. 아무리 비누칠 해도 안 지워집니다. 젊었을 땐 그게 참 창피했어요. 지금의 아내와 처음 손잡던 날도 혹시나 기름 냄새가 날까봐 화장실에서 손을 세 번이나 씻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아내가 이러더군요.
2: 손은 좀 험해도 돈은 깨끗하게 벌겠네요.
0: 그 말 한마디에 홀딱 반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제 작업복을 보며 이렇게 소리칠 줄은요.
2: 아우 여보 제발 그것 좀 버립시다. 아니 걸레도 그것보단 깨끗하겠다. 아유 새 옷을 사줘도 왜 자꾸 그걸 꺼내 입는데.
0: 작업복 소매는 해지고 지퍼는 중간에 걸리고 가슴엔 옛날 정비소 이름이 희미하게 남은 남색 점퍼. 한 번은 아내가 저 몰래 쓰레기 봉투에 넣어놨더라고요.
3: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2: 아니 그게 뭐 명품이야 문화재야?
0: 그날은 저도 모르게 버럭했습니다.
3: 이거 나한테는 문화재보다 더 귀해요 이거.
0: 그날 이후 아내는 그 옷을 우리 집 국보 1호라고 부르더군요.
2: 아이고 국보 1호 입고 출근하시네요.
0: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한 건 그 옷에 내 청춘과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맞아.
0: 20대 중반 막내로 시작해 땀 흘리며 10년을 배운 끝에 30대 중반 제 이름을 걸고 작은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고장난 차가 제 손을 거쳐 시동이 다시 걸리고 손님이 차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하면 하루 종일 아팠던 허리도 싹 낫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일하면서 결혼해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공구를 잡는 손이 예전과 달라지더군요. 이 손이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솔직히 가장이라는 말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근처에 대형 정비업체가 들어서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월세와 직원 월급을 먼저 챙기고 나면 아내에게 줄 생활비도 빠듯했죠.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에 힘든단 말을 못했습니다.
2: 여보, 요즘 정비소 괜찮아?
0: 아이 그럼 차가 없어지겠어. 걱정 마. 남자들이 참 이상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이 정비소에 놀러를 왔습니다. 저는 정비대 구석에 앉아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고

0: 오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묻더군요.
1: 아빠, 오늘은 차 안 고쳐?
0: 그러게, 오늘은 손님들이 다 놀러 갔나 보다. 아이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군요. 며칠 뒤 아들과 몇 달 전부터 약속했던 운동화를 사러 갔습니다. 아들은 마음에 드는 걸 골라놓고는 가격표를 보더니 슬그머니 신발을 내려놓더군요.
1: 아빠, 나 그냥 다음에 살래.
0: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유, 신어! 아빠가 너무 그 운동 하나 못 사줄까봐. 카드를 내밀며 웃었지만 솔직히 머릿속엔 다음 달 카드값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비소에서 장부를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운동화 한 켤레를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아빠라는 게 미안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출근해서 작업복을 입는데 아니 가슴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한 줄.
1: 아빠 힘내세요.
0: 그림도 있었는데 바퀴가 네모난 자동차 아래쪽에 자동차보다 더 크게 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이가 닿을까 겁이 나서 작은 투명 비닐에 넣어 사물함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억울한 소리를 들은 날도 그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그 하루가 쌓여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노트북으로 진단하는 세상. 허리도 아프고 결국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비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올려온 셔터를 내려놓는데 손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때 딱 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1: 아빠, 마지막 날인데 와봐야죠. 그리고 그 작업복 이제 저 주세요.
0: 아니, 그 냄새나는 걸 가져가서 뭐하게.
1: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0: 그 한마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물함 안쪽에서 작은 투명 봉투를 꺼내 20년 넘게 간직한 쪽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1: 이거 제가 쓴 거예요?
0: 그래.
1: 아,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0: 너는 잊었겠지만 아빠는 힘들 때마다 이거 봤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작업복과 쪽지를 받아들고는,
1: 아빠, 이젠 제가 돈 버니까 좀 쉬세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 그 자체니까요.
0: 평생 기름 묻은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 못했던 내가 그날은 아들 앞에서 그냥 실컷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어봅니다.
2: 어? 우리 집 국보 1호는 어디 갔어요?
0: 어? 아들한테 물려줬어.
2: 아유, 별걸 다 유산으로 남긴다.
0: 가볍게 농담하던 아내도 아들의 쪽지 이야기까지 듣더니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름때가 배고 굳은 살이 박힌 제 손을 한참 만지더니 말했습니다.
2: 고생했어요.
0: 겨우 다섯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봅니다. 여자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다 해진 작업복 하나를 왜 못 버리는지. 어쩌면 남자는 물건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버텨온 자기 인생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남자는 압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평생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그 가족들의 짧은 한마디에 기대어 30년을 버텨왔다는 것을요.
2: 어, 감동이다.
1: 와, 그러게요.
3: 네. 진짜.
1: 이 나의 고생스러움을 우리 가족들이 또 인정해주고.
3: 그럼요.
1: 존경해주고.
3: 그러니까 이럴 예. 때 딱 느끼는 게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감는다는
2: 거. 네, 맞아.
3: 그 말 한마디 따뜻한 게 싹 가시잖아요.
1: 그러니까. 진짜.
2: 고생했어요.
3: 예, 고생했어요. 아우, 뭉클하다 고생했어요.
2: 그거 버리자.
3: 예.
2: 그 작업복, 아유, 벌레로도 못 써. 버리자. 안 돼. 이것은 버리자. 내 청춘과 모든 게 다 있다.
3: 다 있다.
1: 근데 다 커서 우리 아들이 또, 아빠, 그거 저한테 주세요.
3: 예.
1: 했을 때는, 야, 이 아빠로서의
2: 그러게, 감동이. 아들 앞에서 뻑뻑해졌대잖아.
3: 예. 저는 그,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형님이 이제 잘 살아오셨지만, 교육도 참 잘 시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3: 아들 교육을.

0: 아우 그 깊은 속을 어떻게
1: 봤나요? 아니 그 어린 애가 예. 다음에 살게요.
0: 어 그러니까
1: 운동화
0: 그걸 계속 봤다는 거잖아요.
2: 근데 그걸 바라보는 또 아빠의 마음이 너무
0: 찢어진다 찢어져.
2: 내가 어째서라도 사주지 내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
0: 제가 아내랑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 아,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2: 뭐?
0: 좀 못해주고 그럴 때.
2: 오.
0: 그럼 이제 자식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2: 네, 네. 그러니까.
0: 아무튼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30년 동안.
2: 잘 키워주셨잖아요.
1: 그럼. 네,
2: 듬직하게 말이죠. 이 병호님이요, 저도 현장 일을 하니 옷을 보면 절대 버리질 못해요. 한 번만 더 일하고 버려야지 하면서도 또 주워 입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사실. 오래 입던 옷이 편하거든요, 사실.
1: 촉감이 부들부들하니 예, 예. 좋잖아요.
0: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아이언맨처럼 갑옷 같은 그런 거 딱 입으니까 이제 전투력 상승되는.
2: 그럼요.
1: 아, 그건 맞아.
2: 예, 나만의 작업복이
0: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
1: 네네.
0: 그럼 입은 듯 안 입은 듯 할 정도의 편안함이 네. 최고죠, 뭐.
2: 네. 네. 나의 현장에서 늘 함께했던 나의 의상.
0: 네.
2: 6837님, 제 네. 남편도 늘 손톱 그 기름때로 까매서 부끄러워하는데 성실함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0: 맞아요.
2: 사연자분과 똑같아요.
1: 네, 그럼요.
0: 네네.
1: 4939님
0: 네네.
1: 읽어주세요.
0: 네, 저희 신랑은 미주알 고주알 하루 일과를 다 얘기해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시끄러워요 너무.
2: 그래서 그게 얼마나 다정다감한 거예요. 아,
1: 그럼요.
0: 이게 드시면 좀 받아주셔야 되는 그래. 게 이 미주알 고주알 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1: 맞아,
0: 오늘 있었던
1: 맞아.
0: 일.
1: 어디다 얘기를 하는
0: 거예요. 네네네.
2: 수다스러운 남편이 가정적인 남편이다. 이게 아, 그렇게 좋죠. 연결이 된다니까요.
0: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도 없으면 어. 답답해 주고 저희 맞아. 어머니가 아주 답답해 죽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아버지도 네. 정말 제 말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아~ 그 무뚝뚝하셨던 분이.
1: 어~
2: 네. 그냥 우쭈쭈 오냐오냐 해주세요.
0: 그랬어, 그랬어.
2: 우리 남편들.
0: 그냥 인기 청만 해주면 돼요. 이것만.
2: 그래.
0: 야, 뭐 있잖아. 이것만 해주면.
1: 아이고.
2: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2: 자, 정말 네. 수고 많았던 우리 맞아요. 남자의 작업복님께도 녹용 홈산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자, 다음 주까지 건강 지킬 수 있게 이제 네. 기운 충전해 주시죠.
0: 좋습니다. 우리 당당이 분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있게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게 그룹 김호보 라차차 샤
1: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잘 가요.
2: 고맙습니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2: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3: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2: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3: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3: 아, 방금 백이성 씨 가니까 우리 조용수 님이 와사비 빠이 크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 또 어떤 분은 상큼하게 아오리로 하세요. 그러셨네. 마지막 사연 여운이 길어요. 그죠?
3: 네.
2: 3223님, 저희 부부도 공장해서 옷과 손이 기름때로 가득해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대서 제가 기름 냄새나 하면서 손을 뗐더니 이거 엄마 냄새잖아, 전 좋아요 하는데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3: 그래. 아니, 도둑질하고 사기하는 거 빼고 부끄러운 직업이 어딨습니까?
2: 그렇죠.
3: 예, 이거 엄마 냄새잖아, 나는 좋아.
2: 응. 하나 더 읽어주세요.
3: 9201님이 저 왜 계속 눈물 나요? 자영업하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었나 봐요.
2: 아유, 그렇지.
3: 남자의 작업복 아드님한테 저까지 위로받았습니다.
2: 네,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다 위로받았어요.
3: 예, 모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 네, 내일 아침 9시 5분에 우리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4: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탐사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그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점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한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 그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0: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이고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여야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한미훈련 축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서한을 통해 한미훈련 대폭 축소 결정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한미동맹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면서 북한이 미군과 동맹에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1,2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프랑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폭염 기간에 1,200여 명이 평년보다 초과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6월 17일부터 7월 2일 사이의 폭염 기간에는 5,700여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 초과 사망자 수는 7,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이 시리아 북부 공군기지를 공습한 것은 튀르키예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9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전날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인근의 공군기지를 타격한 것은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 군사력 증강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우리를 위협하며 남하하는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1.62달러로 전장 대비 0.66%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저녁 사이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도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소나기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이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5에서 50mm, 전북과 광주,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에서 6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 거대한 도시와 피라미드를 세우고 독자적인 문자와 숫자를 사용했던 사람들. 바로 고대 마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망원경도 없던 시절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의 정교한 수준의 마야 달력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마야 문명의 시작부터 달력에 얽힌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마야의 쿨하게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외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과학자이자 소설가 그리고 요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이과학 저과학에 온 재식과학입니다.
1: 그 재식과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2: 네, 제 이름이 곽재식이다 보니까 네, 재식.
1: 재식하면 재식과학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2: 아 절도 있는 어떤 그런 아.
1: 그런 느낌도 같이
2: 그럴
1: 들어가지고.
2: 수 있겠군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마야 문명 그리고 그들이 만든 달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네.
1: 예. 마야 문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관심도 많이 가졌고
2: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해 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2: 네, 이과학 저학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과학 이야기로 참 마야 문명을 풀게 되다니 참 반갑고도 좀 즐겁고도 재밌는데요.
1: 우리가 마야 문명 하면은 과학을

0: 쉽게 떠올리긴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좀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었던 문명.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기술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은 또 못 갖고 있었던 문명.
0: 어.
1: 예. 예를 들어서
0: 예.
1: 우리나라는 진짜 옛날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0: 네.
1: 어, 사람이 먼 곳에 빨리 가려면 말을 타고 가자 이런 거는 막 원시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잖아요.
0: 그럼요.
1: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마야 문명 이런 사람들은 말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0: 어, 거기에 말이 없어서 그런
1: 말이 거예요?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0: 네.
1: 그렇게 동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거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했어요.
0: 어, 그럼 왜 그랬을까요?
1: 아, 그게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참참 참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0: 무슨...
1: 네, 많은 그런 문명입니다.
0: 네네.
1: 지금의 멕시코 그 중에서도 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그 사이쯤 그 중에서는 살짝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에,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네. 번성한 그런 문명을 마야 문명이라고 합니다.
0: 네.
1: 우리가 뭐 잉카 뭐 아즈텍 뭐 이런 데는 잉카 제국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에, 거기는 이제 한 명의 황제, 한 명의 높은 지배자가 수많은 지역을 수많은 그런 조그만한 민족들을 나라들을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다.
0: 네.
1: 마야는 뭐 그런 식의 말보다는 마야 문명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그렇게 통일된 거대 한 명의 왕이나 그런 황제 밑에서 수많은 뭐 도시들이 지배되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조금 조그만한 도시들이 그냥 흩어져서 있었는데 그 도시들 중에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문화를 일구었던 기술을 일구었던 그런 곳이 마야 문명이었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떠올리면 도시 국가들끼리 이제 경쟁하고
1: 그렇죠.
0: 예, 서로 싸우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돕기도 하고 뭐
1: 네.
0: 이런 식의 도시들이 많이 성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 뭐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하나를 묶을 수 있기도 한
0: 예.
1: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에 이제 가야 지역에
0: 예.
1: 무슨 금관과야가 있었고 대가야가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그런 식의 좀 조그만한 그런 도시 나라들이 좀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묶일 만한 한 뭐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기원 전부터 문명의 흔적이 발견돼가지고 상당히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어 그러다가 한 4세기 무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삼국이 한참 경쟁을 할 그 무렵이죠.
0: 네.
1: 그 세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야 문명의 뭐 여러 가지 유산들 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나 유적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그런 번성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가지고 한 5세기 정도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광개토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 활약할 그 무렵에 마야 문명도 좀 최고의 전성기를 좀 누리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대략 한 10세기 정도가 되면 한 쇠퇴를 하게 됩니다.
0: 예.
1: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 신라가 멸망할 때쯤 그때쯤하고 좀 겹쳐요.
0: 예.
1: 그때쯤에서 마야 문명이 쇠퇴해가지고 좀 냉정하게 말하는 분들은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마야 문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네.
1: 왜 그렇게 쇠퇴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만 분분할 뿐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는 설은 좀 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이 한번 망한 형태로 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민족들도 좀 이제 해안 쪽에 뭐 이런 카리브해 쪽에 이런 도시들이 좀 있다가도
0: 예.
1: 더 내륙 쪽으로 마치 뭔가를 도피해서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뭐 그런 움직임도 좀 발견이 되고요.
0: 오.
1: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시기가 좀 있다가 11세기 정도가 되면 다시 좀 어느 정도 또 부활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 마야 문명 사람들 좀 후손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어느 정도 좀 부활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아, 이건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김두한 뭐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던 종로의 무슨 파 뭐 이런 시대에 있을 때 보면 구마적이 있고 신마적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0: 드라마에도 나오죠.
1: 예. 네, 이걸 구분해서 구마야, 신마야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0: 어, 마야를.
1: 예. 네, 구마야가 10세기 정도에 한번 이렇게 간 다음, 뭐 좀 이렇게 망하듯이 된 다음에 10세기 말부터 11세기에 다시 생긴 그 문화를 신마야라고 구분해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신마야는 그렇게 크게 많이 번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 12세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200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는 되다가 12세기에 다시 이제 몰락하게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근데 뭐 급격하게 몰락해서 싹 망했다 이런 것보다도 서서히 망하면서 점점 이렇게 쇠약해진 상태로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잔존한 문화가 아예 없어졌다고 할 정도는 아닌 상태로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이렇게 돼가지고 콜럼버스를 필두로 한 그 스페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을 해오면서
0: 네.
1: 실제로 콜럼버스의 동생이 마야 문명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막 보고.

0: 놀랐다라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변발하는 그러니까 싸움도 크게 못했죠. 예. 왜냐하면 워낙에 몰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치열하게 나름대로는 저항은 했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몰락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좀 사라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4세기에서 10세기에 번성했던 문명.
0: 그렇습니다.
1: 구마야 네.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마야 도시들이 있었던 중남미 지역은 덥고 습한 열대우림 그렇습니다. 쪽입니다. 네. 거기에는 사실 농사를 짓거나 하기는 좀 유리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도시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까요?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대 문명이 처음 시작된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의 고대 문명이 처음 시작된 황하 지역이라든가 뭐 유프라테스강 이런 데를 겐지스강 생각을 해보면 뭐. 예, 겐지스강만 해도 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네. 데를 생각을 해보면 열대 지방에 무슨 큰 장점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만도 한데요.
1: 뭐 그렇긴 해요.
0: 여기에는 좀 결정적인 특이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1: 뭐예요?
0: 혹시 태오신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 태오신태. 태오신태?
0: 네, 태오신태라는 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예. 정말 하잘 것 없는 이상한 잡초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길 가다가 이런 정도 잡초 많이 봤지 쉽게 생긴 그런 잡초처럼 생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잡초처럼 많이 피는 그런 풀 중에 강아지 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강아지 풀도 보면 이렇게 이삭 같은 부분이 이렇게 맺히죠.
1: 오, 그 쌀알 같은 느낌이 네. 나는 게 있어요. 그쵸?
0: 태오신태가 딱 그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알알이 이마가 맺혀요.
1: 예.
0: 그런데 먼 옛날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아메리카 사람들이 마야 문명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품종을 개량합니다. 이 태오신태 이런 거에 당시의 품종 중에 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품종을 개량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많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개량을 해가지고 좀 더 두툼하게 잘 자라나는 걸 개량해보자. 네. 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더 두툼하게 잘 자라나는 걸 개량을 해보자. 이걸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반복을 해가지고 마야 문명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느냐? 옥수수를 만들어냈어요. 옥수수를.
1: 아, 태오신태에서 네. 옥수수를. 네.
0: 태오신태가 원래의 그 모습은 강아지 풀 같은 그런 거였는데 예. 그거를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야 문명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1: 그래요.
0: 그걸 가지고 옥수수급으로 그걸 개량을 한 거예요.
1: 농업에 엄청난
0: 말 엄청난 공헌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놓고 보니까 오. 그 기후 때에서 마야 문명 사람들 농업민족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는 이 품종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뭐 목재들이라든가 네. 열대지방에 이런 우림이 잘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편리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나무 열매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열대지방에서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마야 문명은 열대지방을 이제 토로 잡았던 거죠.
1: 그들이 즐겨 먹고 품종을 개량했던 식물이랑 그 환경이랑은 좀 맞았던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0: 그래서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옥수수 하면 막 약간 강원도 같은 데서도 재배가 많이 되고 북한에서도 뭐 강냉이 뭐 많이 재배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원래 옥수수가 그렇게 여러 지방에서 쉽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품종만은 아니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이제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마야 문명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쉼 없이 많이 개량을 해가지고 이런 곡식으로 다양하게 마야 문명 사람들 여러 가지 옥수수 품종을 다룰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마야 문명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한국인이 처음에 시작된 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늘에서 뭐 누가 뭐 자식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곰이 사람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뭐 자식이 태어났는데 단군 할아버지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 많은 민족들의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늘을 좀 신성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뭐
0: 곰이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살 고 있는 그런 산 이런 거를 되게 신령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게 그런 신화에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산 좋아하고 산 하면 산신령 있을 거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산신령.
0: 근데 마야 문명은 사람이 세상에 있게 된 거를 그들의 신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신화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1: 네.
0: 신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이런 거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 네네.
0: 비슷한데 마야 문명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흙으로 만들었더니 너무 약해가지고 사람이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그 버전은 실패했다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다시 신이 사람을 만들어요.
1: 예.
0: 나무를 깎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은 너무 영혼이 없었대요. 어. 네, 나무로 돼서 그런가 너무 영혼이 없었대요. 네네. 그것도 버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버전으로 사람을 만들 때 네. 신이 뭘로 사람을 만드느냐. 옥수수 반죽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어. 그래서 사람이 옥수수로 만들어진 게 처음에 시초다라고 하는 게 마야 문명이 처음에 원시 시작을 말하는 신화거든요.
1: 어, 재밌네요.
0: 그래서 옥수수에 뭐 모든 걸 건 그런 문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0: 알겠습니다. 근데 2018년에 라이더라는 네. 빛을 이용한 이 센서를 장착한 비행기를 통해서 네, 네. 마야 밀림 위를 이렇게 비행기로 스캔을 했더니 밀림 속에 숨겨져 있던 수만 개의 마야 건축물, 도로망 이런 게 드러나서 학계가 뭐 뒤집힐 정도였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1: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좀 연구의 장이 좀 열렸다. 예.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예, 그런 보도도 좀 나왔었습니다. 이게 좀 충격을 줬던 게 뭐냐면 네. 도로를 포장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그냥 뭐 나무 잘라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라는 정도로 해놓은 게 아니라 네. 뭔가 그 도로가를 위로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잡초 같은 게 자라나지 않고 다니기에 평평하도록 뭘 위에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아스팔트 사용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아주 먼 거리를 연결해놓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흔적이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공중 감시 이런 걸 통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관념으로 계속해서 마야 문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상은 뭐냐면 예. 마야 문명이 천문학, 수학, 그다음에 옥수수 재배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던 반면에 건축 기술도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랬던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말 타고 다니거나 뭐 소나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뭐 버팔로를 길들여서 타고 다닌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 게 없었고 바퀴 있잖아요.
0: 예.
1: 바퀴를 마야 문명 사람들은 장난감 정도로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걸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물자를 운송한다든가 그거를 뭐 타고 다닌다라든가 이 마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0: 바퀴야말로 이게 과학 기술에 있어서 현대 문명의 이제 점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1: 그렇죠. 뭐 수레바퀴의 발명이 네. 뭐 인류가 뭐 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그걸 이제 계속 뭐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중국 사람들은 뭐 나침반이나 종이가 제일 중요한 발명이다. 화약이 제일 중요한 발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발명인데도 희한하게 마야 문명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0: 예.
1: 여러 가지 뭐 간단한 도구를 만들 때 그런 바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쓰기는 썼거든요. 장난감 같은 거에도 보이고
0: 예.
1: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산업적으로 정말 유용한 곳에 대량으로 만들어 쓴다는 생각을 훨씬 더 못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아 마야 사람들은 교통이나 무역 이런 게 별로 발달을 안 했었구나.
0: 아.
1: 그랬으니까 큰 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그만한 도시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그런 와중에도 꽤 괜찮은 도로를 포장을 해가지고 서로 나름대로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한 흔적이 또 이번에 나오긴 했기 때문에
0: 예.
1: 아,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아. 해가지고 지금 좀 여러 가지 다른 연구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0: 그럼 마야 역사를 새롭게 좀 밝혀낼 부분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 마야 문명의 그런 글자 같은 것들이 예. 마야 문명 글자가 좀 특이하거든요.
0: 네.
1: 막 상형 문자 형태로 생겨가지고 이상 그림 같은 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게 문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 양이 풍부하지가 않은 편이고 문명의 아. 역사나 예. 그런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친숙하게 아는 학자들이 특히 과거에는 별로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본 자료가 됐던 게 뭐냐면
0: 네.
1: 마야 문명 사람들이 스페인의 침략을 받은 다음에 스페인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알파벳을 알게 됐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마야 문명 사람들이 수백 년 전의 역사를 돌이켜가지고 다시 써놓은 자료가 마야 문명을 연구하는 기본 자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부족한 자료죠. 한국 사람의 역사를 연구를 하는데 한글로 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사람들의 영어를 배워가지고 기록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참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던 차에 이런 큰 발견이 또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뭐 새롭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과학저과학 오늘 곽재식 교수와 함께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부에는 저희가 과학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예,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곽재식 교수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마야 문명에 대해서 농업이 발달했다, 옥수수를 만든 고마운 문명이다라는 얘기도 해봤고, 역사 자료가 자체가 적어가지고 좀 오히려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2: 예,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근데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도로 발달한 수학과 천문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있는 걸까요?
3: 일단은 수학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0을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해가지고 사용한 그런 민족이 아니겠느냐.
2: 아, 숫자
3: 0.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2: 네.
3: 생각을 해보면 0을 숫자로 취급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도약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방정식 같은 거 풀다 보면,
2: 네,
3: 뭐 해를 구하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0이 답인 경우가 있어요.
2: 0 아니면 1.
3: 네. 뭐 0 아니면 1이 있는데 해를 구해보면 뭐 숫자를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2.2가 답인데 뭐 0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2: 그거 많아요.
3: 그래서 해를 모두 구하라라고 했을 때 0을 빠뜨리면 그게 뭐 답이 틀린 게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데 뭐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0도 숫자에 포함시키나 이 발상을 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2: 그 태어나서 배우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배우지.
3: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생각부터 나가기
2: 그렇죠.
3: 때문에 웬만히 수학이 발달해도 0을 떠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대륙에서는, 네, 아시아, 유럽에서는 대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인도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게 출현을 해가지고,
2: 네,
3: 그게 이제 중동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0이 자리를 잡으며 수학에 큰 도약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좀 요거는 약간 상상이 가미된 거긴 한데,
2: 네,
3: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예로부터 불교, 장인화교, 뭐 힌두교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2: 네네.
3: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거, 세상 모든 것은 공이다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무,
2: 아,
3: 공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2: 예,
3: 1이라는 게 숫자인데 1조차도 없는 것도 숫자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다가 0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2: 없듯이 일리 있는 얘기예요.
3: 네, 그래서 좀 철깃한 이야기긴 해요. 그런데 마야 문명에서는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거 전혀 없이도 0을 되게 초창기부터 숫자의 하나로 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예.
3: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실용적인 장점은,
2: 네,
3: 0을 숫자로 쓰기 시작을 하면,
2: 예,
3: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인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 예.
3: 그걸 이용을 해서 0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숫자를 쓰면 자릿수를 맞춰서 계산을 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옛날에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2: 그렇죠.
3: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웬만히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숫자를 쓸 때 그냥 말로 숫자를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327 곱하기 55를 한다라고 하면 327이라는 말로 그냥 327 이렇게 다섯 글자로 쓰고 쓰고,
2: 네,
3: 55 이렇게 세 글자로 숫자를 쓴 다음에,
2: 네,
3: 그거를 보면서 계산을 하려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 맞아요.
3: 그런데 327하고 55를 자릿수 맞춰가지고 나란하게 이렇게 딱 써놓고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우잖아요.
2: 네네.
3: 그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나 복잡한 계산이라도 하기가 쉽습니까?
2: 네.
3: 그래서 옛날에는 5자리, 6자리, 덧셈, 뺄셈 이런 것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정말 수학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전 세계에서 다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건 숫자를 말로.

0: 하면 막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예를 들어서 다섯 더하기 여섯 그렇죠. 이것만 해도 머릿속에서 헷갈리니까.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0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릿수 맞춰서 계산하면 실용적으로 계산하기 엄청나게 편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0의 큰 장점이기도 하고.
0: 뒤에 000 붙여도 되고
1: 네.
0: 하니까.
1: 그리고 또 하나 0의 그래서 마야 문명 사람들도 이렇게 0을 이용해서 자릿수 맞추는 걸 했어요.
0: 예.
1: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 0을 사용을 하면
0: 네.
1: 그러면 1보다 더 작은 게 0이면 0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0: 예.
1: 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마이너스 쪽 음수 숫자가 없다는 거 무한히 작은 무한소 무한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뻗어날 수가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0: 참 이건 사실은 머릿속에서만 생각되는 거잖아요.
1: 네. 예. 그래서 0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학이 이렇게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0이 수학의 발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아주 초창기부터 진작부터 뭔가 뭐 당연히 0도 있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만큼 마야 문명 사람들은 0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마야 문명 수학의 뛰어난 발전의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천문학과 수학이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정도가 되면 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천문학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뭐 천문학 현상으로 중세 고대 사람들이 관심 많았던 거 하면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일식
0: 네.
1: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야 이거 해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었는데 좀 기다리면 다시 해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어느 문명권이나 일식 같은 거 미리 예측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0: 그거를 또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했다고
1: 그렇죠.
0: 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할 거니까
1: 네.
0: 내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1: 네.
0: 이런 걸
1: 그렇습니다.
0: 얘기하기도 하고
1: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네. 365일하고 조금 더 걸리고요. 달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9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잘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이 지구 앞에서 태양을 딱 가리게 되면 그때 일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기본 원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면 이 문제 되게 싫잖아요. 철수는 뭐 운동장을 뭐 시속 몇 미터로 뭐 달리고 있는데 영희는 운동장을 시속 몇 미터로 달리고 있으면 몇 바퀴 돌면 만날까요?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는 그게 좀 약간 싫지 않습니까?
0: 최대 공약수 뭐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건가요?
1: 얘네들은 뭐 그냥 만나면 만나라 뭐 이걸 계산하나. 네, 초등학교 때 그런 문제는 좀 싫지 마련인데
0: 맞아요.
1: 그런 류의 계산을 정교하게 잘해야지 일식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야 문명 사람들은 이런 류의 계산을 수학을 발달한 수학을 이용해서 천문학적으로 잘 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진작부터 지구가 돈다,
0: 네.
1: 지구가 둥글다 아, 이런 거를 다 잘 알아가지고 계산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예. 네,
1: 뭐 유럽에서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걸 주장하다가 뭐 재판에 끌려가지고 처벌받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도가 되어서야지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유럽에서 전해온 유럽에서 중국으로 전해온 지식을 다시 전해받아가지고 아 지구가 둥글다고 해야지 말이 되겠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조선시대 돼서야지 유럽에서 전해온 지식으로 좀 상식화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0: 예.
1: 그전에는 아주 고대적인 발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하늘은 해나 달이나 별이 떠서 이렇게 질 때를 보면 하늘을 둥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늘은 둥글고
0: 네.
1: 땅은 평평하니까 땅은 왠지 네모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이거 참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기록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거 되게 웃기면서도 되게 좀 애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혼란에 사로잡힌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나면 어떻게 하늘이 정확하게 땅에 덮일 수가 있냐. 그게 모양이 귀퉁이가 좀 어긋나지 않겠냐.
0: 그러네요.
1: 이게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런 네. 걸로 고민한 조선시대 학자들 좀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늘은 무한히 펼쳐져 있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 수많은 현상이 훨씬 더 쉽게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그 지식을 안 뒤에는 그런 게 상식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0: 예.
1: 마야 무명 사람들은 그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되게 많이 고생을 한 뒤에 퍼졌던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지식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0: 4세기에서 10세기 사이
1: 천문학도 굉장히 빨리 발달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0: 근데 마야인들이 특히 금성의 움직임에 집착을 했다고요?
1: 이것도 사실은 되게 수수께끼 같은 일인데요. 네. 금성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별처럼 보이는 것 중에 되게 밝은 행성이지 않습니까?
0: 초저녁하고 뭐 그렇죠. 이럴 때.
1: 번쩍번쩍하게 밝게 빛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까 마침 조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태조 이성계도 금성을 되게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자기의 고향 근거지였던 함흥에 네.

0: 대성단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 재단을 만들어 놓고, 뭐, 단오 이럴 때, 1년에 한 번씩 금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이성계는 풍습으로 갖고 있었어가지고, 예. 조선시대에도 이거를 조선을 창립한 이성계가 했기 때문에 왕왕 그런 거를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에 비춰보면, 마야 문명 사람들도 워낙에 이런 천문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금성이 밝게 빛나는 행성이다 보니까, 그 움직임을 따라서 뭔가 운수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다, 운명을 예측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금성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금성이 사실 되게 신비로운 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별이라고 하면은 뜻으로 빛나는 거라 그렇지만 네. 신비로운 천체인 게 우리 지구 안쪽에 있어가지고 해질녘하고 해뜰 때에만 그렇죠. 보이고 한밤중에 아예 안 보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보일 사실은, 수가 없는.
0: 사실은 중동 문화권에서도 이게 의미는 상당히 강했던 게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안 흘러가고 이거는 문화적으로 많이 흘러갔는데요. 중동 문화권에서 이 되게 밝게 빛나는 이런 거를 옛날에 뭐 루시프, 루시포스 뭐 이런 식의 말로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되게 밝게 빛나는 하늘 행성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신령처럼 신처럼 좀 섬겼던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 온 다음에는 그거는 믿어서는 안 될 신을 믿고 섬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런 데서는 되게 악의 상징으로 일컫는 말이 루시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 루시퍼.
1: 예.
0: 그래서 그게 원래는 금성을 일컫던 말이 어떤 신의 이름처럼 변질된 것을 가지고 약간 이교도의 숭배 대상을 좀 지적하면서 그런 악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1: 네. 근데 우리나라의 첨성대도 그렇고 신라에서 하늘을 관측하는 도구였다라고
0: 네.
1: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추측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마야도 천문학이 발달했을 거라는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훗날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0: 일단 달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나 유물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그 마야 달력이 좀 재미있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1: 네.
0: 원 모양으로 이런 달력을 그리거든요. 아까 마야 문자가 그림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그래서 동그란 모양 안에다가 수많은 조그마한 그림들이 이렇게 쭉 새겨져 있는데
1: 네.
0: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한 그림들이 둥글게 배어되어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강강수월래하는 그림 그린 건가? 근데 자세히 해동을 해보면 그게 사실은 달력이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기도 한 그런 게 이제 유물로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고 유물도 있고 대조를 해보면 적어도 아주 정교하고 쓰기 좋은 되게 특이한 방식의 달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정도의 달력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수많은 천문학이 발달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 특히 마야인들이 계산했던 그 1년의 길이가
0: 네.
1: 지금은 우리는 이제 1년의 길이를 365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65.24 뭐 251 뭐 이 정도인데
0: 네.
1: 마야인들은 그 소수점 이후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계산을 해냈다고 들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확한 1년의 길이가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라는 거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지구가 참 지구도 참 이게 버릇이 참 체계적이 않은 버릇인데 자기가 태양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하고 네. 자기 스스로 뱅그를 도는 시간하고 그걸 딱 맞춰놓지 않았어요.
1: 네.
0: 자기가 한 바퀴 도는 건 그건 뭐 내 알아서 도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태양을 도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돈다라고 해가지고
1: 예.
0: 1년이 365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365일하고 0.2422일이 더 지나야지만
1: 예.
0: 처음 1년 전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지구가 되돌아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그게 실제 1년의 길인데 로마 제국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런 사람들이 달력을 공포했을 때만 해도 360.25일을 1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365일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0.25일이 남죠.
1: 그렇죠.
0: 그죠? 남죠. 그렇다는 얘기는 4년이 지나면 하루의 오차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달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29일을 추가를 해가지고 요거를 보정을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된다.
1: 그런 해를 우리가 윤년이라고 부르죠.
0: 그렇습니다. 그 네. 체계가 360.25일에 맞춘 체계입니다. 근데 이 달력을 수백 년 수천 년을 쓰다 보니까
1: 네.
0: 원래는 365.2422일인데 365.25일로 맞췄으니까 0.011일 정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1: 또 차이가 나네요. 네,
0: 근데 이게 천 년이 만약에 지난다라고 하면 10일 정도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0: 10일이면 뭐 계절이나 이런 걸 따질 때 특히 뭐 당시에는 종교가 많이 활성화됐던 시기니까 뭐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의식일을 따질 때 10일 차이면 꽤 느낌 차이가

0: 많이 나는 거란 말이죠.
1: 많이 나죠.
0: 그래서 이거 오차가 너무 쌓여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레고리 교황의 이름으로 그레고리력이라는 새로 개편된 체계를 만들어서 내놓은 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의 뿌리가 되는 방식인데요. 네. 이 방식은 1년을 365.2425일로 봅니다. 그런데 마야 문명에서 사용하던 달력이 1년을 365.2420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하고도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방식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 근데 하루가 24시간, 그 하루 도는 거,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을 도면 365일.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나중에 보정하는 게 조금은 더 쉽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태양이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근데 처음부터 365.24 며칠이 1년이야. 네. 이렇게 정해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0: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뭐랄까 기준을 세운다라든가 원칙, 뭐 신의 뜻을 정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발달하는 건데. 그때그때 그때 조정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1: 그게 이제 훨씬 보기에는 편하죠. 왜냐하면 하루가 딱 24시간 해가 뜨는 거 지구 하는 걸 보면 되니까. 있잖아요.
0: 그런데 이제 이게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는 하늘의 뜻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말씀,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규칙을 딱 알려주면 이거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놓으면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머나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아, 당장의 편리보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겠다.
0: 그래서 복잡하게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원히 오차 없이 쓸 수 있는 달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 고려, 조선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이제 음력 개념도 도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이 이렇게 맞아 계절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말고 매달 15일에는 항상 보름달이 뜨게 또 달력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르는 달력 방식이 더더욱 복잡한데 그렇죠. 그것도 이 명확한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공표를 한다라는 게 이런 하늘의 뜻을 정확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의 임금님이 황제가 알아내가지고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를 알려주었다라는 게 굉장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1: 그렇게 원리를 정확하게 따지고 무언가를 정교하게 설계했던 달력까지도 그런 마야 문명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좀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그 특히나 그 유럽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멸망시킬 때는 이미 구마야가 한번 망하고 그거보다 더 약한 신마야도 쇠퇴한 상태에서 멸망을 시킨 거기 때문에 예전에 얘네들이 우수했을 때에서 왜 이 단계로 굴러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온 후에 직접 알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야 문명 멸망의 수수께끼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좀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학설을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아까 마야 문명은 이 농업 문명, 농경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옥수수를 정말 중시하던. 특히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B 계통에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옥수수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마야 문명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따로 개발했을 정도로 정말 옥수수 하나로 정말 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수수 원툴로 가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농사가 안 되면 망할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게 마야 문명의 쇠퇴기에 이 열대 우림 지역 마야 문명이 번성하던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도래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거나 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봐도 가뭄 때문에 농사가 되게 안 되는 바람에 문명이 큰 위기를 맞았던 이런 흔적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찾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이 연구팀이 마야 문명이 번성해 온 지역에 동굴들을 찾아다닌 지역이 있습니다. 동굴에 가면 위에서는 이렇게 종유석이라고 해가지고 삐죽삐죽하게 돌들이 튀어나온 이런 것들이 생기고 아래쪽에서는 석순이라고 해가지고 또 돌이 위로 삐죽삐죽하게 솟아오는 이런 모양이 석회동굴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석회, 석순이나 종이석 같은 거는 물방울 같은 게 떨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덜가루가 쌓이면서 뭐 천년에 1cm씩 요 정도씩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

0: 그 석순을 잘라가지고 분석을 하면 거기에 석순이 쌓여 있는 그 위치마다 만 년 전에 거기에 쌓인 석순 먼지가루, 천 년 전에 쌓인 석순 먼지가루, 10년 전, 100년 전에 쌓였던 석순 먼지가루들을 다 그 시대별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죠.
1: 우리 나이테 보듯이.
0: 그렇죠. 네. 그래서 석순 성분을 정밀 분석을 한 거예요.
1: 예.
0: 네, 석순 성분이라는 게 이렇게 물에 가루가 녹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쌓이기 때문에 석순 성분을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물이 빗물에서 떨어진 물을 타고 내려온 석순 가류가 섞여 있는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별을 한 거예요.
1: 예예.
0: 그래서 그거를 한 만 년치를 쭉 봤더니 빗물이 동굴로 좀 적게 스며든 시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다라는
1: 예.
0: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아,
1: 그러고는 비가 좀 적게 온다.
0: 네, 그래서 그 시대에 특히 가뭄이 심했는데 어. 그때가 마야 문명의 쇠퇴기하고 좀 겹치는 것 같다. 아. 이런 연구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이 마야 문명 이런 거 조사하는 데에서도 화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동굴 발달한 지역 예를 들면 뭐 삼척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 동굴에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네. 흔적이 실제로 석순 기록에서 나타나느냐 석순 순봉, 성분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거 국내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1: 예.
0: 그것도 마야 문명 연구하는 역사에서 연구하던 그 고고학적 탐구 과학적 탐구의 그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국사를 탐구하는 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마야 문명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 재밌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마칠 시간이라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자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보려고 했는데도 시간은 진짜 부족하네요. 오늘 끝곡은요, 신승훈의 엄마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문경과 경북 북동산지를 제외한 경북 북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오늘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올해 초 안동의 모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돈을 주거나 받은 관련자 1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각각 최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대의원들 역시 수백만 원씩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후보자와 임직원, 대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2분쯤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35번 국도에서 돼지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커브길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돼지 70마리가 도로로 이탈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돼지를 포획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영주시 이산면 주택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120제곱미터 규모 주택과 창고가 각각 전소되고 고추 건조기 4대 등이 소실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쯤 안동시 북후면 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택과 저장고 등 건물 3채가 모두 불탔습니다. 지난해 고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가운데 민항 부분 기본계획 변경안과 편입토지에 대한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공항공사가 추가됐고 총공사비 2조 7천억 가운데 1조 4천억 원을 공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항 예정부지 135만 제곱미터에 대한 편입토지 세부사항도 공개됐습니다. 이해 관계인들은 경북도청과 의성군청, 군위군청 홈페이지 및 관련 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많은 비가 내렸지만 경북 지역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일부 지역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렸지만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6.7%로 여전히 평년 대비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9월 강수량 역시 평년보다 적을 걸로 보고 간이 양수장 설치, 하천 굴착 등 농업용수 확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9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3일을 촬영 중이던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8단도 김천수 판사는 공중협박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19살 양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선 PD와 출연한 시민이 10년 뒤에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약속 당일인 지난해 8월 15일 폭발물 신고가

들어오며 한때 현장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입니다. 인류를 전혀 모르는 외계 존재에게 단 한 장의 음반으로 지구를 설명해야 한다면 그 안엔 무엇을 담을 것인가? 1977년 8월 20일 오늘 지구를 떠난 우주선 보이저 2호에는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의 작은 금빛 레코드가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바람, 파도, 빗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부터 자동차와 비행기 같은 인류 문명의 소리 그리고 27곡의 음악이 담겼죠.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지나서 2018년에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에 들어섰습니다. 골든 레코드에는 베토벤을 비롯한 클래식과 세계 곳곳의 민속음악 그리고 딱 하나의 락큰롤이 실렸는데 지금도 우주의 머나먼 공간 어디인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을 그 락큰롤은 척 베리의 Johnny B. Goode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오늘 지구촌 사이드 A.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셨겠지만 김미래 박사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중에 궁금하신 점 문자나 미니 혹은 손석희 12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자는 샤프 8001번, 어플 미니도 물론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A면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5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방한은 타이밍이, 그러니까 시점이 좀 묘합니다. 트럼프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고요.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시점과 겹쳤죠. 또 트럼프는 여전히 뭐 한국이 이란전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일단 미국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와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예,
1: 예. 서울에 오래 계시네요?
2: 네. 방학을 즐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저희 때문에 완전히 즐기진 못하시네요.
2: 아닙니다.
1: 예. 왕이 외교부장, 이 사람은 그냥 직업이 외교부장인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위상이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2: 네, 벌써 10년 넘게 외교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인데요.
1: 예, 예.
2: 원래 2022년에 이제 영전을 하고 외교부장 자리를 떠났었는데
1: 예.
2: 2023년에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1: 예.
2: 이런 경우가 드문데 그만큼 이제 당중앙의 신뢰가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예. 그 한반도 정세하고 한미 관계가 좀 복잡해진 그런 시점에 이때 또 왕위가 왔기 때문에
2: 네.
1: 방문 시점만 놓고 보자면 어떨까요?
2: 일단 올해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또 했고 11월에 또 APEC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 예.
2: 이번 방문은 그동안에 한중간에 이야기된 걸 중간 점검을 좀 해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고위층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문인 것 같은데요.
1: 예.
2: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북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잦았던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마땅히 한국과 소통도 이제 병행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1: 예.
2: 또 때마침 또 최근 미국에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를 하고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치고 있는 만큼 또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종전 다자주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2: 그래서 여러모로 한중이 머리를 맞대기에 좀 적합한 시점이다 보여집니다.
1: 그동안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는 소통을 많이 했다면서요?
2: 네네. 올해 6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방북을 했고요.
1: 예, 예.
2: 또 왕이

0: 여기 부장이 4월에 왕후닝 정엽 주석이 7월에 평양을 찾았고 북한에 이제 박대성 총리도 중국을 방문해서 거의 넉달 만에 서너 차례 이제 고위급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1: 그럼
0: 건데요.
1: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네요.
0: 네네. 그만큼 이제 북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신호로 볼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이냐면 이제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이 전보다 높아졌다. 결국 외교적 선택지가 넓어졌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서 북한의 행동을 잘 예측을 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둔 게 그런 그림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 경제협력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각자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고 뭐 외교란 게늘 그렇긴 하지만.
0: 네.
1: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왕이는 뭐 그건 그 사람들 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짐짓 관심 안쓴 척?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제가 보기엔 뭐 이건 중국으로서는 좀 당연하고 상식적인 답변인 것이 여기서 중국은 아이고 예 저한테 맡기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수상하고
1: 오히려 이상하죠.
0: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또 이제 한 국가의 외교의 장이 이렇게 가볍게 발언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중국은 원래 내정 간섭을 지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1: 그 물론 뭐 중국 전문가이시긴 한데 어저께 북한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축소보다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곧 끝난다니까, 또. 그리고,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건 김여정이 한 말이었습니다.
0: 네네.
1: 북한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 북한 측 발언을 토대로 보면은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 자체를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으로 그렇게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면은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데 이거를 미국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대화 가능성을 비치는 거하고 뭐 실제로 북한과 접촉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 온도와 무게가 아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이번 미국의 움직임이 어떤 장기적인 협상 전략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국면을 단번에 전환한 이런 빅딜 깜짝 이벤트 어떤 조금은 충동적인 그런 시도가 아니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뭐 다른 전문가들도 대개 이제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0: 네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 정도 신호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겠죠. 그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미 회담을 중재할 생각은 뭐 없다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에서는 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할 테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0: 네, 저는 중국이 이제 한반도 안정과 이제 안보에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누구나 자기 집 앞이 소란한 것을 원치는 않겠죠.
1: 뭐 그렇겠죠.
0: 또 이제 한반도는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안보 지역으로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해서 긴장감이 높아지면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그 존재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이제 안보 부담이 되겠죠.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사드 배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 중국이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에 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북핵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도 어제 한 얘기는 뭐 57개 핵무기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미국이 그래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핵을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지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하여간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비핵화에 이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북한이 단기간에 비핵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와 이제 안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런 강경책을 쓰게 되면 괜히 이제 북한은 감정만 상해서 소통이 막힐 수도 있고 예. 북한을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으로 더 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요즘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걸 테니까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0: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지향하지만 이제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예.

0: 보여집니다.
1: 그건 그렇고 요 최근 며칠 사이에 제일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 쪽의 시각은 좀 다각도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0: 네.
1: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0: 중국은 근데 원래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쌍중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1: 쌍중단이요?
0: 네네네. 두 가지를 중단해야 된다는 건데.
1: 아, 예, 예.
0: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이제 무력 도발 중단시켜야 되고.
1: 예, 예.
0: 이제 그에 이제 상대적으로 한미도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중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
1: 예.
0: 뭐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이런 쌍중단 요구에도 잘 부합되기 때문에
1: 예예.
0: 뭐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겠죠. 다만 이제 중국이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할 것이고 최근에 어떤 북중 간의 고위급 회담도 그런 빌드업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말이 쌍중단이지.
0: 네.
1: 그 말이 쉽지.
0: 그렇습니다.
1: 쉬운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아무튼 요번.
0: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예. 요번 것은 거기에 그래도 취지상 부합한다. 라는 정도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0: 네.
1: 예. 그나저나 이제 오늘까지 왕위의 방한 일정이 쭉 진행이 되고, 이제 끝나는데.
0: 네네.
1: 뭐 끝나게 되면 종합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내용 중에 우리 김미래 박사가 주목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어제 이제 외교장관회담 의례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1: 예, 예.
0: 한 가지는 이제 왕이 부장이 회담에서 올해 들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국제적 충돌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우리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현재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이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예.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보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고
1: 예.
0: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국 측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이제 항중이 공유한 이 항일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르치느냐 이 문제도 해결되는
1: 예.
0: 것이거든요. 또 최근에 일본 그 우익 세력이 AI를 활용해서 이 전쟁과 침략 역사를 왜곡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확산시켜가지고
1: 예, 예.
0: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사적지 관리 보존 분야 협력이 조금 더 특별하게 읽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예. 뭐 안 그래도 요즘 그 중일 관계는 최악이니까
0: 네.
1: 예, 그걸 또 지렛대 삼아서 그 한국과의 관계를 이런 부분에서 좀 돈독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다자라면 여기서 이제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예, 한미, 중, 북한 이렇게.
0: 네네.
1: 예예. 여기에 대한 그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반가운 제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예, 예.
0: 앞서 말씀드린 이 쌍중단이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중국의 구상이라고 한다면
1: 예, 예.
0: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구상이 중국의 어떤 접근법을 이제 쌍괴 병행이라고 하는데요.
1: 거기 쌍자를 많이 썼네요.
0: 네,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인데
1: 예, 예.
0: 이제 북한의
1: 쌍괴
0: 병행. 쌍괴 병행.
1: 괴는 뭐 괴도 할 때
0: 괴. 궤적할 때 괴.
1: 예, 예. 네, 네. 예.
0: 이제 북한의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를 하고
1: 예.
0: 장기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
1: 두 번째 건 종전 다자주의하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런 부분이 이제 광복절 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0: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이런 큰 틀에서 방향이 굉장히 맞다 있는데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제안이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해법에서 한중이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1: 예.
0: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1: 예.
0: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당사자 간의 논의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네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0: 중국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한국 이웃이고 한국전쟁 참전했고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1: 예. 한국전쟁 참전은 저쪽으로 했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가 주어가 되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어떤 발언권, 명분을 가지고 이제 외교적 공간이 좀 더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 예. 일단 다자, 그 사자 중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0: 그건 모르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강다은 아나운서의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2: 북한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처음인데요. 물론 전문가 그룹이 그동안 비슷한 추정치를 내놓긴 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북한의 핵탄두 개수를 50기로,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60기로 추정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는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본다면서도 정확한 수치 언급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게 목표죠. 하지만 미국이 절대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의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김정은과 올해 안에 만날 거라더니 북미 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인지를 묻는 백악관 기자의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X에 남긴 글을 통해서 결단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는 대미 투자 안건을 두고도 줄다리기 중인 상황이죠. 미국으로부터 대미 투자 1호 안건으로 반도체 분야를 요구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오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메모린 아니란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라면 그 성과는 어떨까요?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이웃나라 일본의 대미 투자 1호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사업인데요.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구역에 항만을 중복으로 설치한다는 건데 일본의 대미 투자는 초반부터 좀 난항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요즘은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 소식이 익숙해졌죠. 어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코스피는 오늘 다시 장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도 오르고 있고요. 미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되고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기대가 반영된 탓일까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40조 원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모두 소각하고 현금 배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With the Wilson Man Island
7: Connect with the world
8: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0: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우려 섞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때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33%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뭐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파장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죠. 당장 어제 우리 코스피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 여파로 휘청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물론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국채는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인지 또 계속 오르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거시경제 1타 강사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어제 그 우리 코스피도 미국 국채금리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1: 네네.
0: 오늘은 뭐 다른 요인으로 뛰긴 했습니다만
1: 네네.
0: 세계 시장에서 미국 국채금리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1: 이게 참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일단 첫 번째는 산업이라든지 성장 경제 성장 자체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내수 자체가 약한데 투자를 통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면 공급은 많은데 내수가 약하니까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럼 과잉 공급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0: 그렇죠.
1: 그럼 성장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수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대외 수요라고 하죠. 다른 곳으로 이 수요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죠.
0: 예.
1: 만들어오는 것을. 그럼 전 세계에서 누군가 물건을 사줄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사줍니다.
0: 예.
1: 그래서 전 세계 탄탄한 수요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미국의 소비가 되게 중요한데
0: 예.

0: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국채 금리가 미국의 금리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미국 예. 사람들의. 그럼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전 세계 수출 수요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1: 예, 예.
0: 두 번째는요. 이게 전 세계 금리, 전 세계 자산 가격에 레퍼런스라고 하죠. 준거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투자했는데 5% 준다고 하고
1: 예.
0: 위험하지 않은데 투자했는데 5% 준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위험하지 않은데 투자라고 싶죠.
1: 그렇죠.
0: 일종의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게 미국 국채인데
1: 예.
0: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가 금리를 5% 준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은
1: 그걸로 몰리겠죠.
0: 그렇죠. 5% 이상 되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다른 곳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다른 데에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더 많은 수익을 전해주기 전에는
1: 예.
0: 그쪽으로 투자 자금이 안 몰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준거점이 되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전 세계 대출 금리가 됩니다. 대출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0%에 무제한으로 돈을 퍼줘요.
1: 예.
0: 그러면 막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를 5% 10%씩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비싼 금리에 돈을 빌려오면 투자할 때도 되게 신중해지겠죠.
1: 예.
0: 그럼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1: 예.
0: 이런 것들은 투자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1: 그러니까 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0: 네, 그렇습니다. 금융 사이드나 산업 사이드나 똑같죠. 예. 네네.
1: 근데 하여간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5.33%까지 올랐습니다.
0: 네네.
1: 얼마 전에. 이게 그 뭐 19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 국채 금리였을까요?
0: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뉴노멀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1: 예.
0: 참고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우리 코로나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6%였어요. 미국에.
1: 예. 예.
0: 0.6%인데 지금 4.7%입니다. 그럼 4.7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2%만 봐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1: 예.
0: 4.7이면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년짜리,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2006년, 7년 이후에 최고로 높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갖고 있는 함의를 보셔야 되는데 2008년이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역사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건 연속과 단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글로벌 금융위기는요. 사실상 기존까지 이어져 왔었던 강력한 성장의 모멘텀이 주저앉고 실물 경제의 성장이 무너진 다음에 돈의 힘으로 시장이 회복을 했었던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예. 거였는데 사실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를 탈환했다는 거는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벗어났다는 함의를 갖고 있죠.
1: 예.
0: 그래서 레벨대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벨이 얼마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1: 예.
0: 방향성하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1: 아, 예.
0: 금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예전처럼 다시 내려가겠지 한데 계속 내려가지 않고 오래 버티는 겁니다.
1: 예.
0: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게 정상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는 건가? 새로운 정상이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1: 예, 예.
0: 환율도 비슷하죠. 올라간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니까 이제 안 내려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1: 예.
0: 금리 자체가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 올라간 게 지속될 것 같다라는 우려. 그래서 경제는 하나의 심리인데 그 심리를 자극하는 면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요즘 뭐 보통 30년물은 5%, 10년물은 4.5%를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본다고 월가에서는 얘기하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그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그게 안 내려가고 계속 그 저항선을 넘은 상태에서 계속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기준을 세우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게 이른바 뉴노멀이고.
0: 네, 그렇습니다.
1: 지금 그 상황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0: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리고 4.5를 넘었다, 5.0을 넘었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 금리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얼마나 탄탄한지도 중요하거든요.
1: 예.
0: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은 준거틀을 대기는 어려워요.
1: 예.
0: 근데 다만 4.5나 5.0을 넘은 수준의 금리가 꽤 오래 지속이 되면 성장이라는 거는 흔들릴 수가 있는데 금리라는 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버티면
1: 예.
0: 부담감이 커지겠죠. 우리가 당장 오늘 금리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무너지진 않지만 오른 금리가 계속 간다고
1: 그렇죠.
0: 하면 거기서부터 부담이 생기겠죠.
1: 예, 예.
0: 그래서 이거는 시차를 두고서 계속해서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0: 네,
1: 되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0: 네.
1: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0: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입니다.
1: 예.
0: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요.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설비 투자는 저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무언가 거대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자금을 많이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1: 예.
0: 지금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풀지 않고 있는데 돈의 공급은 없는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설비 투자에서 너무 커졌죠.
1: 예.
0: 그러면은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커지니까 당연히 돈값인 금리가 뛰게 되겠죠.
1: 예.
0: 이게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났다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빅테크들이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잖아요.
1: 예.
0: 원래 재작년

0: 전까지만 해도 이 비테크들은요,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현금을, 이 현금을 가지고 채권을 막 샀어요.
1: 예.
0: 그 얘기는 옛날엔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실물 경제에서 돈을 풀어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돈의 공급자였는데,
1: 예.
0: 갑자기 공급은 싹 사라지고 전부 수요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주체가, 공급의 주체가 수요의 주체로 바뀌게 되면서 가격이 뛰었다라는 게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1: 예,
0: 있죠.
1: 예.
0: 그 세 번째는 미국의 이제 물가 문제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가 문제가 조금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 물가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은 실물 경제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물가가 앞으로도 이렇게 내깔려 놔두면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1: 예.
0: 그만큼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거는 올라가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 금리인데요. 대외적인 요인도 보셔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일본 금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1: 그래도 뭐 1%.
0: 이게 일본의 기준 금리는 1%인데요.
1: 예.
0: 미국의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금리는 특히 30, 40년 금리는 4%까지 올라왔습니다.
1: 예.
0: 그럼 이게 뭐로 의미하게 되냐면 일본에서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일본 금리가 3%, 4% 하면 이 일본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돈을 줘야
1: 예.
0: 이자를 줘야 돈이 나가게 되겠죠.
1: 예.
0: 그래서 일본 금리가 올라간 게 미국 금리의 밑바닥을 계속 밀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방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채도 오르고 있잖아요. 일본도
0: 네,
1: 그렇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도 좀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1: 예.
0: 일본에서는 지금 사실 아베노믹스 때부터 썼던 전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화를 무제한으로 푸는 거죠.
1: 예.
0: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놓고 저금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럼 저금리 상태에서 돈이 풀려나오니까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저금리의 엔저를 선택합니다. 저금리라는 건 일본의 내수를 자극할 수 있고요.
1: 예.
0: 엔화가 약하다는 건 일본의 수출을 자극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자극하기 위해서 저금리의 엔저를 같이 조합을 쓰는데요.
1: 예.
0: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약하면 수입 물가가 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장기적으로 물가가 뛰는데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 물가 상승을 억제를 못하니까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문제가
1: 예, 예.
0: 생기죠. 지금 일본이 그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1: 그렇죠.
0: 겁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저금리 엔저 이걸 어떻게 해서인지 조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서
1: 예, 예.
0: 굉장히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1: 그 저금리의 그 모든 사회가 시스템화돼버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뒤집었다가는 뭐 난리가 나요.
0: 네, 그렇죠. 그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진격을 하더라도 너무 천천히 나가는 거죠.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일본의 물가가 장기적으로 이거 치료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일본의 장기금리도 걷잡을 수 없이 뛰는 문제가 생기는 게 일본이고요.
1: 예.
0: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에서요. 혼해부터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소비세 감세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1: 예.
0: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돈을 빌려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서 돈을 더 빌려와야 되는데
1: 예, 예.
0: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돈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 일본의 국채 금리가 더 뛰는 요인도 이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죠.
1: 예, 예.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대놓고 엔화 방어에 나섰잖아요.
0: 네.
1: 그것도 다 국채 금리하고 다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0: 네, 그렇습니다.
1: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그 엔화 방어의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0: 이제 이게 그 방어의 효과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방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엔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는데 강세로 바꾸면 방어에 성공했다. 이렇게
1: 예.
0: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12년간 약세를 보이던 걸 지금 발목을 붙들어 쥐어서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는 거를 막았다.
1: 예.
0: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참고로 엔약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공동 개입에 들어갔습니다.
1: 예예.
0: 그러면서 지금 엔화 가치 약세가 지금 멈춰섰거든요. 그래서 살짝 강세로 전환이 됐어요.
1: 그런데
0: 예.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때 야 그럼 드라마틱한 강세로 전환돼야지 이렇게 한다면 엔화 방어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0: 지금 현재는 엔화가 추가로 약세로 가는 걸 발목을 붙들어 맨 거라고 보시면
1: 그 정도
0: 됩니다.
1: 수준. 예.
0: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이후에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일본의 엔화를 갖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환율 방어라는 거는 일종의 대증요법 같은 겁니다.
1: 아.
0: 대증요법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근원에 대한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1: 예, 예.
0: 대증요법을 쓰는 이유는 일단 시간을 끌고자 하는 데 있죠. 시간을 끌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이후에 어떻게 대응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1: 예.
0: 될 것 같습니다.
1: 9월이라 해봐야 이제 뭐 얼마 또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0: 네, 그렇습니다.
1: 보면 좀 굉장히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0: 네네.
1: 그 중간선거는 대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0: 네네.
1: 모든 것에 지금 기준점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0: 네.
1: 아무

0: 어쨌든 중간선거 앞두고 국채금리를 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건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1: 이제 오늘 방법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0: 예.
1: 아, 이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죠.
0: 예.
1: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0: 예.
1: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는 국채 시장에 돈을 찍어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채 시장에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돈값인 금리가 내려오겠죠.
0: 예.
1: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캐비넛이라는 사람은 양적 완화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0: 예.
1: 그래서 연준이 나서진 못하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미국의 재무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있거든요.
0: 예.
1: 이 정부 중에 그쪽을 담당하는 게 재무부인데 재무부가 나서서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바이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이 바이백은 자기들이 발행했던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연준 중앙은행에 사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들입니다. 그럼 이거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 아니냐? 조금 다른 게 바이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땡기잖아요.
0: 예.
1: 그걸로 기존에 빌렸던 걸 상환을 합니다.
0: 예.
1: 그럼 이제 그 짓을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죠. 새로운 신차가 있고 이제 그 출고가 된 지 한 달 지난 차가 있어요.
0: 예.
1: 제가 듣기에는 차량은 새로운 차 스티커만 뜯어도 가격이 훅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0: 뭐 그렇다고 하죠. 예.
1: 이게 채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기예금 1년짜리 하면 많이 가입하잖아요.
0: 예.
1: 근데 정기예금 337일짜리 이러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채권도 만기가 긴데요. 이 만기 중에서도 딱딱 끊어지는 만기 이런 걸 지표물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런 거는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0: 예.
1: 만기가 애매하 남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21일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것들은 잘 안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의 채권 시장이 별로 인기가 없을 때는 이런 애들의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안 되니까 금리가 많이 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1년짜리를 발행을 해요. 그럼 1년짜리는 인기가 많으니까 자금 땡기기가 쉽겠죠. 낮은 금리에.
0: 예.
1: 그런 다음에 221일 이렇게 안 팔리는 채권을 갖다 사들이는 겁니다.
0: 아, 예.
1: 그러니까 신차를 찍어가지고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들이는 거죠.
0: 예, 예.
1: 이렇게 해가지고 국채시장에 약간 돈이 없어가지고 유동성이 왜곡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줄이려는 게 바이백입니다.
0: 그 그래서 충격을 줄이는.
1: 그렇죠.
0: 일종의 연착륙?
1: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근본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대증요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요 외에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금리를 직접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출연했을 때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그 국채금리 좀 낮추려는 그런 전략은 통할 것 같긴 합니까?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증요법입니다. 결국에는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근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죠. 이것도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전쟁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미국이 재정적자를 늘리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기대를 갖다가 완화시켜야 되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근본을 치료할 때까지 이게 너무 금리가 빠르게 뛰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깔려 놔두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야 이거 신경 안 쓰나 보다 하면서 계속 끌어올리면서
0: 그렇겠죠.
1: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톱을 딱 거는 거죠. 아까 엔화 방어할 때 이것도 똑같거든요. 계속 놔두면 안 되고요.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켜보고 있다. 이 시그널을 주고 이거 딱 그 한번 막아주고 나면 그다음에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끌어주는 일종의 대증요법의 효과가 있죠.
0: 네. 그 국채금리가 계속 이 상태로 만일 가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혹시 또 올릴 수도 있죠. 그 흐름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빅테크라고 해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판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밖에 안 되는데 금리가 5%라고? 그럼 먹을 수 있는 룸이 없지 않습니까? 금리가 3%일 때하고 5%일 때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설비 투자하고 맞물린 게 우리나라 반도체죠.
0: 그렇군요.
1: 그럼 이건 이제 한 쿠션을 치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전 세계에 자금이 나가 있는데 이 자금이 회수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 세계에 돈이 모자라지게 되면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강합니다. 수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외 성장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대외 성장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 했는데 얘기 남겨주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게임스 피플 플레이를 들을 텐데 여기서

게임은 놀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흐름이나 이해관계 충돌을 얘기한다고 하죠. 경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결국 심리다라는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하늘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유튜브의 강명화 씨, 오건영 단장님 오늘 명쾌하고 깔끔한 설명 덕에 잘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단장님의 손동작까지 함께 보면 이해가 더 쉽다는 것. 그렇죠. 손을 묶어놓으면 말씀을 못하시지 않을까요? 미니의 이연경님, 마이클 잭슨의 Come Together 들으시고 이 버전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고. 저희 방송에 점점 적응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곡이 특히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5491 문자 쓰시는 분께서도 팝송만 신청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요도 물론 가능합니다. 클래식도 가능하고요. 1시 5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9: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한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국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필수 개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개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 언급한 현수막 문구는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치 파괴 조의대는 물러나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의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더하며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 권한이냐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빼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는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만나서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녹지와 공원이 도시의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용산공원 활용을 반대해온 반면 정부는 녹지 기능이 훼손된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여야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한미훈련 축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 의원과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은 서한을 통해 한미훈련 대폭 축소 결정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한미동맹 준비 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면서 북한이 미군과 동맹에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서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훈련의 규모나 길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서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맞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그 밖에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소나기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이 5에서 40, 대전, 세종, 충남 5에서 50, 전북과 광주,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에서 60mm입니다. 한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2: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하는 여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어쩌다 특집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관장님을 자꾸 붙잡다 보니까 오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익산 광주 국립박물관 들러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을 관장님과 함께 답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추천곡도 받습니다. 선정된 분께는 소박한 선물도 드리고요.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손석희의 질문들. 이제 3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손님은 이미 어제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오늘 무려 네 번째 모십니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손석희의 12시에 질문들에 나오시는 분들은 두 번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건데, 보통 두 번 나오시고.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장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두 번까지는 안 돼서 어제 세 번째까지 모셨고, 오늘 드디어 이제 최고 기록인, 어제도 최고 기록이었지만 오늘 네 번째 모시고.
3: 오늘은 분명하게 끝내겠습니다.
2: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더해 주셔도 됩니다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도 쭉 돌아봤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주요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나주, 부역 이렇게 돌아봤고, 아직까지도 남은 곳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오늘
3: 가는 데까지 가보시죠.
2: 아, 네. 그럴까요?
3: 네.
2: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0: 저 익산을 우선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전북 익산. 익산
0: 국립 익산 박물관은
1: 예.
0: 그 청취자분들이 저 생소할지 모르는데
1: 예.
0: 익산 미륵사지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바로 거기에
0: 예.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그 유물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익산 지역에
1: 예.
0: 불교 유적하고 여러 고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 익산 박물관의 특징은 미륵사 서탑에서 나온 사리함.
1: 예.
0: 아, 이 사리함이 정말 명작입니다.
1: 아.
0: 우리 백제 역사 지구가 8개를 그 합쳐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어요.
1: 예.
0: 그 중에 4개는 부여에 있고 2개는 공주에 있고
1: 예.
0: 익산의 왕궁리 탑하고 미륵사 탑하고
1: 아, 두 개가
0: 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이 미륵사 탑이 그 참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1: 예.
0: 아주 장대한 크기의 목조 건축을 돌로 세운 것 같은
1: 예.
0: 초기 양식이에요. 근데 그거가 그 무너지는 것을 콘크리트로 보강했던 게 박락이 돼서 완전히 해체하는데 거기에서 사리함이 나왔는데
1: 예.
0: 이 사리함과 함께 그 사리기도 이 탑을 왜 세웠는가 하는 기문도 나오고
1: 예.
0: 뿐만 아니라 이거에 부속되는 여러 구슬이라든지 뭐 머리핀이라든지 하는 금속이 수백 점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1: 예.
0: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1: 그것만 가지고도.
0: 네.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자의 분신을 모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재력이 들어갈 수뿐이 없죠.
1: 예.
0: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주 화려한 그 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가 있고
1: 예.
0: 바로 옆에 있는 왕궁리 5층 석탑에서도 아주 예쁜 그 파란 유리병이 나왔어요. 사리병이. 아,
1: 그때 색깔이 그렇게 들어가는 얘기가.
0: 네.
1: 예.
0: 그리고 그거와 함께 금강경을 저 새긴
1: 예.
0: 금판이 있어요.
1: 예.
0: 그 판, 금강경이 전부 5,500자랍니다. 그게 수십 장의 이 판으로 만들었는데
1: 예.
0: 거기 금강경을 쓴 거가 도둘새김으로 쓰고 있어요.
1: 아.
0: 점자식으로 읽을
1: 예.
0: 수 있게. 그 두 개가 여기에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아.
0: 왕궁리 석탑에서 나온 거하고 미륵사탑 있는 거하고 같이 가 있으니까.
1: 같이 있고.
0: 어.
1: 예.
0: 요거 말고 백제 사리함으로 부여 그 귀암에서 발견된 왕사 금운동 완세트의 사리함이 있어요.
1: 예.
0: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구상하는 거가
1: 예.
0: 서울의 그 사유해방 이 있고
1: 사유해방
0: 있고 예. 나주의 온관이 있고 이 익산 박물관에는 백제 사리 상원관을 별관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1: 아 따로 이렇게 계획을
0: 네.
1: 하고 계시군요.
0: 네.
1: 그 정도
0: 그렇죠. 그것만 뭐? 갖고 있으면은
1: 예.
0: 이 익산이 백제 고도였다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주고
1: 예.
0: 또 유물이 성격상
1: 예.
0: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신도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겠죠, 당연히.
0: 네.
1: 예.
0: 네.
1: 그거는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0: 지금 이번에 예산 통과됐으니까.
1: 아, 예.
0: 네. 그, 새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1: 예.
0: 액센트를 둘 겁니다.
1: 예. 아, 그 얼마나 잘 만들어질지 또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0: 한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1: 네. 예. 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네요.
0: 네.
1: 예. 근데 보면.
0: 네.
1: 백제 네. 미술이나
0: 네.
1: 신라 미술이나
0: 네.
1: 모두 그 고려보다 앞서잖아요.
0: 네.
1: 조선보다는 뭐 훨씬 더 앞서는 거고. 그런데
0: 네.
1: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이렇게 그 예전에 훌륭했는가? 오히려 더 훌륭하게 느껴질 정도.
0: 그 당시에는 이 금속 공예가 그렇게 발달한 거고
1: 예.
0: 대신에 고려는 또 고려 청자가 있고
1: 물론 그렇긴 하지만
0: 그렇게 다른 장르로
1: 예.
0: 그 퍼져가는 건데 그 삼국 시대뿐만 아니고 그거는 이 일본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1: 그런가요? 예.
0: 그 우리가 고대 국가 시절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0: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하던 예. 시절이기 때문에 되고 예. 그다음에 고려시대도 사리함이나 이런 거를 계속 만드는데
1: 예.
0: 이 국가 차원에서 한 것은 이 삼국시대에 따른 것입니다.
1: 아, 그건 다시 말하면 네. 그 시대와 상관없이
0: 그렇죠. 국력.
1: 모든 네. 공력, 국력, 재력이
0: 그렇죠. 네.
1: 종교 쪽에 집중이 되면서
0: 네.
1: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구조.
0: 그렇죠.
1: 예.
0: 그 당시에 그 불교는 신앙의 형태보다도 이데올로기로서의 그 불교입니다.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총 역량이 다 들어간
1: 그러게요.
0: 거잖아요.
1: 예.
0: 백제 무왕이 발언을 한 거니까.
1: 예, 예.
0: 그 다음에 만든 거는 사찰에서 한 거니까 차이가 나죠.
1: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예. 그 궁금증이 오늘 또 한 가지가 풀렸습니다.
0: 네.
1: 매일 이렇게 열심히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좋네요, 아주.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0: 김해는
1: 김해를 빼놓을 순 없죠.
0: 예. 근데 가야.
1: 예. 가야 문명의 예. 발상지니까요.
0: 그렇죠. 예. 가야, 저, 유물인데,
1: 예.
0: 김해 가서 보시면은, 김해는 미완의 그 왕국이지만은, 그 가야 고분 일곱 군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대성동 고분 있는데, 이제 김해 박물관이 있는데,
1: 예.
0: 그 김해의 유물의 특징은 철 갑옷
1: 예, 예.
0: 투구
1: 철의 나라라고
0: 철의 나죠.
1: 예, 예.
0: 저 김해가 무슨 뜻입니까? 쇠바다라는 뜻이잖아요.
1: 그러네요. 예. 쇠금자니까
0: 철이 많이 났죠. 그래서 예. 이 가야에서 나온 철을 그 화폐 식으로 쓰고
1: 예.
0: 외와 낭랑에서 많이 수입해 갔다. 이게 저 중국 기록에 나오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예. 철갑옷이 그 이, 아, 김해가 쇠바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예, 안 해봤습니다.
0: 그 예. 멋있어요. 그 김해의 그 투구하고 근데 예. 이거보다 멋있는 게 가야 토끼들입니다.
1: 그 철과 토기.
0: 토기. 네.
1: 예.
0: 가야 토기가 이 기대에 뭐 상용 토기들 있는 것보다도
1: 예.
0: 더 감동적인 거는 가야 시대의 컵, 손잡이 있는 컵이
1: 예.
0: 엄청나게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1: 아, 예.
0: 1500년 전에 그렇게 손잡이 있는 다양한 컵이 있다고 하는 것을
1: 예.
0: 그 아주 자랑스럽기도 하고
1: 예.
0: 그 우리가 현대에 계승할 또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머릿속에선 계속 김해가 쇠바다라는 사실이 돌고 있어요. 예.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0: 안 저 요담에 안 올 것 같으니까
1: 예.
0: 서울에서
1: 아니, 뭐, 너무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요.
0: 서울을 얘기하면서
1: 예.
0: 그래도 다랑아리를 그 얘기를 안 한 게 서울에서
1: 아, 예. 광주는 안 가실 겁니까?
0: 뭐, 광주 갔다 갈까요?
1: 예, 그렇죠. 네,
0: 광주는 예. 지금
1: 광주 분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0: 광주는 저 도자문화관을 별관으로 만들었습니다.
1: 아, 거긴 이미 만드셨군요.
0: 만들었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은 도자문화관을 개관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우기 그 도자기 할 때
1: 예.
0: 자기만 우리가 얘기해요, 맨날.
1: 그렇죠.
0: 예. 청자 백자.
1: 맞아요. 예.
0: 이거 말고 토기에서부터 옹기에로 해서 도기의 전통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도기의 전통을 이 선사 시대에서부터 저 오늘날까지 쭉 보는
1: 예.
0: 걸 볼 수가 있어요.
1: 아, 그 규모가 상당하겠는데.
0: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 예.
0: 그 꼭 가서 아, 우리가 도기 문화도 이렇게 있었다. 실제로 김치독 같은 경우도
1: 예.
0: 김치냉장고가 김치독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가
1: 예.
0: 김치독은 숨을 쉬거든요.
1: 그렇죠. 땅속에서.
0: 땅속에 묻어놓으면.
1: 예.
0: 그러니까 김치냉장고는 어느 한순간에 멎어 있는 거잖아요.
1: 예.
0: 더 이상 쉬지 않게.
1: 맞습니다.
0: 근데
1: 예.
0: 김치독에다가 담가놓으면은 풋김치에서부터 신김치까지 나오잖아요. 예.
1: 그건 뭐 비교가 안 되죠.
0: 안 되죠.
1: 예.
0: 그 독이 전라도 장독하고 경상도 장독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1: 아.
0: 경상도 장독은 동글동글합니다. 아주 복스러워요.
1: 예.
0: 전라도 장독은 어깨가 둥근 게 밑으로 쭉 빠져서 아주 늘씬하죠.
1: 아.
0: 우아하죠.
1: 예. 예.
0: 그 경기도 장 예. 경기도 장독은 아주 모던합니다. 쫙 뻗었어요.
1: 예. 그거 왜 이렇게 옛날부터?
0: 아, 그건 아주 그 지역에서 선호했던 그 형태인데 예. 자기들의

0: 미감이 그렇게 네. 발달한 예. 거고 특히 광주에는 신안해저 유물은 여기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고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네. 사건이었습니다. 예.
0: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3세기에 상해 아래에 있던 영파라는 데에서 예.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이었어요. 예. 거기에 상품을 가득 실었는데 예. 그중에는 원나라 때 청자, 자기, 백자 합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습한 게 2만 8천 점.
1: 예.
0: 거기에 보면은 자단목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가장 신기한 거가 여기에서 중국의 고화폐가 숫자로 세는 것보다도 25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실었어요. 예. 800만 개. 이게 왜 이렇게 있냐면은 당시 일본이 화폐 주조술이 없어가지고
1: 아, 화폐
0: 일본의 중고를 수입해가지고 예. 제주조했는데 어쨌든 신안해저 유물이 2만 8천 점이 아니고
1: 예.
0: 800만
1: 그렇죠. 뭐 따지다 보면
0: 802만 예. 8천 점이죠.
1: 예, 예, 그러네요. 예, 그건 뭐 거의 그 동북아시아
0: 그렇죠.
1: 네. 그 발굴 역사에서 엄청난
0: 수중, 맞아요. 수중 고고학이 우리가 아주 앞장서게 된 거고.
1: 예, 예.
0: 근데 그 재밌는 게 그거 사실 저 중국에서 떠나 일본 가다 태풍 맞아서 증도에 빠진 거 우리가 유실물 건져 먹은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건진 사람이 임자냐.
1: 예.
0: 근데 지금은 해양법으로 그건 그렇게 안 되게 됐는데 그때는 법이 없어서 우리 거예요.
1: 아, 요즘
0: 우리가 발굴된 이후에 예.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1: 아, 그게 신안해저 유물을 네,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아.
0: 우선 수중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가 예.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1: 예.
0: 저 네덜란드 뭐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배우러 많이 오죠.
1: 예. 그 사람들이 세간에서 왜 원장님을 그 대한민국 3대 교육방송이라고 하는지 네. 나머지 두 분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와 도울 김영옥 선생님이긴 한데 네. 왜 3대 교육방송이라고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그 저 네. 처음 배우는 사실도 많고
0: 그렇고, 네.
1: 그리고 이제 그 관장님 책에서 읽었던 네. 것을 또 관장님 육성으로 지금 듣고 있으니까
0: 들으니까 기억이 나죠.
1: 예, 아니 굉장히 그 네.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김해가 그렇고 광주까지 가고
0: 네. 아, 그러면 서울하고 끝내죠.
1: 예.
0: 서울에서
1: 지난번에 말씀 못하신
0: 네, 네. 그 다랑아리의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랑아리가 한국 내 아이콘이 됐냐
1: 예, 예.
0: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국보보물로 지정된 다랑아리라고 하는 것은
1: 예.
0: 조선 영조 때 18세기
1: 예.
0: 정확하게 예, 1725년에서 50년 사이.
1: 예.
0: 그러니까 18세기 2, 4분기. 그 때에 조선 왕조가 경영하는 관에서 하는 가마가 금사리에 있었어요.
1: 예.
0: 금사리 가마라고 그럽니다.
1: 예.
0: 지금 분원이 바로 옆에요. 거기에서만 높이 45cm 되는 둥그스러운 대호를 우리가 지금 백자 다랑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1: 예, 예.
0: 근데 이 다랑아리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1: 그런가요?
0: 왜 그러냐면은 예. 그 18세기만 하더라도 아직 그 엔진, 동력이 안 나오니까 그 농로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마만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1: 예.
0: 동그랗게 안 되고 그냥 고구마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 아, 예.
0: 근데 그 어찌됐든 간에 달덩이처럼 이렇게 넉넉하고 푸짐한 그 항아리를 만들고 싶은 도공의 마음이 있든지
1: 예.
0: 소비자가 있든지
1: 예.
0: 그것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걸 극복하는데 극복한 방법이 이마만한 왕사발 두 개를 만들어서 가운데를 이은 겁니다.
1: 아, 그게?
0: 그게 한 번에 돌린 게 아니에요.
1: 예.
0: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다랑아리의 선은 기하학적인 선이 아니고
1: 예.
0: 둥그스름한 선이 되어버렸어요. 아. 선이 어진 맛이 나는 거예요.
1: 예, 예.
0: 딱딱하지가 않고.
1: 이은
0: 자국이 있습니다.
1: 있어요?
0: 안으로 보면 아주 두툼해요.
1: 아, 예. 그래서
0: 어떤 거는, 네,
1: 예.
0: 어떤 거는 아주 저,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고 어떤 거는 표도 안 나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예. 어쨌든 콤파스로 돌린 원이 아니고

0: 돼요. 인컴플리션 포 더 컴플리션. 더 완벽함을 위한 불완전.
1: 예, 예.
0: 완전함을 아. 추구하는 불완전함.
1: 예. 아니 이래서 그 설명을 듣고 이 저 작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0: 다른 우리 저 관람객들도 다랑아리를 그냥 자기가 마음 비우고 봤을 적에도
1: 예.
0: 다랑아리 그냥 저게 뭐야 뭐 기술적으로 뭐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그 어떤 분 얘기대로 저렇게 넉넉하고
1: 예.
0: 모든 거를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미감이 있을까
1: 예.
0: 아마 그런 걸 겁니다.
1: 서울중앙국립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달항아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첫 회에서 모시고 그 얘기 나눌 때 달항아리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0: 네, 네.
1: 시간이 좀 네. 모자라서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미루자 했는데
0: 네.
1: 아니 이거 네. 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네. 아이고 예.
0: 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1: 예.
0: 도청 소재지에 있는 박물관들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뭐 대구 전주 청주 순천
1: 예.
0: 뭐 진주도 한 번은
1: 예.
0: 가야 될 것 같은데
1: 아이고,
0: 좀
1: 예.
0: 참 있다가
1: 예.
0: 좀 저 선선해지고
1: 예.
0: 겨울이 되면 하던지요.
1: 예, 아까 딱 끊으시더니 예. 이게 저랑 아니, 말씀 나누시면 재미있으시죠.
0: 이쪽 박물관장들이 나를 예. 원망할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1: 예.
0: 또 한번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8월 한 달을 우리 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0: 네.
1: 아주 덥긴 했지만
0: 네.
1: 행복한 여름이었습니다.
0: 아, 예.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1: 예,
0: 우리
1: 예.
0: 어찌됐든 우리 박물관이 많은 국민들이 와서
1: 예.
0: 사랑해주면 그만큼 또 발전하니까요.
1: 예, 그럼요. 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과 함께한 질문들 무려 네 번을 모신 끝에 오늘 이제 또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선선해지고 그럴 때쯤 되면 보청 소재지에 있는
0: 네.
1: 박물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0: 네.
1: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말씀드린 대로 1시 30분 4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문자 3779 쓰시는 분께서 국중박의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노래를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지난 6월에 국중박의 첫 글로벌 홍보대사가 되었죠. 아, 낙화놀이가 뮤비에 나온다고 하셨네요. RM의 들꽃놀이 듣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이효석 대표가 각각 조조와 유비에 비교했던 두 기업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죠. 지난 6월에는 나란히 IPO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최근 직원 메일을 통해서 내년에 상장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엔트로픽은 다음 달인 9월에 먼저 상장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6월에 이미 칼을 뺀 오픈 AI, 왜 기업 공개를 여유 있게 하려는 걸까요? 올 2분기 엔트로픽의 매출이 역전된 오픈 AI가 시간을 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

0: 여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발로 걷는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출하량 1위인 중국의 유니트리가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인 어제 공모가보다 460% 급등했습니다. 유니트리는 이른바 로봇계 개발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지난해 유니트리의 매출의 13%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시됐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했던 미국 제약사 모더나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이후 기업이 휘청했는데 머크사와 함께 개발한 고위험 흑색종 암 백신이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며 주가가 장중 177%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우리 바이오주들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폭염에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려 34년 전에 조난됐던 벨기에 등반가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스위스 SRF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원래 전년도 겨울에 쌓인 눈과 빙하는 8월 중순쯤에 녹는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평년보다 2개월 빠른 6월 말에 전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유럽도 올해 유독 더웠죠.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의 빙하 모니터링팀은 이 추세면 2100년쯤에는 알프스에 얼음 조각 몇 개만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알레띠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는 첫날부터 훨훨 날았는데요.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 개막 전 말라카 FC와의 경기에 후반 12분에 교체 출전해서 후반 25분 상대 페널티 에리어 오른쪽에서 왼발로 상대 선수 3명을 속이며 드리블로 치고 가다 환상적인 가마차기 슛으로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MVP에까지도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씨, 오늘 어떤 얘기를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GLP-1,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의 비만약 얘기인데요. 예, 주사약 형태의 이 비만약들 때문에 식욕을 잃은 소비자들 그리고 그 때문에 식품업계가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예.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비만치료제 시대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고군분투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로 보면 생존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보니까 글로벌 금융사 JP모건이 분석을 했는데 비만치료제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식품 음료 산업에서 연간 300억에서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0조 원에서 70조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실렸습니다.
1: 예. 그저 비만 치료제라는 건 이게 주사를 맞는 거라면서요?
0: 네.
1: 예. 그걸 맞으면 뭐 식욕이 떨어지나요?
0: 뭐 쇠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1: 입에서?
0: 씹으면.
1: 네. 예. 아니 그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식품을 소비 안 할 정도로?
0: 미국에서는 특히 그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도 뭐 주변에 해봤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숫자를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인구 대비 0.8에서 1.2%에 해당하는 처방 횟수를 보였습니다. 예, 예. 근데 뭐 한 사람이 여러 번 처방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인구 대비 더 적을 수도 있겠죠.
1: 예, 예.
0: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요. 기사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미국하고 5곳 중 한 곳에 이미 비만약 복용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1: 미국은 워낙 또 비만자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비만 예. 인구도 많다 보니까 20%라는 수치면 굉장히 많은 건데 1년 만에 2배나 급증한 수치라고 하니까 대중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 소비를 안 한다.
0: 네. 예. 이게 뭐 또 다른 조사도 나왔는데 이 복용자들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 20%나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 근데 이런 이게 좀 일종의 열풍이라면 열풍인데 계속 갈 것이냐. 그건 어떻게들 봅니까?
0: 저도 이제 다이어트 관심 굉장히 많아서.
1: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0: 다이어트 결과물입니다, 지금.
1: 아, 그런가요? 네.
0: 아무튼 이게 다이어트가 유행이 있어요.
1: 예, 예.
0: 무지방 다이어트, 저탄수 다이어트,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수많은 다이어트를 유행을 하다 보니까
1: 예.
0: 또 유행일 수 있다. 영원한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업계

0: 생애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1: 예.
0: 우리가 생전에 보게 될 가장 심오한 식문화 변화 중 하나라고 이제 업계 관계자가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1: 아, 예.
0: 그러다
1: 그
0: 보니까
1: 업계라는 건 이제 식품업체.
0: 맞습니다.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식성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을 테니까.
1: 예.
0: 아, 그런데 원래는 이 제품 개발 공식이 간단했다고 해요. 뭐 설탕, 소금, 지방.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비율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음식이 각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제는 입맛을 잃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코지 앤 노스텔직, 편안하고 추억을 사로잡는 맛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 단백질은 꼭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비만약을 맞더라도. 그래서 고단백의 성분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패키지에도 GLP-1 프렌들리, GLP-1에 뭐 친숙하다, 친화하다 이런 표현을 섞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그런 주사 맞은 부작용은 없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0: 부작용이 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심하게는 췌장염이나 뭐 이렇게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각 이상이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인데, 이렇게 돌을 씹는 것 같거나 이렇게 좀 씁쓸한 쇠맛이 나는 그 부작용이 흔히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구토, 설사, 메스꺼움은 불편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비만약 제약 업계는 이 부작용까지 잡겠다 이런 각오를 내놨는데요.
1: 이제
0: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GLP-1 관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약 대기업들이 비만약 부작용 사냥에 나서다. 이 기사를 보니까 스위스 제약사 로슈나 위고비의 노디스크 등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노디스크 이 회사가 위고비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신약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특허가 이제 곧 끝난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렇게 되면 이제 제네릭 복제약이 나오기 때문에 얼른 이제 새로운 그리고 이제 향상된 신약을 개발해야만 수익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1: 예. 근데 뭐 살도 빠지고 부작용도 없으면 그 뭐 비만은 정복이 되는 것인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0: 뭐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청사진만 보면 그럴
1: 그렇겠죠.
0: 수 있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더 가디언의 기사를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이 이제 비만약을 복용해서 살을 빼려면 연간 약 21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여력이 1억 8천만 원 정도는 돼야 남는 장사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쓰고 1억 8천이 연간 남아야 비만약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말을 이 곧 소비 여력을 증명하는 어떤 지표가 되다 보니까, 더 가디언은 마름 텍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날씬하게 지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결국 몸매가 곧 소득 격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0: 네.
1: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이들 아시죠? 황순원 선생의 단편소설 소나기의 첫 문장입니다. 소년의 풋풋한 첫사랑은 여름날 소나기처럼 굵고 짧게 끝을 맺죠. 한 음악가는 책장을 덮고 난 뒤에도 가시지 않던 그 여운을 노래 한 곡에 남겨두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꼽은 락발라드 특집의 네 번째 곡은 밴드 부활의 소나기입니다. 부활은 1986년에 데뷔곡 히야로 화려하게 출발을 했죠. 같은 앨범에 실린 비와 당신의 이야기도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 기세를 이어서 이듬해 곧바로 2집을 발표를 하는데 보컬 이승철이 팀을 떠나고 리더 김태원의 개인사까지 겹치면서 밴드는 기다란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활을 부활시킨 것이 바로 3집 기억상실입니다. 3집의 자켓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앞뒤가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앨범을 말할 때는 보컬 김재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죠. 김재기는 헤비메탈

작은 하늘 출신의 보컬리스트였습니다. 부활 3집을 준비하던 김태원이 그를 살아온 보컬로 영입을 하죠. 당시 김자기가 일종의 오디션처럼 불렀던 노래가 바로 지금 저희들의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는 나자렛의 Love Hurts 였습니다. 김태원은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아 부활 3집은 됐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그러나 많이 알려진 것처럼 김재기는 3집 녹음 도중에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앨범에서 그래서 그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곡은 단 3곡 소나기와 사랑할수록 그리고 흑백영화 이렇게 3곡 뿐입니다.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는 사랑할수록이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보컬 김재기의 색이 잘 담긴 곡으로는 소나기가 꼽힙니다. 김태원도 이 노래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재기가 떠난 뒤에 발표된 부활의 3집은 무려 130만 장이 넘게 팔려나갔고 부활은 결국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후에 김재기의 목소리를 닮은 친동생 김재희가 형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보컬로 합류하기도 하죠. 소나기 갑자기 찾아와서 짧게 머물지만 지나간 자리에는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김재기가 어찌 보면 부활에게는 바로 그 소나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가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몇 곡의 노래만으로 부활의 한 시절이 됐으니까요.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부활의 서정미가 가장 진하게 담긴 락발라드입니다. 소나기 4분 반 동안 이어집니다.

0: 예, 록발라드 특집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나기를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경복 기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참대력을 전문가로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0: 웃음 쉬운 모습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예, LP 코너 들으시고 유튜브에 신정민 씨께서 눈 감고 들으니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문자 2221님 쓰신 분, 보석 같은 반가운 선곡들이 많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부활 노래 들으니까 내 청춘도 소나기였나 싶다고 말씀하셨네요. 누구에게나 청춘은 그렇습니다. 바늘이 레코드판 먼지 긁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날로그가 맞는 것 같다고요. 유튜브에 나의 바오밤 나무 쓰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그리고 유홍준 관장과의 인터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그렇듯 유난히 많이 계십니다. 문자 1195 쓰시는 분 다시 모셔서 한 시간 해달라고 하셨는데 한 시간까진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찬바람 불 때쯤 꼭 다시 나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고정 출연으로 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가을 우체국님, 저는 익산에 사는 시민인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인지 좀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유관장께서는 가장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유관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의 눈빛이 반짝이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배움이란 끝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0: 지구촌 사이드 B 들으시고 미니의 조성현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선영 아나운서를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톡톡 튀는 이선영 아나운서님, 어쩜 이렇게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잘 하시나요?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예,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A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 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오후 2시 정각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행정안전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 그리고 최승병 교수가 나오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민방위 과장님, 오늘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방금 전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20분 동안 주민 대피훈련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미사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 공습 경보음을 청취하고 주위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는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연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대상으로 차량 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개원의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 시범 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 숙달을 위한 훈련도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국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훈련이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최승병 교수님, 최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민방위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공습의 양상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 10수발이 아니라 값싼 드론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수백 발씩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 차례 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대피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우리 방공망이 모두 막아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습경보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도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무기 앞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의 위협 앞에서 민방위 훈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보를 들었을 때 내 주변 대피소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고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첨단 방공망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최선의 방어 대책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자,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이제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짚어보겠는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2: 네, 가장 먼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로 갈 수 없다면 콘크리트 건물 안쪽에 유리창이 없는 곳이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챙길 수 있는 생존 배낭이 있으면 가지고 가되 멀리 있는 물품을 찾으러 되돌아가지는 마십시오. 대피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고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간단히 대지는 생계다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대피소, 지하시설, 생존 배낭, 계단 등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대방 미션 참여 이벤트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하고 방송과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해서 공대방으로 인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실외 있거나 고층 건물, 자동차 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실외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특정 대피소만 고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안쪽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유리창과 외벽, 큰 간판이나 떨어질 수 있는 물체에서는 거리를 둡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으로 지하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창문에서 떨어진 건물 중앙부나 유리창이 없는 공간에서 몸을 보호하고 다음 안내를 기다립니다. 운전 중이라면 급정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지 말고 주변 교통을 살펴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안전하게 세웁니다. 차량 열쇠는 차 안에 두고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되 훈련 중에는 경찰의 통제에 따릅니다. 다만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지대의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지하시설 등으로는 대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대피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대피소에 도착하면 출입구를 막지 말고 안쪽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대피한 뒤에는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고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임의로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지 말고 통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전화는 자제합니다. 라디오 재난문자 등 정부 안내를 계속 확인하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가짜 영상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짧은 문자로 안전 여부와 현재 위치를 알리고 응급 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1: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준비일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3: 네, 평소에는 안전 디딤돌 앱,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티맵 등에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출입구와 찾아가는 경로까지 한번 살펴두십시오. 생존 배낭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분량으로 각자 준비합니다. 2-3일분의 물과 간편식, 상비약과 처방약, 라디오와 손전 등 보조 배터리, 마스크와 비옷, 위생용품, 가족 비상 연락카드를 넣고 간편식 등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라디오와 손전 등의 건전지는 분리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1: 네. 박 과장님, 장애인과 아동처럼 대피 취약계층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 네. 먼저 시각장애인께서는 평상시에 조력자와 함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성 알림을 설정해 두면 민방공 경보를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께서도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진동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알림을 받은 후 화면에서 자세한 민방공 경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평소에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를 알아두고 비상연락카드에 나의 정보를 적어두고 부모님과 비상시 만날 장소 등을 이야기해 둡니다. 또한 공습경보 시에 부모님은 학교 등으로 자녀를 만나러 이동하지 말고 아동이 선생님을 믿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공습경보와 화생방경보는 대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최승병 교수님, 핵심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3: 네. 사이렌이 없이 음성방송과 문자로 안내되는 화생방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공습경보 발령 시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경보는 신속하게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화생방 상황 시에는 비오염 지역으로의

0: 대피를 실시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지상보다는 높은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생방 작용제 오염에 의한 경보 발령 시에는 화생방 방독면, 보호衣 또는 이 고무장갑, 고무장화, 비옷 등 이 대체 물자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높은 층 실내로 대피를 한 경우에는 외부의 오염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밀폐나 차단하셔야 됩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투명 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 젖은 수건, 신문지 등으로 밀폐하고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외부와 연결된 기기의 주변부는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화학작용제 오염 시에는 실내 대피가 어렵고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되 오염지역 내라면은 바람이 부는 좌우측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보다 안전합니다.
1: 네. 화생방 보호장비가 없을 때 고무장갑, 고무장화, 오이 등 대체 물자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화생방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KF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없다면 손수건이나 의류, 거즈 등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로 오염작용제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부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비옷이나 방수 의류, 두꺼운 외투 등을 머리까지 착용해서 오염 공기의 유입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장갑이나 보호 덧신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두 겹 이상 착용하거나 우천시나 학교나 음식점에서 조리시에 활용하는 고무장화를 착용하면 화학 오염이나 방사능 낙진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장갑, 고무장화, 투명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등도 이 화학 작용제에 대해서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방호가 가능하고 이 상황에 따라 두꺼운 고무 재질의 생활용품은 화학 오염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민방위 과장님, 이번 훈련 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길 터주기 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선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차량을 좌우 차로로 이동시켜 중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등을 켜고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길을 터주다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꼭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런데 막히는 출퇴근길처럼 정체 구간에서는 길을 터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차량이 좌우로 조금씩 핸들을 꺾어 공간을 만들면 소방차나 구급차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선을 급하게 바꾸거나 경적을 울리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병원 진입로 근처에서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1: 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3: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 경보를 훈련 경계 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돼서

0: 이번 훈련에 주민 이동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경보는 경보 해제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최근 해외에서 규모가 큰 지진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와 필리핀, 일본 구마모토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지진 위험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0: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 만약 집이나 마트와 같은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먼저 학교나 주택에 계실 때에는 이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춘 뒤에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또한 백화점 마트와 같은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역시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밖으로 나가실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하시되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전이나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하시고 대피할 때도 뛰지 말고 걸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계단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나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0: 그러면 운전 중이나 전철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먼저 운전 중인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에 열쇠를 꽂아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하십시오. 전철에서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서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0: 자, 그리고 최근 해역 지진도 다수 발생하는데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디로 대피하면 될까요?
1: 네,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지진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건물 3층 이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 지진해일은 수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0: 대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까?
1: 네, 대피 후에는 반드시 이 재난방송이나 라디오,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공식 안내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진 직후에는 가짜뉴스나 루머가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셔야 안전합니다.
0: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훈련 경보 해제 안내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2: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20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행안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한양대학교 최승병 교수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할머니, 종로 5가예요.
4: 종로 5가?
3: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4: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5: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6: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7: 사랑밖에 난 몰라.
8: 안녕하세요.

0: 정선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매일 4시 5분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천식이 꽁트 잘하는 건 다들 아시죠? 라디오 진행도 최신식으로 참 잘합니다. 지라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2시 21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1분 정도 늦게 인사드립니다. 사실 체감상 1분은 거의 순식간에 지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13분은 어떠세요? 이것도 짧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새벽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에서 투입 13분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세 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단 13분이 걸린 거죠. 그 빛나는 13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최고의 순간은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평범한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0: 순삭이라 2시간 정도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손틀아, 오늘도 손잡아요. 해주셨네요. 예, 정말 불과 13분 만에. 13분 하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뛰다 보면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데뷔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또 이강인 선수의 기대를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하는 그 날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부쩍 이렇게 키워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손흥민 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페널티 박스 이 모서리 부근에서 이렇게 딱 오른발로 가마차기에서 바깥쪽 골대로 넣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그 반대편 모서리에서 이렇게 차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이강인 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멋있는 골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043님께서 아들이 100일 된 손주와 함께 찍은 이강인 선수 유니폼 입은 사진 보내요. 아, 남편분께서 이강인 선수의 팬인가 봅니다. 근데 아들과 같이 이렇게 딱 입고, 유니폼 입고 엎드려서 이강인 7번. 아, 벌써 구하셨네요. 우리 강지혜님께서 저는 이 시간이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출산 휴가로 50일째 집에 있어요. 아기 겨우 재우고 마음의 평온을 위해 이어폰 끼고 듣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이어폰을 낀다. 혹시 이 아기가 낮잠 자다가 깰까봐, 그러면 나의 평온이 깨질까봐 그런 건가요? 네, 진짜 낮잠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네, 얼른 누워서 필사적으로 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그런 이 사이 틈을 타서 갑자기 집안일 하지 마시고 이어폰 꽂고 그냥 좀 쉬세요. 오늘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한 잔씩 바로 오늘 쿠폰으로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창력과 재미를 동시에 안고 가는 욕심쟁이 그룹 김빡이 손트라 놀러 왔어요. 3, 4부에 함께 할 거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팩, IS 동서, 백조싱크, 브람스 안마 의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탄탄방수,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유성 물산 교역,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봄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화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점심은 뭐 드셨는지, 또 누구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어디서 제 목소리가 흐르고 있는지, 이런저런 일상 얘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게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여기 상암동 날씨는 갑자기 되게 쌀쌀해지면서

그래서 밖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쪽 지역은 비가 오는데 여러분 날씨는 또 어떤지, 아, 진짜 가을이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699님은 아침 차리고 2시간 동안 빨래해서 녹초가 됐는데 조금 쉬니 점심 차리고 설거지할 시간이네요.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커피 한잔 필요합니다. 신청곡은 성리의 오늘 이밤 듣고 싶습니다. 아침 차리고 일하고 하니까 또 다시 점심이어서 점심 차리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어느새 저녁 준비하고 계시겠죠? 너무 힘든 하루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1699님 힘내세요. 우리 성리에 오늘 이밤 띄워드릴 테니 보낸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 여러분의 어떤 지금 어느 곳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0: 내일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까 하는데, 아, 아주 행복한 분이 등장하셨네요. 968 하나님께서 태진님 휴가 기간입니다. 비도 오고 태진님 목소리도 좋고 너무 행복하네요. 근무 중인 언니네 회사 가서 점심 먹고 왔어요. 휴가란 참 좋은 것이네요. 모두 다 좋으시길 바래요. 라면서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죠. 예, 기분이 좋으면 비 오는 것도 운치 있게 느껴지고 뭐 제 목소리도 더 좋게 들리고 그리고 또 근무 중인 언니네 회사 가서 점심 먹었겠지만 그 점심밥도 엄청 맛있었겠죠. 네, 늘 이렇게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내는 커피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실지 오늘 최고의 하루 되시길. 우리 0030님께서 방학 마지막 날인 초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늘 학원에서 기다리며 손틀어 듣고 있어요. 아, 이제 학원 끝날 시간인가요? 자녀 학원 기다리는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0030님 손틀어와 함께 대기하는 아들 학원 시간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지금 번호도 비슷해가지고 0030, 0040 혹시 남편, 아내분 같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문자 한 번씩 보낸 거 아닌가. 우리 4843님 부산은 초등학교가 아직 방학 중이라 학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와 짜장라면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학원 내 진동하네요. 좋아할 아이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이스커피가 절실하네요. 커피 쿠폰 주세요. 근데 아 그거 알죠. 짜장라면 끓이면 아 그 방 전체는 진짜 너무 먹고 싶어지는. 제가 그 커피 쿠폰은 챙겨드릴게요. 우리 2부에서도 계속 함께해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 옷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하네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윤수연의 꽃길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늘 여기서 손트라 살롱에서 계속 화만 내고 그런데 아, 또 이렇게 감수성 깊은 윤수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360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픈 사랑의 길인데 왜 꽃길이라 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가 봐요. 아파서 좋고 좋아서 아픈.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게 아파야지 진정한 사랑이었구나라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좋고 좋아서 아픈. 우리 9267님은 수연님 꽃길 너무 좋네요. 비 오는 오늘 듣기에 참 좋아요. 이랬는데. 아, 그 외에도 지금 이 곡을 어디서 듣나 싶었는데 8009님은 여기 공항동인데요. 방금 전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손트라 듣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데 또 이 노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이라니 우리 8009님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선트라 정치자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7396님께서 소백산 입구 가는 버스입니다. 손님도 없고 소나기도 내리네요. 아, 그럴수록 또 이제 운전하는 게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교류도 있고 사람들도 뭐 이렇게 좀 시끌벅적해야지 더 힘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라디오가 좀 힘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버스 기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고 곳곳에 비가 온다고 하니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우리 8112님께서 촉촉한 비가 내리네요. 드라이브 삼아 민통선 안에 있는 장난콩 집에서 순두부찌개 점심 식사하고 도라산역 근처를 돌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승용차 아닙니다. 우리 8112님의 동선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 짚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셨네요. 뭐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도 있겠어요. 우리 1853님은 온실에서 듣고 있어요. 아빠가 어제 싱싱한 홍합 사오셔서 홍합탕 먹으니 힘이 불끈. 오늘은 습도는 높지만 흐려서 덥지도 않고 시원해서 좋아요. 아, 홍합탕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다. 홍합하니까, 근데 또 왜, 그, 형돈이와 재준이 그거, 홍합, 홍합, 홍합, 홍합, 홍합. 그게 생각이 나는지, 죄송합니다. 우리 3263님께서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큰 하우스에서 조그만 묘종 심고 있어요. 날씨가 후덥지근한데 라디오 들으니 너무 좋아요. 제가 듣고픈 노래, 비니에서 신곡 으뜸 타령입니다. 또 라디오의 매력은 내가 신청한 노래가 딱 흐를 때, 아, 와, 정말, 진짜? 그러면서 더 귀 기울이게 되죠. 비니에서의 으뜸 타령 보내드릴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안 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오늘 사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 커피 쿠폰 나눠드리고 있고요. 우리 7793님께서 군의에 복숭아 사러 왔는데 주인분이 상처난 건 공짜라서 싹쓸이하고 언니랑 대구 집으로 가는데 손트라까지 듣고 가니 너무 흐뭇합니다. 와, 근데 그 주인분께서 정이 넘치시는 분이네요. 사실 그 약간 좀 흠집 났거나 좀 팔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게 또 양심상 이런 건 팔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두신 것 같은데 그걸 다 공짜로 주다니.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2037님. 소나기가 시원하게 오는데 일하기 싫어서 지인이 무화과 농사는 짓는데 돕고 있네요. 쉬려 했는데 처음 수확하는 거라 재밌네요. 아, 무화과 농사 짓는 거 돕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와중에 마침 이제 돔 가는 날이 장날이다 하는데 아, 딱 도우러 갔더니 소나기가 시원하게 뭐 그래도 친구와 아니 함께 하는 만큼 지인인 만큼 그냥 재미난 추억으로 남겠네요. 근데 무화과 농사 짓는 분 와중에 또 8490님은 마트 갔더니 제철인 무화과가 있어서 데리고 있어요. 항산화에 좋으니까 다들 드셔보세요. 김지혜 몰래한 사랑 신청합니다. 무화과가 또 항산화에 좋군요. 그리고 지금 또 제철이라는 사실 또 알려드리면서 몰래한 사랑을 왜 신청했나 했더니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거기 그래서 신청을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 듣고요. 3, 4부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유쾌한 김인석, 윤성호, 김박 듀오가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뉴스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57개에 대해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더 가며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0: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는 사전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대법원장의 임명재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 등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천 수석부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mm,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에 5에서 50mm입니다. 당분간은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8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제가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대국 한판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바둑을 오래 두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죠. 몸이 버텨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제 바둑을 둘 수 있으니까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 고민을 견뎌줄 몸부터 만들어라.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오늘도 아주 으리으리한 손님들 대기 중입니다. 현역 개그맨 가수들 중에 가장 진정성 있고 또 가장 절실한 그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인석, 윤성호, 김빡이 손틀어 찾아왔어요. 아, 하지만 우선 먼저 우리 윤성호 씨만 앉아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두 분에게 앞으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 사연을 우대합니다. 남자로 살면서 내가 작아졌던 순간 알려주세요. 뭐 용돈 올려달라는 소리도 자신있게 못하고 뭐 국이 짜다는 말은 항상 속으로 삼키고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마음대로 못 담는 남자들 손트라로 사연 보내세요. 몸에 좋은 선물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도 생중계 중이니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8: 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진짜라 진짜 진짜야 진짜라 진짜 진짜야
6: 진짜입니다. 장난으로 노래하는 거 아니고요. 심심해서 하는 거 더더욱 아니고 추억 만들기 절대 아닙니다. 진짜 노래가 좋아서 진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김빡 소개합니다. 아 먼저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분 리드 래퍼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퍼포머 김빡의 메인 퍼포머 데뷔 25년차 여전히 무대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개그맨 가수 실력파 DJ 그리고 어쩐지 자비로운 스님의 얼굴도 스치는 빡구의 윤성호.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네요. 예.
6: 아 네 그렇습니다.
7: 저는 유진 스님의 쌍둥이 동생
6: 개그맨 동생
7: 윤성호입니다. 예.
6: 네네.
7: 예.
6: 아니 근데 오늘 원래 김빡하면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김인석 씨가 지금 사실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7: 그쪽 양주 쪽에서 오다가 네네. 앞쪽에 네. 그 터널에서 네. 다른 차가 좀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진행을 못한대요.
6: 그러니까요.
7: 그래서, 예.
6: 아 근데 그 빈 자리를 또 아주 특별 게스트로 머리 위에
7: 예. 예. 솔직히 이참에 네. 그냥 저 혼자 다니려고요.
6: 네. 아, 이참에
7: 이참에 네네. 혼자서 네.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6: 아 근데 제가 밖에서 예. 리뷰 하다가 이렇게 막 슬쩍슬쩍 누군가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7: 네네네.
6: 저는 선배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7: 지금 뭐 이게 그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이제 참 궁금 모를 거예요. 그렇죠?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네. 지금 보라가 되나요?
6: 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한 1200분 계시는데
7: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머리를 길렀어요.
6: 아, 길으셨네.
7: 왜냐면 우리 유진 스님하고 저하고 헷갈려요. 사람들이.
6: 아, 너무 헷갈려 하니까.
7: 유진 스님은 우리 유진 스님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활동을 그동안 못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저도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
6: 해야 되겠다.
7: 예,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길렀습니다.
6: 아, 예. 확실히 좀 차이를 두겠다.
7: 예. 예예예. 예.
6: 나는 이렇게 풍성하다.
7: 예예.
6: 이런가요?
7: 예 어떻게 좀 괜찮나요?
6: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7: 잘 어울리죠.
6: 예, 잘 어울리고.
7: 예. 아니, 오랜만에 길렀습니다.
6: 우리. 예. 아 근데 제가 몇몇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기르게 되면 문제가. 예.

0: 기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1: 예예.
0: 풍성하시네. 역시 유진 스님이랑 좀 다르시네요.
1: 네,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볼 때 이게 뭐 진짜 머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0: 예예.
1: 이게 진짜 기른 거예요.
0: 기른 거예요.
1: 예, 혹시 그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보라로 들어오셔서 이게 네. 진짜 머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이게 카메라 뭐 육안으로는 이게 그렇게
1: 예.
0: 너무 가르마가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되셔가지고 샵 예.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1: 저요?
0: 네네.
1: 아, 샵 다닐 돈이 없어서 제가 만졌어요.
0: 아, 만졌어요. 예.
1: 제가 헤어 스프레이로
0: 아,
1: 해서
0: 아, 좀 스프레이로 해서
1: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1: 눌렀습니다. 예.
0: 아니 우리 한정은님께서 문자 예. 보내주셨는데.
1: 예예. 예. 아 한정은 형 혹시 머리 기르실 계획 없으시냐고 물어보려는데 이미 풍성하시네요. 무슨 일인가? 예, 그렇죠. 예, 길렀습니다. 저 한 1년 정도 길른 것 같아요.
0: 1년 정도 걸리셨구나.
1: 예, 걸렸어요. 예. 예. 정은지님 너무나 가발 같은데요. 직접 와서 보세요. 그럼 MBC로 지금 와보세요.
0: 아, 지금 와보세요.
1: 예. 예,
0: 봐야지 압니다.
1: 그렇죠.
0: 봐야지 알고
1: 예, 예.
0: 뭐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김밥에 김은 안 계시지만 예. 아주 꽉꽉 예. 이곳을 채워주고 예. 있습니다.
1: 네. 8243님이 네. 순간 보라로 보는데 신성 씨인 줄 착각했어요. 너무 멋진데. 아,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머리 기르고 난 다음에 네. 신성 씨랑 닮았다고.
0: 네.
1: 그리고 배우분 닮았대요.
0: 어? 어떤 배우죠?
1: 이거는 약간 공감이 갈지 모르겠는데
0: 네.
1: 박해준 씨랑 약간 닮았다고.
0: 아, 박해준 씨랑.
1: 잘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
0: 그러니까요.
1: 그 폭싹 속았을 때 나오고. 네.
0: 아, 우리 그냥 그 보이는 라디오를 끌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1: 되나? 죄송한데 왜 꺼요?
0: 네. 네. 아니 아니 들으시라고.
1: 네. 아, 네.
0: 만약에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MBC로 오시라고.
1: 아, 그러니까 보라로 보여주지 말고
0: 네.
1: 직접 찾아오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한 2천 명 와도 되나요?
0: 지금 점점 얘기하는 게 점점 네. 믿겨지지 않는다고.
1: 네, 네, 네,
0: 지금
1: 네.
0: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까 봐.
1: 네, 네, 네, 네.
0: 아, 근데 그러면 네. 아, 우선 김밥의 얘기는 예, 또 예. 아, 나중에 더 이어서 나가겠지만
1: 예.
0: 유진 스님 근황도 좀 궁금합니다. 요새 전 예, 세계를 예. 누비고 계시다고요?
1: 제가 유진 스님이랑 연락을 좀 종종 해요.
0: 네네.
1: 하는데 뭐 지금 뭐 대만, 홍콩, 뭐 네.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또 마카오, 필리핀도 전에 얼마 전에 가서 공연하고 왔고
0: 네.
1: 예, 지금 또 요즘에 또 국내 공연을 또 많이 다니세요. 다음 달에 또 공주,
0: 아, 아, 예, 공주.
1: 공주에서 하고 또 9월 달에 또 상주, 뭐, 네. 보은 이런 데서 계속 공연 지금 잡혀 있습니다.
0: 이야, 역시 가족인 예. 만큼 이렇게 하나하나 어디 어디에서 다 하는지 다 아시고.
1: 예, 예,
0: 그렇게
1: 예.
0: 신경 써주시고 응원해
1: 예.
0: 주시고.
1: 예, 예, 예.
0: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바쁘시다고.
1: 저는 이제 바쁘려고. 이렇게 앨범을
0: 네.
1: 새로.
0: 네.
1: 예. 네. 준비를 했어요.
0: 아.
1: 예, 남들은 그래요. 이제 김밥이 저희 팀 이름인데.
0: 네, 네.
1: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0: 네, 네.
1: 근데 12년 전부터 음악을 내왔어요. 오, 요번 주에 다섯 번째. 죄송한데 왜 웃어요?
0: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찾아보면 트로트 곡이 네. 한 네다섯 곡이 있거든요?
1: 트로트 곡만 있는 게 네. 아니라 첫 곡이 펑키 스타일 곡이에요.
0: 네.
1: 나이 탓이란 곡이고.
0: 네네.
1: 그 중에 발라드도 있어요.
0: 아, 발라드까지도?
1: 예, 네, 발라드 있고 트로트 아. 두 곡에다가.
0: 아니, 이렇게 데뷔 25년 차인데.
1: 예, 예.
0: 저도 용띠거든요.
1: 아, 용띠예요?
0: 아, 용띠입니다.
1: 동갑이에요, 그러면?
0: 아, 그렇죠. 동갑이죠.
1: 아, 진짜요?
0: 예.
1: 네. 오.
0: 다행히.
1: 몰랐어요.
0: 아, 예. 아, 근데 메인보컬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펄펄 날아다닐 수 있는
1: 네네.
0: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뭔가요?
1: 아, 메인 보컬이 없는데.
0: 네,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없지만
1: 예예.
0: 우리 김밥으로도 그렇고
1: 예예예.
0: 이제 그냥 개그맨이자 이제 또 개가수라고
1: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0: 이렇게 계속 달려올 수 있는. 이유요.
1: 아무래도 일단은 돈이죠. 예. 예.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0: 네.
1: 주니까
0: 네.
1: 그 돈으로
0: 아.
1: 예. 밥도 먹고
0: 네.
1: 헬스장 끊어서 운동도 하고.
0: 네.
1: 예. 아 그리고 또 일단은 그 약간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0: 네.
1: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음악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0: 네.
1: 예. 또
0: 아, 요새 뭐 이제 부캐라는 게
1: 네네네.
0: 많은 가수들 혹은 뭐 연예인들이 나름 부업이다 하면서
1: 그렇죠.
0: 또 이제 하는데
1: 예, 예.
0: 그거에 또 원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뭐
0: 네.
1: 저는 예전에 또 부캐보다 코미디 프로에서 그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부캐나 마찬가지라고
0: 그렇죠.
1: 할 수 있죠.
0: 네.
1: 제가 빠꾸 캐릭터 했을
0: 네네네.
1: 때 예, 그때도 어떻게 보면 콧물 칠하고
0: 네.
1: 그때 했던 것도 지금 저 윤성호하고는 다른 사람인 거죠.
0: 다른 사람이야.
1: 예, 연기를 하는 거니까.
0: 네.
1: 그렇죠.
0: 네. 아,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가발 하나의 차이와 치약 묻히는 것 차이와
1: 죄송합니다.
0: 승복 입는 거. 아, 가발이 네. 아니라 그랬죠.
1: 가발이라고 하는데
0: 아, 머리 길었을 때와
1: 예.
0: 아, 네네네.
1: 예, 예.
0: 네, 그때였으니까.
1: 예.

0: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요. 네. 윤성호가 유진스님 아니냐라고 네. 헷갈려 하시는데. 아,
1: 헷갈릴까봐 네. 여러분 지금 네. 머리를 긴 상태다. 네,
0: 그렇죠.
1: 라는 거.
0: 유진스님을 부르면요. 네. 머리, 민머리로 옵니다.
1: 아, 민머리로.
0: 그렇죠. 아, 예, 예. 예. 나중에 한번 유진스님 어떻게 한번.
1: 아, 네, 한번 초대를 해서. 왜냐면 예. 저는 그 두상을 꼭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뭐 예. 찾아봤었는데, 두상만큼은 원빈을 능가한다.
0: 그렇죠, 예. 예. 두상이 가장 이쁜.
1: 아, 이쁜.
0: 예. 아티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자, 우리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진채양 그룹, 김빡이 신보를 냈습니다. 먼저 김빡 제비 한 마리 곧 발표입니다. 네. 아, 그런데 이 노래 아직 안 나온 거죠?
0: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 초에 네네. 9월 2일 날 발매를 합니다. 네네. 발매 날짜는 결정됐어요.
1: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니까 흥분 올리고 동화 뮤지컬만 나오는데.
0: 예, 저 예.
1: 사실 기쁜 소식과 더불어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예. 하나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우리 문화 방송 MBC에서 제비 한 마리가 예.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죠?
0: 모르겠어요. 어떤 가사 때문에. 요거를 또 제작을 또 네. 개그맨 손원수 씨가 했어요.
1: 네네네.
0: 네. 가사도 그쪽에 썼는데, 네. 예,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쓴 건지. 근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1: 아니, 저희 메인 PD, 우리 박소영 PD가 재심의도 예. 넣고 정말 노력을 예. 많이 했대요.
0: 감사합니다, 예. PD님. 예.
1: 하지만, 미풍 양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안타깝게 MBC에서는 들을 수가 없게 네. 됐어요.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가사가 네. 제비라는 단어와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네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이게 심의가 좀 걸린다고 하는데 제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을 갖다 주는
1: 네, 그렇죠.
0: 예, 그런 조류입니다, 새.
1: 아, 네. 그러니까 흥부놀부 그에 나오는 그런 제비.
0: 그렇죠.
1: 근데 그 의미를 자세히 보면 다른 제비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네. 쉽게 가는 거는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렵게 가는 게 좀 네. 좋습니다.
1: 아, 그래도 아, 예.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제 건전한 사교 댄스 문화에 기여하겠다라는 순수한 의도를 다시금 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0: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이 그 제비 한 마리라는 요 노래의 네. 가사의 내용은 일단 아무래도 그 일단 어르신들도 그렇고 네. 아, 사교 댄스 네. 정말 이게 친목도모 네. 동호회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어디서 즐깁니까?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런 또 사교 댄스를 위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네. 전혀 뭐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MBC 쪽 심의 쪽에서는 네, 이런 걸 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혹시 지금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사를 살짝 다시 그러면 좀 재수정을 하겠다 아니면 건전 버전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0: 제가 그 제작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네. 네,
0: 그랬더니 그 돈 또 들어간다. 돈 들어가야 되는데 또 돈을 써야 된다.
1: 아, 네.
0: 그냥 하자.
1: 아, 그냥 하자.
0: 그냥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1: 네네.
0: 오히려 차라리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제비 한 마리는 전 참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1: 아, 참여를 안 했다.
0: 전 차라리 전에 우리 노래를 네. 그냥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싶어요. 이참에 제비 한 마리 홍보 안 하고 오메가 3랑 진짜라 네. 진짜.
1: 아, 근데 오히려 왜 사람들이 더 막 찾아들을 것 같죠?
0: 예,
1: 이것 또한 약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0: 아, 제비 한 마리가.
1: 아, 네.
0: 전략을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네. 또 그렇게 된다면.
1: 알겠습니다.
0: 예.
1: 아니, 우리 앨범 컨셉 사진을 봤는데 상가 건물 같은데가 예, 예.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찍은 건가요?
0: 아, 영등포 네. 쪽에서 여기 영등포에 콜라텍이랑 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네. 우리가 그 낮 주말 일요일인가?
1: 네.
0: 낮 12시에서 1시쯤 갔거든요.
1: 네.
0: 와, 정말 그 어르신들이 네. 정말 꽉 차 있어요.
1: 아, 정말요?
0: 예, 완전 만 원이에요.
1: 네.
0: 진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1: 아.
0: 근데 그 앞에서 네. 우리가 또 안에서 찍을 수는 없으니까
1: 네네.
0: 그 앞에서 그때가 아마 38도였거든요.
1: 네.
0: 저 사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옷도 이 벨벳
1: 네네.
0: 옷을 입고
1: 네.
0: 거의
1: 너무 더우셨어요.
0: 땀에 젖은 느낌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힘들게 찍었는데 사진은 그래도 잘 나왔잖아요.
1: 그러니까 컨셉이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0: 예, 예, 예.
1: 그리고 또 스토리가 담겨
0: 예.
1: 있잖아요.
0: 예,
1: 담겨
0: 예.
1: 있고
0: 예.
1: 와, 이런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간판들인데
0: 추억을 또 이렇게 어렸을 네. 때 봤던 그런 추억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1: 그럴 수
0: 예,
1: 있겠네요.
0: 예, 간판들이나 이런 게.
1: 네. 네. 아니, 이쯤에서 정말 우리가

0: 딱 신명나게 다 이 곡을 선명하고 다 이제 제비 한 마리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1: 아, 근데 그렇죠.
0: 우선 이렇게 못 보내드려서 죄송하고요.
1: 예.
0: 아, 그리고 지금 김박이 아니고 예. 빡빡하거든요 지금.
1: 네네네.
0: 여기가 빡빡한데 오늘 라이브를 그래서 결국
1: 다른 노래로.
0: 리드 보컬을 빼고
1: 예예
0: 부르신다는 얘기
1: 원래 이제 들었어요. 그 김인석 씨가 메보였어요.
0: 아 메인 보컬
1: 메인 보컬인데 예. 제가 이제 리드 래퍼.
0: 아 리드 래퍼
1: 리랩 리드 예 리랩인데 어쨌든 뭐 제가 해야죠.
0: 아.
1: 김인석 씨가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0: 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1: 근데 손태진 씨가
0: 네.
1: 살짝 도와줄 수 있나요 저희 또?
0: 아, 뭐, 여부분? 제가 그러면 옆에서 뭐, 네. 이렇게 같이 함께, 네. 손박으로. 손박으로?
1: 아, 손박으로요? 아, 나쁘지 않네요, 손박으로.
0: 박수는 좀 예.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최선을 다 함께, 네. 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조건이 있어요.
0: 아, 어떤 건가요?
1: 손태진 씨가 저보다, 네. 저보다 너무 잘 부르면 안 돼요. 제 비교가 되니까.
0: 아, 예.
1: 살짝만 저보다 잘 불러주세요.
0: 살짝씩만 도와드릴게요.
1: 살짝만 저보다 네. 잘 불러주세요.
0: 아,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서미숙님께서, 왜 이리 웃기고 짜란지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따라 조금 더 눈이 글썽글썽해 보이십니다. 네. 우리 김박이 아니고 손박이 부르는 남진의 님과 함께 갑니다!
1: 진짜? 제가 스타트 가나요? 천천, 천천.
2: 왔다, 왔다.
1: 렛츠고, 컴온! 님과 함께, 님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Let's go.

0: 이렇게 완성된 무대 1절은 손박이, 2절은 김박으로 함께한 남진의 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아, 여기에서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급형 다니엘 해니 김인성.
1: 아, 반갑습니다.
2: 아, 죄송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예, 예. 아,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고. 네네. 우리 또 손태진 씨께도. 네네. 아, 죄송해요.
0: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너무 훌륭한 타이밍에 입장을 네네, 해주셨고 그래요. 너무 완벽했어요.
2: 잘 지내셨죠?
0: 아, 네네네. 잘 있었습니다.
1: 손태진 씨랑 제작진한테 죄송해야 되는데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죄송할 필요 없는 게요. 안 기다렸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김인석 씨를 안 기다려서 죄송하지 않잖아요.
2: 기다리신 분이 계실까 네. 해서 네. 저도 좀 그랬는데.
1: 제작진과 손태진 씨에게 죄송하다고.
2: 아, 그래요? 그래서. 안 기다리셨다면 뭐 괜찮네요.
0: 아니요. 네. 오히려 윤성우 씨가 너무 즐기고 계셔가지고. 아, 이 단독샷에 너무 즐기고 계셔가지고. 네. 기다리다가 머리가 좀 더 기셨어요.
1: 아, 그렇죠. 머리가 많이 자랐죠.
0: 많이 자라셨어요.
2: 제가 늦은 이유 살짝 설명을 좀. 아, 네네네. 왜냐면 또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0: 거예요, 솜트라.
1: 어, 아, 그렇습니다.
0: 제가 두세 번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1: 아, 여기 있었어요?
0: 네, 그럼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그럼요.
1: 아. 아니, 그리고 8490님께서 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오, 인성님, 왜 메보인지 알겠습니다.
1: 어, 이게 무슨 말이죠?
2: 멋쟁이. 높은 빌딩의 시대지만
3: 죄송한데 늦었는데 까불지 마세요. 늦어놓고 왜 까불어?
0: 알겠습니다.
3: 안 늦고 까불면 이해를 하겠는데.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아, 네. 아, 근데 이렇게 네. 팀워크 훌륭한데 저희 아쉽게 3부가 이제 3초 남았어요.
0: 끝났어요. 네. 아, 저 없이 3부를
1: 네, 이렇게
0: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1: 네.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뭐 제비 한 마리 얘기 다 끝났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1: MBC에서 못 듣는다는 네네. 얘기도 다 들었는데
0: 풍기문란으로 걸려서
3: 네네. 저, 뭐 네. 3부에는 뭐 저희 네, 네. 예전에 그 저희가 냈던 노래 좀 얘기하시죠.
1: 아, 그 얘기를 한다.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4부에서도 예, 예. 함께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당당하게 외치며 시작합니다. 여자들아 비켜라. 왠지 오늘 사연들이 짠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남자로 살면서 내가 작아졌던 순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1: 아, 저는 사실 굉장히 네. 당당한 남자라서 네네. 여자들 앞에서 작아지는 경우가
0: 아, 작아지는 경우가 없다.
1: 없어요.
0: 이야.
1: 왜 이렇게 비웃어? 왜 이렇게 비웃어요?
2: 저는 뭐 네. 이게 공중파 방송이라서 예. 일단 뭐
1: 뭐 많이 알고 계세요? 저 말은
2: 예. 아니 아닙니다. 네네. 일단, 예.
1: 아, 윤성호 씨는 예. 작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키는 크시지만
2: 네네네. 그냥 웃을게요.
0: 그냥 웃어서 넘기겠다. 아니 근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집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이렇게 떵떵 치시나요?
1: 근데 사실 네. 남자는요 없어도 있는 척 아. 있으면 더 있는 척
0: 아, 더 있는 척
1: 하는 게 남자입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가장인 남자가 흔들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남자는 세게 나가야 돼.
0: 세게 나가야 된다.
1: 무조건.
0: 야,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저 웃고 계시는 우리 윤성 씨.
2: 네네. 저는 무조건 당당합니다.
0: 아, 무조건 당당하다.
2: 네, 왜냐면 저는 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네네. 또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네네. 진짜 화를 많이 내요.
0: 화를 많이 내.

0: 이거 하지 말라니까 어? 내가 다 한다고 왜 너가 하려 그래? 아. 너 손 다치잖아.
1: 아, 그 속에 또 배려
0: 물 묻히지 말라고
2: 아, 그래. 당당하게.
1: 야,
3: 네. 당당. 그래서 결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쭉쭉 나가시니까.
0: 너 왜 오늘 까분이 막 자주 까불어 아주 그냥. 뭐 까불 학원 다녔어?
1: 아니 우리 문자 좀 읽어주세요.
3: 아, 문자 한번 볼까요? 네, 3586. 3586님 주말 부부 16년 차입니다. 1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는 월말 부부로 바뀌었어요. 어.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모처럼 집에 갔는데요. 아내에게 말 대답하면 당장 내려가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 소리를 칩니다. 일이 불쌍하게 삽니다. 어. 아니 한 달에 한 번 보는데도 예. 야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어.
1: 아.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
0: 어디로 어. 올라올 생각 지금
2: 농구대 사시나 봐요. 혹시 펜트하우스 사시나요? 아니,
1: 더 좋은 집이 있을 수도 있어.
3: 네네네. 지역에 사시다가 네. 올라오시니까.
1: 아, 올라오. 이게 복층이 아니고 이제 지역에서 일하시는데 주말마다. 네. 어. 아, 좋아. 예. 네. 우리 3498님께서 네.
2: 3498님 공기청정기가 고장났는데 아내가 어, 당신이 좀 고쳐봐 할 때 제가 무슨 수로 고쳐요. 어,
0: 어, 어, 요즘에 뭐 너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1: 네, 다 나와
0: 고칠 수 있어요.
1: 네, 네,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0: 당당히
1: 네.
0: 고치세요. 어,
1: 당당하게 아니면 AS를 전화를 하세요. 어, 네,
3: 뭐 이거 괜히 뜯어놓으셨다가 네, 네. 나중에 하나도 안 맞아요. 다 이렇게 조립했는데 나사 하나 남아 있고 반도체 칩 같은 거 하나 남아 있어. 네, 다 조립했는데
1: 큰일 납니다. 네, 네, 이렇게 작아지는 순간들 네. 사연 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네. 소개한 분들에게는 어떤 선물 드리죠?
3: 우리 남자분들 네. 어깨 쫙 펼치시면서 기력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알부민 넉넉하게 수량 확보했고요. 혈액 순환 건강 기능 식품. 청상어, 연골, 콘드로이친, 칼슘 이 중에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또 사연에 따라서 탈모 샴푸.
1: 저 탈모 샴푸. 에이, 이거 진짜, 에이,
0: 탈모
1: 진짜요?
0: 샴푸는 일부러 저 누린 아니, 거예요, 아니, 지금? 예?
1: 아니.
0: 머리 있잖아요.
1: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1: 아, 있으니까.
0: 아, 있으니까, 아. 예. 남성 기능성 속옷 세트까지 적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3: 아, 윤성 씨에게 예. 필요한 것들 다 모아서 이렇게 또 읽으셨네요. 그렇죠.
0: 어, 이거 뭐, 저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싸게 제가 살게요, 예.
1: 아니, 누군가 지금 빨리 연락을 해서 예. 사연을 보내라고 네.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3: 빨리 사연 보내십시오.
1: 네, 우리 남자분들 내가 작아졌던 순간 봤고요. 우리 지금 잠시 또 1분 광고 나가는 사이에 리허설을 네. 막 이렇게 마쳤어요. 아, 일단 몸에 좋은 노래로 아, 좀 예. 귀를 호강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0: 가장 유명한 노래예요. 우리 아, 노래 중에.
1: 네네. 예. 아 저는 그 오메가 3 예, 예. 이거 한번 달립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김인석 씨가 또 미스터 트롯 나와서 올 하트를 받았던 노래거든요. 아 그만큼 오늘은 올 하트가 될지 김팍이 부르는 오메가 3 라이브입니다.

0: 예! 실시간으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김빡의 오메가3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아니, 우리 열창을 해주셨어요.
1: 아, 지금. 열창이었습니다.
0: 아직 몸도 안 풀렸는데, 아, 이렇게 열창을 해주셨고, 예. 너무 반응이 좋은 게, 네. 아, 지금 뭐 댓글들도 그렇고, 예. 아니, 2515님은, 네. 여기 약국인데요. 이 노래 아이고. 틀어놓으면 오메가3 매출이 늘 것 같아.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아니, 신곡, 신보를 가지고 여기 왔는데, 오히려 이런 노래들이 더 다시.
1: 아, 그렇죠.
2: 그럴
1: 그렇죠.
2: 수도 있어요.
3: 저희의 노래는입니다.
1: 아, 역주행.
0: 네, 역주행을.
3: 그, 네. 제비 한 마리보다. 이전 노래가 네. 좀 이렇게 올라오길 좀 바랄 수 있는. 예.
0: 그리고 또 제비 한 마리가 아니 왜 방송 불가길래 라면서 예. 더 궁금증이
3: 많을 수 있어요. 궁금할 수도 있고요. 아,
1: 한번 예. 들어보십시오.
0: 예. 네네. 9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김혜정님께서.
3: 네. 김혜정님 행사에서 떼창으로 오메가3 하면 신나긴다.
1: 아, 그러니까
3: 저희가 뭐 실제로 네. 예전에 또 행사 다닐 때 네네. 사람들이 오메가3 다 항암욕 가면 오메가3 네. 당뇨에 막 오메가3 네. 크게 외쳐줬어요.
1: 아.
3: 같이 따라합니다.
1: 실제로 효능을 저희가 가사에 넣은 거기 때문에 실제 효능이에요.
0: 예. 예. 근데 예. 그거 외우기도 힘들 것 같긴 해요.
3: 보통은 사람들이 오메가3가 어디 좋지?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해요. 그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0: 네. 아, 다 안다.
3: 다 알 수 네. 있어요.
0: 야, 이 노래를 듣고 뭐 오메가3 관련 뭐 브랜드에서 광고. 뭐 이런 거
3: 아, 예전에 한번 네. 저희가 뭐 출연한 건 아니고요.
0: 네네.
3: 이 음원만 사용했는데 아. 근데 이정재 씨가
0: 네네.
3: 모델로
0: 아, 저희 노래가 깔리고
1: 노래만 깔리고
3: 예, 예, 노래만 깔렸어요. 아,
0: 네. 그래도 그게
1: 어 예.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 다른 업체
0: 아, 네,
1: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아니 근데 네. 이것 좀 읽어주세요.
1: 아 요즘 아 이강욱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헤드셋에 가발이 붙어서 나오나요?
3: 아닙니다. 예 보라를 보세요.
0: 아 뗐습니다.
3: 예 없습니다. 예.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래, 방금 예. 노래하는 모습을 옆 네, 모습을 예. 봤는데 네. 잠깐. 잠깐 힐끗힐끗 진짜 신성형 느낌이
1: 어, 아~
0: 예, 있어요.
3: 네.
1: 신성.
3: 네. 그 얘기 들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0: 신성. 네, 그러니까.
3: 가수는 신성 씨, 배우는 누구라 그랬죠?
0: 아, 저는 기억 안 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해준이라고 했었나요?
1: 지금 네네. 계속 자기가
0: 박해준
1: 입으로 네.
3: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네.
0: 머리 기르는 건 죄가 아니죠? 네. 자, 우리 지금부터 남자들아 기죽지 마라. 남자분들 작아지 어깨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아졌던 순간 사연 소개할게요.
1: 네, 2797님. 아내랑 싸운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나가! 소리칠 때 순간 당황해서 어디로 갈까? 아, 물어본 내 자신이 너무 치사하고 불쌍했습니다. 놀이터 벤치가 제 진짜 보금자리일까요? 아, 어디로 갈까?
3: 이래서 그 남자분들은 오피스텔 하나 구해놔야 돼요.
0: 아, 구해놔야 돼요?
3: 일단은 예, 싸게,
0: 필요하니까.
3: 싸게 아, 네. 월 한 3, 40짜리 하나 구해놔야 돼요.
1: 팁을 드리자면 예. 싸울수록 나가면 안 돼요.
0: 아,
1: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0: 아, 오히려.
1: 무조건. 깊숙한 곳으로 네. 안쪽 자리로 아.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뭐 안마 의자라던가 제일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안방 화장실이라던가 아, 이런 데 가 있어야 돼요.
0: 아, 그럼 거실은 괜찮죠? 그러면
1: 네. 거실도 약간 위태위태.
0: 아, 위태위태.
1: 현관이랑 가깝다면
0: 아, 네.
1: 위태로울 수 있어요.
0: 아.
1: 네네. 최대한 아니, 깊숙한 곳에 있어야
3: 돼요. 나갈 때 알았어 나갈게 하면서 안 보일 때 문소리만 딱 닿는 척하면서
0: 닿는 척하고 방으로
3: 네, 그 숨어야지. 아, 숨어야 몰래 들어가야죠. 야. 미션 임파서블처럼 약간
0: 네. 아우, 그 뭔가 약간 경험담 느낌이어서 제가. 아, 9639님은요?
3: 네, 내 방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한 아내가 화를 내긴 커녕, 에이구, 고작 요거 모으려고 그 고생을 했냐며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찰 때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덜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아.

0: 정말 나한테는 되게 큰 돈인데
1: 진짜 큰 돈인데
0: 와이프한테는 예. 너무 하찮은 거야. 예. 뺏지도 않아. 너무 적은 돈이라 뺏지도 않는다고요.
2: 제가 보기엔 요 집은 아내분이 더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3: 더 높은가요?
2: 아내분이 한 3, 4배 될 것 같아요.
3: 이거 모으려고.
0: 아,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예전에는 동네에 네. 불량배 형들이 많았어요.
1: 네네.
0: 그래서 골목 같은 데 잘못 들어서면 네. 뺏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신발 뺏기고. 예. 시계를 제 거를 예. 이렇게 뺏어갔는데 그게 너무 싼 시계여갖고 흘러서 이렇게 보더니 에이씨 너 그냥 차라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데 네, 네. 그게 너무 비참한 거야.
3: 되게 순간이에요.
0: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2: 아, 네. 저는 예 신발을, 네. 신발을 많이 뺏기잖아요. 네. 브랜드 있는 거
0: 네.
2: 신발을 뺏었는데 마지막에 그 K가
0: 네.
2: K 옆에 E가 또 붙어 있어서
0: 네.
2: 아, 이게 네. 예. 원래 정상 제품이 아닌 거 알고 보더니 아~ 저를 꿀밤을 한 대 때리더라고요.
3: 오히려 예.
0: 가짜 제품.
2: 예예. 예.
3: 브랜드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 다른 거였다. 자 우리 1573님은요.
0: 네. 저는 아, 음악이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2: 네.
0: 저는 아내한테 왜 거기 앉아 있어? 혼날 때 작아져요. 소파 말고 그럼 어디 앉아 있나요?
3: 아 지금 그 장소 숨을 아, 장소는 얘기해 주셨거든요.
0: 네네네.
3: 팁을.
0: 네. 예.
3: 앉는 곳은 어디 앉아야 돼요?
0: 앉는 곳은 무조건 바닥이죠.
3: 아.
0: 화분 옆에.
3: 화분 옆에.
0: 화분 옆에.
2: 아니요. 네네. 이럴 때는요.
3: 이럴 때.
2: 당당해야 돼요.
3: 당당하게.
2: 여기서. 아내 무릎에 앉으세요.
3: 아,
2: 그러면서 맞더라도.
3: 맞더라도.
2: 그래서 약간 기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3: 아, 좀 풀어야 돼요.
2: 무릎에 앉고 엉덩이 네. 좀 흔들어 주세요.
3: 아, 나,
2: 그렇죠.
3: 아, 왜 그래? 네, 이러면서.
2: 그렇죠. 맞더라도.
3: 아,
2: 풀립니다.
3: 어,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0: 네.
3: 어, 풀리나요?
0: 절대 안 풀리죠. 절대 안 풀리고
3: 네.
0: 맞을 수가 있어요.
2: 네네네네.
0: 네. 아. 아니면 백초크 뒤에서
3: 어,
0: 팔을 이렇게 올려서 네네 숨통을 조일 수가 있어요.
3: 지금 밖에
0: 네,
3: 조심하셔야 유부 유부녀 3인방이 아. 한숨을 쉬면서
0: 아. 쉬고 있다.
3: 무릎이요?
0: 무릎이요?
2: 아. 아니 허벅지요 무릎.
0: 네.
2: 안 되나 봐요 이게.
0: 아, 그래서 뭐, 결혼을 못 하나 봐요.
2: 저는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3: 그렇습니다.
0: 네. 네.
3: 아 우리 2797님은요?
2: 네. 2797님 억눌린 게 많으신 듯 사연을 많이 보내셨어요.
0: 네.
2: 아, 아내랑 야식 먹다가 내가 고기 마지막 한 점을 집어먹었더니 아내가 젓가락 탁 놓으며 당신은 항상 당신 생각만 하지? 할 때 그 고기 한 점에 내 인격과 가장으로서의 자질까지 전부 부정당했습니다.
0: 아... 야... 이런 거 있잖아요. 된장찌개나
3: 네.
0: 김치찌개에서 네. 저도 모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국자로 뚝 떴는데
3: 네.
0: 고기가 상당히 많이 떠질 때가
3: 네.
0: 있어요.
3: 네. 네.
0: 그런데 그렇죠. 그걸 보는 눈빛 자체가 네. 아유 저 이기적인 사람 네. 같은 눈빛 있잖아요.
3: 네.
0: 내가 그렇게 뜨려고 한 것도 네. 아닌데 밑에 긁다 보니까 밑에 가라앉을
3: 수 나왔는데
0: 따라 나왔을 뿐인데 아. 마치 나만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2: 차라리 네. 젓가락으로 손등을 때리면
0: 네.
2: 계속 시원하거든요.
0: 네.
2: 차라리 먹을 때 딱 젓가락으로
0: 네.
2: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0: 상처
2: 상처받죠.
3: 그럼 이거 마지막 한 점 남았을 때 이거 고기 먹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이거는 무조건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3: 아.
0: 아이한테 아이가 있으시면
3: 네.
0: 사실 제일 아름다운 그림은 네. 아이 밥그릇 위에 딱 올려주는 아빠의 모습.
3: 아.
0: 네네. 내가 먹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준다.
3: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3: 고기 참 가장 중요한 순간이 두 개 남았을 때.
0: 두 개 남았을 때
3: 빨리 먹어야 돼요. 하나를 하나를 빨리
0: 그렇죠.
3: 먹어야 돼.
0: 마지막 하나는 네. 너무 힘드니까.
3: 그건 안 되니까.
0: 네. 두 개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다.
3: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는 두 개 있을 때. 우리 2992님께서는요.
2: 운동화가 낡아서 한 켤레 사려고 검색 엄청 하고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장바구니 보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 하며 사주는데 작아지더라고요. 네, 6학년 7반입니다. 6학년 7반인데도 아직도 이러신 거예요?
0: 근데도 아직까지 신발 하나를 못 예. 사셔서. 그럼 우리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 시간들은. 남편들의 이 시간들은.
3: 어떻게.
2: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거.
0: 언제 아니, 끝나나요?
3: 장바구니 그거 나름 또 이제 혼날까봐 엄청 그럼요. 고민하면서 할인되는 거 막 이러면서 했는데.
0: 최저가 네. 비교 다
3: 아,
0: 해보고.
3: 다 비교해보고.
0: 사이트 다 들어가고.
3: 아, 그냥 사. 이러면서.
2: 예.
3: 심지어 아우 예쁘겠다 사도 아니고 아 참 이거 작아집니다.
0: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3: 작아집니다.
0: 네.
3: 3120님.
0: 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이야기 좀 해 하는데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기가 죽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 얘기 너무 무서워요. 남자들 다 기가 죽어요. 여보 얘기 좀 해.
3: 얘기 좀 해.
2: 이거는 뭐 남자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0: 맞아.
2: 겪고 왔어요. 학교 다닐 때. 야, 너 끝나고 남아.
3: 아, 그렇죠.

0: 그쵸.
1: 아, 선생님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0: 그쵸.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싸움 잘하네. 야, 너 끝나고 나 좀 보자. 끝나고 나 뭐. 아, 이게. 아. 이야기 좀 해. 이게.
1: 그럼 끝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있어.
2: 어떻게 몰래 빠져나갈지.
0: 그렇죠.
2: 방법을 좀 찾게 되죠.
1: 괜히 어른들 손잡고 나가고 싶고. 네. 아, 아니,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네. 여보 이야기 좀 해도 있지만, 이제 성까지 붙여서 이름을 석자 다 부를 때.
2: 아, 야, 김인서. 윤성호! 아, 이거 나오면 거의 끝까지 간 거죠. 아, 끝까지 간 상황이죠.
1: 어떤 상황인가요, 그럼?
2: 아, 요거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의 네. 데스매치 상황이고.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냐. 귀에서 피가 나던가. 아. 네네네. 야. 탈진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 상황.
1: 그런 순간들 좀 작아진다.
2: 네.
1: 야. 아, 늘 오빠 오빠 하다가, 이름을 이렇게.
2: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그 아내분이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그랬더니 남편분이 샤워를 하고 계셨어요. 네. 요거 샤워만 하고 나갈게. 그리고 1시간 2시간 해서 나중에 화장실이 물로 가득 차 계속 안 나가는
1: 안
2: 거야.
1: 나가는
2: 무서워서
1: 거예요.
2: 샤워를 계속 하는 거예요.
0: 잠들 때까지. 네,
1: 잠들 때.
0: 잠들 때까지 야.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서 잠을 안 자네요.
2: 안 자고. 예.
1: 심지어 샴푸할 머리도 없는데 계속.
2: 그 얘기죠?
1: 아 모르겠어요. 아, 그런
0: 네.
1: 분들.
0: 네네네.
1: 유진스님.
2: 네, 유진수님.
1: 네. 우리 9165님께서.
0: 네네.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무튼 눈 뜨면 나가는 게 좋고, 집에서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제일 좋아요. 눈 뜨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아, 눈 뜨면.
2: 눈 뜨면 그냥 나가라고요?
1: 그냥 나가야 된다.
2: 동선 겹치지 말라고.
0: 왜 같이 사는 거야, 이럴거면 이럴거면 왜 같이 살아요?
2: 아, 이게. 거의 그 생사 확인만 시키시고 나와주세요.
1: 사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제 설거지를 뭐 용케용케 하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또 작아지는 순간 아 좀 나와 나와 그냥 내가 할게
2: 걸리적거려.
1: 이게 또 많은 의미가 있는데
0: 근데요 네. 정답은 없어요. 눈 뜨면 나가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네. 눈 떠서 나갔는데 네. 들어오고 나니까 청소하는데 어딜 나가 있어.
2: 아 그러네. 대청소 날인데
0: 네. 네.
2: 어딜 가.
0: 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 그거 나가는 거 그러면 대청소 날인 거 알고 나가는 거 아닐까요?
0: 이해도 만약 안 나가잖아요. 청소하는데 길거리 좀 막으면서.
1: 아 그러네.
0: 뭘 해도 안 됩니다.
2: 길이 없네요. 답이 없네요.
0: 길이 없어요.
2: 답을 알려줘.
0: 그렇죠.
1: 현관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2: 네.
1: 아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좀 알맞게 칼슘제, 혈액 건강 보조식품, 알부민 영양제 이렇게 골라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그 댓글 중에서 네, 이러다가 네. 우리 손태진님 결혼 못하겠네요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2: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생기셨나요? 아, 읽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죠?
1: 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두렵긴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미리 또 배우고 경험을 네. 하고 있는 거니까. 네,
2: 그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
1: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 윤성호 씨를 보세요. 결혼을 네. 안 해도 또 이렇게 네. 딱히 뭐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1: 네. 네. 아, 그러네요.
0: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1: 네. 흘러가는
0: 사는 거예요.
1: 그렇죠. 당당하게.
0: 네, 네. 당당하게. 네.
1: 그럼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당당하게 네. 외쳐주세요.
0: 당당하게 외칩니다. 광고!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매기를 마친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캥마쿵쿵 노새입니다.

0: 일을 마친 농부들이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흥겹게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오며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신곡 제비 한 마리로 돌아온 김빡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했는데
2: 너무 빨랐어요.
1: 네, 그래도 오늘 정말 남자분들의 남자들이 작아지는 순간 되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낼 때만큼은 당당하게 보내주셨어요.
2: 네, 우리 남편들 위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네, 힘 좀 내시라고.
3: 사연은 당당하게 보냈는데 내용은 당당하게 없네요.
1: 그렇죠. 너무 슬퍼요. 네. 우리 오이사원님께서 그래도.
2: 남편들 짠내 나는 사연 듣고 있으니까요. 옆지기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해주세요.
1: 그런 와중에 우리 3268님.
3: 예, 3268님이 김인석님 늦게 오신 만큼 연장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김밥 화이팅.
2: 감사합니다.
1: 연장 근무하셔야 되는데.
3: 연장 되나요?
1: 그러면.
3: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1: 저는 빠지고, 지라시에서. 네, 정선희 씨와 문준식 씨와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도 우리 끝곡으로 최대 그렇습니다.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2: 너무 감사해요.
1: 어떤 노래죠?
3: 요거는 이제 김인석 씨랑 저랑 서로 부럽다는 거예요. 결혼한 김인석이 부럽다. 김인석 씨는 솔로인 제가 부럽다.
2: 네. 그렇네요.
3: 서로가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1: 이건 어떻게, 뭐 정답이 없다라는 그 얘기가
2: 맞습니다.
3: 그렇죠.
2: 맞습니다.
3: 저는 결혼한 사람이 부럽고, 결혼한 사람은 또 싱글인 사람이 부럽고,
2: 서로 장점이 있고,
3: 그렇죠.
2: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 손태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신중하세요.
1: 신중하게.
3: 신중하세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1: 근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또 감성 발라드죠.
2: 그렇습니다. 이 가을,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을에 딱 맞는 감성 발라드 한번 들어보시죠.
1: 근데 오늘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저희 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한번
2: 너무 좋죠.
3: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1: 나를 잡고 그때는 오늘 원래 부르지 못했던 노래 그 노래도 가사를 좀 바꿔서라도
2: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0: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8: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7: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8: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7: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8: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7: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신 뉴스입니다. 어제 6%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낙폭을 만회하며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부터 3.23% 오른 6680.34로 개장해 한때 6900선을 넘어섰다가 어제보다 381.41포인트 5.89% 오른 6852.58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거센 매수세에 5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긴급 임시대의원 회의를 열고 임금을 6.3% 인상하고 초과 이익 분배금, 즉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성과급 80%는 해당 연도의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간 10%씩 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40%를 현금으로 60%는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변경한 겁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만나 용산공원 등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면담 이후 김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저는 찬성이라며 각자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따로 기자회견을 연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신천지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 혐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오늘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기술집합형 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천여 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0: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 집약형 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약 3천여 명 정도의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하고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mm,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산지는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MBC 뉴스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시험을 못 봐요.
1: 툭 하면 이 소리를 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었다죠.
2: 그럼 어제 본 영화도 기억 안 나겠구나. 에이, 그건 기억하죠. 전화기 비밀번호는? 어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1: 그러자 할아버지가,
2: 이제 알겠지.
1: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건 그게 아직 너한테 안 중요하고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이야. 수학 공식에 별 관심이 없으니 외워지지 않고, 문제를 틀려도 당장 불편할 게 없으니 중요한 걸 못 느끼지. 죄 없는 기억력은 그만 탓하렴.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문천식 씨도 그런 적 있어요, 혹시?
1: 네?
2: 주방에 갔어요.
1: 음?
2: 근데 잠깐만. 나 여기 왜 왔지? 뭐 하려고 왔지?
1: 아, 사실은 제가 요즘 좀 시작됐어요.
2: 저는 오래됐어요.
1: 그래요?
2: 냉장고 문 열고 한참 나 왜 열었지, 이거?
1: 기억이 안 나.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요.
2: 그 특히 누가 중간에 말 시키면 그래.
1: 네.
2: 예전에 멀티도 했는데 이제 멀티도 안 돼.
1: 네.
2: 그리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집중 안 돼가지고 왜 계속 사이트를 여기저기 옮겨서 클릭하고,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네. 한 시간 이상 집중 안 돼서
1: 저도
2: 집에서
1: 그래요.
2: 볼 때. 네. 그죠?
1: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2: 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브레인 포그.
1: 포그면 안개잖아요.
2: 이게 물론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래요.
1: 그러니까 그거 뭐 안개 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뇌가 뿌얘지는 거예요.
2: 단어 바로바로 안 떠오르고.
1: 맞아, 그거 뭐지? 그거 뭐지? 이러고.
2: 그거지요. 그럴 때 흔히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1: 에?
2: 유감스럽게도 아니랍니다.
1: 에?
2: 왜냐면 이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잠을 잔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래요.
1: 그러면 뭐 병원 가기는 싫으니까 또 다른 뭐 도움되는 방법 없을까요?
2: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1: 네네.
2: 아, 이게 일명 디지털 디톡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들어봤죠.
2: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아예 안 보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대요.
1: 아, 근데 그거
2: 해야 돼.
1: 쉽지가 않은데.
2: 문천식 씨, 이게 되더라고요.
1: 그래요? 자기 전에 폰 막 한두 시간씩 봐야 되는데.
2: 제가 이 쇼츠 중독이 살짝 돼가지고 막 예. 손을 떨었잖아요.
1: 예.
2: 근데 이거를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1: 오.
2: 근데 이게 돼.
1: 그래요?
2: 진짜 조금씩 돼.
1: 여러분, 요즘 정선희 씨가 책을 보더라고, 다시.
2: 왜냐면 네. 긴 문장이 어느 날 여러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돌이표를 계속 찍는 거예요.
1: 아.
2: 문해력, 독해력 다 떨어지는 거야.
1: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2: 네, 물어봤더니 쇼츠 중독돼서 그런데 그래서 네.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엔
1: 네. 그리고 또 좋은 방법.
2: 천천히 복식 호흡하기.
1: 그러니까
2: 코로 이렇게 4초간 숨을 들이마셔서 배를 좀 부풀어요.
1: 꽤 오래도록 들이마시네요. 네. 네.
2: 그리고 2초 멈춰요. 그다음에 입으로.

0: 6초 동안 천천히 내쉬기. 배를 이렇게 홀쭉하게 꺼트리면서.
1: 오.
0: 이걸 5분씩 하루 3번 하면 정말 좋대.
1: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근데 문천식 씨.
1: 예, 예.
0: 성격 급하잖아요, 우리.
1: 그렇죠.
0: 복식 호흡 이거 천천히 안 돼.
1: 아.
0: 나중에 뱉어낼 때 이래.
1: 맞아, 빨리 하지.
0: 어. 이걸 6초 동안 나눠서 끊어 호흡하기 쉽지 않아요.
1: 핸드폰 보면서 할 것 같아요.
0: 어, 맞아. 그죠? 어려워요.
1: 혹시 뭐, 저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는 도움 안 되나요?
0: 어, 돼요, 돼요. 유산소 운동 좋대요.
1: 아. 네.
0: 빠르게 걷거나 산책하기.
1: 아, 그럼 어쨌든 숨을 이렇게 천천히 쉬는 게 도움이 되는 거군요.
0: 그래서 진짜 밥 먹고 한 10분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네. 그렇게 중요하다네요.
1: 어, 직장인들도 아. 여러분, 점심 드시고 나서 한 바퀴 돌잖아요. 커피 들고. 그 도움이 그렇게 된대잖아요.
0: 혈당을 낮추는데도 이거만 한 게 없대요.
1: 맞아요. 잠깐 걸으시면 좋대요,
0: 아.
1: 여러분.
0: 네. 아, 브레인포고. 이게 사실 노력 중이긴 한데 저도 그냥 휴대폰 잡는 순간 또 순식간에 아, 빠져버리니까요.
1: 왜, 왜, 왜 안개가 끼냐고.
0: 폴더폰으로 바꿀까? 이참에.
1: 그러게요.
0: 노영심 씨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0: 네, 8월 25일 목요일 첫 곡으로 도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듣고 오셨고요.
1: 뭐 브레인포그까지는 아니어도 깜빡깜빡 하신다는 문자를 지라시에 또 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0: 9906님. 네. 아, 전 야식 배달시킨 거 깜빡한 적 있습니다. 어느 날 불 끄고 심야 괴담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1: 내가 시켰어.
0: 네, 제가 음식을 배달시켜가지고 그 놓고 가는 기사님이었더라고요. 하하.
1: 아, 너무 많아. 그런 경험 너무 많아. 진짜. 차 옆에다가 저는 텀블러. 아. 잠깐 왜 열쇠를 찾든 뭘 찾든 하는 사이에 네. 내려놓거나 올려놓잖아. 텀블러 여러 개 찌그러뜨리고 그쵸. 바로 출발해서.
0: 주유소에서 우산 같은 거나 이런 거 신용카드 같은 거 차 위에 두고 또 떠나기도 하고.
1: 아래모에 말해. 네. 예전에는 나 건망증이 왜 이렇게 심하지?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10년, 20년 언니들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
0: 두렵죠. 이게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무슨 질환 나이가
1: 맞아,
0: 싶어서.
1: 맞아. 그렇죠? 하여튼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여러분 일단 디지털 디톡스 시급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0: 오늘은 약간 깜빡깜빡해도 귀여운 분들 모시고 함께할게요. 말자할매, 선자할매, 춘식할배, 예, 완전체 모임입니다.
1: 오, 그래요?
0: 3부부터 모실게요.
1: 지금은 광고 듣고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부터 시작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고.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예, 안녕하세요. 소속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 월 120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5: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6: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5: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7: 묻어나는 편지.
8: 너 티야?
9: 응, 나 티야. 웃음 파티.
5: 제목 익명입니다. 예,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5: 네.
10: 저와 제 친구 천순이는 평일에는 물론이고 주말까지 라이딩을 즐겨합니다.
5: 와.
10: 한 번은 주말 라이딩을 마치고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천순이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거죠.
11: 네? 막국수랑 지짐이요? 당장 갈게요. 야야야, 우리 할머니가 막국수 해주신대.
10: 아, 진짜?
11: 우리 배고픈지 어떻게 잤지? 야, 우리 할머니 진짜 점쟁이 빤스 입으셨나 봐. 야, 가자.
10: 진짜. 근데 잠깐만 있어봐봐. 이렇게 어? 땀 범벅인데 어떻게 그냥 가. 게다가 사이클링 바지까지 입었잖아. 야, 이걸로 어떻게 할머니 집에 가냐?
11: 야, 우리 쫄쫄이 입어도 예뻐. 왜 그래? 괜찮아. 야, 우리 할머니 다 이해하시거든? 가자.
10: 그래? 그래서 조금은 찝찝했으나 배가 워낙 많이 고팠기 때문에 저와 천순이는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11: 할머니, 저희 왔어.
10: 아이고, 우리 강쥐 들어왔어. 아이고, 오늘 강쥐가 두 마리 왔네. 이, 그래, 들어와. 혜미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이, 많이 먹어.
11: 네.
10: 그래서 거실로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는데, 아니, 거실에 웬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12: 아, 그렇게 놀랄 거 없어요. 나는 동네 친구야.
10: 이.
12: 남사친. 뭐 연인 이런 거 아니야.
10: 아이, 지저분해. 그럼 이제 그냥 여자라 생각해. 내 친구 문씨요. 놀아지 말고 앉아. 은행 막국수 해다 줄게.
12: 근데 저 두 사람은 레슬링 선수인가?
10: 아, 네?
12: 복장이 왜 그래?
10: 아, 네, 저희 라이딩 하다 와서 그래요.
12: 아, 진짜로 레슬링을 하다 왔구만.
10: 아니. 라이딩.
12: 어?
10: 자전거 라이딩.
12: 자전거?
10: 네.
12: 자전거를 타는데 왜 그렇게 옷을 입나? 아, 뭐 또 젊은이들 유행인가?
10: 아니요, 이게 유행이라기보다도요.
12: 야, 봉자!

0: 나도 이 바지 하나 사가지고 입을까 이거 내가 내 또래비여서 이게 궁둥이가 바싹 올라간 편이거든.
1: 닥쳐!
0: 어? 아 참, 어 그 바지가 참 탐나네.
1: 다행히 할아버지가 저희 바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바람에 뭐 복장에 대한 민망함, 걱정 이런 건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그 사이 천순이 할머니께서 음식을 내오셨어요.
0: 이야 많이 차렸다.
1: 아니, 그럼 우리 강주들 왔으니까 많이 차려야지. 어이 무거 무거.
0: 근데 막국수하고 지지미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1: 이?
0: 청국장은 왜 그랬어?
1: 청국장은 뭐 안 그랬어.
0: 냄새가 나는데 뭐. 응? 아주 꼬리꼬리 독한데. 청국장 얼른 내와.
1: 안 그랬어.
0: 그럼 이건 무슨 냄새야?
1: 제 발냄새였어요. 아니 그냥 제가 그 평소에 원래 발냄새가 좀 있어요. 발에 땀이 많이 차서.
2: 예.
1: 그날은 자전거까지 타가지고 더 심했을 거거든요. 아 어머 죄송해요.
0: 어?
1: 이게 제 발냄새 같은데. 아 제가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0: 아
1: 제가 씻고 올게요.
0: 아 아니야 됐어 됐어. 밥 먹다가 발 씻으러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1: 아,
0: 아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아, 천천히 먹고 씻어.
1: 아이고 누나를 따라 이 나이에 못 맡을 냄새가 어디. 야 이거 심하다. 아 그래도 젊은 애들이 뭐 발냄새가 독해봤자.
0: 좋아요 오바줘요. 그렇지.
1: 야,
0: 어.
1: 아, 야 이거는
0: 그래 좀, 다들 아. 서로 오바들 아니면 우리 자 먹자고 자 수전.
1: 그래서 저는 너무 배도 고프고 해서 아유 그냥 염치불구하고 먹고 씻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순이가 저를 보더니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3: 야 너 진짜 웃기다. 조선시대니? 친구 집에 와서 왜 무릎을 꿇고 밥을 먹어? 야, 편하게 그냥 먹어. 뭐 남의 집에 왔어.
1: 아 그래 편하게 앉아. 우린 괜찮으니까.
3: 그래 다리 펴. 야
1: 그래서 양반다리라도 하려고 다리를 폈다가 사부작사부작 움직였는데 할아버지가 드시던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0: 야 이거 내가 살다 살다가 어? 6.25도 겪은 사람인데 말이야. 아, 이런 냄새 진짜 내가 그 전쟁터 골방에서도 난 적 없는. 야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 그 저 창문을 좀 열을까 우리?
1: 열었어. 열은 거예요.
0: 아, 열었어.
1: 가방 이거 다 문 다 활짝.
0: 야 창문에 한 개를 넘어선다.
1: 열었어.
0: 야
1: 그만이야. 사실 발냄새도 민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먹고 일어났는데 두 분이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0: 아 그래도 이왕 왔는데 고스톱은 한판 치고 와야지.
1: 아 그래 맨날 그 둘이 맞고만 치니까 재미가 너무 없어.
3: 야 근데 넌 화도 칠 줄 알아? 난 화도 못 쳐.
1: 아 그 치는 법은 아는데.
0: 아 그래 치면 아는 말면 됐어. 자 얼른 담요를 깔자고.
1: 그렇게 해서 친구는 광을 팔고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화투를 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화투장을 바닥에 내리치다가 보면
2: 에?
1: 겨드랑이가 벌어지고 몸도 들썩들썩 풀썩풀썩 하잖아요.
2: 그렇죠.
1: 이게 풀썩풀썩 할 때마다 땀 냄새랑 또 들썩들썩 할 때 발 냄새가 이제 조금 아니 그냥 많이 나섰나 봐요.
0: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비관을 아.
1: 아 누나 오바 진짜.
0: 아 누나 아 누나를 아까 더 해놓고 나한테. 아, 어지럽다.
1: 아이고, 무신, 왜 이래? 어?
0: 아이고, 무신. 어디서 독가스가 나오는, 아이, 머리 아파. 아.
1: 저가, 아이고, 야, 저, 천순이 아. 친구야. 저, 네? 우리가, 네? 미안하다. 개코야. 이게 놓친 애들이 개코라 참 미안한데,
0: 아.
1: 너 몸을 들썩일 때마다 발냄새가, 나, 이게 몸을 좀 덜 들썩이면 안 돼. 무시 정신 차려.
3: 아, 할머니 그러지 마. 진짜 할아버지 왜 그래요. 내 친구 울어.
1: 에이, 실제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3: 아이고.
1: 저도 알아요. 저 부서 회식할 때도 발냄새 때문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가면 맨 끝으로 들어가요.
2: 아.
1: 고기 냄새에 발냄새 좀 숨겨볼까 하고요. 이게요. 게을러서 아니에요. 발을 하루에 두세 번씩 열심히 씻는데도 잘 안 돼요.
0: 아,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어?
1: 아이고.
0: 우리가 면전에 두고 너무 네. 솔직하게 표현을 했네. 아유, 내가 미안해요.
1: 그래, 아, 미안이야.
3: 그래, 울지 마, 정이야.
1: 아이고, 들어와. 내, 저기, 저, 어? 우리 강지 새끼 친구니 발냄새 때문에 세상 살기 힘들면 되겠어?
0: 네.
1: 어, 저 혜미가 얼른 발 씻겨줄게.
0: 그래, 일로와. 따라가 봐요. 우리 봉자 씨도 이따, 저 남편 발냄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1: 아유,
0: 했다고.
1: 그럼, 그럼.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욕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0: 저 목욕 의자 앉으면 되겠다, 그지?
1: 그래, 거기 앉아서 양말 벗고.

0: 할 일이네.
1: 어.
0: 나 내 손녀가 쓰다서 그래. 나도 내 왕년에는 발냄새로 동네에서 좀 날렸어.
1: 대단했지, 맞아. 바람 부는 날엔 봉자씨 발냄새가 노인정까지 퍼졌다고.
0: 오바 싸지 마라. 좀 칭찬만 해주면 그냥 오바를.
1: 유마를 몰라, 유마.
0: 가만 있어, 그냥. 아이. 가장하지 말고, 조용히 야. 근데 이제 나가 희망적인 걸 얘기해줄게. 이제 늙으니까 땀도 안 나. 그러고 발냄새까지.
1: 아, 맞아.
0: 자, 양말 벗고. 이 엄마야! 발이 겁나 커. 왕발이여. 아이고, 장군감이네.
1: 아이고, 수다 좀 그만두고 얼른 씻겨줘라 좀.
0: 아이고, 알았어. 이 발냄새를 부르는 발 사이즈네. 이거 저거 이 봐봐. 이 빙초산을 넣고 발을 씻으면 냄새가 안 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모양인데 안 돼, 발껍질 다 벗겨져. 큰일 나. 자, 이렇게 따순 물에 발을 좀 불려. 그리고 이제 수세미에 비누를 가득 묻혀가지고 그 냄비 탄 거 알지? 그거 닦듯이 그렇게 닦으면 되는 거야.
2: 아, 네네네.
0: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아이씨,
1: 나와봐.
0: 발이 뭐 이렇게 커.
1: 그 힘들면 문지르면 내가 해줄게.
0: 아이고,
1: 쓰자.
0: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 발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3: 우와.
0: 그리고 집으로 갈 때는 할머니께서 면 양말도 한 보따리 챙겨주셨는데요. 손녀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발냄새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3: 굉장히 솔직한 웃을 수 없는 사연이에요.
4: 네. 본인이 어찌 보면은 좀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포인트인데,
3: 아,
4: 이분은 대단히 문학적 소양이 넘치시는 게 이걸 다 오픈해서 사연에 실었다는 거죠.
3: 오, 훌륭합니다.
4: 작가는 이렇게 출발해요.
3: 네, 맞아요.
4: 근데
3: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죠.
4: 네. 뭐 발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진짜
3: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4: 계세요. 진짜 요 촬영하다 보면은 그 카메라 감독님도 네. 되게 고민 많이 하세요.
3: 맞아요. 실내에서 촬영하실 때. 그래서 정선혜 씨 요즘 발 샴푸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게 발 걱정 때문에.
4: 우리 어렸을 때는 10원짜리를 운동화에다 이렇게 넣고 운동화를 신으면
3: 좀 냄새가 난다. 그렇죠. 구리 성분이 뭐 좀 이게 도와준다
4: 뭐. 백반가루 뭐 이런 네, 것도
3: 있었고요. 네,
4: 빙초산이 제일 위험하대요.
3: 요즘 좋은 제품 많으니까.
4: 맞아요. 네, 그 식초가 발껍질이 호랑랑 다 벗겨진다 그러더라고요.
3: 예. 그리고 운동하실 때 저희 와이프도 보니까 발가락 끝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발가락 양말 비슷한 게 또 여성분들도 운동할 때 신으시더라고요.
4: 그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3: 네, 필라테스 양말.
4: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발가락 양말이 요새 또 유행이기도 해요.
3: 맞아요.
4: 여성분들도 많이 신으니까 예. 그렇게 저렇게 좀 노력해보면 될 것 같아요.
3: 그렇죠.
4: 이런 따뜻한 단편들이 그래도 좀 마냥 사회생활 하면서 위축되는 나를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 예. 아,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4: 그걸 네.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겁니까? 진짜.
3: 아니 대본대로 여러분 진짜 나 억울해요. 오버 안 했어요. 대본대로만 했습니다.
4: 근데 전 알잖아요. 문천식 씨 20년 봤잖아요. 눈이 이렇게 휘번덕하게 갈 때가 있어요. 좋아가지고 도파민 터지는 거야. 왜 제가 좋아하는 과에 연기를 할 때 있잖아요.
3: 나쁜 역할, 드러운 역할 이런 거.
4: 조롱과 웃음을 같이 드릴 수 있을 때. 에이. 못된 사람. 시아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향기.

0: 각장전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3: 심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연은 또 들을 수 있다.
2: 웃음 편지
3: 타임머신.
1: 뭘 들어도 실패 없는 코너입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4: 아, 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리퀘스트 요청을 계속해 주시네요.
1: 그래요?
4: 네, 2590님 방송국 선생님들,
1: 네.
4: 2020년 11월 10일 웃음 편지였어요. 할아버지가 국제바람난 사연 듣고 싶습니다.
1: 아,
4: 할머니가 왜 전화해서 코리안 조강지처라고 막 화냈던 사람 있잖아요.
1: 그렇나요?
4: 나중에 기회되면 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1: 네.
4: 자, 오늘 어떤 사연 들려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1: 맞습니다. 정선혜 씨가 한번 또 사연의 선정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4: 제가요?
1: 매주 제가 했지만 누나도 한 번씩 하셔야죠. 예.
4: 엄두가 안 나는 대본을 주셨네요.
1: 네,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정선혜 씨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4: 들어가 봐요.
1: 자, 음악 주세요. 아, 나 깜짝 놀랐다.
4: 빨리 천식아 누나 왔잖아.
1: 왔잖아.
4: 까만 안 두겠어. 타임머신은 그냥 평범한 웃음편지 사연이 아니야. 천식아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를 뽑힌 사연 중에 엄선해서 들려드리잖아.
1: 잘한다 잘한다.
4: 천식아 흔들어 쇼쇼쇼쇼. 열심히 안 하면 나 또 올 거야. 까만 안 두겠어.
1: 까나비스
4: 콩콩이 춤추면서 나가겠어.
1: 아, 쌤통이다. 아, 선희 누나. 혜련이 누나 나왔을 때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쌤통이다.
4: 사람은 누군가를, 누군가의 행동을 네. 격렬하게 싫어하면 벌 받아요.
1: 네, 그 사람 돌아왔습니다. 네. 아, 너무
4: 지난이.
1: 재밌다. 네. 자, 혜련 누나 가셨고요. 너무 리얼했습니다. 자,
4: 이렇게. 또 안 왔으면 좋겠다.
1: 아, 또 올 거예요, 누나. 긴장 풀지 마세요. 네.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사연 정선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2023년 8월 15일에 소개됐고요. 서울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아버지, 그 21년간의 꿈!
4: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경제 주도권을 뺏겨서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사연이라는데 저는 네.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1: 아, 이 사연 월간 베스트로도 뽑혔었고 하니까 네. 아마 들으시면 기억날 겁니다, 다들.
4: 들으시면. 네. 네, 저도 들으면 얼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감을게요.
1: 네.
5: 아, 안녕하세요. 써니 누나, 천식형님.
1: 네.
5: 지라시 듣는 게 인생의 낙 중에 하나인 36살 애청자입니다.
1: 아, 고맙습니다.
5: 자, 네. 오늘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아빠를 말씀드리면 근 21년째 엄마를 상대로 끊임없이 거사를 계획하시다 늘 실패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게 무슨 거사냐?
6: 아따, 두고 봐라, 잉. 나가 말이야, 이 집의 그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요. 꼭 주도권을 되찾아온다는 게.
5: 뭐라는 거야?

0: 아니어라. 여기 리모컨 있습니다요.
1: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걸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보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6년 전. 멀쩡하게 잘 다니시던 회사를 때려치시고 무턱대고 사업을 벌이셨던 아버지.
0: 걱정을 하덜덜 말아. 나도 다 생각이 있단 게. 나가 경제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버린 것이여.
1: 그러다 뭘 어떻게 예측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IMF가 터졌어요.
0: 아이고야.
1: 근데 또 마침 동업자가 사기를 쳤어요.
0: 아.
1: 근데 또 마침 아버지가 보증을 섰네요. 이게 도미노로 쫙 몰려오면서 한순간 빡 양패를 보셨고 어렵게 마련한 집을 남에게 넘기고 저는 반 지하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였죠. 아버지가 집안 권력 완전히 자멸됐고 어머니께 주도권을 뺏긴 게 말이죠. 그냥 바짝 엎드려 사셨죠.
0: 여보,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이 반찬이
1: 뭐?
0: 아니어라. 그 맛있네요. 이 설거지는 지가 할 텐게.
2: 전형상도 단신 차려.
0: 아따, 그것은 좀. 나는 오늘 약속이 있는데.
1: 무슨?
0: 아니어라. 차려놓고 나가면 된단 게요.
1: 아버지는 어머니가 눈이라도 지켰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까셨고 어머님의 음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벌벌 떠실 정도였어요.
0: 아따, 야, 너가 엄마들 왜 화났냐?
1: 아, 이모네가 큰 아파트로 이사가셨대요.
0: 은이 못한다고 또 큰 곳으로 이사갔대.
1: 되게 크대요.
0: 아버지는 또 오늘 죽었네.
1: 그러던 중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궈졌던 시절, 평소 철두철미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나셨던 어머니께서 믿었던 동네 친구분께 개돈을 뻑 뜯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 전 봤죠. 이때다 싶어 반딱반딱 빛나는 아버지의 눈빛을요.
0: 지금 말이요. 그동안 나가 은인 자중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700만 원이 네 집 계이름도 아니고 말이요.
2: 아니, 그러니까 그게...
0: 계획이 뭐라냐?
2: 네.
0: 나 뼈 빠지게 피눈물 짜감시롱 번 돈을 임자 믿고 그동안 몽땅 맡겼는디 말이여. 뜯겠어, 야? 어따, 임자 이러도 되는 것인가?
2: 아니, 난 동현 엄마가 그냥 이렇게 뒤통수를 칠 거라는 나는 생각을...
0: 변명은 필요 없어, 야?
2: 네.
0: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고 동현 엄마는 날랐어, 야.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돈을 뜯겠다는 현실이고 우리 집이 무려 700만 원의 소유를 받단 말이지. 이것은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냐고!
2: 내가 잘못했습니다.
0: 스트레스 받는데 밥상이라도 차려와야 고기 반찬으로.
2: 아이, 당장 고기가 어디서 나가지?
0: 그것은 돈 뜯긴 자네가 요령껏 해와야지. 내 돈 700만 원이 날아갔는디.
2: 예, 알겠습니다.
0: 정희야, 그 TV 리모컨 어딨냐?
1: 그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거세게 몰아붙이셨고 어머니는 한동안 바싹 엎드려 지내셨는데요. 아, 근데 이게 또 일주일을 못 갔어요.
0: 아니 말이야, 하늘 같은 가정이 왔는데 마누라가 나와보지도 않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던가. 당신 그 700만 원 벌써 잊은 거 아니지?
2: 입 다물고 이리 와 앉아.
0: 어미? 또 700만 원 뜯긴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뭐지?
2: 입 닫아!
0: 또 뭐냐? 야, 정이야, 뭔 일 있냐?
1: 아버지, 영호 아버지라는 분이 차용증을 보내오셨어요.
0: 어미!
1: 돈이 어디서 났어?
0: 아니, 그...
1: 어? 돈이 어디서서 1000만 원을 영호 아버지한테 꿔줬어?
0: 아니...
1: 바른 대로 얘기해.
0: 그거이...
1: 똑바로 말 안 해?
0: 신용대출 오고요. 현금 서비스 땡기고...
2: 이라이! 이 미친 인간! 네가 사람이야?
0: 아니, 그것이 말이... 그게 말이야. 내 말 쪼까 들어보란 게요. 지 말은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에는 땅도 있고... 그 믿을만 합니다. 근게 저를 믿으시고.
2: 닥쳐!
0: 아, 예. 나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단 게요.
1: 그날 전 봤죠. 어머니 앞에 무릎까지 꿇고 울며 싹싹 비는 아버지를요.
0: 아, 참말로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아먹고도 나가 정신을 못 차린 게로 우리 마나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으실지 나가 죽을 죄를 지었어라.
1: 다행히 아버지 친구분이 원만하게 일을 잘 해결하셔서요. 예전 같은 사달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3: 오, 다행이다.
1: 아버지의 위세는 바닥에 붙어 사는 광어 같았어요.
0: 비우셨다.
1: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가 군대 전역했을 때 한창 온 가족이 모여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이에요. 한 전화를 받고 엄마가 은밀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벌어졌죠.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걸 직감하신 우리 아버지.
0: 너가 엄마 뭔 일 있다, 이. 분명 뭔 일 있어야.
2: 아니, 나도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아니, 왜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0: 주식? 당신 주식 했는가?
2: 아니, 어머, 여, 여.

0: 그게 어
1: 돈이 어디서 났대?
0: 어?
1: 똑바로 말 뭐노냐?
0: 아니 저기 적금하고 저기 보험 깨가지고
1: 제정신이요?
0: 내가 주식했냐?
1: 그러면
0: 당신 동생
1: 어?
0: 애들 고모가 주식하다 돈 날렸다고 그래서 내가 꿔준 거 아니야?
1: 아 당신이 아니고 내 동생이 주식.
0: 그래.
1: 음이 나 또 뒤졌네.
2: 그리고 다음날 저는 또 봤습니다. 아버지가 밥상을 들고 머리가 땅에 닿을 듯 90도 굽히고 안방에 들어가는 모습을요.
1: 임자 나가 말이여, 오늘 새벽에 당신 좋아하는 오징어를 사왔단 게 입 좀 벌려보시오. 먹여줄
0: 텐데. 아 됐어 됐어.
2: 그렇게 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의 몸종이 되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늘 어머니가 누군가 통하시면 귀를 쫑긋 기울이시는 우리 아버지.
3: 네가 어머니 어디 돈 꺼준 거 없었냐?
2: 아 사연을 쓰고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눈치를 보며 평생 젖은 낙엽으로 사셔야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숙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4: 아 재밌네요. 다시 들어도 웃기네요. 아, 서보교님도 오메 배꼽 빠져보네요. 크크크. 우리 집 경제권은 남편이 잡고 있어서요. 오. 저는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입니다.
2: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사연에 공감한 분들이 진짜 많이 계셨죠. 네. 7001님 우리 집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광어 말고 달팽이입니다. 광어도 부럽네요. 네. 왜 달팽이도 집 뺏긴 민달팽이 있잖아요.
4: 맞아요.
2: 꼼틀꼼틀. 심성철님이 네. 아무런 표현 없이 딱 한 줄만 적어주셨어요.
4: 예, 26년째 통장 구경을 못했습니다. 라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철이 형님.
2: 한 번쯤 물어보면 안 되나? 한 번쯤?
4: 아, 안
2: 여보, 통까지는 발음할 수 있잖아. 통, 통.
4: 잘 있다 그러시겠죠. 어, 신경 쓰지 마.
2: 꿈도 꾸지 마. 막 이런 거 아니야. 통. 여보, 통 꿈도 네. 꾸지 마.
4: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2: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4: 사연자는 어머니에게 바짝 엎드린 아버지를 이 생선에 비유했죠. 주로 바다 모래바닥에 붙어 사는 이 생선 무엇일까요?
2: 1번 광어, 2번 우럭, 3번 참돔.
4: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네.
2: 문자 기다리는 동안 리쌍과 BMK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광대 들을까요?

0: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모래 바닥에 붙어 서식하는 생선. 정답은요?
1: 광어였습니다.
0: 참 맛있죠. 양식이 네. 돼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죠?
1: 네. 네.
0: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은 누구?
0: It's you! 여러분입니다. 지라중 홈페이지 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어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지만 이거 웃긴데 하는 사연은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소개만 되셔도 30만원 상당의 상품 일단 보내드리고요. 네. 주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거기에 10만원 상당의 상품 얹습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와우,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0: 네, 손편지 보내실 분 중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아드시대 담당자 아 이렇게 보내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납권 필독.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네,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문자들이 많아서 좀 더 볼게요. 6802님, 아, 병원 근무합니다. 퇴근하고 너무 배고파서 비빔국수에 열무 넣고 한 대접해서 먹고 있어요. 어, 부럽습니다.
3: 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5위권 안에 있어요. 어, 비빔국수. 네. 그 열무 가득 넣어가지고 참기름 쫙 들어가지고.
2: 맞아요. 저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3: 그죠, 그죠. 네. 비빔국수 약간 새콤하게 막.
2: 그죠.
4: 자, 7765님. 네. 회룡역에서 레터링 케이크 가게 합니다. 우와. 써니언니 천식아씨 목소리 들으면 열심히 케이크 만들어요. 오. 라디오 시대 너무 재밌어요. 혼자 일하는데 같이 있는 느낌이라 외롭지 않아요. 두 분 최고.
2: 아, 7765님 고맙습니다.
3: 오, 감사합니다. 네. 오, 근데 진짜 회룡역 근처에 레터링 케이크 가게면은 뭔가 네. 주문도 이렇게 뭐 의미가 좀 필요하다는 분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2: 맞아요. 글씨 써주니까.
3: 네. 네. 오, 문천식 극혐 이런 걸 레터링으로
2: 저기요.
3: 써주는 거. 케이크.
2: 미쳤나봐.
3: 양문형 냉장고.
2: 누가... 아, 사람 얼굴은 그거 양문형 냉장고라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3: 케이크 대자로 이렇게. 네. 문천식 씨 얼굴로 이렇게.
2: 어쨌든 우리 7765님 대박나시고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3: 네.
2: 0062님. 천식이 형, 써니 누나. 저는 헬스를 1년 넘게 했는데요. 배만 자꾸 나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오히려 식욕이 더 좋아졌습니다.
3: 오, 그 저도 네. 수영 처음에 하고 나 이렇게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왜 4kg가 쪘지? 뭐 이랬던 때가 있었어.
2: 아, 근육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3: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몸 라인이 거짓말 안 하잖아. 이건 근육이 아니다를 알려주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복근이 아닌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연을 준 거잖아.
2: 사실은 저는 알 것 같은데 운동하신 남자분들은요, 이 단백질 파우더를 먹은 다음에 네. 식사를 또 하시거든요. 아. 그럼 고열량으로 가기 때문에
3: 아.
2: 배도 좀 나와요.
3: 아.
2: 근육도 붙었고.
3: 아, 그럼 근육이랑 배랑 살짝 같이 가는 거죠?
2: 같이 가는 거죠, 예.
3: 벌크업이 되면?
2: 예, 예.
3: 아,
2: 예, 예.
3: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파우더만 드시든지.
2: 예, 더 걸으시던지인데.
3: 식단을 해야 되는구나.
2: 식단이 70%잖아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다 입을 모아는 말입니다.
3: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헬스 하면서 보상심리 때문에, 제가 수영하고 보상심리 때문에 더 먹었듯이.
2: 못 드시죠?
3: 예. 그런, 예. 하여튼, 여러분, 네. 이유 없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네. 이유는 내가 알아.
2: 아, 근데 006님 네. 그 어깨도 넓어졌을 거예요. 배도 나왔지만 괜찮아요.
3: 네. 아니, 좀 참아야 돼. 식욕 더 좋아졌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식 네. 씨가 유산소를 늘리든지 네. 식단을 한번 짜봅시다. 아깝잖아. 헬스 1년 했는데.
2: 그러니까.
3: 네. 5772님. 네. 대천으로 6개월 된 손녀 보러 가요.
2: 우와.
3: 손녀 보는 게 은근 중노동이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지만 행복한 노동이랍니다.
2: 맞아요.
3: 맞아, 에이. 진짜. 아우, 그냥 나는 막 애들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아줄 때 집게 손가락 같은 감아줄 때 이 느낌이 평생 에이. 가는 것 같아.
2: 6개월 아이들의 그 몸치 약간 떨리잖아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몸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3: 그리고 애들 에이. 막 뽀뽀해줄 때 약간 새콤한 냄새 나잖아요.
2: 맞아요.
3: 아, 그 냄새도 너무 좋아. 애기
2: 너무
3: 냄새.
2: 좋아 진짜. 공예사원님. 칼퇴하고 극장 가려고 했는데 퇴근 1시간 전에 업무가 와르르.
3: 에?
2: 예. 야근 확정입니다. 커피 한 잔 더 타왔습니다.
3: 내 몸이 언젠간 카페인으로 바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피를 또 때려 넣게 되잖아, 야근은.
2: 공회사원님 힘내시죠.
3: 기대치가 꼭 항상 그때 이르렀을 때 꼭 야근이 떨어진다.
2: 아유, 속상하시겠다. 진짜.
3: 누가 보고 있다가 목 치듯이 진짜.
2: 극장 예매한 거는 취소가 될 겁니다.
3: 네, 취소해야죠. 네,
2: 힘내시죠.
3: 어쨌든 다른 날 보상 받을 거예요, 다른 날.
2: 그쵸.
3: 예, 직장인이 뭐 그게 꿈이지.
2: 주말쯤에, 뭐, 스파이더맨이든 오디세이든 주말에 보시죠.
3: 네. 맞아요. 좋은 영화도 요새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2: 맞습니다.
3: 약간 개봉관 많이 확보 안 된 영화들도 진짜 좋은 영화 많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3: 네. 네. 9528님. 어제 늦은 저녁 갑작스런 두드러기 증상 때문에 응급실에 갔어요.
2: 아이고.
3: 진정될 때까지 3시간 넘게 있었는데 피곤한 내색 없이 옆자리를 지켜준 신랑이 너무 고마워서 사연 보냅니다. 피곤할 텐데 괜찮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혼자 출근한 신랑 고맙고 사랑해 아내 이미선 그리고 김영중의 옆자리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2: 너무 맞아.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3: 어제 오늘이 한결같다 뻔한 날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억에 오롯이 남는 순간들이 또 특별한 날을 만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뭐 아운다운해도 부부나 가족이 소중한 건 이렇게 옆에 있어줄 때.
3: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우리 와이프가 나만 보면 화를 낼까요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사연 들으시고 좀 외우시면 어떨까요?
2: 네.
3: 옆자리는 3시간 정도 지키는 거다.
2: 네, 별 불평 없이.
3: 네, 아무 말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몇 개만 외워두시면 이해가 안 가도 외운 대로만 하시면 욕은 안 먹거든요.

0: 이런 노래도 틀어드리고요, 좀.
1: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텍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화이팅입니다.
1: 자, 2부 끝곡으로 준비한 9528님의 신청곡, 김형중의 옆자리 들으시고요.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0: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메테리, 티메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5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고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가운데 민항 부분 기본계획 변경안과 편입토지에 대한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공항공사가 추가됐고 총공사비 2조 7천억 가운데 1조 4천억 원을 공항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항 예정부지 135만 제곱미터에 대한 편입토지 세부사항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관계인들은 경북도청과 의성군청, 군의군청 홈페이지 및 관련 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유철 의성군수와 김진열 군의군수가 회동을 갖고 신공항 건설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신공항 이전 예정지인 의성 비안과 군의 소보 일원이 사업 초기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온 만큼 조기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군공항 사업 시행자로 대구시만 고시됐는데 경상북도도 참여해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구시장 경북지사와 함께 4자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8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의성군은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청년과 순례객들의 의성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철 의성군수와 권혁주 천주교 안동교구장은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두봉주교 기념관을 주요 방문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고 두봉주교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두봉주교 기념관은 생전 두봉주교가 거주하던 의성 도리원 두봉천주교회 자리에 내년 5월까지 들어설 계획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행사로 아시아에서는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 40만 명의 청년을 포함해 많게는 100만 명이 방문할 걸로 추산됩니다. 청송군 농산물 공판장에서 2026년산 햇사과 첫 경매가 열려 아오리와 홍로 등 1,419 상자가 전량 낙찰됐습니다. 평균 경락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10만 632원으로 첫날 출하 물량은 지난해 2,205 상자보다 36%가량 줄었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 중생종과 만생종 사과 출하가 본격화하는 만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9.4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제가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건

그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대구 간판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바둑을 오래 두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죠. 몸이 버텨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제 바둑을 둘 수 있으니까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 고민을 견뎌줄 몸부터 만들어라.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장사님의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너무 제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네. 빠졌나요? 톤이 지금?
1: 진작.
0: 그래요? 네, 3부 시작할게요.
1: 아니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에이. 약간 왜 네, 자 이게 약간 구성지잖아. 잠시 후에 오랜만에 만나는 말짤매. 아, 말짤매 요새 너무 모시기 힘들어. 진짜 맞아요. 바빠요.
0: 말짤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사연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의 흉을 계속 보거든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아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맞아. 흉 봐도 자기 혼자 그냥 스피치로 끝나지 않고 꼭 리액션 기다리는 애들 있어.
0: 그쵸, 그쵸.
1: 난감하게. 자, 할매 할배 상담소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예.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잠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단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 떠나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

0: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0: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0: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전제 니들은 한번 뭐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이거야.
1: 이 인생의 매운맛 단맛 싹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0: 할배
1: 상담소 왔어.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진짜 아이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냥 얼굴 베기가 힘들어. 요즘 아이고. 찾는 데가 너무 많아.
2: 아이고 아니에요. 아,
1: 우린 진짜 날로 먹는 거야. 이게 친분으로 너무 고맙지 뭐요.
0: 상담계 슈퍼스타.
2: 아이고
0: 말 잘매 어서 와요.
2: 예 오랜만이죠. 예.
1: 아니 젊어졌어?
2: 아 염색했어요.
0: 아 염색을
1: 싹 젊어졌어. 뭐요? 아이고 내가 참 연하 남편이랑 살기 힘들지. 염색해야지.
2: 진짜 2차회 진짜 아예 흰머리를 싹 만들어버릴까 봐요. 아. 네. 자꾸 그거를
1: 뚜껑을 자꾸 이제 뚜껑을 놓고 다니면 안 돼.
2: 여기다 놓고 다니는 거야.
0: 아 근데 그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 SNS 보니까 링거도 맞고 막 그러던데.
1: 아이고야
0: 건강 괜찮아요?
2: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바빠서 네. 예, 그렇게 했구나 싶으시지만 네. 우리 아이가 숙주예요. 아이가 아픈 것을 좀 엄마로서
1: 울막만
2: 케어했더니 아이고. 그 친구가 낫고 제가
0: 아이고
1: 그래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
2: 근데 맞아. 다들 뭐 엄마들 그러잖아. 애 아프면은 차라리 놔줘라 아픈 거 놔줘라 하는데
0: 맞아.
2: 난 그 싫어.
1: 달라 그런 적 없는데 왔어.
2: 나는 정말 각방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네. 강한 숙주.
1: 애를 강하게 키웠구만.
2: 예.
1: 그런데도 엄마님께 모성에 따라 갔네. 그쪽.
2: 예.
1: 괜찮아 지금?
2: 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목소리만 좀 그랬지.
1: 그래 그래. 아니 그 남편이 이게 안마도 좀 움싹움싹 해주고 이제 수고했다.
2: 바로 본인도 격리요.
1: 거기는 각자도
2: 예예. 예. 각자 각자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요.
1: 아니 가족 간의 거리가 선선하니 좋나?
2: 좋아요. 요새 안 그래도 날도 선선한데.
1: 그래서 우리 집은 겨울이야.
0: 아유, 썰렁하구만. 네.
1: 그게 좋아. 독립심 키워주는
2: 맞아요.
0: 서로가.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보내신 고민사연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1: 네.
0: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1: 오픈!
0: 네, 돌아가고 살까?
1: 말자할매 염색한 거 딱 하기 보니까 약사 같네, 약사.
0: 그러네.
1: 약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2: 그러네.
0: 종로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1: 그래요, 그래요.
2: 종로 쪽이.
1: 그 오빠 옆에 있는 거기.
0: 거긴데 딱 반대인데 내가.
2: 어르신, 네. 꼭 식사하고 드세요.
1: 따숩다.
0: 똑같다.
1: 자,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요.
0: 예, 예.
1: 제 익명으로 김정희로 때려달라고 그랬더라고요.
2: 예.
1: 자, 들어가요. 돈 관리를 남편이 하는데 내가 50대가 되니까 피부도 좀 푸석하고 모공도 쫙 넓어지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 피부과 시술을 한번 받고 싶거든요.
0: 네네.
1: 남편이 영 나한테 투자를 안 하려게 현명하게 잘 말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시네요.
0: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1: 아이고, 참, 내 얼굴.
0: 맞잖아요. 이게 또 100만원, 200만원 한단 말이에요.
2: 아니, 요즘 많이 들어요.
0: 네.
2: 많이 들어요.
0: 네.
2: 근데 이제 돈 관리를 남편이 한단 말이지.
0: 예, 예. 그러니까
2: 거기서 이제 들어간 돈을 빼는 것이 쉽지 않은데.
1: 그치.
2: 사실은, 영 본인한테 투자를 안 하려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 또 뭐 현저히 예뻐지고 이러면 남편분들 조금 불안해지고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
1: 혹은, 이제 현저히 예뻐질 가능성이
2: 그렇지. 그게 이런 이야기야.
1: 보통 그렇지.
2: 모두들 자기 남편과 와이프에 대한 객관화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1: 아,
2: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한테 어떤 설득을 해도 들어간 돈을 못 받아요.
0: 아이고.
2: 예, 뭐
1: 설득으로
2: 어디,
1: 하면은.
2: 어디 크게 다쳤다 이거 아닌 이상은 이 돈 나오기 쉽지 않아서
0: 네.
2: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반대로 이 와이프분이 비상금을 조금씩 챙겨서 스스로가 싹 바뀌어서
1: 반띵.
2: 애프터를 보여줘야지.
1: 아, 반띵도 괜찮아.
2: 뭐 반띵이나. 이거 절대 못 빼.
1: 이게 보니까 이제 저기 뭐 끌어올리는 거 이제 이런 거 집에 집어넣고
2: 맞아.
0: 요즘은 그 거상 안면 거상이라서
1: 거상은 몇 천이요?
0: 피부를 들어올린다던데.
1: 천 단위요.
2: 거상은 한 50대 중반이나 60대 초에 해야 드라마틱해진대요.
0: 그래요?
1: 네. 그건 윗부분 오려가지고 다 접붙이는 거니까.
0: 네. 나도 한번 해줘 선자.
2: 아니 뭘도 올리려고.
0: 내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줘야 죽잖아.
1: 어떻게 눈을 정수리로 올려줘?
2: 끝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1: 하늘만 보고
2: 세상에.
1: 그거랑 자신 있어.
0: 그래,
1: 지금도 내가 네. 이 수기로 거상을 해줄 수 있어.
0: 서울로. 안 할게요. 예, 서울구요 안 할게요.
2: 예.
0: 8110님 내 나이 64세 오시다 월수금 수영장에 가는데요.

0: 수영장에 오래된 영감님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데 괜히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한마디 해버릴까요? 참고로 할아버지 연세는 93세래요.
1: 93세면은 뭘 보고 계신지
2: 안 보이시는 거야.
1: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3: 잘 보려고 예. 뚫어지게 보는 거지.
1: 80대에서 90대 분들의 눈빛을 막 오롯이 받으시면 안 돼요.
3: 그럼.
1: 그냥 그 저기 서 있는 게 뭐지?
3: 수영장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1: 그래서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3: 저 기둥이 왜 움직이지?
1: 그렇지.
3: 이러고
1: 기둥이 오늘은 많이 크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4: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야, 그럴 수 있겠구나.
3: 너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이
1: 맞아요.
3: 아, 잘 이제 어른어른 해서 초점 맞추느라 저렇게 한 곳을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지.
4: 예. 아, 알겠습니다. 좋은 접근이었어요.
1: 예.
4: 말짧면 하나 해줘요.
1: 네, 네. 또 무조건 익명으로 부탁드린다 그러네요.
4: 네.
1: 친구 중에 남자의 미친 아이가 있어요. 남미세라고
3: 남미세?
1: 그러지. 만나면 남자 얘기로 시작해서 남자 얘기로 끝나요.
4: 아이고.
1: 문제는 이 친구가 남친이 3명인데 또 다른 곳에 들이댄다는 거예요.
4: 네?
1: 어?
4: 그럼 현역 바람둥이네.
1: 야, 그렇지.
3: 남사친이 아니라 세 달이요?
1: 어.
4: 아이고야. 야, 뭐 이런 상대 있냐.
1: 야, 저는 하나도 없어서 쓸쓸. 이 친구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3: 야,
1: 하지 마요.
3: 그래요.
4: 하지 마요?
1: 응. 하지 마. 왜냐하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4: 네.
1: 왜냐면 나는 없다며. 남친이 지금.
4: 네.
1: 그러면 아무리 올바르게 일침을 날린다 해도 시기 질투로 받아들여.
3: 안 따가워.
4: 아, 그렇겠네.
3: 따끔하게 얘기해도 안 따가워.
4: 그러네.
1: 어.
3: 이게 이제 투다리면 괜찮은데 삼바리로 가잖아. 삼바리는 프로의 세계예요.
1: 이거는
3: 여기는 일반인이 범접을 보기.
1: 넘사해.
4: 그렇구나.
1: 네.
4: 이건 뭐 그럼 성직자가 얘기해도 잘 안 듣겠는데.
1: 아예 안 들어.
4: 그래요?
1: 안 들어.
4: 아이고. 야.
3: 성직자를 설득하겠지.
4: 아이고.
3: 뱀같이.
4: 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래서.
3: 그렇지. 못하는 네가 빈구다.
4: 맞아. 큰일 날 사람이네.
1: 그래서 얼른 본인 스스로 남친을 만드시고 이 친구랑은 좀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면
3: 그래.
1: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침 날릴 일도 없고 그렇지.
3: 에이. 야 지금 3발이로 계속 가고 4발이 5발이 이렇게 나가잖아. 얘 불안하네요 지금.
1: 맞아 그래요? 맞아.
3: 불안한 애들이 양으로 채워놓더라고. 불쌍해. 불쌍한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것보다 셋넷 걸치고 바쁘게 사는 애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1: 맞아. 연기 잘해야 돼 이것도. 이름 섞이지 않게. 얼마나 바쁘겠어.
4: 대단하다.
3: 인지기능 좋아야 되지. 우리 모대. 그리고 한 놈도 외우기가 힘든데 뭘 세 놈을 어떻게 외워.
1: 봤던
3: 그,
1: 영화 또 봐야 되지. 그래.
4: 그럼 세 명 다 사랑해 그렇겠지?
1: 그렇지.
3: 그렇지. 한 명은 엔조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1: 사랑해를 하지 그러면.
3: 공평하게 바꿔주지.
1: 엔조이를 손잡고 한 사람 있어요?
4: 너는 아니, 색하냐 이렇게 안 해요.
1: 아이고야.
3: 가끔 보면 되게 순진한 척하다가 아이고, 망해.
1: 맞아.
4: 그렇구나. 아유 무시무시합니다.
1: 아유,
4: 다음 재밌다. 얘기 아니 노래나 들고 싶다. 네. 분위기 좀 바꿔야겠어요.
3: 이게 좋은데.
1: 이게 좋은데 왜 바꿔요? 바꾸면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3: 재밌는 도파민?
1: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있어요? 우리가
3: 있어,
1: 그
3: 있어.
1: 노래로라도 일침을 날려주게.
4: 그렇지.
1: 김수철 씨.
3: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저 수철 오빠, 김수철 오빠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거 듣고 와요.
4: 제목이 정신 차려네요. 알겠습니다.

0: 자, 말자 할매와 함께하는 할매 할매 상담소 계속해서 고민들 제가 어루만져 드릴게.
1: 아유, 아유, 너무 만져요.
2: 들어. 같은 말이네.
0: 메타포 몰라, 메타포. 아유. 비유 같은 거잖아.
1: 아유, 아이고, 참. 똑같은 건데도 그쪽 극장으로 가면은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느껴지지?
3: 습해, 습해. 네,
1: 제주역 그것도.
0: 그래요. 3314님 사연 소개할게요.
1: 예,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인데 생리현상을 안 텄어요.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스가 많이 나와요. 아하. 불편해 죽었어요. 한 번에 시원하게 그냥 빵!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방법 구해요.
3: 나는, 알면 나는 이거 답 못 드려요.
1: 아, 못 텄어.
3: 왜냐하면 저는 안 터요.
1: 생각보다 개그 우먼들이 예. 사이에
3: 저는 절대 안 트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안 트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트는 순간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신비감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의리로 가야지
0: 그때. 예. 나도 그런 편이에요.
3: 아 그쵸. 예. 아직도요?
0: 예.
3: 앉으세요?
0: 예. 조심하고 있어요.
3: 관력들이 좋으시네.
1: 쓸 때는 아니에요. 자전거 타 자전거.
3: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왜 빨리 터야 되느냐 약간은 서로를 조금 조심해줘도 되지 않고 뭐 아니 계속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 혼자 있을 때 왕 하든지
0: 화장실을 가든지
3: 화장실 가서 왕 하든지
1: 유난히 그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새 뽕뽕뽕뽕 이렇게 이제 벌벌벌
3: 하기도 하고 예.
0: 아 평생 예. 그러면 감춰야 되나
1: 이게 이제 너랑 퉁치려면 너도 껴야 된다 이걸 맞아. 좀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리 같은 마인드 아주 미룰 때까지는 미뤄보자.
0: 나는 신비감이 필요해. 이런 남편인가 보다.
3: 그렇지. 그러면은 같이 좀 받아줘야 되고 이것도 잘 맞는 부부도 있어요. 우리 동시에 해볼까? 빵 해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그렇게 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춰줘.
1: 이 방구라는 게 말이야. 이게 신선하게 이제 기체만 나올 확률이 또 점점 나이 들수록 줄어. 섞여.
3: 그리고 살이 찌면은 이게 방구가 또 시원하게 빵 이렇게 귀엽게 나오지도 않아요.
1: 깔끔하게 뽕 이렇게 여자 나오면 부각터널
3: 부딪혀가지고 나오면서 양 엉덩이에 부딪혀서
1: 이게
3: 브락딱딱
0: 오도와이 마우라처럼
1: 아이고 그러지 정확하네
0: 아이고 저런
1: 허머 이렇게 나오면 귀여워
0: 속상하다
1: 부각터널 이렇게 나오면
0: 저런 저런
3: 그렇게 하면은 또 막 정색하고 이러면 예. 답 없어
1: 이건 어때 이렇게 좀 내가 뭐 이제 솔선수범해서 워낙 가스가 많은 놈이 지는 거잖아요
3: 그치
1: 내가 이제 이걸 감추려는 구호위여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박수!
0: 아, 박수 쳐서?
1: 빵으로 하면서 들켜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이 생리현상을 뛰는 것보다 이거를 장군처럼 막

0: 기어싸면 거기서 이제 신비감이 깨지는 거니까.
1: 애프터가 귀여워야 된다.
0: 나는 좀 막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 좋다.
0: 이런 귀여운 거를 조금 포인트로 이렇게 세봐.
1: 맞아,
0: 먼저.
1: 껴놓고 뭐 왜 그러지 말고 어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끼고 태그머니 이렇게
0: 그렇지.
2: 그래요.
0: 너무 당당하면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게
1: 당구까지 매겼는데. 네.
2: 다음 사연 볼게요. 네. 0062님이 말자 할머니 언니 육아 스트레스 푼다는 핑계로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엄청 사요. 이런 제 자신이 밉다가도 옷을 사서 옷걸이 걸어두면 또 좋긴 해요. 그래서 그런가 용돈이 안 모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1: 나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냥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요. 요 옷은 사놓고 걸어놓고 또 한번 보고 또 보고 입고 물론 이게 오래가진 않아도
0: 그치.
1: 요런 거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0: 그래요. 건강한 거요. 육아 스트레스 쟁여놓은 보여.
1: 맞아.
0: 지가 푸는 방법을 아는 게 낫지.
1: 맞아, 맞아.
0: 용돈이 안 모인다니까 좀 불안해서 우리한테 산을 준 것 같으니 그렇다면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나몰래 비상금을 돈으로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1: 현금으로.
0: 옷걸이에 옷 걸듯이. 그거는 누구도 손 못 대, 나 같은. 그래서 내가 진짜로 끝내주는 나만의 뭐 여행을 떠날 거야, 나중에. 여기서 해방되면 내가 뭔가 친구들하고 같이 쇼핑을 할 거야, 이렇게. 왕건이를 위한 잔잔바리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맞아. 거기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도 맞아. 또 굉장하거든. 지금은 그냥 사.
1: 맞아.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소소하게 티 하나 사도 행복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진짜 말한 것처럼 목돈을 좀 모아서 제대로 된 외투 하나 딱 걸어놓는 게 더 이게 기분이 좋더라.
0: 그치, 그치.
1: 유행도 안 타고.
2: 그러네.
0: 핏조가리도 맥핏게 사면 100만원 넘어.
1: 맞아. 근데 그거 뭐 그게 그거고. 못 입고 이래.
0: 그치. 그거 모았다가 이제 뭐 백을 조그만 걸 하나 사든.
1: 맞아, 맞아.
0: 신발을 사든. 그런
1: 오래 남을 거.
0: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덩어리를 키워보는 것도 괜찮아.
2: 여자들의 세상이구만. 육아 힘내요.
0: 그래요, 육아 힘내.
2: 4931님 해줘요.
0: 이번에 부장님하고 출장 갈 때 부장님 차로 같이 가게 됐는데 저는 편하게 혼자 가고 싶습니다. 에이구. 거절할 방법 없을까요? 없다.
1: 없어. 이거는 아파야 돼. 이제 감기가. 근데 이것도 그 전날 저 독감이 하면 안 되고 제 밑밥을 좀 서서히 깔고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좀 며칠 해요.
2: 아하.
1: 그런 입장에서 아우 제가 부장님 또 괜히 또 가정도 있으신데 바이러스가 옮을까 싶어가지고
2: 그래.
1: 걱정이 된다. 이런 쪽으로 하시든지
0: 맞아.
1: 해야 되는데
0: 아니, 뻥치는 게 영 껄찍지근하면 지금부터 젖은 머리로 에어컨 틀고 자.
1: 정말 한번 걸려봐.
2: 아 일부라고요?
1: 시계 걸려.
0: 아니 아픈 게 싫어. 부장님하고 같이 가는 게 싫어. 이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지. 그 높은 쪽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요? 부장님하고 하는 게 정 싫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죠.
2: 그러네.
0: 부장님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
1: 그러니까요.
2: 부장님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아이고.
0: 부장이란 자리가 그래 불편해서 그렇지. 뭐.
1: 일단 말씀들이 좀 많으세요.
2: 좀 가르치고.
1: 그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음악 선곡도 좀 마땅치 않고.
2: 그리고
0: 방향제도 없고 그런가 보지.
1: 방향제도 지독해요. 지독해요. 그 알죠? 그 중년 남성들의 방향제 있어요.
2: 너무 센 거 안 되는데.
0: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알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코가 앵간한 향기로는 자극이 안 돼.
1: 그래서
0: 코를 찔러.
1: 그래서구나.
2: 그렇구나.
1: 그래서 점점 세지는.
2: 어쩐지 독하더라.
0: 늙어봤냐 이것더라. 다 냄새 지우려고 독한 거 쓰는 거야 이것더라.
1: 아이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2: 그래야지. 아이고 그래요. 벌써 마칠 시간인데.
1: 아니 벌써예요.
0: 바지를 내리자마자 끝난.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내리자마자 끝난 것 같아.
2: 시원하게 일을 보세요.
0: 일 보기도 전에 끝났네.
1: 그러니까.
2: 할매 할배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뭐.
0: 맞아요. 그치 그치 그치. 문자번호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고요. 소개되시면 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
2: 교환권!
1: 교환권이라고 해요.
0: 그래요.
2: 조심 좀 해줘요.
0: 알았어.
2: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1: 예.
2: 맞아, 안녕.
1: 안녕.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당신이 있어서 평범한 날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형하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나의 여보 애기. 참 이상하죠? 연애할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고맙다고 했고, 늦은 밤 집에 도착했다며 전화해주면 고맙다고 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사다 주면 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준비해 주는 것도, 퇴근하고 들어와 현관에 놓인 택배를 정리해 주는 것도, 내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 힘들었어? 하고 물어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데 당신이 들어왔습니다.
2: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 표정이 아닌데.
0: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뒤적이더니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밥을 한 숟갈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누가 설거지를 할지, 누가 쓰레기를 버릴지, 왜 약속 시간보다 늦었는지,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당신에게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당신도 처음에는 아무 말 없다가 밤이 되자 말했습니다.
2: 화났어?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당신이 화났으니까 내가 잘못했겠지 뭐.
0: 순간 둘 다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결국 다시 웃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가끔 나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둘 다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고, 걸음도 느려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지금보다 많아지고, 주말에 멀리 여행 가는 것보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더 좋은 날이 오겠죠. 그때도 전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늘 날씨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마 또 이렇게 말하겠죠.
2: 집에 가자. 배고프다.
0: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따라갈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못하더라도 오늘 이 편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절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마음을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1: 어, 너무 잘 어울리는
0: 그러게요
1: 곡이었는데요.
0: 어, 진짜 너무너무 사이좋은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 아니었나.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1: 결이 굉장히 네. 고운. 그쵸? 왜 정말 악성 곱슬머리라 속상한데 옆에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하고 지나가는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0: 아, 너무 부러웠어요.
1: 어쩜 이렇게 비단결 같을까, 사연이.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그럼요.
1: 제 주변에 이렇게 네. 운동하러 나가서도 손잡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0: 맞습니다.
1: 네. 아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합의하에 똑같이, 서로 예, 같은 악력으로 손을 잡는 행위를 그럼요. 저는 목도했습니다.
0: 같이 운동하는 부부도 많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1: 그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아나운서 모드로 돌아가서 아시잖아요.
0: 저는 아니니까요.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1: 맞아, 맞아. 진짜 부러운 네. 그런 부러운 사이인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범국민적인 사랑을 실천할 네. 때죠.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인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목이 약간 목 감기 기운이 계속 있다고.
2: 아, 이게 제가 워낙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예. 취재를 다니다 냉방. 보면. 그 냉방이 제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0: 그쵸? 좀 강하죠.
2: 네, 두꺼운 네. 옷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이게 자칫 조금 이게
0: 우리 모두의 네. 지금 아마 제가 만난 사람 중 반 이상이 다 이런 증상을
2: 목이 간질간질해요 계속.
0: 장기침이 나올 거 바로 전 단계.
1: 네. 마스크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2: 그쵸? 맞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0: 텀블러에 아예 따뜻한 물을 챙겨가지고.
2: 저도요. 한 2리터씩 마시는 것 같아요.
0: 여름에 예, 찬물은 이제 옛날 일이 됐네요.
2: 바이바이.
1: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또 누구실까요?
2: 네, 오늘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두 분의 사연을 담아왔습니다.
0: 네. 네.
2: 말하자면 가족 아닌 가족? 아니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예, 예.
2: 누구인지 좀 궁금하시죠?
0: 네.
2: 오늘의 주인공은 53세 노원학님 그리고 환자분의 활동보조인 선생님입니다. 일단 노원학님은 1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요. 가족도 또 연락할 사람도 없이 살아온 아주 외로운 분이십니다.
0: 아유, 가족도 안 계신데 몸도 불편하신 상황이네요.
1: 그러게요.
2: 예.
0: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2: 맞아요. 지난 아유. 6월 1일 저녁이었는데요. 활동지원사가 차려놓고 간 저녁을 이제 데워 드신다고 냄비에다 찌개를 데우는 중이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아유.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1: 아이고.
2: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원학님과 활동지원사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어보시죠.
3: 그러니까 육개장 와 그 육개장 조금 끓여서 이게 먹는다고 했는데 엎질러졌어요.
2: 말씀하시는 건 많이 어려우세요?
3: 예. 예.
4: 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편마비가 있어서 그 쏟아서 허벅지 많이 다쳤습니다. 그럼 우리 요 원학 씨가 저 지능이 많이 낮대요. 그냥 이 혹은 상식이시면 물이라도 이렇게 쏟아서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안에 그 화상이 더 화기가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누구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도움도 못 받고 제가 아무튼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달려갔죠. 나가 가서 혹은 이제 응급처치 했을 거 119 불러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병원에.
0: 아,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 뇌출혈 후유증으로 말이 좀 어눌하시고 인지 기능이 네. 좀 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화상 입은 곳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2: 우측 허벅지 화상이 3도로 꽤 깊습니다.
0: 아이고야, 진짜 깊다.
2: 병원 도착해서 가피 절제술도 받고요. 또 2차 수술, 피부 이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뇌출혈로 오랫동안 또 그 이후에 아스피린을 복용해온 탓에 회복 속도가 좀 더딘 편이에요.
1: 네.
2: 그리고 원래도 오른쪽 편마비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는데 이번 화상사고로 그나마 지켜오시던 일상의 자립의지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곁에 가족이 계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2: 맞아요.
1: 그럼 가족과는 언제 연락이 단절되신 건가요?
2: 그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딱 한 번. 형제 중 한 분이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0: 네.
2: 그래서 병원으로 꼭 데리러 오겠다라고 일단 전화통화로 말씀은 하셨는데
1: 네.
2: 끝내 오지.

0: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화번호까지 바뀌면서 완전히 모두와 연락이 끊겼는데요. 노원학님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오래전 이혼하신 뒤 집을 나가신 뒤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노원학님은 집도 가족도 없이 오갈 곳 하나 없는 신세로 쓰러지시다 보니까 무려 10년 넘게 병원에서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지금 사시는 그 작은 원룸을 얻어서 겨우 독립을 하신 건데요. 네. 그맘때부터 지금까지 원학님 곁을 유일하게 지켜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 활동지원사 선생님이세요.
1: 가족보다 낫네요. 그죠?
2: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0: 대단하죠.
1: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각별한 사회가 되신 걸까요?
0: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곧 일흔을 앞두고 계십니다. 3년째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학님 곁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계신데요.
1: 천사.
2: 엄마다 엄마.
0: 그러니까요.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요. 몸이 아프거나 또 토할 때, 열날 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셔야 합니다. 뭐 앞서 들으셨듯이 원학님은 자기가 어디가 좀 안 좋은지 이런 상태를 스스로 설명하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명절이나 생일에 늘 원학씨 혼자였는데요. 그런 원학님을 위해서 생일에는 함께 외식도 데리고 나가고요. 뇌병변 장애인협회 행사나 뭐 여행 같은 게 있으면 또 손잡고 동행을 해주시고
2: 여행까지 다녀주세요.
0: 네.
1: 멋있다.
2: 진짜 대단하시다.
0: 그리고 이 활동지원사분의 가족들 계신데 그 가족들에게도 원학님을 또 한 명의 삼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는 이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3: 아이고, 그건 지금 저가 말라 전에도 누나, 저, 자기 죽을 때, 자기 죽으면 누가 자기를 치워주느냐고, 걔나, 너가 먼저 죽으면 누나가 치워줄게 하니까, 저가 먼저 죽은데요,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장가간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한테 너 저 워낙에 삼촌 치워달랜 할게 영하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꼭 해달랜요. 자기 죽으면 그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그거 할 때 자기 죽으면 그런 거는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 죽음이라는 것보다도 아무튼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막 울었어요. 저가
2: 아우, 아이고. 걔 지금 일부러 막 웃으시는데 그 울음이 맞아요. 계속 느껴져요.
1: 그러게요.
0: 그때 감정으로 계속 일부러 더 웃으셨어요.
2: 그냥 정말 가족이다. 눈하고 엄마고 정말 정신적 의지가 되는. 근데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걷어줄지 걱정했다는 게 저도 눈물이 나오는데요. 너무 아직, 가슴 아파요.
0: 아직 50대 초반이시잖아요.
2: 네. 얼마나 그 생각을 하기까지가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1: 근데 그 원학님은요. 네. 평소에 그럼 속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편인가요?
0: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예. 원학님은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부러 다 삼키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게 사실 아까 육개장 이 단어 하나 말씀하시는데 1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그냥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렇게 답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소원은 꼭 하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여쭙는데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은 대답을 못하셨어요.
2: 아, 어떡해.
0: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1: 가장 힘든 건 본인이겠죠, 그죠?
0: 네.
2: 그럼요.
0: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꿈도 마음껏 못 꾸는 원학님 모습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대신 소원을 빌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 컷으로 전해드릴게요.
4: 조금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생각해요.
0: 원학님은 소원 어떤 거 있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
4: 소원. 소원. 그닥 그럭저럭. 그럭저럭.
3: 우리 원학 씨가 누구한테 사랑도 받아본 적도 없고 소원도 빌어본 적도 없은 것 같고 꿈도 휘황찬란하게 꾸어본 적도 없이 그냥 좀 안 됐죠. 그런 거 보면은 그 손을 전 진짜 솔직하게 손을 빈다며 예전같이 걸어서 큰차 트럭 같은 거 그런 거 움직이면서 제주도 한 바퀴 그 트럭 타니

0: 하면서 비료 납품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그렇게 해, 그런 것이 있으면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1: 아시은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원학 씨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다감하고, 그리고 원학 씨가 이렇게 말을 못 이어가고 그럭저럭 하는데도, 아니 이분은 어쩜 이렇게 막 소년처럼 무구한 순수함을 갖고 있을까. 맞아요. 이런 게 느껴져요.
2: 예, 너무 착한 분이다라는 말을 저한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1: 그게 좀 느껴지네요, 진짜. 희망하게.
2: 맞아요. 네,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3: 네, 아주 대신 빌어주신 소원이지만 그 콧노래가 소원이다라는 게 참 뭉클하기도 하고.
1: 그렇죠.
3: 네.
1: 그게 상징하는 게 참 많죠.
2: 정말로 네. 노원학님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맞아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삶의 한 장면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겐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평생의 소원이 된다는 거. 네. 이것도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우리가 만났잖아요. 뭔가 또 기분 좋은 그런 바람 같은 변화를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 네. 이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3: 둘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됩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거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긴 계좌는 숫자 2번을 9개 찍으시고 01037 하시면 됩니다.
1: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기업은행입니다. 짧은 거 그냥 2를 10개만 찍는다. 요거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비슷한 계좌가 있으니까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노원학님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3: 네. 신수님 부터 제주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 네, 진짜. 좋았습니다. 언제나 좋아요.
1: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 일인데 힘들죠.
2: 아니에요. 전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네. 할게요.
1: 그게 느껴져요. 우리 진심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네. 주에 또 만나요.
2: 네, 고맙습니다.
3: 안녕히
2: 계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매기를 마친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캥마쿵쿵 노새입니다. 일을 마친 농부들이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흥겹게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오며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0: 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오늘 끝곡은요. 동물원의 너에게 감사해. 이 노래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3: 되게 네. 원앙님의 꿈이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 대신 빌어주신 소원이지만 네. 콧노래 소리가 막 느껴지고 들리는 것 같은 느낌.
2: 제주도에서.
3: 네. 우리 그 장면을 네. 확실하게 해서 한번 그 방향성으로 한번 응원할까요? 진짜
2: 네,
3: 마음속으로.
2: 좋습니다.
3: 예.
2: 네.
3: 자, 너에게 감사해. 동물원의 노래 끝곡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메테리 티메테리
0: 음주 후엔 티메테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이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전임 부부장검사였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 2부 부부장검사, 최지은 반부패 2부 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최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씨 변호인으로부터 서면 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고 이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2차 종합특검이 트집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 김건희 등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팀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문을 작성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회신문에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가 오는 2028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40mm 등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MBC 6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시험을 못 봐요.
0: 푹 크면 이 소리를 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었다죠.
3: 그럼 어제 본 영화도 기억 안 나겠구나. 에이, 그건 기억하죠. 전화기 비밀번호는? 어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0: 그러자 할아버지가,
3: 이제 알겠지?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건 그게 아직 너한테 안 중요하고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이야. 수학 공식에 별 관심이 없으니 외워지지 않고, 문제를 틀려도 당장 불편할 게 없으니 중요한 걸 못 느끼지. 죄 없는 기억력은 그만 탓하렴.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말 뭔가가 있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는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에 이어 핵무기 보유 인정까지 모두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바라던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서 선수를 친 걸까요? 아니면 실제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걸까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북미 정상 간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일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연내에 열리게 되는 걸까요?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매우 중대한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8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민선 9기 영조시정을 이끌어나갈 분이죠. 잠시 후 황병직 영조시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서울 중심에 있는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안동에도 그런 곳이 있죠. 바로 송현동에 있는 구 74단 부지입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

0: 지는 게 그만큼 이 공간이 활용이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시각 때문이겠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중간에 있는 노른자의 땅 용산에 대해서 아파트 신축을 한다 이런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0: 네,
1: 있는데요.
0: 나오고 있죠.
1: 우리 안동시에도 정중간에 노른자의 땅이 사실상 비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74단 부지인데요. 이한 방송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뭐, 그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안타깝게도요. 한번더 설명을 짧게 드리면,
0: 네.
1: 이게 예전에 이 사단 부지가 안동시의 서쪽에 외곽 땅이었습니다. 고 넘어가면 안동군이었습니다. 뭐,
0: 네.
1: 서구, 북구 이랬는데요. 그 외곽 땅이어서 군대가 사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동시가 이제 그 외곽이었던 옥동과 송현동의 산논밭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이제 밀집된 아파트와 상가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0: 네.
1: 현재는 안동시 옥동과 송현동은 명실상부 경북 북부의 상가와 주거의 중심지로 할 정도로 도약이 됐는데요. 뭐
0: 그렇죠.
1: 혹자는 경북 북부의 이태원이다, 뭐 홍대다, 강남이다, 뭐 이렇게 수식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 원도심 그리고 현재 송현 옥동 고 사이에 있는 구 사단 부지가 노른자의 땅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바로 사단 인근에 안동역하고 버스 터미널이 또 새로 지어졌거든요.
0: 네.
1: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영주까지 또 직선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0: 그렇죠.
1: 게다가 서안동 IC까지 생기면서 교통적으로도 사통팔달의 요지가 돼버린 거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 사단 부지에 사단 병력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사단이 옮겨가 버리고 지금은 이제 54단 예하 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0: 아.
1: 실제 병력은 뭐 이게 국방부 쪽이라 정확히 확인 안 되는데 2,
0: 네.
1: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0: 아하,
1: 보도가
0: 그래요?
1: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이 노른자의 땅이 넓은 노른자의 땅이 실질적인 유휴부지로 이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정이 이제 변경된 거죠. 여러
0: 네.
1: 면에서. 그래서 자, 그럼 이 부지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십니까?
0: 어느 정도인가요?
1: 예, 지금 우리 방송은 안동 MBC 바로 옆에
0: 네.
1: 다미일에 처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송년 사거리까지 되는데 무려 41만 평입니다.
0: 41만
1: 예,
0: 평이요?
1: 이게 얼마나 크냐면 서울 올림픽 공원 전체 넓이가 약한 43만
0: 아,
1: 평이거든요.
0: 그래요.
1: 그만큼 억수로 크다는
0: 정말
1: 겁니다.
0: 크네요.
1: 예, 이만큼 방대한 넓이의 땅이 안동시 정중간에 노른자위로 이제 있는데 비어 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부지에 군부대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0: 그러게요.
1: 더욱이 이제 사단이 떠나고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예하 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니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0: 네.
1: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외곽으로 이전시킨 후에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0: 네. 많은 분들이 이 땅이 그냥 놀려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이전하자는 논의가 실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1: 그 예전부터 이런 논의는 꾸준히 있었고,
0: 네.
1: 2022년 11월에 안동 예천 국회의원이죠. 김형동 국회의원이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던 이현승 의원과 함께 또 안동시장 금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0: 네.
1: 그 사단을 직접 방문해서 외곽지 이전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나 진전이 사실상은 없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0: 네.
1: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이슈를 좀안 다루고 있어서 잊혀져 가는 거라고 할
0: 그렇죠.
1: 수 있는데요.
0: 아무래도.
1: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뭐 그런 논의가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또는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동시에 여러 가지 중대 과제가 있는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애물단지 안동국제컨벤션 적자 문제가 있는데요.
0: 네.
1: 그거야 뭐 문을 닫아버리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어쩌면 이 안동에 또 경북 북부의 신성장 동력 엔진으로 볼수 있는 게이 사단을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0: 네.
1: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1: 사단을 옮기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 사실 지금 정립이 안돼 있고 합의가 안돼 있는 게
0: 그렇죠.
1: 있거든요.
0: 네.
1: 정치권에서 뭐 제시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슈가 힘을 못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0: 혹시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1: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몇 년간 계속 연구를 해온 뭐 소위 한70% 정도는 전문가인데요.
0: 네.
1: 예. 바로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종합 스포츠 단지 그리고 아름다운

0: 국가 정원 등을 좀 조성해보니까 어떠냐 이것입니다.
1: 네.
0: 물론 기업을 유치하자는 말도 있지만은 기업을 유치한 공단은 많습니다. 지금.
1: 많죠. 많죠.
0: 그리고 솔직히 참 오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북 북부에는 이랬다 할 종합 스포츠 단지가 없습니다. 뭐 50m짜리 규격 수영장도 없어요. 이러한 종합 스포츠 단지를 지으려면은 입지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1: 네.
0: 뭐 예를 들어 저기 어디 산골에 지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 국제 컨벤션 센터를 산골에 지어놓으면 이래 우리가 애먹고 있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부지가 넓어야 됩니다.
1: 네.
0: 좀 예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천시를 보면은 김천시 종합 스포츠 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50m 국제 수영장, 국제 규격 수영장,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실내 경기장,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제가 그 김천지원에 재판하러 갈 때마다 그 법원 근처에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1: 네.
0: 경북에서는 거의 유일한 규모와 시설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지 면적이 약 한 11만 평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건축 면적은 한 1만 2천 평 정도 되는데요. 김천은 이것도 현재 부족해서 제2 스포츠 타운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1: 네.
0: 한 1만 평 정도 더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1: 그렇군요.
0: 김천은 그 방향을 스포츠 산업으로 먹고 살겠다 이게 잡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 김천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실내 체육관과 배드민턴 경기장, 실내 수영장, 테니스장 등 종목별 전문 시설이 집적된 김천 종합 스포츠 타운을 중심으로 연간 60여 개의 전국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목의 경기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1: 네.
0: 선수단 이동과 대회 운영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김천 스포츠 인프라의 강점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제 우리 경북 북부도 이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안동시 강남동에 그 시민 경기장이 안동 시민 경기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옆으로 산이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옆에 뭘 지으려고 하면 산을 다 밀어야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문제가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1: 아하.
0: 그럼 배보다 배꼽이 예를 들어 건물을 한 600억 지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토목공사비 부지 조성이 한 900억 넘게 들리라는 이제 예상이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거 좀 무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토목공사비가 너무 들고 주차장 등으로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아예 지금 그 비어있는 저는 유유부지인 사단 부지로 옮겨서 올케 스포츠 타운을 종합 스포츠 타운을 지어보자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넓이는 한 15만 평에서 17만 평으로 넉넉하게 잡아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국제규격의 수영장,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축구장도 좀 조성해보는데 이게 그 언론에는 그런 축구장이 아니라 우리 강변에는 그런 네모난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여러 개를 올케 조성해 놓는 거죠. 라카도 올케 해놓고 방송 중계도 해놓고 이러면은 화장실도 그렇고요. 훨씬 더 이제 지금도 사실 안동시에서 여러 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건 참 칭찬할 만합니다.
1: 네.
0: 뭐 전국 고교 왕중왕대 일하고 있는데
1: 하고 있죠.
0: 거기에 땅이 있으면 그렇게 조성하면 더 잘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체육시설을 직접해서 최신식으로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됩니다.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영장 하나만 올케 질려야 돼 2천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 7천억 정도에서 1억 1조 정도 잡아야 됩니다.
1: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 북구가 전국 체육대회나 유수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스포츠 낙후에서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 김천이나 이런 데 다 뺏겨봅니다. 한꺼번에 모든 건 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우선 사단 부지를 이전하고, 사단을 이전하고,
1: 네.
0: 예하 여단을, 그 41만 평 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제 조성해서, 국제규격의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 타운을 10년을 잡고 차근차근 지어나가고,
1: 네.
0: 또 공원도 지어나가고, 요런 게 좀 비전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 10년, 20년 잡고 해볼 필요가 있다.
1: 네.
0: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41만 평 중에서 한 15만 평에서 17만 평을 이 스포츠타운으로 쓴다면 남은 25만 평 정도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곳을 이제 당장 채울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나 좀 예를 들면 컴퓨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살 때 그 좀 업그레이드 대비해서 소켓을, 빈 공간을 여러 개 비워두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듯이 일단 공원 등으로 활용을 하되 미래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터를 좀 비워놓고 차근차근 채워가야 된다는 건데요. 네.

0: 국제학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드리면요. 실제로 포항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영국 명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 과외 업무 협약 체결 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2만 평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북 북부에 국제학교를 좀 유치해보자는 거죠. 왜 저 남부에만 다 좋은 거 다 가고 우리는 맨날 이래 뭐 댐만 있고 없잖아요. 네. 우리도 좀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좋은 게 국제학교라는 게 보통 체육시설을 같이 조성을 해서 조성비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죠? 옆에 체육시설을 지어주면은 걔들 입장에서 지을 때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센티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함께 집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단부지에 국제학교를 2, 3만 평 정도, 한 3만 평 넉넉하게 좁으면 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추진해 봐야 되고요. 지방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엘리트 교육도 충분히 가능해야 외부에서 교육을 하려고 오고 인구 유출도 덜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예를 들면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면서 설립하면서 그것으로 근무를 자원해오는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인에게 뭐 예를 들면 그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진학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1: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0: 그것도 한 그 패키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맨날 네. 돈만 3억 준다 4억 준다 이래가 안 온다고 꺼내놓고 이래선 안 됩니다. 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안동, 청송, 영주, 예천, 영양, 상주, 문경, 의성의 인재들도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및 쿼터 제도를 시행해야 되죠. 반드시. 네. 어디든 국제학교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좀 전에 공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1: 네,
0: 드렸는데요.
1: 공원 말씀해 주셨죠.
0: 경북 북부에 대규모 공원이 없습니다. 전부 쪼매쪼매하고
1: 네,
0: 이런데요.
1: 작죠.
0: 영국의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그 오른 공원의 예입니다. 넓은 부지에 녹지와 꽃, 나무 등을 잘 조성하면 시민들의 휴식처도 되지만은 국내 국외를 망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순천의 국가정원이 지금 난리 났다 아닙니까? 벤치마킹 하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안동시 정중간에 있는 이 사단 부지에서 사단을 좀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 경북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합타운을 만들어야 되고 김천을 벤치마킹하고 또 뛰어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또 국제학교 유치 등 미래의 각종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그를 위해 유효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국가정원으로 육성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비전을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물론 이러한 이제 그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5천억에서 1억 1조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에서 국회의원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만 힘이 많이 있고요. 잘 뽑아야 된다는 거.
1: 네.
0: 좀 이것도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안동의 노른자당이죠. 소면동에 있는 구 74단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0: 6시 24분 5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국이 영주시장에 당선된 분이죠. 시의원, 도의원을 거쳐 영주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민선국이 영주시정의 비전에 대해 영주시 황명직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 네. 영주시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50여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네. 취임사에서는 축하보다는 반성 사과로 운을 떼시더라고요.
1: 네.
0: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영주의 현 주소 또 가슴에 새기고 있는 시정 철학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50일을 막 넘겼습니다. 시정을 바꾸기에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뭐 절박함을 확인하기에는 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제가 취임식에서 축하보다 반성과 사과를 먼저 말씀드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 영주는 취임을 축하하고 자축하고 있기에는 우리 영주시의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고 청년은 자꾸 떠나고 농촌은 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시민들께서는 영주가 이대로 가도 되느냐, 뭐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취임 후 19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0: 네.
1: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원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좀 챙겨달라. 이제는 영주를 정말로 좀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선국이 시정의 기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산을 얼마 썼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시민의 질문에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슴에 새긴 시정 철학입니다.
0: 시장님께서는 특히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읍면동장실 폐지, 과도한 의전과 권위주의 타파 이런 파격적인 행정혁신을 선언하셨더라고요.
1: 네네.
0: 특히나 농기계를 빌려줘도 쓰지 못하는 고령 농민을 위해서 운전까지 지원하는 책임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공직사회랑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 뭐 시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 우리 영주시 전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0: 네.
1: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행정이 그대로라면 시민의 삶도 전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읍면동장실 재배치와 의전 축소는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자리는 낮추고 또 우리 시민의 자리는 넓히자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직사회에도 낯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불편이라면 시장과 공직자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농기계를 빌려드렸어도 고령 농민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지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농사에 쓰여야 행정의 일이 끝난 것입니다. 생활민원119와 민원옴부지만도 같은 취지입니다. 행정혁신의 기준은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편해졌는가입니다. 저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0: 아무래도 구석구석 책임져야 될 게 정말 많으실 텐데 지난 네. 8월 10일에는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를 만나서 8개 핵심 현안 지원을 요청하셨더라고요.
1: 네네.
0: 현재 경북도와의 협의 상황과 국토비 확보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0일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을 만나

0: 풀고 사업이 빨라진다면 도청이든 정부든 국회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찾아가겠습니다.
1: 네. 특히나 영주하면 늘 얘기가 나오는 게 첨단배열인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이거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0: 저는 뭐 걱정보다도 확실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산업단지는 땅만 만들어 놓는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돌아가고 영주 청년들이 그곳으로 출근해야 결국 성공한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국가산단의 성패는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 이후에 기업을 찾는 늦은 행정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앵커 기업과 베어링 관련 소재 부품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겠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듣고 또 교통과 정주 요건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기업만 들어오고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한다면 영주에 남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0: 국가산단의 성공을 준공식의 규모나 투자 얘기 아니라 그곳으로 출근하는 영주 청년의 숫자로 저는 증명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산업단지를 굳이 땅만 만들어 놓지 않고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0: 네네.
1: 그리고 영주 관광을 보고 가는 관광에서 하루 더 머물며 소비하는 관광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강조하셨던데요.
0: 네.
1: 영주 관광의 핵심 사업의 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0: 우리 영주는 관광 자원이 부족한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부석사와 소주서원 또 소백산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볼거리가 아니라 관광객이 머물 이유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만 찍고 떠나는 관광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영주 관광의 기준을 관광객 수가 아니라 체류 시간과 지역 내 소비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주를 중심으로 부석사와 소주서원, 소백산을 연결하고 숙박과 음식, 또 체험, 야간 관광이 이어지는 관광 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타시온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는 사업성과 법적 절차, 환경 영향까지 철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관광객이 머물고 영주 시민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구체적인 관광 사업의 추진 일정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영주에는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농정 철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던데요. 농업의 기준은 생산량이 아니라 농민의 소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네. 지역 농가의 실질 소득은 어떻게 올려놓을 계획이신가요?
0: 저는 농민들에게 더 많이 생산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미 충분히 땀 흘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일하고도 현실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농자재 값은 오르죠. 사람 구하기는 어렵죠. 인건비까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생국위에는 농민의 일손 부담부터 영주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저는 지난 18일 농협 영주시 지부와 지역 4대 기업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 나눔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와 농협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기업 임직원과 연결하고 사과 적과와 수확철처럼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직접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또 지역 농특산물 구매와 소비에도 동참해 농가 소득까지 함께 높이도록 했습니다. 10개 읍면과 9개 동도 서로 연결했습니다. 농촌과 비농촌 지역, 행정과 농협, 기업이 함께 농촌의 일손 부족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스마트팜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또 확 줄여보겠습니다. 유통 가공 지원센터를 통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또 하겠습니다. 농업의 성적표는 생산량이 아니라 농민들의 통장입니다. 농민들의 땅값을 반드시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농촌이 더 빠르게 구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해 주셨을 텐데

0: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1: 우리 청년들에게 애양심만 이야기하며 영주에 남아달라고 해서는 염치 없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가 없고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럽고 아이 키울 환경이 부족한데 어떻게 무작정 영주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주 씨가 먼저 달라져야 할 문제입니다. 민선 9기에는 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결혼과 출산, 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저는 대규모 실내 놀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지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또 교육과 의료, 문화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영주에 남아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영주에 남을 이유를 저는 만들겠습니다. 영주에 살아도 기회가 있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붙잡는 데서 그치지 않고 떠났던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영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부터 출산 산후조리 지원 확대, 또 대규모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등 맞춤형 정책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0: 시장님께서는 시의원부터 도의원까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오셨는데요. 현장에서 네. 이렇게 느낀 점들을 시정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1: 제가 시의원과 도의원을 일하면서 제 가슴에 새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1: 답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수많은 민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자신의 생계가 걸리고 가족의 삶이 걸린 전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영주시는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결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은 정책과 예산에 담아 끝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부르면 찾아가겠습니다. 쓴소리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일하고 농민이 제값받고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살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민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데 시장이 편하게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더 걱정하고 제가 더 뛰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반드시 달라진 영주, 달라진 시민의 삶으로부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시민의 질문에 결과로 답하는 시정 운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민선 9기 영주시 황병직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0: 3주 만에 이렇게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네네. 최고위원 도전하시면서 정말 바쁜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경선 마친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3: 뭐 경선을 제가 마지막 그 전국 당원대회에는 제가 사퇴를 하면서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네.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지 못해서 좀 지지해 주셨던 분들한테 아쉬움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전대 기간 동안에 대구 경북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또 대구 경북의 민주당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던 거를 이번에

0: 저희 당원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런 네. 면에서는 좀 또 긍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가 됐고 사무총장의 한정혜 의원 또 정책위의장의 권칠승 네네. 의원이 임명이 됐던데요. 이번 이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희 오늘 의총을 하면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하는 말이 네. 다들 탕평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탕평이 아니라 사무총장 한정혜 의원님 권칠승 정책위 의장의 경우는 능력에 의한 인선이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 의원들이 몇 명 모여서 사전에 누가 사무총장을 하면 가장 좋을까, 누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두 분이 딱 나온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경우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고 특히 한정혜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잘 정리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사무총장이면 다음번 총선 관련해 이 공천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어서
1: 네.
0: 관심이 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선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최고위원 지명직 두 명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0: 오늘 그 발표를 했어요.
1: 아, 발표가 났군요. 어떤 분들이
0: 발표했고 네. 내일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다음에 당무위에 최종 인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한 사람은 원래 이제 청년을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0: 청년을 새로 뽑는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저희 당원 당규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전용기 의원을 지금 원내의 소통수석을 맡고 있는 전용기
1: 네.
0: 의원이 청년 몫의 최고위원으로 그 일단 지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노동계 쪽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찍부터 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노동계와의 협력은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노동계 인사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오늘 그 한노총의 권미경 씨라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마
1: 네.
0: 노동계 쪽에서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이 물망에 올랐고 그런데 어제는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을 했는데 그만큼
0: 네.
1: 원팀으로 잘 뭉치자라는 의미일 텐데 앞으로 당 지도부가 원팀으로 잘 뭉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 저는 이게 저희가 민주당의 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번 전당대회가 유례 없는 이 갈등과 공방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당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치고 나가야 할 의제가 어떤 것들인지 의제 설정을 제대로 해내면 지금 당장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갈등이 노골화될 여지가 별로 없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은 우려가 있지만 막상 한 달쯤 지나면 그 갈등이 노골화되거나 표면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먼저 민주당 내부 이야기부터 해봤고요. 다음은
0: 네.
1: 사법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는데 이게 기존 관례를 깨서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의견줄이나 대면 제청이라는 기존 관례를 깨고 문서만 보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 제청
0: 네.
1: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많은 분들이 이건 기존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에게 모욕 주기식의 인사 횡포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0: 실제로 저희 전대 기간 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 공석으로 있는 상태가 5개월이 넘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지난 계엄 시기에도 계엄령이 떨어진 다음에 13일 만인가? 그때서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냈어요. 오히려 그 입장을 내기 전에는 계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이게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재청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결국은 이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국회가 부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다른 나라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쭉 찾아봤는데
1: 네.
0: 일단 대법원장이 대법관 선출에 관여하는 국가가 없어요. 미국은 대법관 선출하는 데에 그러니까 추천 권한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고 일본은 내각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어서 대법관을 지명하거나 뭐 임명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권력 분립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함께 논의해서 임명해라라는 규정을 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하고 서로 의논해서 대면 재청을 하는 방식인데 의논도 없이 서면으로 재청을 했으니 이게 관례를 깨고 이건 일종의 사법농단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법관이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이렇게 재청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부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런데 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이 지역 법관 또 비서울대 출신의 판사다 보니까 이건 또 청와대에 대한 화해 제스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후보 두 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일명 그런 이렇게 재청한 사람의 면면을 들여다 볼 때 딱 집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애초에 없앤 거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형식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그러니까 서면 제청한 두 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서면 제청이란 논의 없이 논의나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의 자질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
0: 네.
1: 문제라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 사직 의사를 여러 번 밝힌 적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만류가 있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의가 수용이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0: 이게 인사처에 냈다 그러죠? 사직서를?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한테 이렇게 사의를 밝힌 수준이 아니고
1: 네.
0: 인사혁신처인가? 여기에다가 아마 제출을 했다고 해요.
1: 전 장관이 그래서 사표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0: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개혁으로 인한 공소청이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관이 업무까지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실제로 정성호 장관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이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고 그것과 관련된 입법부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아마 사의를 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이렇게 뭐 사표를 반려하거나 이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

0: 있지만.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리가 공석으로 오래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오래 남겨두면 안 되죠. 만약에 사표가 수리가 되면 빠르게 인선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뭐 중규모든 소규모든 개각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10월 달에 이게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이런 경우에 지금 검찰청이 가지고 있었던 사건들을 분류해서 어디다가는 중수청에, 어디다가는 공소청에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관의 공석을 장기화로 넘겨주면 이게 일 처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국회로 돌아가서는 법사위로 가는 건가요?
0: 그거는 지금은 예,
1: 논의된,
0: 논의를 해본 바가 없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요.
1: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은 검찰개혁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쯤 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외 장기 국채금리까지 덩달아 치솟으며 금융시장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자 부담마저 커지는 형국이라 서민과 취약계층이 짊어질 고통의 무게가 걱정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다잡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싸이의 기댈 곳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의 송나영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고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2: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올해 안에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며 대북 외교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직접 밝힌 것도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진 금융, 가산자산 관련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자신과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건 김 위원장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자신의 참모진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 양국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3: 11개월 만에 다시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무부장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4: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3: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전 다자협의 구상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중국 측의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응당이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묻자 북미 간 결정할 일이라며 미국이 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공급망 안정화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으로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53인으로 국회법 개정안

0: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전 패스트트랙 제도는 상임위 181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그리고 본회의 60일의 숙려기간을 두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상임위 60일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걸리는 기간을 90일로 줄였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만나 용산공원 등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면담 이후 김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저는 찬성이라며 각자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따로 기자회견을 연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을 성추행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학교에 유사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7월 셋째 주 기숙사 인근 수풀 사이에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숨어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연세대 신촌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면담한 교육단체들이 일방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 청와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교부금 개편 관련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긴급행동은 이 자리에서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가 10에서 60mm,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조성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회 전용기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제안한 경선을 통한 선출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로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친청계로 통하는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인선 어떻게 보는지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라며 안전을 보장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는데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 열릴 수 있을까요?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전망 4부에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수 최고위원 그리고 김건 의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좋은 질문 선정해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도 좋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자, 예고해드린 대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위원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4: 네. 자, 먼저 질문에 앞서서요. 이 한민수 네. 최고위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 보내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댓글도 좋고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에 네. 계신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4: 예. 왜 아직까지 퇴근을 안 하시고?
5: 아, 좀 전까지 저희들 그 본회의 있었거든요.
4: 네.
5: 그래서 법안이랑 해서 한 73건
4: 네.
5: 예, 처리하고 지금 이제 와서 제가 MBC까지 직접 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요.
4: 네.
5: 와서 제 회관 방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 네. 오늘 처리한 게 굉장히 많나 보네요?
5: 예, 저희들 여야 일단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를 했고요.
4: 네.
5: 법안은 70건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특별감찰관 그 인선 관련해서 3건을 또 처리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총 73건 정도.

0: 처리했습니다.
1: 자, 일단 제가 축하 인사가 예. 너무 늦었어요. 지금
0: 아유, 아닙니다.
1: 이번에 예. 최고위원 당선되신 거 진짜 축하드리고요. 딱 5위.
0: 감사합니다.
1: 예, 그야말로 진짜 이런 표현 하나요? 턱걸이라고도 하고 문 닫고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네. 당선 딱 되셨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0: 그 순간에는 뭐 제가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게 뭐 좋아하거나 웃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 앵커도 그 최고위원들이 저도 8명 이제 본선에 뛰었잖아요.
1: 네.
0: 근데 전날 이제 두 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셨고.
1: 그렇죠.
0: 6명이 남아서 5명까지 뽑으니까 이제 한 분이 낙선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낙선하신 이제 김용 후보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대통령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친분도 있고 근데 그 생각하니까 여섯 중에 한 번 떨어졌는데 저 됐다고 그것도 문 닫고 됐는데 그게 좋아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청래 전 당대표님
1: 네.
0: 당대표 비서실장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당대표 후보로는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님이 되시는 게 우리 당원들이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선거 운동도 했었거든요.
1: 네.
0: 이제 우리 이재명 우리 정청래 후보가 아쉽게 낙선을 하니까 그 안타깝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이제 확정됐을 때는 좀 교차했었습니다.
1: 자,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0: 우리는 당원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참 많거든요.
1: 네.
0: 그분들께서 정청래 후보와 같이 하는 최근 후보들에게 이렇게 표를 분산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친청으로 불려고 두 분은 뭐 친석 김민석 대표님하고 가깝다고 분류를 하는데 저희들은 모두가 친명 아닙니까?
1: 네.
0: 그거는 뭐 당연한 명제죠. 그래서 우리 친명 지도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지상 과제와 같은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 우리 대통령님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는 거고 그 성과를 이어받아서 2028년 총선에 승리하고 2030년에 대선을 승리해서 저들이 제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구성 이걸 나누는 건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이 모두 협력하고 해서 잘 일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 네.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심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다. 인사는 네. 투명하게 하겠다. 개파는 없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아니 이제 뭐 취임하시고 저들이 그 대표님 중심으로 이제 주제로 회의를 길게 할 시간 없었습니다.
1: 네.
0: 아시는 것처럼 18일 날은 바로
1: 그러니까요.
0: 동작동의 군입현충원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갔다가 바로 광주 가가지고 5.18 묘역 찾았고요. 광주 민주화운동 민주묘역 갔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저희들이 그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권양주사도 뵙고 그리고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고요. 이제 급한 인선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사무총장이나 정책장 이렇게 본인이 인선하시겠다고 이제 의중을 물으면 저들이야 뭐 인선에 맞는 인선이면 저를 동의를 했고
1: 네.
0: 발표를 하시고 그런 과정들인데 그 말씀 자체는 인사를 투명하겠다 개판 없다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 그러면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과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28년, 30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1: 네.
0: 우리 당이 또 단합해 나갈 건가 여기에 대한 뭐 노선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건전한 토론을 선대 과정에서 좀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앞으로도 뭐 그런 과정들은 지도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뭐 논의를 갖춰나가면 저는 원만하게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제가 김민석 대표 발언 중에 좀
0: 네네.
1: 보통 우리가 말에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뼈가 있다고 느낀 한 대목이 어떤 거였냐면
0: 예, 예.
1: 비공개될 사안이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네. 막론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퇴출하겠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요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0: 아 저는
1: 네. 네.
0: 대표께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저들 최고위원들만 있는 이제 SNS 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거기에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참석자들이
1: 네.
0: 어떤 보안의 중요성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오래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정청래 대표 때 비서실장 했는데.

0: 이게 아무리 소수의 회의를 하더라도 그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비공개라는 거 공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되실 때는 아니, 논의하고 있는데 보도가 속보로 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멤버들이 좀 있었습니다. 숫자가. 네. 비공개 회의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대표님도 되게 당황하셨는데 저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대표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네.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되는 내용들은 그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1: 네. 아니 사실 제가 이 질문 네. 드린 네. 의도는 뭐였냐면요. 네. 이게 김민석 대표 발언이 네. 혹시 이른바 친청계로 불리는 이 최고위원을 한테 들으라고 한 말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이 들어서
0: 아닙니다.
1: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0: 아니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하시기 전에도 잠깐 저랑 걸으면서도 얘기 나눴는데 대표님 말씀하시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대변을 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비공개 최고위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나가면은 그게 억측을 쌓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뭐 특정인을 겨냥했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나 더. 네. 최민희 수석 최고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젠가요?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0: 그렇죠. 어제.
1: 예, 어제 맞아요. 어제 민주적 절차 이게 뭐 경선 이런 거겠죠? 이런 걸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오늘 김민석 대표가 바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을 해버렸어요. 요거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아이고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일단은 전용기 의원님한테는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게
1: 네.
0: 전용기 의원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닙니다.
1: 네, 오늘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0: 네. 아 그래서 좀 저는 뭐 전용기 의원님 재선 의원에다가 청년이시기도 하고
1: 네.
0: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께서 전용기 의원님을 지명하고 본인 근데 전용기 의원님의 개인에 대한 어떤 전혀 그런 건 아닌데
1: 네.
0: 저는 대표님이
1: 그건 전제로 하고 예.
0: 예, 그렇고 오늘 발표하시는 어떤 형식이나
1: 네.
0: 이런 부분들은 조금 놀랬습니다, 사실. 놀랬고 저도 이제 좀 전에
1: 어떤 부분에
0: SNS에 저도 조금 지적을 하고 대표님께 이 절차를 다시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1: 네.
0: 뭐냐면은 대표님께서 일단 지난 그 이번 전대 경선 과정에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후보 시절에
1: 네.
0: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면서 공약으로
1: 네.
0: 지명직 최고위원 한석은 청년 최고위원을 배정을 하겠다.
1: 네,
0: 그러면서 축제형 선출 방식을 통해서 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1: 네.
0: 이 얘기는 지명이 아니고 선출 축제형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참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축제형의 선출 방식. 이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대표님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방식을 신임 사무총장이랑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어떤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설명을 한다거나
1: 네.
0: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공약을 파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시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최고위원들한테 얘기가 없었습니다.
1: 사전에 논의 없이 바로 발표를 했다.
0: 예,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 저희들 당원에 보면은 이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저희 두 분이 계시잖아요.
1: 네.
0: 당원에 보면은 26조에 정확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대표께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에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도 오래하고 비서실장 지낼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대표실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 때도 그렇고 지명직 최고위원들 자주 바뀌기도 하니까 항시 두 명 지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지명하실 때 사전에 최고위원들한테 내가 이 A라는 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다 동의하시거든요.
1: 네.
0: 그러면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나 사무총장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1: 네.
0: 그런 절차를 봤는데 저는 오늘 김민석 대표님이 본인이 약속했던 어떤 공약인 건데 공약 성격인데 그거를 깨시면서 그냥 의원총회에서 거기 앉아있던 최고위원들이 모두 너무 놀랬습니다. 그 뭐 또 한 분 더 발표했건 두 분 다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님이나 또 다른 한 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 능력이나 어떤 뭐 그런 인성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형식 자체와 어차피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 거고 당무위 의결까지도 가야 되는데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문제 제기는 좀 있지 않겠나 저도 했고요.
1: 네.
0: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깜짝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전에

0: 어떤 그 다른 최고위원들과 어떤 협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1: 적어도
0: 거네요.
1: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님도 그렇고 다 상의를 했거든요. 말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더 대표님 입장에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0: 아니
1: 이런
0: 근데
1: 게.
0: 저는 처음에 최민희 수석께서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최고위원 원래 지명하던 거를 선출로 하라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 때는 안 했는데 왜 김민석 대표 되자마자 이런 주장을 하지라는 생각도
1: 그렇진
0: 했거든요.
1: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그거를 우리 이제, 조승원 앵커께서 이제, 과정도 다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전대 과정에서 초반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이번에 뽑자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최고위에서 부결이 되면서, 전준위에서도 그냥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한 분은 선출직의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명의 후보가 우리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2번 정청래 후보, 3번 김민석 후보, 세 분의 후보님들이 거의 동일한 공약을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본인이 계시면, 최고위원 지명직 한 분은 청년에 배정을 하고 선출 방식은 일전에 했던 평당원 최고위원도 저들이 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선출했잖아요. 누구를 지명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인석 당대표님께서도 7월 15일 날 이런 약속을 했고요. 발표를 했어요, 직접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될줄 알고 저들은 다 알고 있었죠. 있었고 어제 이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하루 만에 너무 급히 이렇게 발표를 해보셔가지고 좀
0: 좀
1: 당황했습니다.
0: 당황하셨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그 어제 만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 아,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잘 이렇게 자리를 빠르게 만들어 잘 하신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면은 거기 그세 번에 경쟁했던 분, 그리고 직무대행까지 했던 한병도 원내대표님까지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짜 화합되는 자리 거의 제가 듣기로 밤 11시 반까지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0: 5시간
1: 오랫동안.
0: 가까이 뭐 얘기
1: 그래서
0: 나오더라고요.
1: 그동안 아까 우리 김민석 대표님도 얘기하시고 서로 간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불꽃도 다 풀었다 하시는 그런 자리야말로 우리 저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볼때 선대 과정에서 혹시나 앙금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 했었을 텐데 역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후보들 간에 지금 속내기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0: 그 어제 한민수 최고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그 당의 단합 해치는 행위 이제 제발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거 그뭐 조합원은 그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1: 예, 그
0: 근데
1: 얘기를
0: 이런
1: 하면서
0: 게 지금
1: 했는데요.
0: 좀 있어요? 어때요?
1: 그 조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저들이 평산마을 갔었잖아요. 보도 좀 됐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조롱과 혐오, 멸시의 언어들이 나오면 안 좋겠, 안 좋, 나오면 안 좋다, 이런 말씀하면서, 진짜 간곡하게, 당에서 캠페인이라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당의 문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정말, 강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님도 바로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좀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저는 김민석 대표님이 공개적인 회의에서도 그렇고,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당에서는 가장 큰 스피커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대표님이, 김민석 대표님이 내시면 좋겠고, 정말 거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당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서도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상대방이 너무 거친 언사나 저희들은 마찬가지 진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지지자들 국민들은 12.3 불법 계엄 내란을 극복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0: 오늘
1: 그 생각을 한다면
0: 정청래 의원이 또그
1: 그렇죠.
0: 얘기했죠.
1: 그럼요. 저는 맞습니다. 제가 전대 과정에서도 연설할 때도 여러 차례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좀뭐 한민수 미운 점도 있고 보기 싫어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계시겠죠 하더라도 저한테 그 어떤 지적을 하실 때도 너무 멸칭을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또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대응을 하잖아요.
2: 네, 알겠습니다.
1: 그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 저 마침 문자번호 6873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1: 네.
2: 지금 김민석 대표가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네. 당원들이 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말 많이 갈라.

0: 보다 더 저는 대표님이 자주 내셔도 좋겠다는 생각 들고
1: 네.
0: 필요하다면 당원들 만나서 또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듯이 설명도 하고
1: 네.
0: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대통령님이 제일 많이 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내부의 차이가 아무리 큰다고 하더라도 우리 밖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크겠느냐. 서로가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통합하고 연대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1: 네.
0: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들은 저들 민생 입법동을 처리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1: 네.
0: 예. 그런 정책 입법들은 대표님도 서둘러서 이렇게 당정간에 조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런 민생 입법들을 저희 지도부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민생 입법 처리에 주력하겠다. 네.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출근길에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제주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습도도 높아져서 날은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와 순천, 울산과 창원은 이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남부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4도, 낮 기온은 홍성과 청주 32도, 부산 대구 33도, 광주는 35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성남 요금소에서 일산 방향으로 5차로에서 사고차 처리 중이고요. 여기서 판교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

0: 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 외교관 출신 정말 외교안보통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1: 네. 아유, 그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네. 저희가 마치 정말 짠 것처럼 이렇게 의원님을 섭외하자마자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네네. 빅뉴스를 터뜨렸고 올 하반기 내내 아마 이게 계속 큰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청취자 이 9698님께서 마침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청취자 질문부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까지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트럼프의 의중 한마디로 뭐라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시점이 좀 그러니까 묘하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북 정상회담 원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사이 뭐 여러 가지 의지를 밝혀왔는데 네. 마침 요번에 이제 그 시점은 이란 전쟁이 네. 실패하면서 네. 그 책임론이 마구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1: 지지율이 뭐 33%까지
2: 뭐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슈로부터 좀 관심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1: 시선 돌리기.
2: 예. 그래서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할 때 설명은 마치 북한하고 많이 얘기가 돼서 네. 이런 조치를 이제 보이면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네. 이제 북한이 호응해 나오는 게 다 이제 좀 약속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는데 네. 오늘 김여정 담화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별다른 그런 사전에 깊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관심 전환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중간선거 네. 앞두고 예. 뭔가 시선을 좀 돌리고.
2: 아니 중간선거가 아니라 요 시점 지금 시점에.
1: 지금 시점에서?
2: 이란 전쟁 실패 때문에 네. 실패라고 자꾸 되면서 미국 내 책임론이 막 불거지고 네.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관심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런데 이 김여정 이 총무부장 얘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평화 가치도 없다. 이 군사훈련, 이 축소에 대해서는 평화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런 얘기 했어요. 북미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2: 뭐 그것도 항상 하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도 네. 뭐 계속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은 아주 명확하게 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네. 대화할 수 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미국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지도자 간에는 우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것도 역시 의례적으로 그냥 한 표현이다라고.
2: 그렇죠. 예.
1: 지금 트럼프도 내가 김정은이랑 잘 지내 이렇게 얘기했고 예. 북한도 뭐 두 지도자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서로 주고받고.
2: 그렇죠. 이란에 대해서 네. 뭐 참수작전해서 뭐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뭐 제거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국가인데 네.
1: 이제 마두로는 끌고 오고
2: 네. 네. 그래서 뭐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뭐 일부러 적대적 관계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대통령하고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본인이 원래는 이제 기사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가 한번 났고 어제 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기사는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올해 안에 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네. 이제 네. 정책 과정의 특징이 네. 극단적인 탑다운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소셜에 올리고 저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그걸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네.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당장 뭐 국무부 백악관 다 올해 안에 어떻게 미국 정상회담을 만들지 하는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밑에 관료들을 좀 압박하고 이제 야 좀 추진

0: 해봐.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속된 말로 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아니, 뭐 쪼고 있는 게 신호를 준 거죠.
0: 신호를 준 거고. 예. 왜냐하면 알아서 움직일 거고.
1: 예. 알려줘. 일반적으로는 밑에서 예. 다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예. 승인을 하면 그게 정책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0: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죠, 사실은.
1: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아니면 내가 어떤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검토해 봐. 그러면 밑에서 다 검토해서 올려오면 네. 아, 그래 이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방식이 네. 본인이 이제 다 결정을 하고 방향을 다시 제시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0: 마치 그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국제 외교도 무슨 리얼리티 쇼 그런 거 하듯이 하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게임하듯이 그냥 진짜.
1: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네. 국가 지도자로서 단점도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보듯이 이렇게 국내 정치의 문제에 자꾸 대외관계를 끌어들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로서는 뭐 저렇게 하시는 게 바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미국 걱정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거. 네.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올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1: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네. 크지 않다고 보는데.
0: 대략 몇 퍼센트 그러면?
1: 지금으로 보면 뭐 퍼센트 하지만 10% 되는 거죠.
0: 아, 10%요? 네, 네. 그러면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이네요.
1: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해 중에 미국 정상이 될까 하고 네. 미국 정부도 이제 검토하고 나설 것이고 우리도 이제 뭐 페이스메이크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나서서 같이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고 올 테니까 그러다 보면 뭐 조금 퍼센트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 그거는 어떻게 되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은 10%인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냐에 따라서 뭐 조금 오를 수는 있다.
1: 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네. 거기서도 저는 뭐 크게 가능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0: 그러면은 정말 그 중간선거 앞두고 한바탕 그냥 쇼를 한번 펼치는 그런 가능성
1: 그렇게 지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네. 한번 그냥 이렇게 블러핑 한번 세게 한번 좀 과장해보고 그냥
1: 블러핑은 이제 상대방을 네.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거고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국내 이제 잠깐
0: 국내에서
1: 예 그 뭐 저 시선 전환.
0: 내가 김정은 만날 거예요. 뭐 이렇게 예, 한번 얘기를 하고.
1: 예, 사실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예. 이틀 동안 예. 미국 언론에서 온통 이 이야기를 덮였거든요.
0: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성공을 했다.
1: 그렇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성공한 거죠.
0: 예. 혹시요. 10% 가능성이라고 하셨지만 예. 만약에 이게 가능성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사가 된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장소를 말씀하시는
0: 네, 장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네. 일단 중국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선전 네.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베이징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지난번에 이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걸 많이 논의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0: 네. 오히려 아닐 것 같다.
1: 아니면 중국에서 만날 것 같으면 지난 네. 지난번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네.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나오는 얘기가 몽골 얘기도 나오고
0: 울란바토르
1: 예, 뭐 제3국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제3국을 선호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0: 오히려 제3국을 예, 선호한다.
1: 예,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로 해 놨으니까 네. 아마 뭐 판문점에 와서 보든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0: 근데 김정은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자기 안전일 거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1: 중국 그걸 피했었습니다.
0: 아.
1: 싱가포르하고 그 멀리 싱가포르까지 가고 하노이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0: 열차 타고 갔죠, 하노이.
1: 예, 예. 예. 그렇죠. 중국에서 예. 정상회담 하면 중국에서 예. 다 듣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0: 아, 예. 오히려.
1: 예, 예.
0: 그러면 시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만 저희가 본다면.
1: 네.
0: 아예 중간선거 전에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뭐 외신에 쓰더라고요. 그냥 네. 10월에 그냥 아주 깜짝쇼 한번 빵 벌쳐가지고 그걸로 중간선거에서 좀 재미를 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럴 경우에 선거 앞에 할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좀 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뒤에 그냥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끌고 가는 이런 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뭐 성사 자체에 좀 큰 가능성은 안 두기 때문에
0: 네.
1: 그게 뭐 앞이냐 뒤냐 갑자기 물으시니까 네. 저는 생각은 안 나는데
0: 네.
1: 다만 이제 지금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시면
0: 네.
1: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서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0: 외교적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0: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겠지만 네. 도저히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북한 입장에서 성과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될 거고
1: 네.
0: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2: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 최악은 노딜.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난번 하노이처럼 끝나는 건데
0: 네.
2: 그러려면 뭔가를 요구할 텐데 그거는 뭐 당연히 북한이 늘 얘기했던 핵 인정해라. 핵 보유국 네. 인정해라. 요거겠죠,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일단 바꾸서 나오겠다는 거니까.
2: 그건 전제로 깔고.
0: 예, 전제로 깔고. 아. 뭐 제재해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항상 북한의 목표는
1: 네.
0: 북한이 미국하고 갔을 때 가장 이 최대치 목표는 뭐냐면 한미동맹 관계를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1: 네.
0: 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1: 네.
0: 한미동맹이 없어져야
1: 네, 네.
0: 자기의 안보가 그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런데 그거는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2: 아니 그리고 네. 보니까 지금 북한 경제가 되게 좋다면서요. 지금
0: 뭐 한국은행 그 지표로는 뭐 좋다고 돼 있는데
2: 뭐 경제 성장률이 뭐 3% 뭐 그리고 꽤 좋대요. 네. 지금 그 북한의 평양은 뭐 지금 완전 뭐 명품 매장도 들어오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더 아마 김정은은 이번에 몸값 좀 올리려고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0: 뭐 몸값을 올린다는 차원보다는
1: 네.
0: 북한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급히 회담을 해야만 될
1: 네.
0: 대화를 해야만 될 그런 인센티브가 좀 없는 상황이죠.
2: 급한 건 트럼프고.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급하고
1: 네.
0: 그래서 사실 그 이런 협상은 그렇게 급하게 서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좀 차분히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다.
1: 네.
0: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조금 너무 급해 보여서
1: 네.
0: 그렇게 급하게 나가다 보면 뭐 필요 없는 양보를 하는데 그것이 미국이 하는 양보가 우리의 국익을 손상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자, 이 이슈 관련해서 딱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흔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한국 패싱이잖아요.
0: 네.
2: 예전에 이제 뭐 통미 복남이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0: 네.
2: 미국하고 알치거래 해버리고 네. 한국은 빠지고 이걸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인데
0: 맞습니다.
2: 어떻게 예. 보세요? 이 지점은?
0: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는 개념을
1: 네.
0: 낸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이재명 정부가. 그건 뭐냐 하면 앞에서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사실은 조절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조절한다는 의미는 절대 우리의 국익이 손상이 안 되고
1: 네.
0: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지켜지고 하는
1: 네.
0: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1: 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패싱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2: 우려스럽다.
0: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미 외교도 강화하고
1: 네.
0: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지금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지금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0: 네.
2: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0: 오늘 의총에서도 좀 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1: 네.
0: 지금 뭐 개헌, 뭐 연임 개헌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 그 저기 이재명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견고히 이렇게 좀 투쟁해 가야 될 이슈도 많은 상황에서
1: 예.
0: 당이 단합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당의 단합을 저해할 수 있어서
2: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0: 네네.
2: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속보입니다. 지금 10분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이 4명
0: 네네.
2: 당원권 정지 의결을 냈고 조경태 2년 6개월, 진종호 2년, 권영진 1년 6개월, 서범수 10개월 이렇게
0: 네.
2: 했네요.
0: 네.
2: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십니까?
0: 우리 뭐 이미 이제 그 배현진
1: 네.
0: 의원이라든가
2: 그
0: 김정혁
1: 네.
0: 그 위원장 징계 사례 징계가 이제 뭐 가처분을 받고.
1: 네.
0: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윤리위에서
1: 네.
0: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1: 네.
0: 우리 윤리위가 상당히 좀 도덕적 권위를 좀 잃은 것인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징계를
2: 위원장하고 부원장 막 싸우고
0: 예예 예. 네. 그래서 네. 이런 징계를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네.
0: 일단 먼저 도덕적 권위를 좀 회복하고
1: 네.
0: 해야 이제 승복이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게 당의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서
1: 네.
0: 좀 그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2: 그래서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호 2년 뭐 이러네요. 이 정도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래서 이제 저런 그 거에 대해서.

0: 사실 승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저기에 대한 또 대항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2년 네. 6개월이면 지금 네. 일단 총선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공천 받기도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끝이 아니라 네. 뭐 저기 뭐 가처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있을 테니까. 네. 그다음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윤리위 자체에 네.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조치.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윤리가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윤리 권위 회복이 뭐 그렇게 쉽게 될까요? 지금.
0: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제
1: 어떻게 좀 해요, 지금?
0: 일단은 인적인 교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정당이란 또 국민의 일이니까 네. 우리 그 정당의 구성원이나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이 좀 합당한 저기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야 되겠죠.
1: 그러니까 윤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의 사법기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법기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로 비유하면 재판이 지금 권위가 없, 땅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네.
1: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이진숙 의원 네. 5.18 이거 폄훼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요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도부에 반기든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세게 지금 징계가 나왔는데 네. 이진숙 의원은 이게 전혀 뭐 징계는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도부에서.
0: 뭐 제가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네. 뭐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그 뭐 윤리 차원의 권위 를 회복하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사건들을 좀 검토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이거 좀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0: 그러니까 거.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없게 되겠죠. 구속적 권위가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네. 봐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낼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조치들이 다. 지금 설득력이 있고 네. 승복이 될 테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 그 의원들끼리 좀 만나서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 좀 하고 계세요?
0: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총들이 있으니까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1: 네. 그래도 의총 말고 보면 좀 네. 물밑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또 좀 영향을 좀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0: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수리부엉이는 태어나 한 달이 넘으면 둥지를 벗어납니다. 덩치는 제법 크지만 깃털이 채 자라지 않은 탓에 날려고 발버둥 쳐도 땅에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그 덕에 발톱으로 나무를 기어오르며 사냥에 필요한 힘과 둥지에선 배울 수 없는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어설프더라도 시도해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걸 수리부엉이가 보여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최근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늘면서 홀로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층은 이런 습관을 특히 더 멀리해야 합니다. 자칫 안전사고가 초래돼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리 근력이 약한 와중에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기 쉬운데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오랜 시간 방치되기 쉽습니다. 또 복용 중인 약이나 가스불이 켜진 것을 깜빡해서 안전을 위협받을 수도 있죠.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안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을지연습 기간 중인 만큼 우리의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근이 대거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지하공사의 설계사 두 곳에 대한 벌점 부과가 취소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화 엔지니어링과 동해 엔지니어링 등 설계사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고 부과된 벌점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등 시공사 5곳

0: 감리사 다섯 곳에 대한 벌점 부과는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금지 신고 대상을 경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개정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건 문의와 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이 가능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법무부는 불법 사이트 개설한 사람도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 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희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지검장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중수청이 중요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이 잘 되려면 초대 중수청장과 초대 일선기관장은 안팎으로 신망이 높고 실력 있는 분들로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수사관으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라고 중수청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mm,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름은 집에만 있자니 왠지 아쉬운 계절이라서 7말 8초 휴가 성수기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이번 주말에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국내 여행 명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만여 명의 국민투표를 받아서 주제별로 여행 명소를 선정했는데요. 여러 주제에서 받은 표를 합산했더니 제주에 있는 성산일출봉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산일출봉은 일출과 일몰 명소, 또 계단 끝까지 가보기 등 22개의 주제에서 골고루 표를 얻었다고 하네요. 성산일출봉에 이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행 명소

1위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고요. 경복궁 그리고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 대전에 있는 유명 빵집도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전주 한옥마을도 상위 10곳에 포함됐는데요. 혹시 이 중에 다녀오신 곳 있으신가요? 있다면 여러분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전해드렸습니다. 손민수님이 전주 한옥마을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죠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해봤어요. 국내 여행 명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 투표를 받아서 주제별로

0: 여행 명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표를 받았던 곳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전주 한옥마을이었고요. 이현주 님도 저는 전주도 가봤고요. 작년 여름휴가 때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도 다녀왔답니다. 젠디가 이야기하는 장소 몇 곳은 저도 다녀왔던 데네요. 많이들 다녀오신 곳들이 있죠. 워낙 유명한 곳들이니까. 김지훈 님은 제가 사는 광주와 담양이 가까워요. 메타세콰이어 길도 예쁘고 담양 국수거리에서 열무 비빔국수 어떠실까요? 멸치국수도 만납니다. 야외 거리가 예쁩니다. 담양, 담양 그렇게 좋다던데 저는 아직 못 가본 것 같아요. 담양은 7011님. 제가 궁궐 나들이를 좋아해서 서울 살 때 경복궁을 비롯해서 덕수궁, 창덕궁에 종종 가고는 했었는데요. 명절 연휴에는 보통 무료 입장에 민속놀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어린 조카와 즐거운 기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궁에 가면 기분이 괜히 좋아져요. 방금 전달해주신 국내 여행지 상위 링크에는 없지만 저는 덕수궁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 그러게요. 이 국내 여행지 상위에 궁이 없네요. 덕수궁도 없고 사실 경복궁이 있구나. 경복궁. 근데 경복궁 말고도 경복궁 있네요. 경복궁 말고도 진짜 좋은 궁들 많은데 우리 7011님처럼 저도 자주 갑니다. 창덕궁, 창경궁 쪽도 가고 거기 걸을 수 있는 곳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김명자님은 성산 일출봉. 몇 해 전에 7·8초 휴가로 다녀왔는데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려서 출입금지로 일정이 꼬였어요. 작은 딸이 많이 아쉬워해서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빠듯하게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진짜 뭔가 탁 날 잡고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출입금지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빠듯하게 다녀온 그 날이 더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날 또 한 번 더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9240님, 다 가봤지만 여름엔 경주 국립박물관이 시원해서 좋았고 순천 국가정원은 덥지 않은 계절에 데이트, 친구들, 또 가족들과 여유롭게 걷기 좋을 듯해요. 오, 경주 국립박물관도 다녀오셨고 순천 국가정원도 다녀오셨고 오늘 또 소개해드린 장소 말고도 여러분 여기는 정말 나만의 여행 명소다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3, 4부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을 쉴 틈 없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서 부지런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미니로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마테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로,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 등에서 오늘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군과 소방, 지자체, 자원봉사자와 의용소방대 등 대규모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고요. 가장 시급했던 가스와 수돗물 등 생활 인프라 복구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성금과 구호품도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구 작업의 속도가 나면서 일부 주민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임시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는 주민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산사태 사망자가 발생한 거제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이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서 장기 대피 생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시 시작된 폭염 속에서 피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경남, 통영, 거제 등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할수록 그 열기가 지구의 기온을 더 강하게 밀어올리고 세계 곳곳에서 극한 기상현상을 유발하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엘니뇨가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가을과 겨울 사이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엘니뇨의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강력 태풍의 발달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태풍이 활발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태풍의 길이 열리면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보석신문을 하루 앞둔 오늘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최소 56,472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내일 보석 신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왔습니다. 5201님이 지금 환경교육사 공부 중인데 엘니뇨 라니냐 아는 단어 나오니 반갑기도 하고 또 심각한 기후위기 소식 들으니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열심히 시험 통과해서 환경을 지키는 일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환경교육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엘니뇨 라니냐 진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오늘은 슈퍼 엘니뇨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현재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엘니뇨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제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마디로 이제 적도 부근의 태평양의 바닷물이 평소보다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하죠. 바다가 이게 좀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의 흐름까지 바꿔놓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날씨에 영향을 주는데요. 올해는 이 엘니뇨가 상당히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엘니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폭염, 폭우, 가뭄, 태풍, 극단적인 날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 5201님처럼 우리가 좀 이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오당재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토요일 코너죠. 오늘은 지구편, 그 지구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지구를 지키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말에도 많이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890님이 신청해 주신 신영원의 사람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서울은 좀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뭐 이런 날씨가 이어지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날씨 속에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또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0: 더니 댄디 목소리가 들리네요. 방에 있던 무드 등 싹다 켜고 운치 있는 저녁 즐기는 중입니다. 운동하고 왔더니 어떻게 정전이에요. 18층까지도 운동을 이어서 더 하셨네요. 그래도 이 상황을 나름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2728님은 무드 등도 켜시고 오당제와 함께하는 그 약간 캄캄하지만 또 분위기 있는 저녁을 즐기고 계신 것 같네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4565님은 젠디 오늘 시청 총무과 기간제 직원 모집에 응시했어요. 합격자 발표는 오는 25일인데요.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오늘 응시를 하셨고 이제 25일, 5일 남았네요.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 4565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하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8470님, 안에서 밖을 내다봤을 땐안 더울 것 같아서 나왔는데 너무 덥네요. 속았어요. 더위에 아직 안 갔니? 그쵸. 오늘 날씨가 그랬어요. 뭔가 뭔가 좀 나가면은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나가봤는데 아주 습해가지고 더 덥게 느껴지고 잠깐만 밖에 있어도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더운 날씨더라고요. 날씨가 언제 조금 시원해질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다는 거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수진님,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허리 고장난 아들 맘이에요. 드디어 개학. 그래서 오늘 걷기도 하고 혼자 커피도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눈물이 크크. 제가 사는 곳은 충남 아산 은행나무길이랍니다. 집 앞에 은행나무 산책길이라서 너무 좋아요. 가을에 은행나무길 놀러 오세요. 아, 기억하죠. 우리 수진님 허리는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행복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자유를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은행나무길이 있군요. 너무 멋지겠다. 또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예쁜 은행나무가 물드는 그 시기를 기다리실 것 같아요. 혹시 충남 아산에 가게 된다면 은행나무길 놀러가 볼게요. 6775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퍼포먼스 교사입니다. 오늘도 수업 다니다 보니 하루가 끝났네요. 퇴근할 때마다 늘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영유아 퍼포먼스 교사? 어떤 건지 궁금해서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홍영선입니다.
0: 영선님
1: 아,
0: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0: 그러니까요. 영선님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세요?
1: 네, 지금 수업 끝났고, 이제 오늘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0: 네.
1: 시동 끄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아, 기다리셨구나.
1: 네.
0: 영유아 퍼포먼스 교사라고 보내주셨는데,
1: 네.
0: 어떤 걸 가르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로 뭐, 이제 뭐, 체험형 수업 같은 거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1: 네, 맞아요. 퍼포먼스 수업인데,
0: 와.
1: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서,
0: 네.
1: 이제 영유아기 때문에 생후 6개월부터 이제 그 학교 가기 전 7살 친구들까지 해서 집에 이제 가서 같이 퍼포먼스 수업을 하는 거예요.
0: 우와, 생후 6개월부터 할수 있는
1: 네.
0: 거예요?
1: 네. 저희가 이제 속담놀이, 오감놀이여가지고,
0: 네.
1: 이제 다양한 저희는 이제 생체 중심의 퍼포먼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연물이나 아니면 곤충, 이런
0: 와.
1: 친구들을 집으로 직접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도 알려주고,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오, 그렇군요. 이제 자연물이나 곤충 같은 거
1: 네,
0: 직접
1: 맞아요.
0: 관찰하고 또 촉감놀이도 하고 생후
1: 네.
0: 6개월부터 7살까지 할수 있는 수업이고요.
1: 네.
0: 아,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재밌게 수업해 주시는지 느껴지는데 목소리가 좀 약간 잠기셨는데 오늘 수업 많이 하셨나 봐요.
1: 오늘이 목요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말을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말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잠깐이라도 이렇게 침묵이 이렇게 흐르면 아이들이 가버려요.
0: 아, 뭔지 알것
1: 그래서,
0: 같아요.
1: 네, 그래서 계속 종알종알종알종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이 또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0: 네.
1: 이쯤 되면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좀 잠기는 것 같아요.
0: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셨는지 정말 목소리만으로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금요일까지 수업하세요?
1: 네, 금요일까지,
0: 아, 하루만
1: 내일까지
0: 더,
1: 수업이 있네.
0: 하루만 더
1: 네.
0: 힘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1: 네.
0: 어떤 수업하셨는지 궁금해요.
1: 오늘은 머드 했어요.
0: 머드?

0: 수업?
1: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찰흙 같은 거?
1: 아니요,
0: 거예요?
1: 저희 진짜 머드를 그 보령에서
0: 네.
1: 그 머드를 공수를 해서
0: 우와.
1: 아이들이랑 같이 머드 축제처럼 진짜 축제처럼 놀아요.
0: 보령에서 머드를 공수해가지고 가가지고
1: 네.
0: 진짜 머드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1: 맞아요.
0: 와, 몇 살 친구들이었어요, 오늘은?
1: 지금 마지막 친구는 4살 친구였어요.
0: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이들 좋아하죠?
1: 근데 처음에는 적응하는 그 동안에는
0: 네.
1: 이렇게 묻는 거를 싫어하는 친구도 가끔 있거든요.
0: 맞아.
1: 근데 이제 나중에 적응하고 나면 너무 신나게 놀아요.
0: 처음에는 좀 약간 손에 묻는 거 싫고 막 이러다가 적응하면
1: 네,
0: 이제
1: 맞아요.
0: 재밌게 노는구나.
1: 네 맞아요.
0: 아무래도 촉감도 낯설고 뭔가 더러운 게 묻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1: 네 맞아요.
0: 아이들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에요?
1: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수업은 생태고요.
0: 어떤 거요?
1: 살아있는 곤충이나 자연.
0: 아, 네, 생태.
1: 네, 이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나 물값. 이런 수업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학부모님이랑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좀 다르네요.
1: 아, 네, 맞아요.
0: 오, 그러면 물값을 막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찍고 이런 수업 하는 거예요?
1: 그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묻히고,
0: 와.
1: 그 공간에서 대굴대굴 막 구르면서 놀기도 하고,
0: 근데
1: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몸을 이용해서 노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감 바닥에 뿌려주고, 미끄럼도 막 세워주고.
0: 진짜. 너무 좋아하겠네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그렇게 놀아보겠어요. 그죠?
1: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0: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 영선님은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지금 여기는 지금 14년 차 정도 됐고요.
0: 우와, 오래 하셨다.
1: 네, 원래 유치원 교사였는데, 이제 유치원, 이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그만뒀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근데 또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네요.
0: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 영선님이 어쩔 수 없이.
1: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랑 표정,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거든요.
0: 아, 그니까.
1: 그것 때문에 또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때문에.
0: 진짜 선생님을 일주일 내내 기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해주시니까.
1: 네.
0: 그럼 영선님은 혹시 수업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1: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생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뭐지 하고 봤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가 맨발로.
0: 맨발로
1: 그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와, 버선발로 마중 나온 딱 그거네요.
1: 맞아요, 진짜. 그리고서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약간 그런 친구들의 반응에 제가 많이 보람도 느끼고 더 재밌게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 울컥하셨겠네요. 신은희님이 목소리에서 맑은 마음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응원합니다 하고 또 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영선님 전화 연결됐으니까 그 아이들이나
1: 네.
0: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선생님들이나 한 말씀 전해주시면 음성편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선생님들께, 저희 팀 선생님들께 남겨요.
0: 네.
1: 선생님들 올해 너무너무 더웠는데 올해 너무 고생 많았고 저 선생님들 덕분에 힘들고 지쳐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잠깐의 그 수다 시간이 너무너무 힘이 되거든요. 우리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함께 오래오래 같이 해요. 선생님들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또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전해주셨고요. 혹시 우리 영선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YB의 흰수염고래요.
0: YB의 흰수염고래 이 노래
1: 네.
0: 전해드릴게요.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0: 저도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에서 영유아 퍼포먼스 교사로 일하고 계신 홍영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YB의 흰수염고래 듣고 왔어요. 윤수빈님이 비슷한 직업군을 가진 청취자분이시라 괜히 묘한 동질감이 유유 자라나는 꿈나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우리 수빈님도 선생님이시죠. 진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특히 또 계약해가지고 더 고생 많으실 텐데 모두 모두 힘내세요. 저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지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김을주님이 제가 갔던 여행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여행 중에 가수 이장희 씨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큰 방어를 5만 원에 사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주 추억에 남아있네요. 오, 그렇군요. 울릉도에 가셨는데 거기서 또 가수 이장희 씨를 만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다. 그렇죠. 여행지에 갔는데 연예인을 봤다. 근데 사진까지 같이 찍었다.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맛있는 방어까지 드셨고. 우리 을주님 외에도 다녀온 여행지 추천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잘 모아놨다가 내일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정은지 양요섭의 러브데이 8470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프로축구 광주 FC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 8일 부천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트럭이 전복되고 승용차에서는 불까지 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선수단은 바로 구단 버스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는데요. 신창무 선수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프리드 연슨 선수와 이인성 트레이너는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꺼냈다고 해요. 구단 관계자들도 버스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는 데 힘을 보탰고요.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운전자를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행이 알려지면서 연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K리그의 이것을 높였다고 평가해서 선행상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광주 FC 선수들이 높인 K리그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위상, 2번 밥상, 3번 상상. 사람이나 단체가 받는 평가나 위치를 뜻하는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K리그의 이것을 높였다. 1번 위상, 2번 밥상, 3번 상상.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여러분 힌트곡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함정입니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2037님의 신청곡입니다.

0: 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개최해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권 의원은 1년 6개월, 서 의원은 10개월, 진 의원은 2년의 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징계 수위가 나온 조경태 의원의 징계 사유론 당론에 반하여 정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회의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선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서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 대기업 회장 등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에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킹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전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유 전력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며 전기차와 관련한 정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여유전력을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AI 미래기획수석실을 향해 전기차 수요 및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비율을 높이며 전력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를 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충청 이남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mm,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40mm 등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지만 아직 우리의 법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 한 대형마트가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동물 판매점의 동물들이 갈 곳을 잃었는데요.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함부로 처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보호와 입양을 도와야 했죠. 생명체를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 생명 존중 사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광주 FC 선수단이 선행으로 높인 K리그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414님 정답 1번 위상. 광주 FC 선수단이 위협을 무릅쓰고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행동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입니다. 훌륭한 선수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모티콘 이미지까지 와 이런 걸 보내줄 수가 있구나 최고 하면서 귀여운 그 캐릭터가 하트를 마구 날리고 있는 너무 귀여운 이미지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414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414님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신창무 선수는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고 사고 당시 제가 옆에 있었을 뿐이라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진짜 너무 멋집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 반의 음악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줄 따뜻한 노래, 다정한 노래, 흥이 나는 노래, 여운이 남는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김영준님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이승철의 그 사람 신청합니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처음 들었고 지금도 제방하네요. 이승철님의 팬입니다. 14년 전 콘서트에서는 이 노래를 안 부르시더군요. 제 애창곡입니다 하고 신청해주신 이승철의 그 사람 같이 듣고 올게요.

영주님이 들으시고 신청곡 너무 감사합니다. 입원 중인데 감격입니다 하셨어요. 입원 중이시구나 영주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김현아님이 젠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그렇게 덥더니 이제 조금씩 더위도 물러가는 것 같네요. 아직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 참 반갑습니다. 가을 분위기 물씬 느끼고 싶어서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신청해 주셨어요. 와.

6520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봐요. 우리 아내도 잘 듣고 있을 겁니다. 일하면서요. 아내분은 아직 일하고 계신가 봐요. 아내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6520님이 신청해주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같이 들을게요.

2751님,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우리 딸내미 대학 다닐 때 보컬 전공이 한영애 교수님이었어요. 멋지고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는 기타 전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영애의 조율 선곡될까요? 오, 따님이도 기타 전공을 하셨고 한영애 교수님한테 배웠군요. 카리스마 넘치는 교수님의 모습이 네, 뭔가 그려집니다. 우리 2751님이 신청해주신 한영애의 조율 전해드릴게요.

0220님이 오 조율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깊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가사도 깊고 목소리도 정말 깊네요. 최경영님 아들 입대 전 마지막 출근 전날이라서 진챙기로 울진으로 가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악뮤의 텐트 신청합니다. 아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드님 씩씩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4부에서도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는 계속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표현을 해주셔야 알 수 있으니까요.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부예찬님이 신청해주셨어요. 제 최애 드라마 미생 OST 이승열의 나라 신청합니다. 드라마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 노래가 제게 큰 힘이 되네요. 하하하. 직장인이라면 정말 이 드라마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장그래를 보면서 우리 예찬님이 신청해주신 이 노래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올게요.

0004님, 안녕하세요 잔디. 강릉에서 2502번으로 가끔 소식 전했는데 0004로 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지난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강릉을 다녀갔는데 강릉 수목원, 주광시장 등 구경시키느라 함께 라디오 청취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듣겠습니다. 안치반의 귀뚜라미 신청합니다. 아내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라디오 같이 듣지는 못했어도 두 분만의 좋은 추억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라디오도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아내분을 생각하며 신청하신 안치환의 귀뚜라미 함께 들어볼게요.

2343님이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도 옛날 노래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아까 종열도 좋았는데 지금 나오는 노래도 좋네요. 안치환의 귀뚜라미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 코너가 그 다른 분들이 신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노래인데 정말 좋네 이런 재미를 알게 되는 그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2343님도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시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4788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2348님 젠디 안녕하세요. 내일은 연차 내고 딸내미랑 조조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영화 보러 다녔는데 대학 가고 남자친구 생기면서 자리를 뺏기고 말았죠.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잠시 아빠에게도 자리가 다시 생겼네요. 정말 오랜만에 딸내미랑 영화 데이트할 생각하니 설레기까지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쇼핑도 할 거예요. 신청곡은 김현철의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와, 다시 아빠에게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기쁘네요. 내일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쇼핑도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 올게요.

아까 오늘 처음 미니 가입했다고 하셨던 박경자님이 즐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아마 경자님의 첫 신청곡일 것 같은데요.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어떠셨나요? 이정님이 젠디 편안한 진행 너무 좋아요. 노래도 좋으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은 노래 많이 신청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414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공주 석송초등학교 20회 동창들과 대전 19회 심우의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0: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베이징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km였으며 약 320km를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경찰청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한 곳이 배너 광고 등으로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이 연간 최대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8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34,628곳과 최근 5년간 이뤄진 경찰 수사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34,628곳 가운데 19.3%가 활성화 상태였으며 활성화 상태 불법 사이트 절반 이상인 3,832곳은 국내망으로도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의 결론을 정해두고 형식적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확정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 의견을 계속 모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온 비, 충청 이남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당 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mm,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산지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MBC의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모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북극 항로를 통한 유럽행 컨테이너 운송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적으로 배를 보내던 수준에서 벗어나 올해는 고정된 운항 일정까지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핑로 운하라는 새로운 물길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항로가 하나씩 열리면 새로운 물류 거점을 누가 선정하느냐도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 아시아의 대표 환적항인 부산항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상 물류망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잠시 후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중국의 해상전력 변화,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최근 중국을 보면 기존의 항만을 키우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물류망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5: 물류망 하나하나를 좀 보기보다는, 네, 그 물류망의 변화는 중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중국의 대글로벌 물류 전략은 중국과 유럽을 좀 더 촘촘하고 그리고 좀 더 단단하게 연결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바닷길과 육지길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북극이라는 빙상 실크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죠. 세 개의 레이어가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이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좀 더 장기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바닷길 위와 아래, 그리고 중간에 육지길,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하는 게 중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촘촘한 물류망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3: 그런데 그 물류망이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류망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5: 물류망을 추가한다기보다는,
3: 예,
5: 물류망이 소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하나의 선이 있다 그러면, 예, 그 중간에 거점들이 있습니다.
3: 네.
5: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류라는 것은.
3: 그렇겠죠.
5: 거점 거점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거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느냐. 누군가는 기다리는데 나는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는가.
3: 네.
5: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막힌 것들을 또 뚫어주는,
3: 네,
5: 그런 것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변화된 환경에 대응돼야 되고 좀 더 공고한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 네.
3: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핑루나 이거인 것 같아요.
5: 네.
3: 중국 서남부 내륙과 바다를 새롭게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
5: 네,
3: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핑루 운하는 사실 근대 들어와서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중국이 건국된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만드는 운하일 겁니다.
3: 네.
5: 근데 이 운하는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대세계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물류망 효율화에,
3: 예,
5: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서부 대개발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동부 연안 쪽으로 발전이,
3: 예,
5: 시작됐고 서부 쪽은 여전히 발전을 해야 되는,
3: 네,
5: 상황인데 그 인프라나 이제 길, 바닷길, 육지길이 조금 아직 열악하다 보니까 서부 내륙에 있는 화물들이 오른쪽으로 쭉 와서 광저우나 선전, 소위 이제 홍콩 근처까지 다시 와야 됩니다.
3: 네.
5: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서부 내륙 지역으로 보면 왼쪽 위치에 있는데,
3: 예,
5: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른쪽 쭉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와야 돼요. 이게 물길이 끊겨 있었던 거거든요.
3: 예.
5: 강길이. 그 끊겨 있는 강길을 핑루 운하라는 이름으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베트남이 나옵니다.
3: 예.
5: 그게 이제 134km에 이르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한 560km의 거리 단축 효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탈중국화, 뭐 차이나 플러스 원, N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중국에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이미 베트남이나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0: 또는 이전을 하고 있다. 그 전략은 이미 중국이 예전부터 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리를 짧게 만들어야 그들이 필요한 부품들, 부분품들 그리고 또 수출해야 될 제품들을 그쪽으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굉장히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면 이 핑루 운하라는 게 원래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강 그럼 메콩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메콩강이 발원이 사실 티벳 근처에서 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 메콩강의 물줄기를 기반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0: 그 수원지가 어디라기보다는 예. 그 중국의 전체를 보면은 서부 내륙 밑에 쪽에 예. 원래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기류가 많이
1: 예.
0: 있는데
1: 예.
0: 바다로 이어지는 그 지점이 끊겨 있었습니다.
1: 예.
0: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있는 강길에다가 예. 끊겨 있는 부분을 소위 이제 운하를 만들어서
1: 예.
0: 한 거죠. 거기 간문 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서부 내륙 밑에 쪽의 이야기라서 그거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자, 어쨌든 그동안의 물류가 삥 돌아와야 되는 걸 이 핑루 운하를 통해서 대규모로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네네.
1: 자, 그러면 이게 중국 서남부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0: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 쪽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물류비가 작게는 20%,
1: 어휴.
0: 많게는 4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1: 예.
0: 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1: 예.
0: 다르겠지만 엄청난 효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부 내륙 지역 기업의 성장, 그러니까 물류비 절감이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1: 예.
0: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부 내륙 지역에는 공장들의 경쟁력 한층 높아질 것이고 동남아 또는 미주,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야, 이런 또 운하가 또 앞으로 어떤 지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좀 기대도 되네요.
0: 네.
1: 자, 또 다른 축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극 항로예요. 중국은 범북극권 국가라고 해서 자꾸 거기에 좀
0: 네.
1: 숟가락 얹는 행보를 많이 해왔는데
0: 네.
1: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0: 북극 항로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좀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 북극 항로라는 게 열어야 하는 길인가 또는 열려 있는 길인가.
1: 아.
0: 이게 약 관점의 차이거든요.
1: 그렇겠죠. 예.
0: 근데 사실 북극은 열려 있는 길입니다.
1: 네.
0: 이미 통계도 나와 있고.
1: 예. 운영을 한다라는 의미신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지금 북극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작년 기준 통계인데, 2013년 대비해서 선박, 운항하는 선박 수는 한 40% 늘었습니다.
1: 네.
0: 한 1,800여 척 정도가 이미 운항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항해 거리인데요. 항해 거리는, 동일한 기간 동안 9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수는 40% 증가했는데, 운항하는 거리는 약 두 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선박들이 좀 더 먼 거리를 운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북극은 선박이 운항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먼 거리를 운항하는 상업 선박의
1: 네.
0: 이용 빈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 그러니까
0: 에너지를 나르거나 또는 일반 자파를 나누거나
1: 네.
0: 이런 선박들이 늘어갔기 때문에 북극은 점점 선박 운항하기에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이제 그런 여건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1: 네.
0: 원래는 그 북극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지분을 참여시키고
1: 네.
0: 거기에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를 운송을 했었고
1: 네.
0: 그리고 개발된 이후에 생산된 에너지를 가져오는 형태로 운송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머지 목재, 뭐 철광석 이런 자파 형태로 다시 좀 발전을 했다가 최근에는 컨테이너까지 운송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1: 네. 아, 북극 항로의 주요 거점들을 개발하는데 초기 참여했던 중국이 아예 그 다음엔 그 항로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거가 돼버린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런데 이 아까도 우리 이 뭐였죠? 핑로나 이거랑
0: 네.
1: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핑로나 같은 경우 오히려 중국 내륙 지방에서 생산

0: 사람 물건을 동남아로 보낼 때 저기 우리 서해 황해까지 보냈다가 그 다음 다시 돌아가다 보니 핑루운하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운하를 만든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북극항로 입장에선 중국 입장에서 이거 이용하면 돌아가는 거 아닐까 생각도 있어서요. 왜냐하면 네. 중국은 동해로 바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서해 쪽에서 이 삥 둘러가지고 저 위 알래스카 앞바다 근처까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어딜 가는 게 그게 더 빠른 길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 중국의 메인 항구들은 항만들은 다 오른쪽 동부 연안에 있습니다.
0: 예.
1: 우리 서해를 우리로 보면 서해를
0: 네.
1: 맛보고 있는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대륙이 워낙 큰 대륙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핑루 운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저 좌측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은 중국 동부 연안입니다.
0: 네.
1: 절대적인 주력 세력들은 거기서 보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짧습니다.
0: 아.
1: 지금 아시아 전체 구도로 본다면 중국과 한국을 보자면 한국은 미주 대륙의 허브 역할을
0: 네.
1: 하고 있고
0: 네.
1: 중국 동부 연안의 항만들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이,
0: 네.
1: 닝보
0: 네.
1: 이런 항들은 유럽 쪽에
0: 아.
1: 메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부 쪽을 보자면 당연히 밑에 남방 항로를 이용하는 게 가까울 수 있죠. 그런데
0: 네.
1: 중국의 주력인 동부 쪽을 본다면 북극이 훨씬 가까울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이게 또 동부 연안이라는 관점을 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그럼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의 지금 노선도 있겠지만 앞으로 네.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1: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0: 예.
1: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부터 중국이 전기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전기 서비스가 뭡니까?
1: 전기적으로
0: 서비스. 아, 전기 노선?
1: 예, 전기
0: 아,
1: 노선을.
0: 예.
1: 잘 아시겠지만 그 북극항로는 1년 내내 다닐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 게 이제 7월 말, 10월 초, 한 3개월? 여름철이죠.
0: 네.
1: 중국이 올해 여름철 위클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0: 네.
1: 매주 한번 출발한 날짜를 정했어요.
0: 오.
1: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0: 예.
1: 일반적인 우리 밑에 쪽 남방 항로는 워낙 다니기 좋은 길이기 때문에 언제 출발한다라는 서비스 스케줄이 나오죠.
0: 네.
1: 근데 북극이라는 지역에 스케줄을 만들어서 간다는 건 자칫 상상이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1: 올해부터 8차례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의 기반이 작년에 중국의 시범 운송이거든요. 테스트를 해보고 여건을 보고 어떤 화물을 나르는 게 좋을지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올해부터는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면 서비스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군요. 야 이거 진짜 북극항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극항로 거리가 도대체 아니면 운항 시간이라고 해야 될지 어느 걸로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1: 통상 저희가 북극의 물류 절감 효과를 얘기할 때 삼는 지점이 부산과 로테르담입니다. 유럽에.
0: 네.
1: 그 두 개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리는 숫자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32% 정도 짧다고
0: 네.
1: 볼 수 있고 운항 시간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
0: 네.
1: 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로 본다면 굉장히 짧은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존 운항 노선은
1: 네.
0: 아마 부산에서 시작해서
1: 네.
0: 저기 싱가포르 앞에 있는 말라케협 지나서
1: 맞습니다.
0: 수에즈 운하 지나서
1: 맞습니다.
0: 그렇게 네. 지중해 지나서 아마 로테르담 가는
1: 네,
0: 건데
1: 네, 네.
0: 그것과 비교했었을 때 그냥 북극으로 쭉 올라가는 게
1: 네.
0: 생각보다 굉장히 단축되네요.
1: 네.
0: 와.
1: 그래서 다들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러면 현재 북극항로는 선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1: 지금 상황은 뭐 절대 긍정, 절대 부정도 아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관망세 같은 거죠. 내가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남들이 하면 나도 할래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사의 움직임은 사실 뭐 선사의 움직임

0: 중요하지만 선사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게 화주의 움직임입니다. 화주가 나 저기 물건 보내겠다고 하면 선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우리 이제 물류업계에서는 화물이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예.
0: 화물이 이 테스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운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굉장히 짧게 납기를 맞출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화주는 거기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사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러니까 선뜻 나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 뭐냐? 예.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거든요. 가보지도 않았고.
1: 예.
0: 그래서 초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선박도 바꿔야 예. 되고 여러 가지 항법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연료도 좋은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내가 먼저 할까? 좀 기다려볼까? 이런 정도의 수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요. 지금 단순히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기존에 저 밑으로 돌아갔던 노선과 달리 네. 이 북극 항로를 직접 이용할 경우 짧아지는 건 알았는데
0: 네.
1: 짧아지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연료도 더 들고
0: 네.
1: 선박도 뭐 쇄빙 기능이나 내빙 기능이 있는 뭔가 그런 걸 또 써야 될 것
0: 네.
1: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보험료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0: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죠.
1: 예. 예.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요?
0: 가격 메리트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1: 달라지는구나.
0: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시점의 기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네.
0: 지금 시점의 기준이냐
1: 네.
0: 아니면 북극이 더더욱 녹아서 일반 바다처럼 똑같은 상황일 때를 얘기할 거냐라는
1: 그러네요.
0: 건 다른데 지금은 얼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여름철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이용 시간에 이용 가능한 화물들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 화물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빨리 가야 되는 화물이거나
1: 네.
0: 아니면 아주 가격이 높은 화물이거나 아니면 정말 온도에 민감한 화물이라서
1: 네.
0: 일반 항로에서 다니기 어렵거나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1: 네.
0: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아주 초창기이긴 하지만 중국은 전기 노선까지 했다고 하니
0: 네.
1: 지금 북극 항로를 이용했었을 때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물류 태우고 있는 화물의 종류는 어떤 종류일까요?
0: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약 부가가치가 높고 시간과 온도에 민감한 화물이
1: 예.
0: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화물들 중심으로 운송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1: 에너지.
0: ESS 아니면
1: 예.
0: 리듐 배터리 같은 거,
1: 예.
0: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실리고 있고
1: 네.
0: 그런 화물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의 여름철 외부 온도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사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의 온도가 가장 유리한 화물들이 또 그런 화물들이 좀 비싸고 일반 항로에서는 약간 화재 위험이 있는
1: 네.
0: 그런 화물들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에 아주 최적이죠.
1: 아 그렇네요. 진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해상에서 화재 나면 대응도 어려운데
0: 맞습니다.
1: 북극 항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네. 더 수월하고 이점이 많겠네요.
0: 그래서 최근에 전기자동차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이용해서.
1: 예. 자 그러면 중국이 북극항로를 키우는 건 단순히 운송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키울 것 같은데 미국은 이 중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미국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미국의 북극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러시아의 견제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을 이용하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업 그러니까 루트를 만드는 쪽에 초점을 갖추고 있지만
1: 네.
0: 북극은 자원의 개발, 그다음에 군사적인 목적,
1: 네.
0: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은 상업 운항보다는 다른 목적. 에서의 러시아의 견제인 거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지금 뭐 밀약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런 끈끈한 관계를
1: 네.
0: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우리가 소위 북동항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업 선박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북동항로.

0: 네. 거기를 자국연안이라고 해서 통과할 때 우리 승인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승인을 받고 예. 운항을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항행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바다다. 뭔가 독점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계속해서 자유를 외치고 있고 러시아는 아니야 우리 거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 이해를 잘 이용해서 러시아와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완전히 새로운 기회 요인이 하나 지금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물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내륙 국가들은 물류를 제대로 못하니까 발달의 속도, 발전의 속도가 자꾸 더디고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참 물류 중요하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중국 해상물류망의 새로운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이 새로운 운항 노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 특히 대표적인 거 북극항로하고 내륙항로 운하 이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가 기존의 거점들에 대한 변화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호르무즈 해협만 해도 뒤숭숭하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기존의 대표적인 항로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 금방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초급 포인트가 금방 말씀하신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파나마 운하,
2: 파나마까지
3: 이런 게 정말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거기가 막히면 사실은 물류의 흐름이 막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후티 반군 공격에 의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에즈 운하 이용이 좀 어려워서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는. 희망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500년, 6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2: 그렇죠.
3: 네, 이용하던 건데 이걸 다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 지금 전쟁 때문에 봉쇄돼 있거나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나마는 또 엘니뇨 때문에 갈수로 인해서 선박 통항수가 제한이 됩니다. 파나마 운하는 그 위에 있는 카투노스라는 데서 물을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배를 그 물로 띄워서 통과시키는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가뭄이 든 거죠. 그럼 뭐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00척을 보통은 통과를 시켰는데 50척, 30척밖에 통과를 못 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2: 거죠. 그렇네요.
3: 이게 뭔가 하나, 두 개만 발생을 해도 물류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 대체 루트에 대한 갈망 또는 새로운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말라카 해협도 짚어주셨는데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3: 말라카 해협은 지금은 문제가 없죠.

0: 물가 상승으로 유발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할 거거든요. 네네. 선사들은 이게 어느 정도 부담으로 돌아올까요?
1: 어떤 길이 어떤 형태로 막히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0: 예.
1: 예를 들어서 홍해 같은 경우에 거기는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로.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보험료가 비싸지면 당연히 선사들의 비용이 높아지니까.
0: 예.
1: 운임을 높이겠죠. 화물의 운임을 높일 거고.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항 수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먼저 가고 싶잖아요.
0: 네.
1: 그럼 좀 돈을 더 내야
0: 돼. 아.
1: 내가 돈을 이만큼 낼 테니까 남 좀 먼저 통과시켜줘. 아. 그걸 경매를 붙입니다.
0: 네.
1: 올해 5월 기준으로 경매 낙찰가가 200만 불이었습니다.
0: 네.
1: 전년 같은 대비 11배.
0: 이야.
1: 였습니다.
0: 전년에 비해서요?
1: 네. 그리고 400만 불을 내고 통과했다는 선사도 있습니다.
0: 예.
1: 그 돈을 다 누구한테 전가시키겠습니까?
0: 그렇네요.
1: 화주한테 전가시킬 거고.
0: 예.
1: 그 화주는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몇 퍼센트일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우리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 대비 벌써 물론 경매를 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1배 가까운 정도의 상승까지도 기록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각국 정부도 나서서 이거 우리 생활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산업 경쟁력에 지대한 악영향이 생기겠다 싶어서 대체항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뭐 징후들이 좀 있습니까?
1: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디죠.
0: 예.
1: 어떤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0: 네.
1: 에너지 의존도,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불어서 개도국인데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도
0: 네.
1: 같은 국가들은 새로운 경로를 만들려고 하죠. 유럽과 연결하기 위해서.
0: 네.
1: 그게 단순히 바닷길만 하는 게 아니라 육지길. 소위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길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문제는 그런 계획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인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육지길, 북극항로길 아니면 새로운 운하를 뚫겠다라는 계획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누가 얼마의 비용으로
0: 그렇네요.
1: 할 것이냐라는
0: 예.
1: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움직임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지역적이든 아니면 글로벌적이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외신에서 봤었을 때요. 중국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의 그 허리쯤을 끊어서 크라운한가?
1: 맞습니다.
0: 그걸 만들어서 말라케아 말고 또 지나갈 운하를 한번 만들어보자.
1: 네.
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요. 네. 그걸 만든다고 하면 돈은 누가 되면 어떻게 뭐 영업이익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1: 네, 네, 네.
0: 비용은 누가 받고 그런 거 좀 한번 사례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1: 파나마 운하가 미국이 만들었죠.
0: 예.
1: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죠.
0: 네.
1: 그때 비용은 이제 파나마한테 이제 돈을 파나마 땅이기 때문에
0: 예.
1: 만들기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파나마 쪽에다가 돈을 거둘 수 있게끔 했고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가 만들었잖아요.
0: 예.
1: 물론 나중에 영국이 좀
0: 가져갔지만
1: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또 프랑스가
0: 아.
1: 한 게 아니라 이집트가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크라우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하게 되면 자기의 지배, 이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하겠죠.
0: 네.
1: 중국은 크라우나 뿐만이 아니라 파나마나 위쪽에 니카라과라는
0: 예.
1: 곳이 있는데 그 중간에 네. 호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 호수를 연결한 니카라과 운하 개발도 아. 구상을 했었습니다.
0: 예.
1: 실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0: 예.
1: 완료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이게 자르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운하라는 거든가 대체항로라는 건 결국 힘 있는 국가들이 그걸 네. 추진하고 그걸로 인한 수익도 어떻게 보면 힘의 원리에 의해서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그렇죠. 그게 아. 실제로는 돈벌이라기보다는 네. 지배력이죠.
0: 지배력.

0: 통제력, 예. 지배력을 강화하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에 내가 이 지배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 영국이 그 지브롤타 해협의 그 지브롤타라는 지역은 원래 스페인 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브롤타라는 그 지점은 영국 거거든요. 예. 그걸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아. 그런 포인트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는 새로 만들더라도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라는 걸 욕심내고 있는 거죠.
1: 네. 자, 정말 중요한 게 그 물류망이구나 해상 물류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데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북극항모 사업이 아마 공약이나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 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내 선사들 북극항모 사업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0: 비슷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아.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뜻 이렇게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기는 조금
1: 예.
0: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면 한번 지켜보고 될 것 같으면 나도 해야지. 이 정도 수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확신이 없는 거죠.
1: 그러면 이 국내 선사들이 그 확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항로 자체의 특수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걸 이용하겠다는 아직 화주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0: 해보지 않은 거죠.
1: 해보지 않아서.
0: 화주도 뭐 유치를 해본 적도 없고.
1: 예.
0: 배를 보내본 적도 없고. 그냥 여전히 그냥 험난한 바다, 얼음이 많은 바다, 어려운 바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화주가 이용할까? 배는 안전할까? 그냥 이런 막연한 그런 뭐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1: 네.
0: 좀 해보지 않았던 길이라서 굳이 지금 이미 밑에 길들이 있는데
1: 네.
0: 내가 저기를 해야 될까? 만약에 거기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1: 네.
0: 한번 하고 안 할래 이런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저기를 정말 좀 장기적으로 뚫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단계로서는 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제 생각에도 기업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0: 그런데
1: 이제 제가 해상 물류를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바닷길이라는 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해를 주로 다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 험준한 노선을 정확히 어느 해로를 어느 루트로 어떻게 간다라는 걸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다른 데서 먼저 하면 아, 저 길이네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럼 그게 유일한 거잖아요.
0: 그런데 그 바닷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거기 유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유빙은 뭡니까 또?
0: 떠다니는 얼음이죠.
1: 아,
0: 이 얼음들이 어떻게 떠다닐지 몰라요.
1: 네.
0: 그리고 갑자기 생겨요 그게.
1: 예.
0: 그리고 거기는 기상 여건이 정말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항법 시스템을 통해서 그 움직이는 유빙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길을 어떻게 회피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냥 얼음이 없는 잔잔한 바다라면 뭐 네가 먼저 가고 내가 나중에 갈게. 그리고 얼음이 아예 어떤 고정된 위치에 있는 거라면 걔들이 길을 만들어주면 내가 따라갈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보통 많이 다니는 길이 있지만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중요한 거예요.
1: 네. 아.
0: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잘 갈 것 같은데 한번 누군가 하면 나도 해보자 라는 차원의 약간 지켜보는 관점 이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하긴 저희 뭐 그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경험에 따라서 배달 물류량이 엄청 차이가 크대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런데 하물며 큰 선박들을 운행하는 분들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죠.
0: 네네.
1: 자,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우리로 따지면 지하철역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어느 항구를 반드시 거쳐서 네. 거기서 컨테이너 몇 개 내려주고 다시 싣고
0: 네네.
1: 다시 그다음 어디로 가고 한다고 합니다.
0: 네네.
1: 자, 그러면 북극항로 같은 경우도 결국 지하철역처럼 어느 노선을 어느 국가가 정하면 다 그쪽 컨테이너만 이용하게 되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건 아니죠.

0: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1: 여기가 지금 북극악로는 일반적인 남방, 금방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소위 이제 북방, 남방 이렇게 나눠서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걸 남방악로라고 한다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그 들리는 포인트가 화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0: 예.
1: 큰 도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라에 화물이 집중되는 항만은 당연히 들려야 되겠죠.
0: 예.
1: 화물 내리고 실어야지 돈이 되니까요. 근데 북극은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0: 아.
1: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대부분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추운 지방이에요.
0: 그렇죠.
1: 대도시가 없어요.
0: 예.
1: 대도시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화물을 실으면 중간에 내릴 만한 곳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것도 사실 약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0: 예.
1: 그 화물을 어떤 화물을 어디가 목적지인 화물을 실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즈니스가 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이제 러시아는 워낙 1차 산업, 광물, 곡물, 그다음에 산림, 목재 이게 네. 많기 때문에
1: 네, 네.
0: 그 지나가다가 빈배로 오면 손해니까요.
1: 그렇죠.
0: 그런 거 싣고 와도 되긴 될 것 같은데.
1: 그 컨테이너 전용선은 아, 컨테이너 용도로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0: 벌크선이 아니니까
1: 예, 일반 나무를 약간은 실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빈 공간.
0: 네.
1: 그런데 그렇게 대량으로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0: 네. 네. 진짜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이 있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 과정에서 시범 운항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1: 네.
0: 이 시범 운항은 실제로 뭘 확인하는 경로인지 그냥 어디 어디를 지나가면 되는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1: 네.
0: 유빙이라고 해서 없었던 큰 빈격도 생길 수도 있는데
1: 네. 네.
0: 시범 운항이 그런 차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시범 운항은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0: 예.
1: 아예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갈 수도 있고요.
0: 네.
1: 갑작스러운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화물을 운송해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화물도 잘 운송될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0: 네.
1: 우리가 갔을 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지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갑자기 어딘가에서 얼음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화물을 싣고 가다가 뭐 손실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은 어느 바닷길을 가든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화물이 잘 시간 내에 도착할
0: 네.
1: 수 있는지 그리고 가봤더니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절차가 이렇다든지
0: 네.
1: 그리고 갑작스럽게 뭔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든지
0: 네.
1: 경험의 축적이죠.
0: 네.
1: 그러니까 안전할지 아니면은 어떤 위험이 갑자기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게 돼야 그 다음에 화주들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0: 그렇겠네요. 아.
1: 그러니까 중국 사례긴 하지만
0: 예.
1: 작년에 중국이 시범 운항할 때 화물 적재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똑같았거든요.
0: 예.
1: 아, 될까? 올해 이제 시범 그 전기 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첫 항차 때 만재했습니다.
0: 아.
1: 다 채웠습니다. 화주들이.
0: 오.
1: 그만큼 한번 해본다라는 거는 경험의 축적치고 소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안 해본 거라고 했잖아요.
0: 네.
1: 괜찮네?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점점점 화물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네요. 야, 이거 정말 해본다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저는 간간이 이 나라에 이 기업이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나라가
1: 네.
0: 덴마크의 머스크.
1: 네네.
0: 아니 머스크 하면 세계적인 그 해운사인데
1: 네네.
0: 근데 덴마크가 무슨 우리나라처럼 물건 잘 만들고 많이 만든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1: 네네.
0: 기본적으로 화주가 좀 많아줘야 그래야 뭔가 해운사도 그걸 네네. 기본으로 해서 운항 노선도 다양하게 만들고 나르고 갖다 주고 할 것 같은데
1: 네네.
0: 덴마크는 어떻게 그렇게 큰 해운사를 갖는 겁니까?
1: 덴마크는 원래 해운 강국이었지 옛날에.
0: 원래서.
1: 원래부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0: 예.
1: 미국 같은 세계 최대 화주국은
0: 없네요.
1: 선상 없습니다.
0: 그렇네요. 또 특이하네요. 네.
1: 굳이 그런 비즈니스를 안 해도
0: 아.
1: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0: 아.
1: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지만
0: 네.
1: 우리같이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수출이 중요하죠.
0: 네.
1: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0: 네.
1: 비상상황 때 우리 화물을 날라야 되는데 다른 나라 선사들이 우리 걸 실어주겠습니까? 그럼 우리 국적 선사가 해주겠죠.
0: 그렇네요. 네.
1: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0: 덴마크는 수출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가 거대한 비즈니스인 거죠. 머스크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예. 회사거든요. 예. 거기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시작할 수도 있고
1: 아, 예.
0: 이미 있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고 모두가 머스크가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머스크가 항상 뭔가를 먼저 해요.
1: 예.
0: 근데 북극도 사실은 머스크의 비즈니스 전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1: 예.
0: 이거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1: 예.
0: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아, 누가 하면 할 건가? 잘하고 있는가? 머스크가 그렇게 했었고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1: 예.
0: 선박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1: 네.
0: 그걸 제일 먼저 키운 사람이 머스크.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다 따라.
1: 아.
0: 여기도 북극을 근데 이제 머스크의 그 영향력과 지배력 비즈니스 모델을 항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1: 예.
0: 그들의 어떤 영업력이나 이런 비즈니스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해보는 거, 그 경험을 가지는 거, 시도해보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자산이고 경쟁력이거든요.
1: 그렇군요. 자, 머스크는 우리랑 정 동떨어져 있는 저 북유럽 쪽에 있고 그러니 지중해양이 대서양이 이런 쪽 노선 셔틀버스는 본인들이 많이 하고
0: 네네.
1: 우리는 아시아의 머스크 같은 회사 한국에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0: 네네.
1: 우리도 언제나 언제까지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북극항모 같은 거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성을 띠고 마침 중국은 또 동해로 바로 나오지 못하니
0: 네네.
1: 부산이 좀 더 가까운 건 사실이니까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런 거 우리 선주들이 선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육성하면 한국에는 머스크 같은 회사 못 나오는 겁니까?
0: 나올 수는 있죠.
1: 예.
0: 나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1: 꽤 걸려
0: 꽤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HMM도 작은 선사는 아닙니다.
1: 그렇죠.
0: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예. 선사인데 또 머스크랑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큽니다.
1: 아.
0: 왜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1, 2, 나 5등인데
1: 예.
0: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따라가야 되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속성이 중요한
1: 지속성.
0: 거죠. 우리가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 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든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사이즈를
1: 네.
0: 키워야 되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한 전략이 세워졌다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또 복합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막 성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타이밍 잘못 맞추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와 기업의 어떤 소위 콜라보 같은 게 잘 갖추어지고 오랫동안 가야지 그런 거대 선사가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꼭 그런 머스크 같은 전 세계 최대 선사를 하나 가진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런데 컨테이너선은 여러 나라의 항구들을 정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0: 네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인인 배 이게 중국 항구를 이용했다가
0: 네.
1: 괜히 납포된다든가
0: 네네.
1: 이거 못 나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할 우려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서
0: 네네.
1: 그럼 기존 노선이 완전히 슬슬 재편되면서
0: 네네.
1: 중국은 중국 항구 이용하는 노선 따로 있고 미국과 미국과 친한 나라들 운행하는 노선 따로 있고 하다 보면
0: 예.
1: 그렇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회인지도 궁금합니다.
0: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건데
1: 예.
0: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1: 예.
0: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1: 예.
0: 그리고 될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0: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얼마 전에 그런 걸 했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선박.
1: 예.
0: 중국 선사.
1: 네.
0: 애들 미국의 항만에 들어오면
1: 돈 내라.
0: 돈 내라. 그런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돈이 꽤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1: 예.
0: 그래서 선사들이 나 이제 중국 조선소에 발주 안 할래. 그리고 이게 선사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얼라이언스라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배를 운영하니까 그 큰 배에 그 선사 혼자가 영업해서 그 화물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저기에 스페이스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사들도 거기다 실어서 같이 가는데 중국 배면 내가 페널티를 물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로를 바꿔야

0: 뭐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게 현실에서 현실화되었냐라고 하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도움된다 안 된다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한쪽으로 좀 더 비중이 높은 곳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게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예. 예를 들어 부산항 같은 경우에 네. 이 올해가 이제 150주년이거든요. 지금 세계 2위의 한적 허브잖아요. 네. 최근 10년 동안 예를 들어 부산항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 네. 엄청난 변화들 풍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막 선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온라인에서 바꾸고 뭐 오겠다고 했다가 안 오겠다고 했다가 미중 무역 분쟁 생기고 미중 무역 전쟁 발생할 때 우리 이제 물량 없어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 뭐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풍파가 생기잖아요. 부산항 물량이 계속 늘어나요. 굉장히 뭐랄까요? 단단한 항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풍파는 계속 생기는데 예. 걱정은 계속 또 나와요. 예. 그때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결과를. 예. 물량은 또 계속 늘어요.
1: 이야.
0: 이게 굉장히 좋은 항만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예. 크게 보면 예. 주위에서 막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예. 복잡한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오늘 우리 박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양 물류 이걸 중요시 여기고 관심 둬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많은 일 좀 부탁드립니다.
0: 잘 알겠습니다.
1: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4: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5: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하루 만에 다시 공개 입장을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데 대해 조롱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낸 담화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걷어야 하는 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한국의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고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한 혈맹의 주종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며 인과응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한 검사 및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2,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중수청 직제상 정원의 82.6%에 달하는 2,3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면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자산이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순대외 금융자산은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6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감소폭 역시 6,895억 달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 첫 구조 개편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HD 현대케미칼이 롯데 대산 석화를 흡수 합병해 롯데케미칼과 HD 현대 오일뱅크가 통합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비닐과 포장재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원료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EBA의 국내 생산업체가 네 곳에서 세 곳으로 줄어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핵 중단을 위한 첫 관문은 북미가 만나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제기를 열심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충청 이남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mm,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정신이 막지 못하고 흐리다는 뜻의 형용사 흐리멍덩하다가 있죠. 옳고 그름의 구별이나 하는 일 따위가 아주 흐릿하여 분명하지 않다 또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고 흐릿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0: 네, 표기를 틀리기 쉬운데요. 흐리멍텅하다가 아니라 흐리멍덩하다가 맞습니다. 우리말에 멍텅하다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흐리멍덩하다의 북한어가 흐리멍텅하다입니다.
1: 시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이 1981년에 발표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는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곡은 하와이에서 녹음이 되었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살아갈 곳을 잃어가는 돌고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노래였죠.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본인의 노래로 이 곡을 꼽기도 했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생각할 거리가 담겨 있는 45년 전의 음악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입니다. The Promise, The Dolphin Song.

0: 8월 20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올리비아 뉴튼 존 The Promise, The Dolphin Song이었습니다. 피지컬로 세상을 호령했었던 그 피지컬 앨범에 들어있는 음악이었죠. 올리비아 뉴튼 존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고 또 마침 하와이에서 녹음이 됐고 돌고래와 함께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노래에 공을 좀 들였었는데요. 이 음악이 시작될 때 뭐 시원한 파도 소리 그리고 약간 돌고래의 소리도 울음소리도 같이 좀 들렸거든요. 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노래처럼 이렇게 노래 안에 파도 소리가 들어가 있는 음악들을 한번 쫙 모아봤어요. 8월이 가기 전에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좀 더 여름다운 특집을 생각을 하다가 사실 그 파도 소리가 한번 철썩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귀가 좀 시원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올 여름에 뭐 휴가차 바다를 좀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원래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올여름에 바다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파도 소리가 들어간 음악들 들으면서 대리만족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잘 정리해서 적당한 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염된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타짜요.
2: 부탄 가스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타짜요.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fait encore plus chaud.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파도 소리가 들어간 음악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요. 먼저 장 프랑수아 모리스였죠. 모나코. 4791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이어진 노래는 쿨 앤더 갱의 첼시였습니다. 실제로 한 해변에 가서 쓰게 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뭐 두 곡 모두 약간 휴양지, 저 멀리 아주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휴양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죠. 김지우님,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신청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30년 전 음악이지만 올드팝을 듣고 있으면 그 시대로 시간여행하는 기분이랄까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저도 좀 비슷한 감정들을 느껴요. 사실 골든디스크에서 소개하는 많은 노래들이 예, 지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음악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제가 살아본 적 없는 50년대, 60년대 그런 시절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게 되고 실제로 거기에 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합니다. 저는 그 재미로 또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이 노래도 대표적으로 파도 소리가 들어가 있는 음악이거든요. 1968년에 발표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60년대의 고즈넉한 항구에 같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어서 비틀스의 Yellow Submarine도 이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풍덩 빠질 때, 그때 물이 확 튀는 파도 소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음악이에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렇게 파도 소리가 들어간 음악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진짜 눈앞에 좀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올여름에 보지 못한 바다를 가지고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노래들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아쿠아의 음악 We Belong to the Sea 이 노래 들어보려고 해요. 아쿠아는 뭐 그룹명부터 약간 바다, 파도, 물결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냈고요. 이어서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러버도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아시스의 대곡이죠. 7분이 넘는 대곡이지만 파도 소리로 시작해서 아주 유려한 멜로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 않은 음악이에요.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아쿠아의 We Belong to the Sea. 그리고 오아시스입니다. 샴페인 슈퍼노바.

파도 소리와 함께한 감각적인 두 곡이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조이 디비전의 음악을 누벨 바그가 다시 불렀어요. Love Will Tell Us Apart. 그리고 이어진 음악은 쿱의 쿱 아일랜드 블루스였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파도 소리가 들어간 음악들 들어봤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데이빗 엑세스의 오션 걸입니다.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My holiday is done. It's so unfair.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예.
1: 엄청
2: 싫어. 야우. 나는
3: 나는
2: 우정이.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전 이곳을 벗어나서 더 멋진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곳은요, 바로 이태리 정원이에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족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0: 상장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그는 자기 공치사만 늘어놨다 에서 공치사는 남을 위해 수고한 걸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이란 뜻인데요. 남의 공을 칭찬함이란 뜻도 있어서 공치사를 들으려고 기부한 건 아니었다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공로나 업적을 뜻하는 한자 공공을 쓰는 공치사와 달리 비어있다는 뜻의 한자 빌공을 쓰는 다른 공치사도 있는데요. 이건 빈말로 칭찬함을 뜻하는 동음이의어입니다.
1: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일지자위해방패 연습이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북한 김여정은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1: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며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은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진종호, 조경태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문권 정지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보복성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1: 서울시가 22개 한강다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인 11개 다리의 진입램프 32곳에서 단차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다리와 진입램프의 기초 방식에 따른 차이라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조롱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1: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북한 양자구도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2: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미국 시각에 맞춘 듯 이틀 연속 밤중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엔 한미동맹 신뢰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기던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휘권을 상진에 맡긴 호수아비군, 한미훈련엔 몸통이 잘린 반쪽짜리 연습, 한미동맹은 미한혈맹의 추종관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루 전 미국을 향해선 대화 여지를 남겼던 김여정은 어젯밤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노골적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해놓고 뒤에선 자주 국방을 운운한 이중적 언행으로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보여준다고 비꼰 겁니다. 이틀간 이어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결다른 메시지는 결국 남북 대화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직접 소통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한미동맹 균열과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 북미 사이에 한국이 끼어들 공간을 아예 막는 한국 패싱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연내 만날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모두 57기라고 핵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비핵화가 목표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등 일방적 양보를 할 우려가 있다. 동맹들에 보내는 암울한 정치적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즉각적 위협이 아니라고 평가한 가운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방패 연습은 11일에서 5일로 축소돼 오늘 종료됩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0: 북한의 이런 강경한 태도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는 북한의 핵 보유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했고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손한울 기자입니다.
3: 북한은 영변과 강선, 구성 등에서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핵탄두를 50개 정도,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연구소는 6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최대 120개까지 높여잡았습니다.
4: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짙지 않은 점입니다.
3: 북한의 핵 개발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넉 달 전엔 다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5: 평양을 위험한 곳에 두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이죠. 45개입니다. 이렇게 놔둬선 안 됐습니다.
3: 추정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간의 대북 협상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북한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가

0: 아닌 핵 군축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한 우리 정부는 일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한웅입니다.
1: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도 협조를 압박했는데요. 이란은 경제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삼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정권 붕괴를 노린 경제 압박을 새로운 전략으로 들고 나온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제 고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우리 편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필요한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위협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기 위해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우리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미 재무부는 오늘 바로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하고 자금책 10명도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 제재를 내세우는 대신 공습 재개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 시점이라는 조건을 달면서도 곧 대규모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상세한 경제 압박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공세로 위협하자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경제 압박 방침에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33% 오른 $87.83로 지난달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명사입니다.
1: 국민의힘 진종우, 조경태 의원 등 비당권파 4명이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안건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4: 지난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해당 행위 지적이 일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하반기 국회 부의장 선출 당시 박덕흠 의원을 비방한 이유로 제소된 건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진종호, 조경태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 권영진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부산 돌려차기 범죄를 희화화한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이 정당 질서를 해치고 명예와 위신 등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예고했던 253곳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건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 반발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5: 최고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하고 다음 최고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4: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과 최고위 등에서 우리끼리 분란을 일으키는 것,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 죽었다는 등 불만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음 주 연찬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서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반발이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6: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작은 섬마을들은 복구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7: 통영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항림도.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윗집을 떠받친 축대를 무너뜨리고 아랫집도 덮쳤습니다. 얼른 대피해

0: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이 약해져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1: 아이고, 이게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호 태풍이 또 북상한다고 하니 저희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습니다.
0: 통영에서 배로 10분 거리인 골리도는 산자락에 폐교 운동장이 무너지며 토사가 아랫마을을 덮쳤습니다. 폐허가 된 집 주민은 흙 속에 묻혀있다가 1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 매몰자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 아들은 계속 이제 말을 시켜가지고 정신 깨어나게 하려고 제가 두드렸죠.
0: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섬 지역 피해의 복구는 별도의 장비와 그 장비들을 실을 배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소 섬을 오가는 배들은 차 한두 대를 실을 정도의 작은 배들 뿐이어서 무너진 건물이나 약해진 집안을 복구할 중장비를 싣기 위한 큰 배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아마 크레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통영시는 추가 붕괴 우려에 터전을 잃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주 지원에 나섰고 해양경찰도 섬 지역 수해 복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4: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에 2,300여 명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원 전문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중수청 직제상 정원의 82.6%에 달하는 2,3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추어 임명할 계획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베이징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km였으며 약 320km를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여러분, 에어컨에 있는 송풍 기능 잘 쓰시나요? 이 송풍 기능을 잘 사용하면 전기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 강한 냉방으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춘 뒤에 26도에서 송풍으로 유지하면 실외기 가동 시간을 줄여서 전력 소비를 최대 3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선풍기를 함께 틀면 체감 온도를 2, 3도 정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 기능이 에어컨의 내부를 말리고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도 하는데요. 에어컨을 끄기 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송풍으로 돌리면 더 청결하게 에어컨 관리도 하실 수 있다는 꿀팁 전해드리면서 8월 21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7도고요. 대구 24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강릉 24도, 제주 28도입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주말에도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2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던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무죄로 뒤집었는데요.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공개 경쟁 특채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됐고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려고 노력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재학하던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학부모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들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모두 274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질렀습니다. A씨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룹 BTS의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380억 원을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이

0: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전 씨는 태국 등지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으로 개통해 금융계좌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모두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피해자에는 그룹 BTS의 정국 등 유명 연예인들과 재계 30위권의 기업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작년 5월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리를 맡은 경찰관이 사건을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해 준 뒤 피의자에게 현금과 양주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인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았고 연수경찰서 이모 경감이 사건을 맡았는데요. 이모 경감은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하고 치상죄를 제외한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후 이 경감은 피의자에게 팀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요구하고 경찰서에 올 때 양주 한 병 사오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이 감사실에서 적발돼 이 경감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인천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스페인 리그 개막전에 나섰던 이강인 선수 데뷔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뛴 공식 경기, 그러니까 공식 데뷔전이었는데요. 새 시즌 첫 경기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말라가와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라운드 홈 경기였고요. 후반 12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최전방과 중원 오른쪽 측면을 오가면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과 동시에 골도 기록을 했는데 네. 골 장면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난 그런 골이었습니다. 투입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골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 25분 오른쪽에서 수비수들을 따돌리면서 중앙으로 파고든 뒤에 네.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왼발을 아주 잘 쓰잖아요. 네.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어서 이 반대편 그 골대 구석을 뚫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골로 팀은 개막전에서 2-0 승리를 거뒀고요. 세 팀에서 치른 첫 공식 경기에서 결승골을 책임지면서 네. 경기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화려한 출발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강인 선수 너무 잘했고 그리고 미국 LAFC 손흥민 선수는 좀 다시 골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경기까지 5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네. 선수가 지금 3-4일 간격으로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여파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제 경기는 그래서 감독이 관리 차원에서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서 출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교체 투입이 됐는데 유효 슈팅이 단 한 개. 역시나 골을 터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팀이 0-1로 패하면서 LAFC도 지금 리그 2연패를 기록했고요. 서부 컨퍼런스 3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리그가 재개됐을 때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골 감각이 좀 살아났다고 봤는데 네. 그 득점 감각이 좀 차갑게 지금 식어가는 모습이라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우리 대표팀 에이스 두 선수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네요.
1: 네.
0: 그리고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1: 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임시감독과 코치진 공개 채용에 대한 서류 전형까지 마무리를 했고 네.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 5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아마 어제 했고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 면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서류 지원 후보자 현황이나 합격자 신상 등은 상세히 안내하지 않는다 이렇게 축구협회는 밝히고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임시사령탑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포에 전 전북 감독이 이미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은 이미 공식화가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축구 팬들에게는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0: 네.
1: 이 포에 감독은 K리그 레전드인 이동구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를 코치로 포함시켜서 사단을 꾸렸고

0: 있고 그러면서 임시사령탑 지원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K리그 경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전북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선수들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는데 네.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1: 이유가 뭐였을까요?
0: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는 공식적인 뭐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는데 네. 관계자들의 전언을 보도한 언론을 종합해 보면 언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출한 서류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1: 네.
0: 그 이번에는 심사를 포획 감독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포획 감독이 꾸려온 코치진까지 다 같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포획 감독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코치진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뭐 썰이긴 합니다만.
0: 네.
1: 그리고 서류 전형을 통과한 5명의 감독 후보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뭐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보도를 통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0: 네, 정리를 하면 모두가 외국인이고
1: 네.
0: 모레노, 토렌트, 카사스, 스페인 지도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후보 중 한 명인 모레노는 2023년에도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AS 모나코, 그라나다, 소치 이렇게 유럽 팀의 감독을 좀 거친 경력이 있고요.
1: 네.
0: 토렌트 감독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을 텐데 명장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도자 생활 초창기 함께한 코치로 아주 유명합니다.
1: 네.
0: 또 카사스 감독은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한 스페인 지도자 중에서 국내 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인데요.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고요.
1: 네.
0: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한 5명 중에는 세르비아 출신으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스토이코비치 감독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후만 감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 중에서 임시 감독이 선임이 될 텐데요. 이 선임된 지도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 6번의 A매치를 지휘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일단 9월과 10월에 있을 4번의 평가전 시간과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4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우리가 맞붙고요.
1: 네.
0: 나흘 뒤엔 28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우루과이를 불러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10월 2일에 오후 8시 울산에서 베네수엘라 마지막으로 6일 오후 8시 용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하는 일정입니다.
1: 예. 그리고 K축구혁신위원회가 천안축구센터에서 경청회를 열었습니다.
0: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청취해보겠다라는 의미로 경청회를 열었고 이게 해회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그런 그 전면 공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는데
1: 네.
0: 현장에는 뭐 학부모, 지도자, 선수, 대회리그 관계자 한 100여 명이 참석 석을 했고 현장에서 나오는 좀 구체적인 어려움을 털어놨다고 해요. 특히 유소년 축구에 대한 사안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유소년 경기 수가 부족하다든지 운동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과 일정에 대한 문제 또 기술 육성과 지도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좀 비중 있게 다뤄졌고 이에 대해서 박지성 위원장은 좀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1: 네.
0: 뭐 관련해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1: 예.
0: 최대한 공정하게 선임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충분히 얘기를 나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꼭 필요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네요.
0: 네.
1: 자,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슬슬 가을야구로 가는 5강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로 순위표가 많이 요동쳤는데
1: 네.
0: 그런데 5위와 6위 사이의 경기차가 7경기 이상이 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5강의 윤곽, 그러니까 가을야구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어제 한화가 기아에 6대10으로 지면서 6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화가 후반기 들어서 경기 초중반에 잘 싸우다가 불패 펜투스의 난조로 역전을 허용하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1: 네.
0: 기아는 반면에 좀 타팀보다 많은 열흘의 폭염 휴식이 있었는데 그게
1: 네.
0: 좀 보약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두 투수가 좀 부활을 했고 특히 마무리로 변신한 이의리 선수가 지금 호투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여기에 타선이 폭발하면서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1: 네.
0: 어제 KT에게 진 LG를 밀어내고 지금 3위로 올라선 상태고요.
1: 예.
0: 한화는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가을 야구가 좀 더 멀어져가는 분위기고요.
1: 네.
0: 선두 경쟁도 재밌는데요. 1위 KT가 LG에게 승리를 거둔 반면에 2위 삼성이 SSG에게 4대6으로 지면서 지금 1, 2위 격차는 하지만 한 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네.
0: 어제 경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SSG가 삼성을 6대4로 이겼고요. 롯데가 7대1로 키움을 이겼습니다. NC가 두산을 상대로 5대4 승리를 거뒀고 기아는 한화를 10대6 승리, KT가 16대4로 LG를 이겼는데요. 그래서 현

0: 순위는 1위 KT, 2위 삼성, 3위 기아, 4위 LG, 5위 두산. 여기까지는 가을 야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1: 네.
0: 6위가 NC인데 5위 두산과 7.5경기 차가 나고 있습니다.
1: 네.
0: 7위 롯데, 8위 한화, 9위 SSG, 10위 키움인데요. 프로야구가 이제 25일부터 원래 시간 평일 6시 30분 경기로 돌아갑니다.
1: 네.
0: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경기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시작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이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0: 네.
1: 이제 어제가 D-30 미디어 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유미 작가께서 진천에 어제도 다녀오셨죠?
0: 네,
1: 현장 어땠습니까?
0: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기자회견 갖고 목표와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1: 네.
0: 그 몇몇 훈련장은 좀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선수들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전해드리면 그 중국, 일본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수영의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 기록을 깬다면 메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의 안창욱 선수와 이 도마에서 금메달을 경쟁해야 되는 선수가 있죠.
1: 네.
0: 체조의 여서정 선수.
1: 네.
0: 잘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펜싱에서는 송세르 선수가 대표로 나왔는데요.
1: 네.
0: 펜싱 대표팀에 지금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떡합니까?
0: 네, 그래서 치료와 훈련을 병행하면서 훈련들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고
1: 예.
0: 송세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1: 너무 잘하고 있죠.
0: 네, 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유일한 금메달이 송세르 선수였는데
1: 네.
0: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가 많이 나고 있지만 뭐 결과를 생각하면 좀 집착을 하게 되니까 펜싱을 즐기면서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송세르 선수는 에페 선수입니다.
0: 맞습니다. 저는 전체 이제 인터뷰 후에
1: 예.
0: 김택수 선수촌장을 따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1: 네.
0: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취임한 지 500여일이 됐거든요.
1: 네.
0: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김택수 선수촌장은 새벽 훈련을 선수들과 같이 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었거든요.
1: 아, 네.
0: 그때 이제 미디어데이 때 잠깐 네. 인터뷰를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만나게 된 건데
1: 네.
0: 새벽 훈련을 나가서 이제 선수들의 눈빛도 보고 또 걸음걸이도 보면서 몸 상태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1: 예.
0: 지금 우리 선수들 눈빛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종합 2위 경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 선수들이 힘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1: 네.
0: 아직까지는 사실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1: 예.
0: 아마 대회가 시작되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면서 응원의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폭염이 살짝 물러난 상황에서 또 다 같이 응원하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우리 선수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중에 하나가 또 안세영 선수인데 지금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고 있거든요.
0: 네. 안세영 선수가 부상 치료 후에 출전을 한 거라 좀 걱정을 했었는데 8강에 가뿐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1: 네.
0: 이제 앞으로 이게 16강부터 뭐 18강부터 우승을 향해 달려갈 텐데요.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어제는 고 이해찬 총리와 김근태 고문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3: 네, 김 대표는 어제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에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묘역도 찾았습니다.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선당우사의 정치, 또 시대를 보고 판을 만드는 정치라면서 철학적으로는 김대중의 뒤를 잇고 역할로는 이해찬의 뒤를 잇겠다.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바라보며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3: 김근태 전 고문 묘역에서는 당이 큰 민주 대연합 노선을 회복해야 한다라면서 전당대회에서의 갈등은 세 발의 피고 바다의 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서 민주당의 주요 원로들까지 차례로 찾으면서 전당대회 후유증을 빨리 털어내겠다 이런 행보로 읽히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나서는 국회에 가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재수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3: 네. 국회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제명될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로 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1: 네.
3: 의원총회에서는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진숙과 같은 사람과 국회에 앉아있는 게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1: 네.
3: 그래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 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그리고 어제 김민석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인선도 발표했는데 어떤 인물들이었나요?
3: 네. 일단 원래 얘기했던 청년 몫으로는 재선의 전용기 의원이 됐고요.
1: 네.
3: 남은 한 자리는 노동 몫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1: 네.
3: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는데요. 전용기 의원은 34살, 만 34살로 이제 91년생인데요.
1: 네.
3: 당 전국 대학생 위원장과 정책위 상임 부의장, 원내 소통 소속 부대표 등을 지냈고요. 권미경 위원장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출신으로 병원 노조위원장과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1: 네.
3: 김 대표는 지역과 성별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전 의원은 경남 마산, 권 위원장은 강원 삼척 출신입니다. 다만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 인선이 발표된 직후에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발을 하면서 이거는 통합행보하고는 정반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3: 네. 최민희수석 최고가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인데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하면 이거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라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3: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따져묻기도 했는데요.
1: 네.
3: 2030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1: 네.
3: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상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라면서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전략지역을 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 네.
3: 한민수 최고위원도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라면서 절차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연일 원팀을 강조했지만
1: 네.
3: 첫 주요 인사부터 이 최고위원 3명이 동시에 반기를 들며 오늘 상당히 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분위기가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전체 당협위원장을 일괄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

0: 다음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간 상황인 건데요.
1: 네.
0: 그때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결국 보류가 된 게 결국 당내 반발을 의식한 거겠죠?
0: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일단 반발이 꽤 컸고요.
1: 네.
0: 비당권파에서도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을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1: 네.
0: 정남식 원내대표는 전체 당협을 한꺼번에 사고 당협처럼 만든 뒤 재선출하는 전례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지도부가 지금 전체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미리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비판을 했고요.
1: 네.
0: 권영세 의원을 포함한 중진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야당이 사당화되면 이재명 연임 독재 못 막는다라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을 했는데요. 결국 당대표 측이 당원 중심 정당을 내세워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표출이 되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다음 주 최고위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비당권파 의원 4명한테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0: 네, 조경태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 의원이 2년, 권영진 의원이 1년 6개월이고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입니다.
1: 네.
0: 잘 아시는 것처럼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를 한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은 내란에 좀 참여한 인물이니 본회의에서 낙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표를 찍어달라고 요청한 게 징계 사유가 됐고요.
1: 네.
0: 진종 의원은 부산 국가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그때 제명되어서 부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을 한 문제에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농담 논란이 함께 적용이 됐고요.
1: 네.
0: 서범수도 이 현장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정 문제로 전현직 원내대표의 역사를 잡은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징계 수위를 보게 되면 2028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조경태 진종 의원이 그때까지 계속 당원권 정지가 유지가 되면
1: 네.
0: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차기 총선 출마도 박탈된 상황인 건데요.
1: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 의원 2년.
0: 맞습니다. 총선이 2028년 4월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하게 되면은
1: 예.
0: 사실상 물 건너간 거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뀌어서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1: 네.
0: 피해자가 직접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지만 서범수 진종 의원에 대한 징계도 강행이 된 모양새입니다.
1: 징계 당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0: 가장 강하게 반발한 건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즉시 배포를 하고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인 테러라고 했고요.
1: 예.
0: 윤리위를 향해서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다. 답을 정해놓고 절차만 거친 답정너 징계라면서 비열한 정치 보복성 징계라고 비난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라며 지도부와의 전면전을 예고를 했고요. 서범수 의원도 앞서 이번 윤리위가 정치적인 정적 제거를 위한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반발했고요. 진종호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오늘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도 징계 발표 직후에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민들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1: 네.
0: 결국 이 당협위원장 전면 대선출 추진에 이어서 비당권파 4명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가 같은 날 나오면서 결국 장동혁 지도부가 조강특위와 윤리위를 동시에 활용해 반대파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부인해왔던 신천지가 어제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0: 네. 신천지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1: 예.
0: 임정환 총회 총무대행과 12개 집파장은 어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데 무거운

0: 기본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앞으로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합수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소 56,472명의 신도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지난 6월 구속 기소한 상태고요. 현재 재판 중입니다.
1: 네, 이제 어제 사과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문이 열릴 예정이에요.
0: 네, 사과 시점이 이거 아무래도 이걸 좀 고려한 것 같은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문을 딱 하루 앞두고 공식 사과문이 나온 건데 95세인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오늘 그래서 보석신문을 진행을 합니다.
1: 네.
0: 신천지가 뭐 이번 사과가 보석신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동안 조직적인 정당 가입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여오다가 갑자기 사과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좀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에 사퇴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국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네, 사퇴 압박이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네. 대표는 전국 당 조직에 법치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그제도였죠.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고 비판한 데서 당 차원의 퇴진 운동으로 좀 더 확대되고 공식화되고 있는 건데요.
1: 예.
0: 한병도 원내대표도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인 통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청와대와의 조율이나 대통령 면담 없이 제청한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조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네요.
0: 네. 어제 한겨레 보도였는데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재청을 아예 반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다만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라면서 반려 여부에 대한 확답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청와대가 만약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만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

0: 12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지금까지 이런 제조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조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조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조 효과. 타타타. 제조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오늘 우산이 필요한 곳, 에어컨이 절실한 곳이 나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충남 곳곳으로 비가 시작됐고요.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충청 전북 북부는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수도권 영서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여전히 무더운 가운데 갑자기 소나기 만나는 곳들이 많겠고요.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 또 일부 전남, 경남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양산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절기 처서인 일요일에는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7655님이 문자 주셨는데, 거제의 수해 복구 아직 덜 됐는데 태풍 사우델이 또 온다니까 걱정이네요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사우델이 아주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라는데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네요. 세력이 좀 약해지고 또 잘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7655님이 신청하신 노래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신호를 어기면서 빠르게 질주하는 일명 총알택시가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었죠. 버스나 식당에 재떨이가 있었고 아기와 임신부 옆에서 바로 흡연을 했는데요. 이후 규제가 생기고 사회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안전에 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죠.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들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2: MBC 7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조경태, 권영진, 진종우, 서범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개최해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권 의원은 1년 6개월, 서 의원은 10개월, 진 의원은 2년의 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징계 수위가 나온 조경태 의원의 징계 사유론 당론에 반해 정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0: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2,37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어제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중수청 직제상 정원의 82.6%에 달하는 2,3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이 직군과 계급별 신청 인원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지원한 검사는 1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 태평양 사령부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이 조기 종료되는 데 대해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라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언급하고 이런 훈련은 국제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위협이 되거나 공격적인 성격을 띄어선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원으로서 공격적 훈련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안보를 파괴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2023년 농심배에서 저 혼자 일본 1명, 중국 5명을 연달아 상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여섯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눈앞에 한 사람, 한 판, 한 수만 생각했습니다. 상하이 신화라 불러주신 승리도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한 고비만 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수록 먼 결과보다 오늘 할 일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제가 찾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버린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긴 시간 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 목소리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송혜진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 위원장 만나보고요. 이어서 김현수 전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0: 임명 재청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부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제는 영화 보러 가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병원입니다. 2590님, 오늘 연차 내고 병원 가기 전에 집 앞에서 만보 걷고 가려고 나왔는데 냇가의 물소리가 참 좋네요. 김종배님, 뉴스 들으면서 걷고 있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박하림님은 불금인데 오늘 병원이 예약돼 있어 반차 쓸 겁니다. 진료받고 와서 순대랑 떡볶이 튀김 사다 먹자고 집에 계신 분이 그러시네요. 촌철님들 불금 되세요.
4: 뭐 만보 걷고 병원을 가신다거나 병원 다녀오셔서 맛있는 거 드신다거나 이건 전부 다 이제 건강검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가 특별히 그러니까 편찮으셔서 그런 게 아닌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레몬트리님 여름 감기로 조금 힘들어요. 풀뚝님 수술 후 재활치료하느라 귀팅만 합니다. 요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다들 아프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또 건강한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뭘까요?
4: 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57기라고 말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다른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6: 숫자는 상향 같습니다.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4: 어느 숫자가 맞을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자, 두 가지 추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북한의 뭔가 속내가 궁금한데 그걸 가장 잘하는 건 북한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4: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쪽 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을 향해서 니네가 뭘 알아?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밑줄 쳐야 되는 것은 그 숫자도

0: 숫자인데 안규백 장관의 발언 중에서 오히려 이 대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의 문답 한번 들어보시죠.
1: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2: 그건 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게 왜요?
0: 어찌 보면 이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비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거를 재확인하는 차원의 원론적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 말고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트럼프의 57기 보유 발언을 사실상의 핵 보유 인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두 번째, 그 인정 이유를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판에 꼭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을 긋는 발언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대놓고 못을 박아버렸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대목에서 재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정말 북미 간 물밑교섭이 있긴 있었는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불거졌습니까? 현지 시각으로 8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메시지가 가고 다시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뭐가 가동됩니까? 채널이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북미 간 채널이라고 하면은 판문점 채널이 있습니다. 뉴욕 채널이 있습니다. 스웨덴 채널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꼽는데 자, 이 채널이 가동이 됐다라는 정황은 아직도 어디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흔적조차 정황은 그러니까 둘째치고 흔적조차 지금 전혀 보도를 타고 있지도 않고 관련 당국자의 멘트도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말씀과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반대 정황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하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질문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야기했던 응답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그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17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3: 무슨 날이에요?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3: 네.
0: 60일. 그 끝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란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8월 17일에 트럼프한테 여론의 문매가 가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북한 카드를 쭉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란전이 그 개전이 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이 되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더마카가 얘기한 대로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걸 띄운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응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 기대를 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실망을 해야 되냐 이런 댓글이
0: 아니요. 저는
3: 그걸
0: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망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확인할 건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3: 네.
0: 가정을 사실로 전제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실망감이 그렇죠.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라디오 헤드님이 트럼프 중간선거 때문에 전 세계를 들쑤시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새로울 세상님은 트럼프 말 중에선 그런 숫자에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뭐 질문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의 대응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김여정 부장 얘기도 전해드렸지만 어제는 또 말이 아니라 미사일을 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3: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맥락의 첫 출발점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설을 전제로 해서 현상을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까딱 잘못하면 희망회로 돌리는 게 돼버릴 수 있다. 정신승리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3: 네,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

0: 는 어떤 겁니까?
1: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희 인터뷰 끝나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랬죠.
1: 그리고 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0: 그러게 말입니다.
1: 아무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는데요. 간략히 추려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3일 국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북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고하고 이후 TF가 안보조사 담당 부서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데 그 명칭이 뭐냐?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였다. 라는 거고요. 둘째. TF의 보고는 주간 단위로 총 16번에 걸쳐서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되었다. 세 번째, 보고 내용에는 어떤 인물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는 식의 명백한 정치 동향 보고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사찰 대상자는 30여 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진성준 의원 등등 외에 현역 의원이 추가로 더 있었고 자승 스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네. 분명히 민간이 사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봤다는 게 또 주목할 점인 것 같은데 JB가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1: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2: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불법 계엄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위의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찰하여 동향을 보고하고 공선 직전에는 심지어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특별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함으로써 국정원은 윤석열의 머릿속에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제서야 윤석열이 어느 순간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공경연히 내뱉고 불법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짓까지 벌이게 된 것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1: 네, 자 윤건영 의원의 이런 판단과 12월 3일 그날 밤의 체포조 가동 사실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계엄 선포의 실질적 동기가 따로 있었다도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리스크 누르기 뭐 이런 어떤 뭐 동기가 따로 있었다고 쳐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의 자기 정당화 명분, 윤석열의 자기 정당화 명분은 반국가 세력 척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계엄 선포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국정원은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라 내란을 야기한 집단이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자, 2차 종합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이제 며칠 뒤로 발표를 할 텐데 여기에 이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봐야겠습니다만 그게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 윤건영 의원이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전면적인 감찰에 들어갈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국정원의 자체 감찰에 맡길 일이냐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말 다시 특검을 발동해서라도 국정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특검을 발동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특검을 발동하라고 접근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 국정원 지도부가 얼마나 진실규명의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내부 감찰을 하느냐가 오히려 생산성은 더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 네, 엉겅퀴님. 결국 국정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조직처럼 움직인 건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옥황상제님은 총선 패배하면 불법계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인 걸로 보여집니다. 라는 의견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시점이 뭐 총선 전부터 움직였던 걸로 돼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예.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0: 네.
1: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그리고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그리고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한 중징계인데 이렇게 되면 서범수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이 징계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0: 그렇죠.
1: 공천도 못 받습니다.
0: 네.
1: 그러면 결국은 관건은 뭐가 되는 거냐?
0: 어떻게
1: 역시
0: 대응을 하느냐, 법원으로 가느냐, 뭐 이런 건가요?
1: 예, 물론 법원으로 가가지고 어떤 징계를 무효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로지 정치적 방법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은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다? 장동혁 대표의 연임에 달려 있다.

0: 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장동윤 대표가 만약에 총선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도 대표직을 유지를 한다면 이 징계를 풀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윤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년 8월까지 그냥 임기 꾹꾹 채워서 가고 새 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당내 화합이니 탕평이니 이런 명분을 내걸고 징계를 취소를 하고 무효화하고 뭐 이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전환점은 결국은 언제가 되는 것이냐? 차기 지도부,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좌우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움직임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8월 말에 모두 사퇴를 시키고
1: 그러니까요.
0: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발이 있었죠. 정점식 원내대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소집한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보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반장 대동 단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언론의 비장 횡사라는 말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0: 네.
1: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 더 이어갈 게 있죠?
0: 이진숙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5.18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소속 의원 네 분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 거론하며 징계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당 지도부의 쓴소리를 하고 부의장 선출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로 5월 00과 광주를 모욕한 이진숙 의원은 어떻습니까? 쓴소리한 동료에게 제명의 칼을 빼들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한 의원 앞에서는 칼집조차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0: 네, 한병도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도 제명이 필요하다면서 제명이 안 되면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대 1년까지 직무정지를 시키는 국회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초사실을 하나 확인하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자,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 가운데 특정 부분을 다시 한번 뽑았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2: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0: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 안건이 윤리특위로 넘어가면 윤리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넘기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키가 되는 게 국회 윤리특위인데 이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어요. 언제부터 구성이 안 된 줄 아십니까?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1: 네.
0: 22대 국회가 임기를 개시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1: 지금 절반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0: 구성이 안 되면 뭐 제명이든 직무지 이게 추진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더구나 윤리특위는 통상 어떻게 구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냐? 이것부터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거기는 거의 빛의 속도인데 그것도 대상을 가려서 빛의 속도죠. 이진숙 의원에 대한 뭐 징계 지금 이것도 빛의 속도 할까요?
1: 글쎄요. 이미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런 김에 국회 윤리도 좀 빨리 만드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되진 않겠죠?
0: 지난 2년간 왜 안 만들고 있었는지 이것부터가 좀 일단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1: 네. 족통화님이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
0: 아, 저희 얘기하는 거 아니죠? 깜짝 놀랐잖아요.
1: 저희한테 하는 것 같은데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아무튼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SK하이닉스가 일본 미야기현에 메모리 반도체 펩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일본에?
0: 예. 그래서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이 뉴스가 왜 눈길을 끄냐면 며칠 전에

0: 전해드렸죠?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아, 그땐 했었죠. 미국의 메모리 공장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1: 네.
0: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직접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메모리 공장 건설 뭐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에 건설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본으로 건설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0년까지 광주에 반도체 팹을 2기 이상 더 지을 방침이다라는 지금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열을 더 받겠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그 관심사가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서울 모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확인이 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권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이 관세 협상을 근거로 투자를 압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대책을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르게 볼 부분도 있는 게 최태원 회장만이 아니라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도 계속 만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함께 따라 나왔거든요. 그냥 노고를 치하하는, 친교를 다지는 그런 차원의 회동이었는지가 지금 약간 불분명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아무튼 대책은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정 짓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부정적이었죠. 라는 소식까지는 일단 전해진 상황입니다.
1: 논의도 하고 그동안의 공도 치하하고 둘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의 조사 과정이 어땠는지 송혜진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 위원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지금 조사 기한이 다음 달 16일까지죠?
3: 네네, 맞습니다.
2: 지금 그동안 규명이 된 게 딱 한 건?
3: 네. 이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위원회에서 네. 의결한 건이 지금 한 건인 거고요. 네.

0: 이한 건도 사실 참사의 어떤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는 내용의 그런 조사는 아니고요. 지난달 4월에 그 참사 당시에 구조를 도왔던 이태원 상임분이 계셨어요. 근데
1: 네.
0: 이분이 좀 돌아가셔서 이분을 희생자 인정한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조위에서 진행 중인 조사 사안인 310여 건이 조사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작년 3주기 때 사실 중간 조사 발표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2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1: 기한이
0: 상황이어서,
1: 9월
0: 네네.
1: 16일이니까,
0: 그래서
1: 예.
0: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앞이 캄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1: 근데 그럼 특조위 진상규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0: 특조위 내부에서의 그런 조직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셨었고,
1: 그랬죠.
0: 예, 6월 말에 새 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총괄하는 진상규명 조사국장이 8월 초에 해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일부 유가족분들께서 뭐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긴 했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사가 제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꼭 특조위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부 부처나 이런 행정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부분에도 시간 지연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아무래도 1년 한 3개월 동안의 기간이다 보니까 이거 중간에 국회가 특조위로부터 이런 업무 보고나 그런 국정조사의 자리에서 어떤 시정 조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지금 이 상태까지 과연 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1: 조사국장 왜 해임됐던 거예요?
0: 그게 이제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1년 3개월 동안 특조위하고 그 유족분들 간담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그동안에?
0: 우선 올해는 두번
1: 네.
0: 열렸습니다. 26년 들어서 두 번이 열렸고, 이 간담회 자리라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1: 예.
0: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무엇을 진행할 것인지, 또이 과정에 있어서의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는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횟수도 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용 자체도 진행 중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안으로 이제도 굉장히 좀 제한된 내용이 설명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소 아무래도 그래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제 지금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1: 그렇죠.
0: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인데요. 근데 유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록을 보려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기다리고, 또 거부당하면 이의 신청을 하고 이러면 또 한두 달 시간이 갑니다. 이게 특별법상에서는 참사 관련 기록물이나 뭐 진상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피해자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제 기한은 거의 끝나가고,
0: 네네.
1: 지금 정치권에서 그럼 특조위 기한 연장을 하겠다. 그걸로
0: 예.
1: 개정해서 혹시 이런 움직임은 있나요?
0: 지금 현재 행안위에 그 연장안으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1: 올라가
0: 상황이기는
1: 있고.
0: 하고요. 기한 연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뭐 아직 조사를 해야 될 건들이 300건이 넘는 조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1: 그러면 지금 올라간 법은 기한 연장을 어느 정도로 지금 설정을
0: 1년이
1: 1년?
0: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태에서 기한만 연장된다고 한들 오늘의 결과가 1년 뒤에도 반복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저희는 지금 굉장히 큰
1: 그러면
0: 상황이고요.
1: 조사 기간보다는 조사 권한이 더 중요하다.
0: 그렇죠. 같이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도 안 내도 이제 뭐 과태료에 이제 부담을 하면 그만인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특조위의 조사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 뭐 일종의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러한 권한들이 좀 보완된 상태에서 기한이 연장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에서의 단순한 연장은 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조사 협조라고 하는 게 정부 부처라든지
0: 네네.
1: 지자체라든지
0: 그렇죠.
1: 이쪽에서의 어떤 뭐 자료 제출부터가 좀
0: 그렇죠.

0: 그렇죠.
1: 되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0: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 제출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새 정부가 바뀐 뒤에도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니,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렸는데 정부 바뀌었는데도 그래요?
0: 네. 지난해 10월에 행안부에 요청했던 자료도 사실 그때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달에 아마 행안부 현장 조사에서 개인 PC에서 발견한 자료도 있고 그럽니다.
1: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0: 이게 아무래도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관료들은 또 그대로 계시는 그대로니까. 거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을 할 때 어떤 내용이 그런 법률 개정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1: 강제할 수 있는 방안.
0: 예, 원래 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 초반에는 거부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항이 이제 삭제됐었거든요. 아. 예,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삭제된 적이 있었고 또 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조사 권한에 관련된 조항들이 일부 좀 삭제가 되었습니다.
1: 아, 그런 것도 다 삭제됐어요?
0: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보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예를 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는?
0: 예, 지금은 현재 안 되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검경 합수팀이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10월이 되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이 기구에 또 어떻게 보면 졸립 그 근거가 좀 불분명해진다고는 합니다.
1: 아, 아 예, 그 얘기가 좀 있었죠.
0: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1: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태원 참사 그 합수팀도 해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0: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예, 혹시 유족분들한테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0: 아직은 없었습니다.
1: 그래요? 그냥 그럼 유족분이 진짜 걱정만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0: 예, 지금. 그래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되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 합수팀까지 만약에 없어져버린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여지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0: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조사 권한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자료 제출도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1: 그러니까 조사 권한 강화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0: 예, 같이 갖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1: 그럼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 기한 연장만 담고 있습니다.
1: 조사 권한 강화 내용은 없어요?
0: 예,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1: 그럼 유족분들이 정치권에 조사 권한 강화를 좀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요청을 했죠.
1: 대답이 어떤데요?
0: 그래서 우선은 기한을 연장시켜 보고 이제 그 상황이 잘 여의치 않으면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참 저희로서는 이미 지난 1년간을 봐왔기 때문에
1: 이미 다 본 거잖아요 사실.
0: 네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죠.
1: 그래요? 아니 그러잖아 이 뭐 개정된 법률안이 지금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0: 그렇죠. 이제 당장 조사를 해야 될 건들도 있고 조사기한 연장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안 장치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뭐 의구심이 저희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게 특조위가 조사가 부진한 데에는 이제 내부 조직 갈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족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모신 김에 얼마 전에 이제 뭐 다시 확인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참사를 사고로
0: 네네.
1: 희생자를 사망자로 불러야 된다.
0: 네네.
1: 그 이제 그 정부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죠.
0: 맞습니다.
1: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0: 아, 이것도 이제 7월에 특조위에서 행안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라고 해요. 그 회의록을 그때 이제 확보하셔서 나온 자료인데 사실 참사 발생하고 그 다음 날 열린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참석자가 의견을 주고받은 안건의 유일한 안건이 그 건이었다고 해요. 참사의 명칭, 이제 뭐 사고, 뭐 희생자를 사망자 이런 부분의 내용이었고 참 그 당시에도 어떻게 수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국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예.
0: 그리고 한 가지

0: 김종배 시선 집중.
1: 네,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도 여전히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현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연대 총괄 사무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좀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화문 상황이 좀,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2: 예, 이제 오늘이 10일째 되는 날인데요.
1: 네.
2: 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저희가 우산을 쓸 수 있지만은, 돌아가신 고인은 그, 관에서, 또 영정이 비에 젖는 게 너무 이제 막 아파가지고 여러 차례 천막을 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또 시에도 이제 서울시에다가 서류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와서 지금 시키고 있어요. 서울시 그 직원들이.
1: 아, 그래요?
2: 네, 혹시 천막 쉴까봐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1: 24시간 계속 감시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예. 있는 거예요?
2: 네.
1: 그러면 이제 그 천막은 못 치고 그러니까 저 못 세우고 그냥 예. 테이블에 영정 올려놓고 조문만 받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2: 예, 그렇습니다.
1: 이게 이제 그 서영철 대표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 네.
1: 근데 이게 이제 광화문 이야기가 이제 그 고인의 유지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2: 네, 평상시에 늘 그러셨죠.
1: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2: 저희가 이제 예,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세 번째 청와대 경청 소속실에 우리 그 이 내타는 심정을 또 서류를 만들어서 가시면서도 이제 쇼크가 좀 왔었어요.
1: 네.
2: 카트를 그 여름 땡볕에 그러면서 가서 또 울분을 토하고 이렇게 오면서 좀 본인이 당신이 그 이제 이중함을 이제 체크하신 것 같아요. 당신 스스로 요원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1: 요원을
2: 예. 예 자식도 그렇고 저희 피해자 연대도 그렇고 절대 내가 죽거든. 절대 장례식 치르지 말고 우리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 법이 온전하게 시행령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쟁해달라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고인의 유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그냥 빈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2: 그 예, 거기 조문도 합니다.
1: 시민들의 지금 조문은 어떻게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2: 예, 지금 뭐 외국인들까지 지나가시면서 강화문 예, 외국인들도 사진 찍어서 동국으로 유튜브로 전송하는 분도 있고 예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예. 일반 시민들 광화문은 특성상 많은 또 이렇게 고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예.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저희를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가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지난 19일에 김상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그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좀 얘기 나누신 거 없습니까?
2: 이제 장관님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온전한 배상을 해주겠다고 이제 또 반드시 말씀을 하셨고요.
1: 예.
2: 중요한 건 이 말씀이 1년 내내 저희가 1년 중에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제가 장관님을 갖다가 세 번 뵀는데
1: 예.
2: 같은 말씀이죠. 그 법이든 시행령이든 뒷받침이 돼야지 장관님의 그 말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1: 예.
2: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되겠지만은 장관님이 온전한 배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얘기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1: 말만 있다 실천은 없고.
2: 예, 저희는 그렇게 듣고 느끼고.
1: 알겠습니다.
2: 예.
1: 그러면 지금 피해자 연대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 다음에 반드시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어떤 걸까요?
2: 저희 피해자 연대는 피해자들이 지금 초고도 상황에 있는 분들도, 지금 온전하게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1: 예.
2: 너무 이게, 국가에서는 구제법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저희가 구제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배상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구제와 배상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1: 예,
2: 구제는
1: 예.
2: 은전을 베푸는 거고 배상은 잘못된 간접 살인, 이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행위잖아요. 기업과 국가가
1: 배상은
2: 이거에 대한
1: 책임을 지는 행위죠. 그거는
2: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이제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안.
2: 예. 예.
1: 이게 이제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
2: 예.
1: 그러면 어떤

0: 부자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법안 내용에도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1: 법안은 참으로 참 이거 코미디보다도 좀 그런 건데요.
0: 예.
1: 저희가 그 전에 대통령께서 온전한 대장을 해주겠다 그런 그 뒤에 총리께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이신 김민성 총리도
0: 예.
1: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0: 예.
1: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이 깜깜이로 해가지고
0: 예.
1: 우리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제대로 안 했어요.
0: 예.
1: 예, 그때 당시도 환노위원장이신 또 안호영 위원장님께서는 지사 출마를 하려고 내려가셔가지고 그 비서관들조차도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겨우 문서 전달만 한번 했어요.
0: 예.
1: 이것만은 넣어줘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분명히 또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0: 네네네.
1: 이런 걸 수없이 전달하고 제가 한노이 법사위 의원님들한테 수없이 전달했습니다. 응답하신 분은 딱 두 분이에요. 전현희 의원님하고 용혜인 의원님.
0: 예.
1: 예.
0: 그래서 지금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 지금 이제 저희한테는 뭐 말로는 뭐 설명하자면 너무 길지만요.
0: 예, 예.
1: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는 우리 그 피해자들이 그동안에 시작된 그 병이 이 병의 발달은 지금 26년 30년 전부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은 17년 된 이제 그 우리가 알려지고 시작되고 뭐 사망자에 대한 이제 피해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게 잉태된 시간이 1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은
0: 예.
1: 이 사람들 보상하는 그 쉽게 말해서 시작 기준을 그때부터 해달라. 또 우리 피해자들이 노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피해자다
0: 예,
1: 보니까
0: 예, 예, 예.
1: 이런 부분 또 도시근로자 기준에서 그 근로 기준을 정해서 일 못하는 거에 대한 거하고 또 사람은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사람에 준해가지고 그런 보상 체계를 갖다가 마련해달라는 얘기죠.
0: 그리고 혹시 이기 특조위 구상도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1: 예.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본질인데
0: 예.
1: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또 강화에서 매일 광화문에서 저희가 시위를 하잖아요.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내가 얼마 죽지 않았는데 또 그거 구성하면은 몇 년을 허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90% 이상 조사가 돼 있는 걸 한도라 상자를 덮은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0: 네.
1: 설득을 하죠.
0: 예, 예.
1: 네. 근데 워딩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0: 네.
1: 이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까지 돼야만이 사면을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치더라도 저희가 그 배상을 받는 거지 어떤 제3자들이 모를 때는 이 사람들 애거지 쓰는 거 아닌가 어거지 쓰는 거 아닌가
0: 예, 예, 예.
1: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는 사망자만 2,000명이에요. 현재 사망자만.
0: 그러니까요.
1: 예, 숨어있는 분들까지 하게 되면은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가죠.
0: 사망자도 사망, 아직 피해 인정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1: 예, 이분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적인 그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1: 예,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폐렴 걸렸던 자료를 병원에 가서 못 찾았어요.
0: 아, 그럼 이걸 입증 자료 때문에 그러는 네. 겁니까? 결국은?
1: 입증 자료가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되는 거죠.
0: 아이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의료 기록이 지금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정말로 그러면.
1: 이게 법원에서는 공단을 의료 공단에서
0: 예.
1: 법원에서는 20년까지 추적이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0: 예, 예.
1: 그다음에
0: 예.
1: 각 금융사 카드를 발행한 금융사 이런 부분을 국가가
0: 예.
1: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0: 근데 개인 차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 예, 개인이 그냥 지금은 안 됩니다. 5년
0: 그러니까.
1: 이상 지나면 의료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가장 또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가정이 피폐해져서 완전히 파괴된 해체가 되신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 안산에도 보면 장모님 돌아가시고 본인 폐암 말기, 딸 폐암 말기.
0: 아이고.
1: 또 사모님

0: 지금까지 저기 사망.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생애 주기가 너무 짧아서, 뱃속에서, 이렇게부터 이제, 문제가 더 태어났는데, 아기가, 기형이라든가, 또, 질병을 안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또, 짧은 생애를 나가면 아이는 진료 이력이 없습니다.
1: 네네네.
0: 네.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은 말하면 울어요. 덩치는 큰데.
1: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 짧게 예. 그 배상 기준 또 타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0: 네 예, 배상 기준을 지금 들여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실 수입 같은 거 또 지연이자 그 이제 우리 피해자들의 그 피해자로 인지한 그 정부에서 공식적인 그 날짜부터 기준해줘야지 지금. 발병한 날짜가 아니고 진단하고 확정한 날짜,
1: 아.
0: 기술원에서 환자로 인정해준 날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네요.
0: 지금 예로 병원비가 7억이 들어간 사람이 국가에서 3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1: 아이고 참. 보완해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예요. 아닌 거라고.
0: 너무 많죠.
1: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만 좀 하는 시간으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 시간이 다 돼서요. 사무실 짧게.
0: 대통령님의 빈소 방문 사과를 꼭 저희가 바라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현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대 총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형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파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3: 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남부지방은 폭염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지금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수도권 영서, 영동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래도 충청과 전북지방은 오전 중에 금방 그치겠지만 수도권 영서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도심과 해안지역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전주 33도, 광주 양산 35도까지 치솟겠고 절기 처서인 일요일에는

0: 서울의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3: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4: 그러게.
3: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4: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3: 엔진은 그린리그 보링 공장이 돼.
5: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6: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쌓여있는 곳이 바로 국회 법사위인데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많이 바쁘시죠?
2: 예, 요즘 많이 바쁩니다.
1: 자, 일단 대법관 재청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 네네.
1: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두 명 재청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손봉기 대법관 재청권은 반려하는 쪽으로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 같다.
2: 네네.
1: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려는 가능한 건가요, 절차상?
2: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반려가 가능하고 예. 반려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1: 예.
2: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이
1: 네.
2: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면에서 적임자다라는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 동의라든가 또 대통령의 임명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이루어져 왔는데 그 절차가 완전히 생략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없다는 거죠.
1: 네네네.
2: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려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를 이제 그 손봉기 부장판사

0: 이 재청권을 되돌리려면 국회로 넘겨서 부결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주장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1: 네. 그렇게 법리를 검토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반려하실 수 있다. 또 그것이 맞다라고 저는.
0: 요건 미흡의 경우라고 본다면 반려가 가능하다.
1: 그렇습니다.
0: 요건이라 하면 어떤 거가 되는 겁니까?
1: 협의라든가 설명이 전혀 없었고요.
0: 예.
1: 예. 그다음에 국회 동의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는 적당한 적합한 이유도 없었고.
0: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좀 하나 사실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은 엊그제 국회 나와서
1: 네네.
0: 이재명 대통령과 아니지만 청와대 쪽과 협의는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1: 네네.
0: 청와대 쪽에서는 손봉기 부장판사의 경우 협의한 적 없다고 하고
1: 네네.
0: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1: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청의 대상으로 협의가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예 협의조차 없었다?
1: 네네. 후보자로서는 아예 없었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없었고 일방적으로 18일 날 한 12시경에 통보가 온 거고 그다음에 한 3시경쯤 서면으로 보냈다는 거고요.
0: 그럼 몇 시간 앞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그 재청하기 전 몇 시간 전에 그냥 전화로 그냥 이 사람 재청합니다. 네네. 서면 네네. 보낼게요. 이렇게 통보만 했다.
1: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청와대에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서면 통보가 한 두세 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0: 아, 그래서?
1: 예, 예.
0: 근데 김성수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협의를 했다면서요?
1: 협의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상식적으로, 지금 두 사람의 재청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한 사람은 협의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1: 역시 대법원장의 월권이죠. 지금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30여 명에 이르는 그 후보자들 중에 재청 대상자로 4명을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4명 선출 과정에는 그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선임 대법관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있고 또 대법원에서 임명한 판사가 1명 있고 또 대법원에서 임명한 3명의 그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6명이 사실은 이제 법원 쪽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4명은 다 후보자로서의 자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30여 명 중에 4명을 추렸는데 거기서 그것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의 권한이 일단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네네. 청와대하고 이제 협의해서 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용구 대법관 후임으로 재청하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1: 네네.
0: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같이 협의를 했는데
1: 네네.
0: 그러면 청와대 그 누군가가 협의를 할 때 근데 노태학 대법관 후임자 재청 문제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냐라는
1: 그렇습니다.
0: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어떻게 상황적으로 발생하는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은 뭐 누구를 재청하고 싶었고
0: 네.
1: 대통령실에서는 처음 임명한 대법관이니 예컨대 뭐 지금 대법원이 11대 3입니다. 남성이 11명, 여성이 3명. 그러면 그중에 뭐 상징적 의미로 여성 후보자가 좀 재청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1: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재청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협의의 과정에서.
0: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관련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했고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1: 네.
0: 보도에 따르면 노태학 대법관 후임 그 재청 과정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김민기 이분을 뭐 선호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뺐다.
1: 네네.
0: 근데 그러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깔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추천권 무시 아니에요? 그게?
1: 맞습니다. 예, 예.
0: 그게.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 세 분과 예. 당연직 세 명, 여섯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럼 자기네들이 사실 한 거거든요.
0: 예.
1: 그럼 네 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 스스로도 정해진 건데.
0: 아, 그러니까요.
1: 예, 예. 그걸 갖다가 지금에 와서,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었겠죠.
0: 아, 그럼 그 대법원장이 독단 아닙니까?
1: 독단입니다. 예.
0: 그거는.
1: 그러니까 30여 명 중에서 네 명 추리는 것도 대법원장의 예. 막강한 권한인데.
0: 예.
1: 그 네 명 추리는 것도 다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있는 하에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0: 네.
1: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재청권자가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독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물론 재청권은 대법관 임명하기 위한 과정 중에 예.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0: 권한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법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또 국가원수 지휘로서의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같이 협의와 조율을 하는 게 수십 년 동안 관례였고 거의 관습법처럼 이루어졌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때는 세 명을 다 그렇게 대면으로 제청을 하고 서로 그, 뭐, 예컨대 이제 상의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제청을 하려다가 그 뜻을 꺾고 다른 사람을 제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왔던 대법원이 또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설명 하는 기회 자리조차 대면 제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국민을 무시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사에 반해서 청와대가 그 선호하는 분은 무조건 안 되겠다, 죽어도 안 되겠다.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제청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심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0: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제청하기 전에 손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사실은 이 네 명 제청한 거를 다 엎으려고 했죠.
1: 전화 걸었다면서요?
0: 예, 무효로 하기로 했죠.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예, 봅니다.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과 동시에 네 명을 추천과 동시에 해산하거든요. 예. 불가역적입니다. 어쨌든 그 네 명 중에서
1: 후보 추천이 끝나는 순간에 추천위원회 해산해요.
0: 해산됩니다.
1: 그럼 그건 진짜 불가역적인 거예요.
0: 예, 불가역적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네 명 중에서 예, 예.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이걸 갖다가 엎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명 다 안 되고 새로 하겠다. 그래서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 네 명의 후보자들이 다 지금 현직 판사들 아닙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좀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1: 쉽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자기 부하들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0: 그럼요.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들이니까.
1: 근데 부하가 아니잖아요, 사실.
0: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예. 거기 만약에 외부 뭐 변호사라든가 교수가 있었으면 감히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라고 저는.
1: 그거는 말 그대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1: 추천권을 예.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0: 예, 예. 그래서 209일 동안 노태학 대법관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네. 지금 그 후보자 추천위에 제청된 그러니까 추천된 네 명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한 거는 직권남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
0: 동시에 있는 게 심각한 겁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그 손봉기 그 제청권을 만약에 반려를 하면 네.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청하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다시 그러면 제청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 직무 유기 행위가 다시 반복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 지금 아무튼 대법원장이 지금 참모들 의견이라든가 네. 또 법원의 원로들 의견도 거의 안 듣고 네. 외골수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뭐 듣고 있는데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그렇게까지 또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
1: 그러면 지금 이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0: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죠. 아까 직무유기 플러스 직권남용이 예. 성립할 정도의 불법이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장이 직무상 행한 위법행위고요. 저희는 뭐 꼭 죄가 아니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근데 진짜로 탄핵을 그러니까 추진할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
0: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12.3 그 불법 계엄 예. 내란 때 예. 그 계엄이 정당화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군사법원의 재판 이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회의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5월 1일 날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며칠 만에 보고 전화 매체에서 파기함으로써 그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와 이상민 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결만 앞두고 갑자기 이틀 앞두고 또 일주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너무나도 미심쩍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고요. 또 최상목 피고인에 대한 예컨대 그 기피 신청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지 세 달째 지금 간간 무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일련의 일들이라든가 또 예컨대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신청한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자판기처럼 발부해주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기각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이 일련의 행위들이 아직도 내란에 대한 법원의 어떤 잘못을 사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감싸

0: 하고 있거나 동조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그런데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의원님이 열거했던 여러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법관의 재량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0: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예. 그 법 위반이 있고요.
1: 예.
0: 예, 그렇습니다. 뭐 기록을 안 보고 재판한 거라든가
1: 예, 예.
0: 뭐 등등 법 위반 사유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사유는 이때 이것이 국민들께서는 자세한 거는 모르시니까 김민석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국민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1: 김민석 대표가 사법개혁을 시작을 하겠다.
0: 네.
1: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이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네. 법원 행정처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입법까지 이미 됐잖아요.
0: 네.
1: 그러면 시작하겠다는 사법개혁의 내용은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제왕적 대법원장
1: 네.
0: 이게 체제가 이런 불합리 또 불법을 갖다가 행했다고 보고 저희가 이것도 대법원도 어떤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1: 네.
0: 해서
1: 예를 들면
0: 사법행정위원회를
1: 네.
0: 만드는 방안이라든가 사실 이것은 예전에 박근혜 때 사법농단 그 이후에 법원에서도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1: 어떤 기능을 합니까?
0: 대법원장이 이제 독단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를
1: 네.
0: 회의체로 바꿔서요.
1: 아.
0: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1: 예.
0: 그렇게 만들었고
1: 대통령 그 대법원의 단독 결재 사안을
0: 네네 그렇습니다.
1: 회의 의결 사안으로 바꿔버린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고 또 사법부에는 또 큰 구성원이 법관들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법관의 협의체,
1: 예.
0: 회의체에 의해서 법원의 예.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걸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1: 그럼 추가 개혁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0: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 때문에 그동안 부글부글 좀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법개혁이 다시 또 전면에 등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아까 예.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전원합의체 회복권 그러니까
0: 네.
1: 내란 사건 일부와 김건희
0: 네.
1: 사건을
0: 네.
1: 지금 소부로 갔던 걸 전원합의체로 돌려버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0: 지금 그 한덕수 이상민 두 피고인에 대한 소부 주심이 사실은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해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을 때 반대를 했던 유일한 대법관의 사건을 갖다가 지금 전원합의체로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다음에 이흥구 대법관이 곧 9월 7일 날 퇴임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은 지금 이제 3명의 그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손 후보자는 사실은 어쨌거나 대구 향판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두 번의 근무 인연이 겹치면서 고향 후배고
1: 네.
0: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는 대법관으로 올려서 나중에 내란과 관련된 최종 대법원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본인의 의도를 좀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님의 그런 진단에 따르면 일부라도 원심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0: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1: 네.
0: 내란이 언제 종료됐느냐.
1: 그렇죠.
0: 그런 것도 있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어떤 그 회의를 그러니까 12월 3일 직후에
1: 네.
0: 회의를 한 것이
1: 네.
0: 이것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냐. 그런 등등에 대한 지금 피고인들이 다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법기술을 발휘해서 색다른 그런 무죄 판결의 법리를 할 수도 있다.
1: 일각에서는
0: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숟가락 얹기로 해석을 했거든요. 뭐냐면 내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소부에서 그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전원 합의체로 끌고 가서 대법원장이 마이크 잡고 해서 역사에 남기려고
0: 네, 네.
1: 전원 합의체로 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이건 순진한 해석입니까 그러면?
0: 그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쪽 얘기인데요.
1: 예.
0: 서로 공범이고
1: 예.
0: 또 이게 틀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1: 예.
0: 조희대 대법원장 측 논리인데
1: 예.
0: 사실은 12.3 개헌이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장원 사건에 대해서는.
1: 예. 네.
0: 그런데 특별히 뭐 덜 역사적으로 뭐 할 게 없어요. 만약 예. 한다면 그때 노상원인가요?
1: 예.
0: 그 사람 사건 때 했어야죠.
1: 아, 오히려
0: 예.
1: 이미 내란 사건이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미 나왔다.
0: 이미 있어,
1: 뭐 역사적 판결 더할 것도 별로 없다.
0: 그렇습니다. 예.

0: 결국은 뭐,
1: 오, 그래요?
0: 예,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럼 오히려 일부가 뒤집힌다?
0: 충분히. 예, 일부 부재. 예, 내란의 중요 시점, 그 다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어떤 개념 정의, 법리를 예. 예. 축소하거나 좀 약간 왜곡함으로써 일부 부재를 해서 오. 한덕수라든가 이상민을 중요 임무 종사자 아닌 그 아래쪽이라든가
1: 예.
0: 예, 부안해동자라든가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한 단계 아래 예, 예. 형량이 낮은
0: 그렇습니다.
1: 예. 부하 종사자로 바꾼다.
0: 예, 예.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것도 소부에서 3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네.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이용구 오경미 예, 파기환송을 반대했던 그 대법관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
1: 아.
0: 그다음에 최상목
1: 그러니까.
0: 피고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1, 2심에서는 한 달 만에 다 처리를 했는데 왜 대법원에서 3개월 동안 갖고 있느냐. 대개 1, 2심이 다 한 거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각을 시키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0: 예, 고맙습니다.
1: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 달 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당시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가 됐다라면서 불과 3시간 만에 종결 처리를 했고 그런데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종된 장 씨의 통신 기록상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은 없었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예, 예.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종 사건의 처리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허술하게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1: 자, 그럼 이거부터 짚어보죠. 3시간 만에 어떻게 종결 처리를 했을까요?
4: 그 사건 정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장미란 씨가 집을 나온 게 5월 12일이었는데요. 네. 사흘 뒤에 남자친구가 1일 뒤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1: 예.
4: 경찰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장 씨의 마지막 위치가 제주시 한림항 인근인 걸로 확인을 했고 한림 파출소 경찰관들이 한림항 인근을 중심으로 장 씨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신고자에게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내용을 112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1: 네.
4: 그러니까 이 보고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된 건데요.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 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다시 실종신고를 했던 거고 이 과정에서 해당 경장이 당시 허위 보고를 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1: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시스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종결 처리하는 게 뭔가 크로스 체크라든지
4: 네.
1: 뭐 이런 게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나오는 거 아닌가요?
4: 그렇죠. 근데 현재 그 실종 처리 시스템상 이중 확인 절차 없이 담당 경찰관이 혼자 이 내용을 판단을 하고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1: 네.
4: 가장 큰 허점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종결 처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가 없다거나 기준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었을 텐데 경찰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고위험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위험군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1: 위험군도 이제 종류가 있다?
4: 네.
1: 어떻게 되는데요?
4: 그러니까 실종신고를 하면 112 종합실에 이제서 종합상황실에서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위험도가 이제 고, 중, 저가 있습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뭐 택시에서 귀가를 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귀가도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가능성이 판단이 되면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형사들이 이제
1: 상황을 보고
4: 네, 상황을
1: 실종 당시의 상황을 보고
4: 그렇죠. 그리고 실종자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든가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치매 어르신 혹은 여성일 경우에는 중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실종팀이랑 지역 경찰이 이제 수색을 하게 됩니다.
1: 예.
4: 저 위험군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을 때 연락을 원하지 않았을 때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색을 중저 위험군 같은 경우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유선상으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해도 바로 또 종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종 업무 통합 매뉴얼을 봤는데 대면은 의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수색을 하는지 여성 청소년 수사팀의 경찰관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5: 현장 대면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화 받아가지고 가짜 행세를 하거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0: 최소 우린 대면을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설득하거든요. 대면하고 종결을 해요. 확실하게.
1: 그러면 이 대면은 의무 규정입니까?
2: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강제를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인이라서 완강하게 거부를 할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혹은 거리가 멀어서 직접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라도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식인데요. 만약에 유선상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종결 처리를 할 때 이제 또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아있는데 성인 실종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실종아동 등에 해당이 됩니다. 가출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아동법의 기준에서 112 시스템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둘 다의 정보 입력과 종결 사유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해당 경찰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2 시스템은 아예 허위 내용을 이제 기재를 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에는 입력 자체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 실종자 프로파일링은 뭐예요?
2: 이게 이제 성격이 112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112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경찰이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종이라는 문제 자체가 정보가 축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잘한 단서라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요 배회지라든가 혹은 가족이 없을 경우에 연락처를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작은 단서들을 다 기록을 해두는 건데 이게 추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차관을 할 수 있는 단서를 거기서 끌어오기 위함인 거죠. 또 동시에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절차가 누락됐음에도 사실상 장미란 씨의 가족들이 지난달에 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실종신고 처리 시스템의 허점이 좀 드러난 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경찰이 대규모 수색에 나서긴 했는데 이미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CCTV는 그러니까. 다 삭제가 된 상태고 더군다나 장 씨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실종신고 이후에 14시간 동안이나 켜져 있던 걸로 또 확인이 돼서 이번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라는 논란은 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5: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R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조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생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치솟는 장기금리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 유통 중인 국채를 상당량 되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금리를 안정시키고 싶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력히 드러난 단기 대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맡겨놓는 새로운 전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 걱정, 깡통주택 걱정이 좀 줄어들 거고 집주인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기업들의 초과근무 규제를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쁠 때는 일을 좀 더하게 해도 된다는 메시지 같은데 이 소식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정지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한도 확대. 네.

0: 야, 말이 어렵습니다. 국채 바이백 한도 확대. 요게 왜 무슨 정책이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라고 하던데.
1: 네. 현지 시간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의 바이백 한도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재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 직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떨어졌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뭐 5.3% 막 넘으면서 이게 20년 내 최고다 막 이랬었는데 예. 이게 5.1%대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급한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0: 장기물 금리가 내렸다는 건데.
1: 네. 내렸다는 건데요.
0: 장기 국채 바이백 한도를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이게 바이백이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중에 땡겨, 그러니까 시중에서 땡겨온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미국 국채를 재매입하는데, 근데 뭘 사냐면 거래가 잘 안 되는 오래된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냐? 이 미국 국채가 미국 국채라고 해서 모든 채권이 다 똑같이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방금 발행돼서 거래 가 활발한 신규 국채야 뭐 수요가 많겠지만 오래되면 거래도 뜸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아 나중에 이걸 좀 팔기 어렵겠네 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기존 국채를 아 미국 재무부가 사준다 이런 믿음이 시장에 생기면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늘 거고요. 그러면 과도하게 떨어진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예.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백이 그럼 뭐 처음 하는 거냐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 꾸준히 뭐 통상적으로 한 1~2주에 한 번씩 정도 해왔던 정책이에요.
0: 원래는 네. 잘 거래 안 되는 국채를 정부가 이렇게 항상 네. 받아주는 게 창구가 있어야
1: 네.
0: 시장이 돌아가니까 늘 있었던 건데.
1: 있었던 건데 그 규모를 좀 더 늘린 거고. 그
0: 창구의 문을 더 크게 연 거라는 거죠.
1: 다만 이제 이번에 이번 바이백이 굉장히 주목을 더 크게 받았던 건 이게 이 조치가 발표된 시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같은 날 공개가 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근데 예. 40조 달러면 하나로 5경 5,600조거든요.
0: 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39조였는데 뭐 많이 놀랄 것도 아니죠. 뭐 40조나 39조나.
1: 맞아요. 근데 이제 재정 적자니 아니면 뭐 국채 공급 부담 때문에 장기 금리가 치솟으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야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이 이제 준 거죠.
0: 지금 미국 경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이 장기 네. 금리가 이례적으로 튀고 있다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1: 맞아요.
0: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답이야 뭐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쓰냐가 안 되니까
1: 네.
0: 답도 없고.
1: 빈만큼 돌려야죠.
0: 그러니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채를 시장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좀 사들이면.
1: 네. 안 팔리는 것들.
0: 안 팔리는
1: 오래된 것들.
0: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국채를 찍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흥 하고 안 사니까
1: 맞아요.
0: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사주겠다는 거죠.
0: 사도록 유인하겠다는
1: 네.
0: 뜻인데. 이게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게 비슷한 거였잖아요. 돈 찍어서 그걸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를 사들이는 거였으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거는 같은데
0: 예.
1: 대신에 이제 누가 하냐, 무슨 돈으로 하냐, 왜 사냐 이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바이백은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가 해요. 그러니까 재무부는 중앙은행이 아니니까 돈을 새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거나 새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으로 기존에 풀려있는 안 팔리는 국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은 부채의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0: 근데 잠깐만요. 새로 조달한 돈으로 기존 국채를 산다는데 새로 조달한 돈이 재무부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해오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시장에서 결국은 국채 찍어서
1: 땡긴
0: 돈으로 시장에
1: 거죠.
0: 돌아다니는 국채를 또 사는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0: 근데 다만 이제 들어보면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1: 네.
0: 조달한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1: 그렇죠. 좀 더
0: 약간의
1: 팔리기 쉬운
0: 기술을
1: 거.
0: 쓰고 있다는
1: 맞습니다.
0: 그런 얘기라고 하던데.
1: 네. 반면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준이야 뭐 지급 준비금을 새로 만들어서 뭐 국채 포함해서 뭐 MBS 같으니까 대규모의 채권을 사들여요. 그러니까 새 돈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고 대출,
0: 예.
1: 투자 이런 것들 촉진하는 통화 정책인 거죠.
0: 음흠.
1: 게다가 목적도 보면 바이백 국채 시장의 거래를 좀 잘 원활하게 하고 정부의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경제의 전체를 부양하고자 장기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정책이죠.
0: 양적 완화는 돈 찍어서 시중 금 국채 사들이는 거고.
1: 네.
0: 바이백은 시중에서 돈을 좀 빌려서 시중국채 사들이는 거고.
1: 맞습니다.
0: 구조는 좀 다르고. 근데 양적 완화를 그냥 화끈하게 하죠, 왜?
1: 근데 그러기에는 꺼내기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목표치가 2%인데 이거보단 높아요.
0: 예.
1: 게다가 7월 FOMC 지금 보니까 일부 의원이 오히려 기준금리 올려야 한다 이런 소수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연준이 장기

0: 신체를 대규모로 사들인다고 하면 시장에는 이거 물가가 오른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거 돈을 정부가 다시 푸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연준이 찍는 양적 완화를 하면 새 돈이 풀려나가는 거니까
0: 네, 맞아요.
1: 지금 재무부가 하는 건 시장에 있는 돈 가져다가 시장으로 되돌리는 거니
0: 맞습니다.
1: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0: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금리 상승 압력을 조금 낮추되 통화 정책 자체를 뭔가 좀 금리를 완화하는 신호로는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를 낮출 수 있냐.
0: 네.
1: 언뜻 보기에는 여기서 돈 구해다가 조기로 돈 뿌리고 하는 그런 가지고
0: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데
1: 뭐 그런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석들 합니까?
0: 이게 지금 현지 시간 19일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하루짜리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밤 미국 30년물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서요. 장중한 때 5.27%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백 확대 발표 직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1: 그래요?
0: 다시 되돌림이 된 거거든요. 물론 뭐 시장에는 이제 재무부가 장기 금리 급등을 불편해한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우리는 이쯤 정도에선 개입할 수 있어라는 기준선을 제시한 효과는 있었는데
1: 예.
0: 대신에 이제 바이백 규모 자체가 지금 미국 국채 시장 전체 규모랑 비교를 하면 이게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5경이 넘는 시장을 뭐 1, 2주마다 5조 원 남짓으로 돈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간밤에 이 ING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백을 발표한 걸 보고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장기 금리 끌어올리는 원인은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우선 뭐 미국의 재정 적자와 40조 달러 넘는 국가 부채, 뭐 정부가 계속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1: 예.
0: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게다가 이제 물가. 지금 이란이랑 무력 충돌 같은 걸로 에너지 가격 오르잖아요.
1: 그럼
0: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커질 수 있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AI 투자붐. 이게 요즘에 미국 정부의 경쟁자가 빅테크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빅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각종 투자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 이걸 크게 늘리면 국채는 회사채와 투자금 그러니까 투자자 자금을 놓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채의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1: 구글 회사채 사지.
0: 네.
1: 뭐 그런 수요라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바이백 확대가 장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를 때 시장의 기능을 좀 안정시키는 완충 장치 정도의 역할이긴 한데요. 게다가 또 이번 확대 조치가 이게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딱 두 달 남짓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1: 11월 4일까지인데 11월 3일이 그러면서요. 중간선거.
0: 중간선거입니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굳이 노골적으로 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0: 그래서 베선트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간밤에 이 새로 적용되는 장기물 바이백 규모가
1: 예.
0: 회당 최소 40억 달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라는 부분을 강조한 건데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 봐서 40억 달러 넘는 금액을 사들일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1: 평소에는 20억 달러씩 샀는데.
0: 네. 지금은 20억 달러씩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시장아 금리야 오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이게 베센트 정부 장관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네. 플레이어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시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죠.
1: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 게
0: 네.
1: 지금 우리야 야 11월 3일이 선건데 11월 4일까지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0: 네.
1: 라는 얘기를 이제 정무적으로
0: 돌려서.
1: 보면 하지만 베센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만큼 우리 되게 필사적이야.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서 여태까지는 진짜 붙는 여기 우리의 정책에 도전하는 친구 있으면 나 이제 그 친구 죽을 때까지 때릴 거야. 나는 몰라.
0: 네.
1: 이제 그런 그러니 에휴 그래 여태까지는 참자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그런 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미국 국채의 바이백 한도를 늘린 게 이런 의미고
0: 네.
1: 장기 국채
0: 일단 하루 종일 효과로 네.
1: 금리
0: 끝났지만
1: 내리려고 하는 거다.
0: 네.
1: 알겠습니다. 이수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네요. 전세금을 집주인이 갖고 있지 말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맡기면 이자도 많이 줄게 맡겨라. 라는 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명 전월세 안심신탁이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도 추진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최근 몇 년 새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1: 예.
2: 전세 사기가 워낙 문제였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 월세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청년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0: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주고요.
1: 중간에서 집주인이 그 목돈을 못 만지게 하고
0: 그렇죠.
1: 그 대신 집주인한테 좀 고수익을 준다는 건데 그 고수익은 확정 고수익이에요? 아니면 정부가 굴려보고 한다는 거예요?
0: 그거는 공고를 낼 때 대략 사전 약정 수익률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겠다고 해요. 그 수익률을 이제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1: 확정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전세
0: 네.
1: 같은 거라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0: 네,
1: 거고
0: 네.
1: 집주인이 굳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집주인도 집주인은 그걸 왜 받죠?
0: 월세 정도 수준의 수익을 계속 얻으니까 이제
1: 월세가 안 나가는 집의 경우엔 전세라도 받으면 세입자 올 것 같은데
0: 네, 네.
1: 전세를 논의 세입자는 불안하다고 안 오거나 뭐
0: 그렇죠.
1: 그러고 있고
0: 근저당자
1: 그런 소수의 경우에
0: 네, 네, 네.
1: 아니 내가 세입자 돈 안 건드릴게요 그럼 전세로라도 네, 네. 들어오세요 자꾸 안 나가네 월세가
0: 네, 네.
1: 그런 집들은 집주인이 그렇게 움직일만 하겠네요.
0: 네, 네. 일단은 세입자한테는 좋은 제도가 맞아요.
1: 예.
0: 정부가 제시한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 예.
0: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내고 서울 한 빌라에 산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집이 안심신탁 제도를 통해 전세 2억 원짜리 매물로 바뀐다면요. 물론 이건 세입자가 2억 원이란 목돈을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의
1: 80%
0: 그렇죠. 뭐
1: 예.
0: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억 6천만 원을 한 연 3.97%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게 매달 나가는 이자가 한 53만 원 정도 되거든요.
1: 전세 대출 받고 전세 들어가면 이자 내는 것보다는 월세가 비싸니까.
0: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월세 74만 원 내야 했던 사람이 이제 대출 이자 53만 원 정도 내면 되니까 이게 사실상 매달 주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게다가 전세금을 공공기관이 쥐고 있으니 전세 사기 걱정도 없고 또 기존에 필수로 가입했던 전세금 반환 보증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1: 네,
0: 네. 그런 보증료
1: 당연히 정부가 돌려줄 테니.
0: 네, 연간 한 34만 원 정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거죠.
1: 다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집주인은 뭐가 좋아서 이걸 할 거냐라고 할 땐
0: 맞습니다.
1: 월세 잘 나가는 집이야 뭐 관계 없을 거고
0: 맞아요.
1: 집주인은 목돈이 보통 이제 필요해서 전세를 받는 건데 그 목돈 손도 못 대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1: 굳이 집주인은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잘 안 나가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나갈 것 같을 때
0: 그렇죠.
1: 그때 정도니까 매우 소수의 케이스이긴 할 텐데 뭐 그런 케이스라도 이런 제도로 도와주면 좋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이 제도 성공 여부가 집주인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1: 예.
0: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이지 이게 의무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라는 걸 조성해서
1: 예.
0: PF대출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연 4%대 이자 수익을 내고 이를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전세 2억 매물이라면 허그가 집주인에게 매달 약 73만 원의 약정 수익을 준다고 하거든요. 거의 월세 74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밀릴 걱정이 없는 게 일단 장점이고 혹여 이게 허그가 펀드 운영을 잘 못해서 손실이 생긴다 해도 집주인에게 사전에 약속한 약정 수익은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1: 그건 확정이자 준다는 뜻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또 새 임차인 구하느라 혹여 한두 달 공실 생겨도 월 수익 계속 보장하겠다고 하고요.
1: 예.
0: 게다가 정부는 안심신탁으로 얻는 임대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하기로는 했습니다.
1: 임대주택을 전세로 놓으라는 거니까 전세도 이제 임대소득세를 좀 내고 있으니
0: 네네.
1: 집주인 자꾸 오라고 정부는 여기에 힘을 쏟는군요. 우리 예상대로.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고 뭐 언제부터 운영되는 제도예요? 소수지만 이용할 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서로 니즈가 맞으면.
0: 네네. 이 제도는 일단 시세 20억 이하 주택이면 주택 종류나 지역 제한 없이 다 가입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파트 이런 데는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집주인 전세대금 치르는 경우가 많고 또 목돈도 크니까 굳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빌라 위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마저도 전세 끼고 집 뭐 사는 갭 투자하거나 목돈을 직접 투자하고 싶은 집주인 입장에선 참여 유인이 확실히 떨어지죠.
1: 그러니까 언제부터?
0: 언제부터 이제 9월에 허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1: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0: 네네네.
1: 기다렸다가 이게 나오면 집주인이 네 이거 할랍니다라고 해서 내놓으면 전세로 내놓을 수 있고
0: 네네.
1: 세입자는 돌아다니면서 혹시 허그 신탁 전세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0: 그렇습니다.
1: 되는 거겠네요.
0: 근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미리 협의 보고 같이 신청을 해도 된다고는 해요. 네, 혹여 모르니까 정부가 일단
1: 알겠습니다.
0: LH의 매입 임대주택도 좀 요 방식으로 시범 공급한다고 합니다.
1: 손에 잡히는 경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거를 전세가 4억이면 4억을 다 맡기거나, 혹은 뭐 3억이면 3억 다 맡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0: 나눠서.
1: 네. 예를 들면, 한 4억 8천이나 5억쯤 갈 만한 빌라인데, 4억 전세로 나오면 우리 불안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 4억을 다 맡기시라고 그러면 집주인도 그 돈 나 좀 써야 되는데 해서 못 맡기니까,
0: 네.
1: 그 중에서 한 1억 정도만 이렇게 신탁으로

0: 바뀔 수 있으면 네. 이거는 3억 그럼 사실상 3억 전세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니 위험도 면에서는 네. 이게 경매 나와도 3억 이상만 팔리면 세입자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렇게 활용하면 이른바 뭐 깡통 전세 이런 거와 관련한 걱정도 좀 줄어들 것 같긴 하니까 네. 몇 달 있으면 이제 선강자 아이디어가 보통
1: 아직은
0: 정책으로 반영이
1: 되니까
0: 아직은 통과해야 네, 네, 되는 네, 거죠.
1: 보증금 다 돼야.
0: 알겠습니다.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주신 소식은 네. 일본이 다음 달부터 초과 근무 규제를 완화한다. 네. 이 말은 규제를 완화하니까 초과 근무 해라 이런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요. 노사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 조항을 두면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요.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 비교적 유연한 편인데 일본 정부는 실제 기업에는 가급적 초과 근무는 45시간 안으로 줄이라고 엄격히 행정 지도를 해왔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는 이런 엄격한 행정 지도를 완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법에서 허용한 그 월 100시간 범위 안에서 기업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0: 지금보다도 많이 완화되고 우리보다도 훨씬 완화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우리는 40시간 기준 주 52시간까지니까 일주일에 12시간만 추가할 수 있고 네. 한 달 해봐야 50시간 추가가 어려운데 네. 일본은 한 달에 100시간까지도 할 수 있게.
1: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업이 근로자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살피겠다는 거고요.
0: 예.
1: 일본 정부가 이렇게 초과 근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건 일본에서 인력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히 AI나 반도체, 로봇, 첨단 제조업은 연구개발 막바지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매달 똑같이 잔업을 줄이라고 하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0: 예.
1: 또 일부 근로자들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초과 근무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재량노동제 적용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재량노동제는 연구개발이나 기획처럼 실제 근무시간을 일일이 재기 어려운 업무인 경우에
0: 예.
1: 노사가 미리 정한 시간에 일한 것을 계산하는 제도예요.
0: 그런 제도가 이미 있는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직원이 어떤 날은 10시간 일하고 다음 날은 6시간만 일했다고 해도 노사가 하루 8시간으로 정해뒀다면 매일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아 8시간 일했구나 이렇게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노동계 반발이 있기는 합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는 이렇게 초과 근무 규제가 느슨해지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확산할 수 있고 근로자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1: 네.
0: 말을 타고 다니면 말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내려서 걸으면 뭐하러 말 두고 걷냐 그러고
1: 네.
0: 똑같이 이제 이러면 양쪽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일본의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하고 비교하면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1: 네.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0: 예?
1: 그래서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핵심 차이는 연장 근로를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0: 예.
1: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연장 근로가 총 40시간이라고 해도 매주 10시간씩 나눠 일하면 문제가 없지만
0: 한 주일에 12시간 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렇죠. 초과 근로가.
1: 네. 근데 네. 이제 첫째 주에 20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나머지 주에 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0: 예.
1: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게 연구개발이나 신제품 출시 같은 업무 특성과 잘 맞지 않다고 이제 토론을 하고 있고
0: 예.
1: 일본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근로시간 자체는 우리와 같은 주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와 연 단위로 초과 근무를 배분할 여지가 있고요. 이번에는 정부의 행정지도까지 바꿔서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0: 보호해야 할 근로자 군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
1: 네.
0: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새서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1: 네.
0: 근데 다만 또 연구개발직이나 이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일 몰릴 때 또 뭐 하기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 그거는 좀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1: 네.
0: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1: 해외 주요국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매주 똑같은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평균을 내거나 초과 근무에 더 많은 보상을 붙이는 방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렇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0: 예?
1: 대신에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

0: 임금의 1.5배 이상을
1: 돈을 많이 주게 하면 일부러 많이 시키진 않지 않겠냐.
0: 그렇습니다.
1: 미국다운 방식이네요.
0: 네. 예.
1: 그렇군요. 우리도 이거 빨리 어떻게 좀 정의하지 안 그러면 경쟁력 상승시라는 산업들 많다고 그러던데.
0: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권 반도체 메가 특구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 추진될지는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요거 지자체별로 제도 달리하면 또 기업들 끌어들이는 경쟁력도 생길 텐데 한번 고민해 볼 만 하겠네요. 예.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경험한다는 낮버 밤반을 아시나요? 낮에는 버럭 화를 내고 밤에 자는 아이를 보면서 반성한다는 뜻인데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노심초사 대충 해치우는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쌓여서 몸을 망가뜨리고 그 몸이 감정 조절 기능을 무너뜨려서 나도 모르게 버럭과 반성을 반복한다는 거죠. 의사들도 우울증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수면과 식사 패턴. 그래서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로 하는 거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 태평양 사령부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하루 만에 다시 공개 입장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데 대해 조롱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한국의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고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한혈맹의 주종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면서 인과응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 재매입과 가상자산 규제 완화법인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에 7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한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6.2% 상승한 72,812달러를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하락 베팅 액수는 30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공매도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제과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선유도역 인근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됐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 21분쯤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공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다며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잔류가스 배출 작업을